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용환님, 주용준님께는 홈카페 꾸러미가 가고요. 임종국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오늘 호우경보가 내려진 안성에서 문자가 많이 오네요. 5719님, 지금 안성 휴게소인데 모든 차의 속도가 40에서 50 정도입니다. 윈도 브러쉬를 최고로 해도 앞이 안 보여요. 엄청 쏟아지나 보네요. 도로 옆에 모내기한 논들 다 잠기고 하천이 넘치기 직전, 여성시대 가족들 비 피해 없으시길 하셨는데요.
3: 네, 그럼요. 이야.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여유를 가지고 또 안전 위주로 급할수록 천천히 그렇게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2: 네.
3: 그런데 주변 배수로 점검도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침수 위험 지역 절대 가지 않기. 네, 약속합시다.
2: 그래.
3: 그리고 혹시나 계곡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 좀 일기예보 유심히 들어보시고 계곡에 물이 불어서 올 때는 병풍처럼 서서 온대요.
2: 아유.
3: 병풍처럼 서서 올 때 이길 자가 없대요.
2: 그렇겠죠.
3: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좀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서도 가시기 바라고요.
2: 네. 자, 그리고 밥도둑 세트를 드리려고 만든 문제 일간 여성시대, 오늘은 3, 4부에 나오는 백이성 씨의 별명 벵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3: 네, 8087님 정답! 호랑이. 우리 집사람 별명. 흐흐.
2: 어, 예, 역시나 그 충전 에너지를 이렇게 으라차차로 주시나 보죠. 예. 자, 아시죠? 호랑이 굴에 살아도 정신만 반짝. 자, 매일매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김병규님, 호랑이 아내와 장사 준비하는데 우리도 매일

0: 듣지만 말고 퀴즈 한번 참여해볼까 해서 처음으로 퀴즈 참여해봅니다 해줬는데 네. 오, 정답 맞춰주셨고요.
1: 밥도둑 세트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0: 아, 또 미니로 전옥자님, 백이성 씨의 시원하고 호탕함 진짜 호랑이 같아요 하시면서 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1: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면 만나겠습니다. 벵갈 호랑이 백이성 씨.
0: 네, 3, 4부 보라도 할 겁니다. 미니 가능하신 분들 켜주시고요.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이세.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10시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39.85포인트 3.31% 오른 7486.64로 출발해 7500선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4% 넘게 올라 29만원 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약 9% 급등해 226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각각 0.2, 2.2%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9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 처음으로 생중계

0: 공개되는 상고심 선고이기도 합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시 경부선 부강역과 서창역 구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밝혔습니다. 오전 8시 기준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대전 서울 구간 무궁화호 2대와 새마을호 1대, 대전 제천 구간 무궁화호 2대, 익산 용산 구간 무궁화호 1대 등이고 KTX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이용 고객은 이용 전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 한방병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80에서 150mm,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폐기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낡은 중계기나 서버 따위가 버려지는 건데 그 양이 연간 만여 톤에 달하죠. 하지만 이런 장비를 단순히 쓰레기 취급해서는 곤란합니다. 내부에 금과 네오디뮴 같은 희귀 광물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 함량이 일반 가전제품보다 서너 배가량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사들과 함께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죠. 폐기된 장비의 이력을 추적하고 재활용 시설도 보급할 방침인데요. 빠르게 정착돼서 자원을 다시 쓰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9: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7: 아, 오빠, 이제는 인정하는 게 어때요?
9: 어떤 걸 인정할까 궁금하네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10: 나의 영원한 오빠, 득수 오빠. 오빠의 53번째 생일을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하해요. 오빠를 20대 초반에 만나 우리가 결혼한 지 26년이 됐으니 벌써 30년 가까이 흘렀네요. 그런 오빠가 50대가 되는 게 싫다고 몇 년째 난 49세야, 난 49세야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내 오빠가 아니라 내 동생인가? 난 오빠가 20대 때 젊고 패기 넘쳤던 그때도 좋았지만 시끗시끗한 흰머리, 주름진 이마, 어깨는 50견으로 파스와 한몸이 되어버린 53세 지금의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보기가 좋아요. 삼남매와 마누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온 훈장과도 같은 것이기에 그 모든 모습들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 오빠, 이젠 53세 인정하고 앞으로 펼쳐질 멋진 인생 앞에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요. 사랑해요, 오빠.
11: 와.
9: 야. 네. 뭐 예전 젊었을 때 오빠도 좋았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네. 오빠도 좋아.
11: 그렇죠.
9: 야, 왜 이렇게 놀리고 싶죠? 우리 김현신 님이 음성 남겨 주셨잖아요.
11: 네.
9: 얼레리 꼴레 덕수랑 현심이랑 좋아한대요. 야, 부럽네요.
11: 김현심 님, 습한 여름 날씨 잠든 입맛도 번쩍 깨워 줄 매운 실비 김치 2.4kg 보내 드릴게요.
9: 네. 사랑하는 네. 남편 아, 덕수 진짜. 오빠랑
11: 어 그러게
9: 너 한 입 나 한 입
11: 너무 매워
9: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죠. 비 오는 날이면 아 파전에 막걸리를 먹는다거나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꼭 듣는 음악이 있다거나 장화를 신고 첨벙첨벙 무릉덩이를 밟으러 나간다거나 비 내리면 꼭 하는 나만의 루틴이나 여름철 잊지 못할 추억 등등 열린사선 번호 02789-1004 789-1004번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11: 잠시 후 3, 4부에서는 남성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여자는 모른다. 충전맨 백이성 씨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9: 남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유니베라, 데이팩,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안터지는 맥스부탄, 모빌코리아 윤활유, 롯데건설, 백조싱크, 음식물처리기 휴렉,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내 없이 떠난 여행에서 괜히 슬픈 척하는 남자의 속마음.
8: 나이 들수록 아내의 껌딱지가 되어가는 남자들의 속사정.
9: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8: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9: 에라차차차차.
7: 야, 오늘 일간 여성 시대 퀴즈 정답이었죠. 포효하는 벵갈 호랑이. 맹수 뺨치는 가수 백이성 씨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11: 야. 오늘 날씨가 오락가락 계속해요, 그렇죠?
7: 그러니까 네. 날씨 오락가락.
11: 아까도 비가 오는 듯 했는데 또 비가 맞았고 어제도 비가 오다가 말고 오다가
12: 곳곳에 또.

0: 뭐 호우주의보, 홍수주의보도 있고 뭐, 그래요. 뭐
1: 태풍 올라오고 후텁지근 하고.
2: 맞습니다.
0: 백이성 씨 코에는 뽀드라지가 나 있고
2: 집중적으로 마치 포화를 맞은 듯이.
1: 아직 젊은가 봐요. 그래 뾰루지가 이렇게 뾰루지가 이렇게 나서.
2: 어 코끝이 그냥 빨갛게 이렇게.
0: 되게 아프겠다.
1: 아프진 않은데 빨간 게 자꾸 이제 신경 쓰여요.
0: 그렇죠. 신경 쓰이죠.
1: 안 그래도 코가 큰데 코에 빨간 게 있으니까.
2: 네네.
1: 얼핏 보면 그 이제 고주망태.
0: 맞아요. 아마에 나오는
1: 코 빨간 그런 사람이고.
2: 그렇다 진짜.
1: 사춘기인가 봐요.
2: 야 코에도 이렇게 뾰루지
1: 들어가고
0: 자 남자들끼리 말이죠. 네네. 아내 없이 여행을 가면.
1: 네.
0: 이렇게 일부러 좀 우울한 척 하면서 뭔지 알죠?
1: 아, 예, 알죠. 많이 봤죠.
0: 아, 알죠, 당신 알죠. 없이 오니까 네네. 말이야 뭐 이러면서. 네네.
1: 이게 네네. 희한한 건 그런 그 SNS에 보면 영상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오, 저런 기발한 게 아니라 다 공감하고 어쩜 저렇게 똑같냐 나랑.
2: 맞아.
1: 아, 그리고 아. 재밌다가도 전화 오면 야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어 여보. 아. 재밌어. 재미 하나도 없어 진짜. 아, 나 괜히 왔어 여기 막.
0: 아유.
2: 할 말도 별로 없고.
1: 할 말도 별로 없고.
2: 애들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말이야.
1: 근데 되게 웃긴 건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조용해지고.
2: 맞아.
1: 어, 어, 어. 막 지네들끼리 싸우고 막 그래요. 일부러.
2: 그게 우리 의리지 우리.
1: 의리지.
0: 아이고. 뭐랄까요. 전 네. 저보다 위 선배들이 그랬어. 예 예. 자꾸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그럼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네. 차라리 옛날에 막 잘난 척하고 저 남자 혼자 돌아다니들 때가 그리워. 이제 아내 치마 폭에 자꾸 숨을라 그러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2: 어 진짜.
0: 나는 같이 안 데리고 네. 가나? 뭐
1: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0: 여든 줄에 가면 그렇게 돼요.
1: 예전에는 자꾸 이제 아내 그때는 여자 친구였을 때 자꾸 저한테 어디 가냐고 막 그러고 자꾸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 네.
1: 제가 자꾸 전화를 해요.
0: 어디냐?
1: 어디야?
0: 언제 오냐고?
1: 어. 몇 시에 와?
2: 어.
1: 어디야? 뭐 재미 없지 않아? 빨리 들어와.
2: 야.
1: 약간 이런 것 같아 진짜.
2: 어, 안에 껌딱지처럼 왜 그래요?
1: 예, 약간 요즘 그래. 그런 것 같아 진짜로.
0: 그러게 왜 그래 진짜?
1: 이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내밖에 없는 걸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느끼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지금 혹여라도 네. 예, 남편들이 좀 친구 만나러 가고 이러는 네. 거. 길게 보시면 결국 근데 돌아옵니다.
1: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아내, 그러니까 엄마하고 다니는 걸 좀 많이 꺼려하고
0: 그러게
1: 될 수 있으면 혼자 다니고 친구분들 다니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부부끼리 많이 다녀요.
2: 어, 그렇죠.
1: 많이 변했거든요.
0: 시장도
1: 진짜.
0: 둘이 가고
1: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0: 장보러도 가고
1: 예, 놀러도 같이 가고 요즘 그런 문화가 이제 완전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는 이어가지 않을 거야.
2: 아, 맞아요.
1: 뭐 이런 생각하면서 노력 같아. 되게 많이 저도 네. 아버지처럼 살 줄 알았거든요.
2: 오,
1: 근데 많이 노력을 하면서 예, 예. 네. 근데 아버지처럼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간 쫓겨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꾸기 시작했죠.
2: 맞습니다. 네네. 우리 세대 또 우리 아우 세대들부터는 진짜 아주 뭐 네. 남편들도
1: 아주 강아지가 될 것 같아요. 남자들 가 있어 그럼 가 있고 이리 와 그럼 이리 와 있고
2: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으로 목줄만 차지 말자.
0: 아니 네. 귀여워해달라고 또 네. 발라당 내내밀고 이뻐해정 이러면서
1: 아유 배만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2: 그렇게 하는 친구 있을 거야. 네.
1: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2: 자 남사스럽다 꼴사납다에서 감춰왔던 대한민국 남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나눠보겠습니다. 남성시대 여자는 모른다. 첫 사연부터 소개하기 전에 네. 날씨 속보를 또 전해야죠.
0: 아유, 중요해요. 네. 아니 저기는 비가 안 오나 왜 저렇게 히히덕거려 이러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아, 있을 맞아. 거예요.
2: 네. 아까 안성 지역 말씀드렸죠. 지금
1: 네네네.
2: 경기도 화성 지역에도 10시를 기해서 호우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안성에 이어서 화성 지역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네.
2: 반면에 진짜 저 남쪽은 지금 너무 덥기만 하다고 예, 비 온다는 얘기에 다른 나라 같다는 문자도.
0: 세상에. 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었어.
1: 그러게 끈적끈적하다니까요.
0: 여기 다르고 저기 달라요. 지금은.
1: 금방 샤워를 해도 끈적끈적하고.
0: 아, 그건 아우. 맞아.
2: 맞아요.
0: 그래서 네. 제습기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2: 네. 집중호우에 항상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날씨에 지지 않고 첫 사연 배달 시작할게요. 닉네임 잡복왕자님의 사연입니다. 아침마다 세면대 거울 앞에 서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턱도 한번 당겨보고 고개도 이리저리 돌려보고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조명도 슬쩍 좋은 쪽으로 맞춰봅니다. 그러고는 혼자 씩 웃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0: 팔자주름 못 본 척합니다. 희끗한 옆머리 그건 뭐 조명이 이상해서 그런 거고 뭐 튀어나온 배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면 안 보입니다.
1: 야 너는 어째 나이를 안 먹냐? 와 아직도 젊어 보이네.
0: 남들이 인사말로 던지는 빈말 한마디도 저는 철석같이 믿고 신이 납니다. 아, 야 뭐 그거 타고난 것도 있고 유쾌하게 사는 게 뭐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지. 이러면서 괜히 너스레도 떨고 말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는 늘 한마디 합니다.
2: 우리 집 잡복 왕자님 또 시동 걸렸네.
0: 잡복 왕자님? 아 뭐 처음엔 그 별명이 억울했습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니 또 뭐 은근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꽤 오래전부터 잡복 속에 살았거든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데 아니 저만 살짝 예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이죠. 제 착각이 절정에 달한 건 몇 년 전 겨울이었어요. 후드티 하나 걸치고 청바지에 모자 푹 눌러쓰고 동네 붕어빵 가게에 줄을 섰습니다. 찬바람에 꽃끝은 찡했지만 갓 구운 붕어빵 냄새는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아 맛있겠다. 드디어 제 차례. 만원 한 장을 내밀었는데 아이 붕어빵집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아 이러시는 거예요.
3: 아유 학생 공부하느라 힘들지 내가 기특해서 한 마리 더 넣었어.
0: 학생이요. 제 귀에서는 폭포가 터졌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와. 학생이라니. 그 말씀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찬사였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붕어빵 봉투를 흔들며 집에 뛰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여보 여보 나 오늘 학생 소리 들었다. 아내를 불러 세워놓고 마치 대단한 훈장이라도 받은 양 신나게 떠들었지요. 그러자 아내가 또 피식 웃으며 그러대요.
2: 그 아주머니 장사 수완이 대단하시네. 말 한마디로 단골 손님 하나 잡으셨잖아.
0: 아니 아니 내가 진짜 학생처럼 보였을 수도 있잖아.
2: 여보 여보 착각 좀 하지마. 정말 당신이 어린 학생으로 보였겠어. 그냥 아저씨가 후드티 입고 있으니까 아 젊게 살고 싶으신가 보대. 장단 좀 맞춰주신 거야. 잡복 왕자님 정신 차리세요.
0: 솔직히 반박은 못했습니다. 그게 아주머니의 고단수 영업 기술이었는지 아니 정말 후드티의 마법이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후드티만 입었습니다. 후드티만 걸치면 괜히 어깨가 으슥거리고 어려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아이, 그렇게 혼자 아주 만족스럽게 착각하며 살던 저에게 얼마 전 아주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1: 야야 이번에 진짜 번개 한번 하자.
0: 20년 만에 PC통신 시절 친구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1: 아야야 왔어 왔어.
0: 야야 이게 얼마만이냐.
2: 야 그러게 이거 한 20년 만이냐.
0: 한때 인터넷 채팅창에서 닉네임 하나로 밤새 고민을 나누고 정을 쌓았던 번개 멤버들. 그땐 다들 사회 초년생이거나 서른 안팎의 팔팔한 청춘이었었는데 언제 한번 보자 하던 말이 빈말처럼 20년을 떠돌다가 다들 50줄에 접어들어서야 부부 동반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식당에 가는 길까지는 참 설렜습니다. 다들 금방 알아보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식당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멈춰섰습니다. 어? 여기 맞나? 제 기억 속에는 29, 30살의 우리들이 있었는데 아니 눈앞에는 중년의 신사숙녀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깊어진 주름, 제법 나온 배, 코끝에 걸쳐진 돋보기까지 순간 방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2: 여보, 저기 구석에서 돋보기 쓰고 메뉴판 보는 사람 누구야? 채팅방 방장님이야.
0: 아니야. 쟤는 내 단짝 터미네이터 영수야. 쟤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이렇게 늙었대?
2: 당신도 똑같아.
0: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네. 영수가 저렇게 늙어 보인다는 건 나도 저만큼 늙었다는 얘기구나. 어색한 건 딱 5분이었습니다. 소주 한 잔이 들어가니까 바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야야 너 진짜 영수 맞냐? 야, 나 아까 우리 아버지 친구분인 줄 알고 인사를 보냈다 야.
1: 웃기고 있네. 나는 문 열릴 때 웬 사장님이 예약 확인하러 들어오는 줄 알았다. 너 닉네임 질주 본능이었잖아. 근데 지금 배 보니까 아이고 완전 휴식 본능이네. 요즘 안 뛰냐? 질주 안 할 거야?
0: 야야야 질주 본능은 무슨. 야 계단 두 층만 올라.

0: 어, 너 홈콩된다 야.
1: 내 말이 이제 나는 일기예보도 안 봐. 내 무릎이 제일 정확하거든. 보자 무릎 봐보자. 아, 야 내일 비 온다. 지금 살짝 쑤신다. 강수 확률 70% 본다.
2: 아이고 우리 터미네이터 무릎에 기름침을 좀 칠해줘야겠네.
0: 한바탕이 웃음이 터지고 이어진 호구조사.
2: 야야 아. 어. 혈압약 먹는 사람 손나나나나나나나나나 모양 먹는 사람
1: 나나나나나 당연히 먹지.
2: 아 돋보기 없으면 메뉴판 안 보이는 사람 누구야?
0: 꽤 됐어.
1: 아 당연한 거 아니야.
0: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웃겼습니다. 예전엔 누가 더 잘생겼는지 누가 더 인기가 많았는지 따졌지만 이제는 혈압이 몇인지 콜레스테롤이 얼만지 무릎은 괜찮은지가 최대 관심사더라고요.
1: 야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용종 몇 개 나왔냐고.
0: 나 5개.
1: 아, 난 6개.
2: 아싸 내가 이겼다. 야 나는 8개 나왔어.
1: 야 그걸 왜 자랑해. 그 자랑이라고 좋냐. 좋아.
0: 또 다같이 폭소.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머리는 희끗해졌는데 웃는 모습은 다들 그대로였거든요. 말 끊고 들어오는 버릇도 그대로고 별것도 아닌 얘기에 배를 잡고 웃는 것도 그대로고 몸은 20년이란 세월을 지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알았습니다. 젊음이란 건 팽팽한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검은 머리카락에만 있는 것도 아니구나. 주름이 생기고 배가 좀 나와도 마음속에서 반짝이는 어떤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에서 아내는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아휴 피곤했구나. 혼잣말을 하며 신호를 기다리는데 문득 룸밀러에 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애써 못 본 척 하던 얼굴 주름도 보이고 희끗한 머리도 보이고 세월이 지나온 흔적도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른 시선을 돌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얼굴이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아왔네. 처음으로 거울 속 제 얼굴에게 그 말을 해줬습니다.
2: 응? 뭐야 그랬어 당신?
0: 아니야 그냥 자 도착해서 깨워줄게. 잠든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에서도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을 지키고 저를 견디며 살아온 시간들이 다 느껴지더군요. 고맙고 미안하고 또 든든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자뻑 왕자인 내가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우리 참 예쁘게 잘 늙었다. 그치? 이제 알겠습니다. 젊음은 거울 속에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잠깐의 착각 속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름은 세월이 준 벌칙이 아니라 웃고 울고 버티며 살아낸 시간의 훈정이고 겉모습은 조금 빈티해졌을지 몰라도 마음의 엔진만큼은 아직도 쌩쌩한 50대. 우리의 생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온기 속에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뭐 저는 거울 앞에 설 겁니다. 아마 또 그러겠죠. 아직 괜찮은데 하면서 웃겠죠. 다만 이제는 거울 속 얼굴보다 제 옆에서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 잃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1: 야, 이거 왠지 네. 굉장히 공감되는
0: 맞아요. 네,
1: 그런 사연이었어요. 딱 저희 나이 또래보다 조금 더 위에 저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네. 예, 이제 40 중후반, 50 이렇게 되는 분들이 친구들끼리 만나거나 이러면 딱 이제 항상
2: 아, 너무 재밌어. 용종 네. 몇 개 나왔니? 그것도 거예요. 재밌고 네. 고혈압 네. 먹어? 뭐 당뇨약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리고. 그런 질문하는 거 너무 웃겨요.
0: 저는 놀랬던 거는 저희 네. 아버지가 그때 네. 이제 70 때였었어요. 근데 네. 저희 아버지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근엄하고 무뚝뚝하고 거의 하루에 말 한 두 번 정도 하시는 그런 네, 네. 오랜만에 친구랑 어렸을 때 중학교 친구인가 초등학교 친구
3: 욕을 욕을. 아, 평소에 하는 욕이
1: 옛날 친구들 만나시면.
3: 옛날 친구 만나면.
1: 그치.
3: 뭐 예, 샹샹샹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1: 평상시 입이 진짜 무거운 분이시네.
3: 네네. 아무리 네. 나이가 들어도 옛날 친구를 만나면 그때로 돌아가는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1: 맞습니다.
3: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예전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 너무 재밌고 했었는데 그게 쭉 이어갔었거든요. 근데 요즘 50대 정도 되니까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런 추억을 회상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진짜 지금의 현재를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1: 네.
3: 아. 네, 그러면서 난 지금 잘 살고 있나? 아, 그래, 진짜 잘 사는 것 같다. 괜찮네. 뭐 이 정도면 뭐. 아, 20대 때는 뭐 난 안 잘 생겼나? 지금은 좀 괜찮은데?
1: 맞아.
3: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진짜.
1: 그러니까 처음 그냥 아, 난 아직 젊어 괜찮아 하다가 네, 네, 네, 네.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모습에서 나의
3: 자성을 보게 되는 거죠.
1: 확인하는 거 같아요.
3: 네, 네, 맞아요.
1: 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도 네, 저런 네, 모습.
3: 맞습니다.
1: 근데 또 이게 뭐 나쁘진 않다. 그래. 네.
3: 그리고 그런 거 있어.
1: 잘 늙어가고 있다.
3: 일중이 나보다 배가 더 나왔네. 약간 그런 거에 이해를 삼는 거죠. 어머, 일중이 머리가 어디 갔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2: 아, 7295님, 저도 요즘 비슷한 생각해요. 여지는 예전에는 택시 타고 가면서 여성시대가 들리면 아줌마들 얘기다 생각했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매번 알람을 맞춰놓고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사연을 보내고 있는 저를 보기도 해요.
3: 아하.
2: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3: 네.
2: 그래도 남성시대 너무 재밌어요. 파이팅!
3: 파이팅!
1: 예, 파이팅! 예. 맞습니다. 나이 들어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재밌는 방송입니다. 예, 저희 광고 후에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 줄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4: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골을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열심히 쓴 보고서 노트북 렉 걸려 한 방에 날아갔을 때
1: AI 말만 믿고 상사한테 보고했는데 알고 보니 뻥이었을 때
0: 아우! 아우! 아우!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2145번님이 선곡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애가 클릭비를 참 좋아했는데 최근에 콘서트 한다는 소식에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강수지 누님의 노래를 불러서 그나마 함께 들었습니다.

0: B2B의 보랏빛 향기 듣고 왔습니다.
1: 색다른데요. 남성
2: 그쵸? 그렇죠.
0: 예. 예. 네. 맞습니다. 김미영 님이요. 이 노래면 딱 제 노래인데.
2: 제 노래인데.
1: 제 노래.
0: 라떼 유행했던 노래거든요. 그 여자가 나인가? 혹시 나야? 잘 사니?
2: 재밌다.
1: 한번 연결해 드려도 한번
0: 이일사오 님이
1: 예, 이렇게 만약에 모르면은 또 이제 소개팅 지금 안 되는 거예요.
2: 안 되지. 다 안 되지.
0: 예, 한때 사랑했던 여자애가 클릭비를 좋아해서 함께 들었던 노래라고 신청 주신 거였으니까.
1: 네.
0: 예. 이보미 님은 저는 클릭비에서 오정혁 오빠 좋아했어요. 오빠 머리 길렀을 때 나보다 머릿결이 찰랑찰랑했어요.
1: 맞다. 그때 머리 길었었어요. 예. 진짜.
0: 그랬던 오정혁 씨가 이제 막 해병대 갔다 오고 완전 몸짱되고 지금.
1: 지금 애기 아빠잖아요.
0: 애기 아빠 됐어.
2: 오빠들 다 슈퍼맨이래요. 네. 딸 바보, 아들 바보, 아빠 돼서 이번에 콘서트 한대요.
1: 콘서트.
0: 너무 좋다. 너무 반갑다.
2: 6611님. 네. 할 말은 없지만 나도 참여해보고 싶어서 문자 보드랍게 보내봅니다.
1: 보드랍게
2: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려요. 보드랍게.
0: 예, 반갑습니다. 6611님. 자, 늑대의 노래 오늘 선곡해 주신 2145님께는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2: 이열치열 무더운 여름 남자를 더 뜨겁게 하는 노래 계속 신청 많이 해주세요. 문자는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이번 사연은요 닉네임 천사의 눈물 아니고 천사의 방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셀 수도 없는 선택과 후회의 반복입니다. 아, 내가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 간밤에 야식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무한 반복 속에서 인생의 재미가 생기는 법이죠. 오늘은 저에게 계산되지 않은 일탈, 그 너머에는 필히 엄청난 대가가 뒤따른다는 걸 가르쳐준 30년 전 고3 시절의 그 뜨거운 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한 시절도 그립지 않은 때가 없겠지만 제게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간은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인 학력고사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때 당시 저희 반은 전교 꼴찌를 도맡아 하던 개성강한 아이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가 거의 포기한 5명의 진짜 고수들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우리를 죽림오현 혹은 오인의 파산자 또는 오인의 저격수라 불렀습니다. 4시간 이상 딱딱한 나무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잠들 수 있었던 수영이 학교 역사상 전 과목 평균 한자리 숫자라는 전설을 만들어내는 우재, 수업 시간마다 여학생들이 찾아와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순기, 실장이 자리를 비우자 평생의 업을 이룬 것처럼 권한대행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호영이,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들과 함께하게 된 저까지. 큰 사고를 치는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출근하시면 학생과와 교장선생님께 불려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순간 저희를 보며 해탈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2: 또 너희들이냐? 오늘은 좀 조용히 넘어가자. 그리고 제발 걸리지만 마라. 아유, 힘들다. 아이 참.
1: 그런 저희에게도 대학이라는 현실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먼저 저를 붙잡았습니다.
0: 야, 너는 이제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야 뭐 그렇다 쳐도 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
2: 그래, 우리 중에도 대학물 먹은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중림 오현 체면이 서지 않겠냐?
1: 장난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야, 니들 오늘 왜 이러냐? 나만 그렇게 여기서 왜 어떻게 빠져?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고3 아니냐? 공부하는 시중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날부터였습니다. 5명의 저격수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 것은요. 수업 시간에 자는 시간이 줄었고 야간 자율학습에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저희는 늦게나마 다른 고3들처럼 살아보려고 선풍기 한 대 없는 교실에서 여름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판 옆 날짜판에는 어느새 D-Day 1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른 가을밤 하루하루 갔던 일상에 지쳐갈 무렵 문득 딱 하루만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의 일탈이 행복과 사랑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후회까지 데리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다시 모인 다섯 명의 저격수 사이에서 또 하나의 답 없는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0: 야, 이제 딱 100일 남았다. 이런 역사적인 날에 우리 저격수들이 그냥 넘어가면 되겠니?
2: 그래, 뭔가 기념할 만한 게 있어야지.
1: 그때 잠자코 있던 우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2: 얘들아, 이맘때는 말이야, 여학생들이 앉아있던 방석을 가지고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본다 하는 전설이 있다더라.
1: 순간 우리 다섯 명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깨어난 기행본능,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0: 진짜냐? 그게 진짜라면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학생들 방석?
1: 그렇게 우리는 어둠이 내려앉은 밤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인근 여학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밤 우리 다섯 명은 아무 말 없이 여학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일탈인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니 그냥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냥 돌아갈까? 철없이 살아온 우리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순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쪽으로 가보자며 스스로를 달래고 학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이 꺼진 3학년 교실. 처음 와본 여학교 교실은 제 상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요정들이 살 것 같고 좋은 향기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실과 다를 바가 없이 어수선하더라고요. 환상 깨지는 순간이었지만 감상에 빠질 시간 없었습니다. 한참 책상 속을 뒤지던 그때 드디어 방석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누군가 어둠 속에서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으악!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교실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2: 야! 거기 누구야?
1: 옆 교실에서 자율학습 감독을 하시던 여고 선생님이 달려오신 겁니다. 다리는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2: 너희들 누구야? 어? 여기서 뭐하는 거야?
1: 절체절명의 순간 역시 우리 팀의 해결사는 호영이었습니다. 실장 권한대행답게 앞으로 척 나서더군요.
3: 선생님! 저희는 밑에 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그게요, 여기 방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학력고사를 잘 본다는 전설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다 제가 오자고 했습니다. 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잘못 없습니다.
1: 비록 권한 대형이었지만 역시 실장은 실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크게 화를 내기보다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2: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에 남의 학교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고생들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너네 선생님 오실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도 옛날에 그런 거 해봤는데 효과 없어. 이럴 시간에 공부라도 하지. 에휴, 일단 따라와.
1: 선생님은 저희를 자율학습 중이던 3학년 교실로 데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50여 명의 여학생 앞에 서게 된 순간 수십 개의 눈빛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2: 얘들아, 잠깐 봐라. 학력고사 잘 보겠다고 너희들 방석 훔치러 온 용감한 녀석들이다. 구경해라.
1: 그 순간 중립오연이니 오인의 저격순이 하던 우리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0: 와.
1: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아, 그냥 교실에서 공부를 할걸. 한참 뒤 담임선생님이 허겁지겁 달려오셨고 여고 선생님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0: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데려가서 어미 지도하겠습니다.
1: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 조용히 선생님을 따라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 저기, 혹시 형섭이 아니야?
1: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길 잃은 천사가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초등학교 때 3학년 동안 제 옆자리에 앉았던 첫사랑 짝꿍이었습니다. 공부를 어려워하던 시절 제가 한글과 구구단을 알려주던 그 아이가 고3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 너 이 학교 다녔냐?
4: 그래, 오랜만이다. 근데 이렇게 만나서 좀 그렇네. 진짜 방석 때문에 온 거야?
1: 아, 근데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그 알지?
4: 그럼 알지. 너같이 착한 애가 그럴 리는 없잖아.
5: 뜻밖의 말에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서둘러 학교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 도착한 담임선생님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3: 아,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세워뒀는데 말이야. 오토바이가 어디 갔지?
5: 그제야 알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선생님이 시동을 켜둔 채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올라가신 사이에 누군가 그 오토바이를 훔쳐가 버린 겁니다.
4: 아유.
5: 방석 하나 구하려던 짧은 일탈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 어젯밤 만났던 옛날 짝꿍이 서 있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4: 야,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나 이제 가야 돼. 그리고 이거.
5: 어? 그 아이는 쇼핑백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방석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4: 우리도 어느새 고3이 됐구나. 어제 널 만나서 꿈꾼 듯이 정말 좋았어. 나한테 구구단 외우라고 들들 볶던 네가 맞나 몇 번이나 살펴봤지. 그렇게 다시 만나다니 우리 운명인가 봐. 여학생 방석을 갖고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본다고 했지.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면 내 것이라도 주고 싶어. 딴 생각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너의 제자이자 옛날 짝꿍이.
3: 뭐야.
5: 편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를 기억해주는 소녀로 인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나는 너무 오래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온 건 아닐까? 그날 아침 우리 다섯 명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냐? 오토바이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3: 그러려면 일단 대학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5: 늘 장난과 농담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대화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겼습니다. 그때 순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4: 야, 친구들아. 나 간밤에 깨달음이 깊다. 너무 깊어. 우린 지금까지 동전의 한쪽 면만 보고 살아온 것 같아. 방향 잃은 총구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답을 맞힐 수 없지 않겠냐? 파산자의 낙인은 우리가 스스로 걷어야 할 것 같아.
3: 이게 무슨 말이야.
5: 평소 같으면
4: 오인의 파산자였잖아.
5: 평소 같으면 웃어 연겼을 말이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다섯 명은 수업 시간에 자는 시간이 줄었고 야간 자율학습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아니라 늦게나마 자기 인생과 싸우는 고3이 되어갔습니다. 100일.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만큼 더 절박했습니다. 책상과 싸우고 졸음과 싸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대학 입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방석의 효염이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다섯 명 모두 대학에 합격한 겁니다.
3: 이야, 대단하다.
5: 전 과목 평균 한 자리 숫자의 전설을 만들었던 우재까지 말이죠.
3: 야, 주우재인가?
4: 주우재?
5: 겨울방학 동안엔 건설 현장에 나가 알바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잃어버린 오토바이, 그걸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3: 우와.
5: 졸업식 날 하얀 눈이 내리던 학교와 우린 교문 앞에서 선생님께 오토바이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3: 멋지다.
5: 아이들의 환호가 멋지다. 울려 퍼졌고 거칠기만 했던 제자들의 마지막 선물에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방석 하나를 얻기 위해 찾아갔던 여학교. 그 짧은 일탈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 그날 만난 옛 짝꿍은 어떻게 됐냐고요?
4: 여보, 세탁기 다 됐는데 안 널고 뭐해. 이 설거지도 잔뜩 쌓였잖아.
5: 간다 카. 네, 방석 하나로 엮인 옛 짝꿍은 이제 한 입을 덮고 자는 평생의 짝꿍이 됐습니다.
3: 우와.
5: 천사 같던 짝꿍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4: 우와.
5: 어서 가봐야겠습니다. 여보 갑니다. 아이, 설거지는 이미 다 했지. 뭐 빨리 할 거 더 없어?
3: 이야,
4: 아름답다.
3: 와, 진짜
4: 아름다워요.
3: 너무나 네. 아름다운 이야기로.
4: 네.
5: 그러게요. 이 방석 하나가 네. 인생을 진짜 바꿔놨네요, 진짜.
4: 그래요. 네, 네. 진짜.
5: 네, 네. 지금의 아내도 만났고.
4: 이 다섯 명이 네. 단합이 네. 엄청 잘 된다. 이래갖고 오토바이 또 다시 사들인 것까지도. 사드리고.
5: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네. 특공대 이런 애들이 단합은 잘 돼요.
0: 그러니까 언니 그래요? 마음을 딱 다 잡고.
4: 네, 혹시 특공대 대장 아니었을까요?
5: 공부 못하고 맨날 모이는 애들은 단합은 기가 막히겠거든요.
4: 야.
5: 좋은 것도 같이 졸고.
0: 이건 거의 학교에서 네. 전설로 내려올 것 같아요.
5: 그럼요, 그럼요.
4: 네. 그러네, 네. 전설인데. 중림 오현. 오인의 파산자. 오인의 저격수. 야. 너무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끝이 날까?
5: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고등학교 때 저는 별명 011이 있었습니다.
0: 011이요?
5: 네, 11명이 있었는데. 네. 저희도 011의 저격수, 011의 파산자.
0: 아, 진짜.
5: 네, 네. 근데 우리가 11명이다 돼 보니까. 네. 다 각자 그냥 파산됐어요.
4: 각자 파산됐어. 자,
5: 뭐 단합도 잘 안 되고.
0: 나는 무슨 고3 학생들이 방향 잃은 총구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답을 맞출. 아,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요?
5: 옛날에 시도 우리 고3 때는요 시도 그래. 읽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학생들한테 써먹을 말들 있죠. 네. 그런 거 다 외우고 다녔던.
0: 멋진 말들.
4: 아, 그러니까 네네. 멋진 말들이.
5: 네네. 시몬 너는 아느냐. 뭐. 사슴이 목이 빠진 거고.
0: 자, 자뻑 왕자님 첫 사연 주신. 네네. 그리고 천사의 방송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우리 11. 011의 한 멤버 충전도 해주세요 저희.
5: 예, 011이 외치겠습니다.
0: 예.
5: 자, 오락가락하는 날씨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창 갱년기 부장님의 신경질 진상 손님의 갑질 다 날아가라. 오라 짠짠짠짠.

0: 기상 최고.
1: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3: 안녕히 계세요.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창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창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큐레큐.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7: 와, 드디어 상암 쪽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안전운전.
8: 안전. 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7: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9: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설가 황정은 씨가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먹고는 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맛도 향도 색도 그윽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먹은 복숭아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네요. 이런 복숭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쩐지 이번 한 번일 것 같아

0: 다 단 한 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모양을 보고 향을 맡으며 먹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앞으로 더 좋은 걸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현재를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11시 11시 뉴스입니다.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상고심 선고이기도 합니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이틀 연속 공습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중부 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파스통신은 이날 밤 남부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0: 해협 통제권과 관련한 다툼 속에 미군으로부터 이틀째 공습을 당한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보복 공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호르무즈 해협의 정중앙에 있는 이란 남부 중앙의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해협의 동쪽 출구 쪽에 있는 섬인 시리크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이란군 관계자는 오늘 밤 우리 남부 지역 침략의 근거지 역할을 했거나 이번 침략을 지원한 모든 미군 기지는 모두 예외 없이 미사일, 드론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02달러로 전장 대비 5.2%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52달러로 전장 대비 4.37% 상승했습니다. 밤사이 집중호우 여파로 중단됐던 세종시 부강역 서창역 구간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경부선 일반 열차는 오전 9시 15분부터, 충북선 일반 열차는 오전 9시 52분부터 해당 구간 정상 운행하고 있고 KTX도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레일 관계자는 호우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에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열차 이용 고객은 이용 전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80에서 150mm,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7도, 부산 30도 등 25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3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고 늙지 않는 약을 만든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얘기 같지만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이 꿈을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연금술 이야기인데요. 얼핏 들으면 사기극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연금술은 현대 과학과 화학, 약학 발전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자이자 소설가 곽재식 교수와 함께 인류를 사로잡았던 연금술의 세계와 금을 둘러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이과학 저과학을 모두 섭렵하신 분이죠. 과학자이자 소설가 그리고 요괴 전문가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예, 오늘 나눌 주제가 교수님과 진짜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2: 아, 그런가요?
1: 예, 화학 전공하셨죠?
2: 제 석사 과정 때 화학을 전공했었죠.
1: 예, 예. 그리고 스토리텔러잖아요, 이게 막.
2: 아, 그렇군요.
1: 예, 소설도 예. 쓰시고.
2: 네네.
1: 그러니까 뭔가 이 뭐라 그럴까요?
2: 뭐라 그러죠?
1: 아, 그런 미스테리한 느낌도 아하. 나면서도 또 과학적인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 근데 이제 제가 연금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쩐이 없지 않은가? 좀 가난하지 않은가?
1: 왜요?
2: 금이 좀 풍부한 사람이 연금술 이야기하지 좀 많았지 않겠습니까?
1: 부자만 돈 얘기할 수 있습니까?
2: 아, 참.
1: 아닙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오늘
2: 갈망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1: 네. 갈망 속에서.
2: 네.
1: 네. 연금술 얘기 나눠볼 건데
2: 네.
1: 근대 과학이 정립되기 전에 인류가 빠져들었던 신비로운 세계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연금술 하면은 교수님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2: 저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죠. 해리포터 시리즈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던 그 첫 책,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정말 폭풍같이 세상에 많이 팔렸던 그 책의 제목이
1: 방인가요?
2: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거든요.
1: 아, 마법사.
2: 근데 해법사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이게 미국판 제목입니다.
1: 네.
2: 이게 뭐 어차피 영국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다 같은 영어인데 제목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원래 영어에서 그러니까 영국판 해리포터 시리즈 첫 번째 책 제목은 해리포터 앤드 필로소퍼스 스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철학자의 돌이었어요. 돌. 마법사의 돌이 아니고 철학자의 돌이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필로소퍼스 스톤이라는 거는 연금술 용어입니다.
1: 예.
2: 여기서 필로소퍼라는 거는 그냥 뭐 철학 전공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철학자라는 게 어떤 현자, 굉장히 뛰어난 신비로운 지식을 갖춘 사람의 상징으로 필로소퍼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중세시대 때부터 유럽에서 쓰이던 말인데 요즘 한국에서 쓰이는 그런 어감하고도 조금 비슷하죠.
1: 예.
2: 우리나라에서도 철학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 가서 뭐 철학을 논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1: 네.
2: 뭐 이렇게 좀 점을 봐준다든가 이런 걸 좀 철학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1: 요즘은.
2: 네, 근데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도 이런 필라소퍼라고 하면 뭔가 신비로운 지식을 많이 갖춘 그런 현자 이런 사람을 철학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연금술계에서는 이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이라고 하면 돌은 돌인데 돌의 형상을 갖춘 어떤 물체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어떤 신비로운 지혜가 다 좀 응축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런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활용하면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가치 없는 뭐 철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혹은 사람에게 그걸 사용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불로 불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전설이 돌았던 것이 이 철학자의 돌, 현자의 돌이었거든요.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해리포터 시리즈 처음 제목을 지었을 때는 그 마법에 대한 상징으로 필로소퍼스 스톤, 철학자의 돌이라는 거를 제목에 넣었었는데 미국에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미국 독자들은 미국 어린이들은 철학자의 돌 이러면 딱딱해서 책을 안 볼 것 같다고.
1: 네.
2: 그래서 말을 바꿔서 제목을 따로 붙인 게 소서러스 스톤, 마법사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1: 네. 잠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조금 전 11시에요. 서울 구로구 경기

광명시, 시흥시 여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목감천 너부대교 인근 주민들께서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기상상황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그리고

0: 왕에서 아, 네. 예, 길게 수염을 늘어뜨린 어떤 마법사 같은 사람이
1: 그렇죠.
0: 보라색 불꽃 위에 막 냄비 이렇게 끓이면서 거기에 마법 가루 같은 거 뿌리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1: 그렇습니다.
0: 근데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면은 이 돌이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이 네. 돌을 뭔가 금속 이런 광물 같은 돌을 금으로 바꾸겠다라는 네. 게 연금술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 네. 같은데 네. 실제 연금술은 어떤 학문이었는지 궁금해요.
1: 실제하고는 뭐 아주 많이 다르진 않지만 약간 그 뭐랄까요 뿌리랄까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한자어로 번역해서 연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금속을 여러 가지로 다루는 술수 내지는 거기에서 어감에 금자 쇠금자를 쓰다 보니까 황금을 만들어내는 술수라는 그런 어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강하게 있는 편인데요. 네. 원래 연금술은 영어로는 뭐 알케미 아니면 뭐 라틴어 그런 알키미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말에는 뭐 금, 쇠 이런 말이 굳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0: 그러네요.
1: 예, 원래 말 자체에는
0: 케미는 화학 뭐 이런
1: 이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나중에 변해서 케미스트리라는 화학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거죠. 그러면 그게 원형인데 그러면 네. 이 알케미 연금술이라는 거에 원래 뜻은 뭐였느냐? 예. 이런 옛날 영어 옛날부터 내려온 특히 중세 시대에 탄생한 영어 단어 중에 시작하는 말이 알로 시작하는 거는 왜? 아랍어에서 온 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랍어에서 알이라는 게 관사로 더 영어의 그런 말처럼 관사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막 알라딘이라든가 알라지라든가 이런 사람 이름의 알자도
0: 그러네요.
1: 거기에서 이제 넘어온 말인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영어 단어 중에서도 약간 영어 느낌이 안 나는 조금 이국적인 단어인데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말일까 싶은 말들 알코올 같은 말. 알코올 같은 말, 이 알이 이 아랍어 관사 알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같은 말 이제 아랍어에서 영어로 건너온 말이고요.
0: 예.
1: 수학 중에서 이제 기하학은 지오메트리라고 하고 대수학 숫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방정식 풀이하는 거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 거를 이제 대수학 알제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제브라의 알도 아랍어에서 나온 관사 알이거든요. 그래서 제브라인데 아랍어 관사 알을 붙여서 알제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키미아도 마찬가지로 연금술도 마찬가지로 네. 아랍어 단어입니다. 키미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더 키미아라는 거죠. 관사 알을 붙여서 알키미아라고 부른 것인데
0: 네네.
1: 그러면 키미아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0: 네.
1: 키미아라는 거 말 자체의 그 직접적인 의미는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0: 검다?
1: 네, 그래서 그냥 말만 놓고 보면 이거 어디까지나 어감의 문제입니다만 이제 아랍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알키미아 연금술이라고 하면 뭔가 검은 학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뭔가 좀 마력이 깃들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0: 지금 잘 이미지가 연결되네요.
1: 연결되죠. 그런
0: 그러니까, 흑마법 같은 그런
1: 그렇죠.
0: 느낌에.
1: 금에만 굳이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좀 어둠의 어떤 비술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지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붙인 말이고 더 정확하게는
0: 이미지가 잘 전해져 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1: 뭐 이미지 어느 정도 연결되는 면이 있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때 이런 검다, 키미아 이런 단어는
0: 네.
1: 주로 아프리카 그것도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나타내는 단어로
0: 네.
1: 중세시대에 많이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키미아라는 거는 고대 이집트로부터 내려온 어떤 신비로운 지식 기술이라는 뜻으로 붙인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알케미아라는 말 자체만 놓고 보면은 기원 전부터 계속 쓰였던 말이라고 볼 수
1: 그렇죠.
0: 있겠네요.
1: 그러니까 뜻이 조금 이렇게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 중에
0: 예.
1: 이런 말 요즘은 조금 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뭘 하시던 어릴 때 뭘 공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한학을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 있죠.
0: 네.
1: 이럴 때 이때 한이라는 거는 이제 한나라 한자 중국의 고대 국가의 이름인데
0: 네.
1: 한학이라고 하면
0: 네.
1: 그런 중국 고대 국가에서 내려오던 뭐 공자, 맹자 이런 유교 경전 같은 거를 어릴 때 서당 다니면서 배웠다.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한학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0: 네.
1: 그런 옛날 한문 공부한 거 이런 거라는 인식으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비슷하게 중세 시대 때 알키미아라고 하면 이집트 각 뭐 이런 걸 공부했다라는 뜻인데 진짜로 뭐 이집트의 역사나 뭐 문화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0: 네.
1: 고고하고 이런 어감이 맞아드는 신비로운 그런 지식을 연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로 들어오면서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유럽을 다 어떤 문화적으로 좀 지배하게 됐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중동 지역도 이 아랍권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라는 마찬가지로 유일신을 믿는 하나의 종교가 다 이렇게 지배하게 됐잖아요.
0: 네.
1: 옛날에 굉장히 문화가 많이 발달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에 막 제우스 신을 믿고 뭐 주노 신을 믿고 하던 그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0: 예, 예.
1: 기독교 문화에서는 제우스 신이나 뭐 아프로디테 신에게 기도하면서 연구하던 사람들의 문화는
0: 그럴 수 없죠.
1: 이교도적인 것이고 예. 뭔가는 이건

0: 해서는 안 되는 조금 뭔가 뭐 아무튼 나쁜 거를 믿는 사이비 종교처럼 느껴지는 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1: 기독교나 이슬람교 다 유일신 그렇죠. 신앙인데 네, 그래서 신이 너무 많잖아요.
0: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유에 고대에 되게 발달했던 지식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연금술이라는 거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신기하고 좋은 걸 좀 캐내서 배워보자.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기독교 문화가 도래하기 이전의 시절을 좀 캐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감으로 말이 자리 잡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물질들 주로 뭐 돌이나 금속류의 물질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게 이제 연금술의 실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 만드는 거는 좀 일부고요. 네. 금 만드는 건 일부고 예를 들어서 뭐 병을 치료하는 거 이런 것도 연금술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고 사람의 정신을 좀 더 높은 단계로 뭐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걸 어떻게 약을 잘 만들어가지고 뭔가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뭐 생활 속의 문제들을 풀이하기 위한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때가 되게 안 지는데 이 때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무슨 세제를 만들기 위한 뭐 연구 네. 이런 것도 연금술의 일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고대의 지식을 활용한다면 주로 어떤 거네요? 무슨 행성의 기운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화성의 기운이 있는 금속 수성에 있는 금속을 뭐 하늘에 뜨는 행성이 언제 뜰 때 시간에 맞춰가지고 조합을 하면 그 기운이 잘 흘러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류의 기독교 이전 시대의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연금술이다라고 불러왔었죠.
1: 어쩌면 원리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원리들을 좀 파헤치고 싶어하고 예, 그런 문제들을 풀고 싶어하는 쪽에 그 신비로운 것들을 다 일컫는 말이었다고 지금 느껴지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술은 어쨌든 다른 광물이라든지 돌을 금으로 만드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이런 의미로 쓰인 거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0: 그런 의미가 이제 사실은 포함이 돼 있었죠. 그죠?
1: 포함은 돼 있었는데
0: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하는데 그렇게 신통한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크게 이제 성공은 못 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쯤 돼가지고 상업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상업 거래에서 은, 금 이런 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주고받고 그리고 상인들의 신분이 높아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 이거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사실 병 치료도 잘 안 되고 인격의 도야 이런 것도 별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특히 이 금을 만드는 쪽에 더 주목이 좀 많이 쏠린 것 같아요.
1: 네, 가장 오래된 역사상의 연금술 기록은 혹시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됐나요?
0: 이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 있는 고대 이집트 때에 있던 그 옛날 지식 그 자체부터가 연금술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식을 그대로 재발견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그때도 나온 연금술의 체계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리고 또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의 어떤 기운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거를 또 되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1: 네.
0: 대표적으로 혹시 수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 수성?
0: 네. 수성 영어로 머큐리라고 하거든요. 머큐리.
1: 맞아요.
0: 근데 머큐리의 또 어떤 뜻이 있죠? 멀큐리 또 어떤 뜻이죠?
1: 몰라요.
0: 수은을 멀큐리라고 하면 수은.
1: 맞네요.
0: 예, 수은 우리 중금속 수은, 수은을 멀큐리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근데 멀큐리의 또 원래 뜻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전령, 통신을 내주는 편지를 전달해 주는 어떤 신 같은 거를 네. 또 멀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수성이라는 밤하늘에 보이는 저 행성이 멀큐리라는 신의 기운을 품고 있는 그 행성이고 그 기운이 이어지는 게 수은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수은을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하면 그 머큐리 신의 기운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되게 신비로운 어떤 마법 같은 금속을 변환하는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자에서 최초의 연금술사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바탕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1: 그렇군요.
0: 그렇지만 좀 더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연금술 할 때 딱 떠오르는 그 모양이지
1: 그쵸.
0: 라는 거를
1: 진짜 금을 만드는
0: 네, 그런
1: 느낌.
0: 거를 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금술 책 하면 딱 많이들 제시하는 거 그런 책을 쓴 어떤 그런 작가 저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세 이슬람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초창기 연금술사로 부르는 게 제일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중세 이슬람 쪽에서요.
0: 네, 그래서 이슬람권에 뭐 이거는 라틴어식 이름이긴 합니다만 뭐 게베르라든가 뭐 라제스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이슬람권에서 활동한 이 학자들이 일종의 연금술 같은 걸, 연금술뿐만 아니라 뭐 수학도 했고 과학도 했고.

0: 과학도 했고 많이 했던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에서 이어진 그 과학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연금술로 많이 발전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연금술사들이 쓴 책 같은 걸 봐도 뭐 게베르의 책에 따르면 게베르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름이 라틴어식 이름이라 가지고 언뜻 보면 게베르라는 되게 고대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은 게베르 같은 사람이 이란 출신의 이슬람권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었고요. 뭐 라제스 이런 사람도 이란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중세 이슬람교 전성기 시대에는 이란 이 지역이 과학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문명을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수학과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알려지긴 하는데.
0: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연금술의 뿌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이상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1: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0: 아, 그래요?
1: 예, 2부에서 마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재밌는 얘기죠, 요거?
0: 네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곽지식 교수와 함께 연금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 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언어의 연금술사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태영 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 박 작가님은 네. 언어의 연금술사 같아요 하셨습니다.
1: 말을 할 때마다 금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0: 아, 그러게요. 말로 막 뱉었는데 그게 금이 되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곽재식 교수님의 말은 금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까 일부에서 하시려다가 못했던 시간.
1: 네, 아까 이야기. 이란 출신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연금술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라제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라제스가 진짜 뭘로 되게 유명했냐면 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약물 성분들을 다양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순수한 것만 뽑아내는 이런 걸 되게 잘했어요.
0: 아, 물질을 분리하는 네. 거요?
1: 라제스가 잘 뽑아내가지고 와, 완전히 순수하게 희한한 걸 뽑아냈네라고 많이 하던 물질 중에 예. 뭐가 있었느냐? 알코올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아. 알코올도 이제 아까 아랍어 단어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 예, 그래서 알코올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어떤 증수 뽑아낸 거 액기스 약간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라는 게 술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거기에서 순수한 성분만 뽑아낸 거 핵심적인 성분만 뽑아낸 거다 보니까 알코올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화가 뭐 이란, 아랍권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증류주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예. 술을 그냥 담가가지고 바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한번 증류를 해가지고 순수한 알코올만 좀 많이 뽑아내가지고 더 독하게 만든 술들을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네네. 이게 몽골 제국이 이란을 다 지배를 하게 돼요. 나중에 네. 몽골 제국이 나중에 이란을 지배했을 때 이 증류를 해가지고 독한 술을 만드는 문화가 몽골 제국에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려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것이 소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주의 기원에 대한 제일 좀 정설이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런데 멋있다. 이제 뭐 좀 재미나고 신기한 게 네. 이제 종교적인 문화가 강화되면서 이란은 술을 먹는 게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거든요.
0: 네, 지금 그렇잖아요.
1: 네, 그래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알코올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라제스가 이 기술도 이런 시대에 제일 많이 발달했을 텐데 그 봉고장에서는 이런 소주 같은 거 만들어 먹는 문화가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데
0: 한때는 그 문화가 있긴 있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몽골로 넘어갔죠.
1: 그렇죠. 예. 저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 세계에서 소주라는 술이 이렇게 많이 소비되고 제일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한참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의 소주가 네. 제일 많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연금술의 간접적인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0: 애주가 분들은 라제스라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라제스는 사실은 술 만들려고 그렇게 연구하신 건 아닌데요.
0: 그렇죠. 알코올을. 네,
1: 뭐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미쳤겠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0: 이 알코올이 누가 분리를 처음 해낸 건지 알아? 라제스야. 이렇게는 또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또 그렇죠. 화제가 그래서. 되는 이야기가 되죠.
1: 아, 오늘 저 얘기 일찍 안 들어오고 뭐 하려고. 아, 나 친구들하고 연금술 좀 연구하게.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0: 알겠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연금술로 금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 연구들을 이렇게 활발히 하게 된 걸까요?
1: 연금술에서 여러 가지 도전한 것 중에 실제로 이런 일을 해가지고 결과가 조금 나오는 듯한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예.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연금술 하면 이제 제일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납을 금으로 바꾸는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 이거 참 이게 기막힌 이야기인데 납에서 금이 나오기는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온다는 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뭐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도 좀 크게 의미가 많지는 않은데 네. 납에서 은이 나오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그거 역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은근히 가능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산에서 납을 캐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납 광석이 있으면 거기서 녹이면 거기서 납물이 이제 나올 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세계의 주요 납 광산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납 광산 저 함경도 맞죠. 함경도의 단천 뭐 이런 데 있는 납 광산 같은 데서 캐보면 네. 납에는 항상 은이 조금 섞여 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0: 아, 그럼 납이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은이 좀 만들어질 그렇죠. 환경이군요.
1: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아, 납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납만 많이 썼는데 네, 네. 납에서 순수한 은만 따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으면 예. 은은 꽤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기술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뭐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 즈음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꽤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큰 성과를 올린 사람이 조선인 중에도 있었습니다. 네. 조선왕조실록 1503년 음력 5월 18일 기록을 보면 김강 김감불이라는 사람과 김검동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0: 예.
1: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화학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의 무슨 자손을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실록에 이 사람들 노비라고 적혀 있거든요.
0: 네.
1: 김검동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노비라고 적혀 있고 김감불은 평민이라고 돼 있지만 장혜원이라는 노비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 있느냐.
0: 네.
1: 이 사람들이 김감불, 김검동 이름도 그냥 노비 이름 같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검동이. 네,
1: 얼굴에 검댕이 붙여가면서 맨날 무슨 쇠를 녹였다가 집혔다가 하는 그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0: 네네.
1: 임금님한테 잡혔다고 해야 되나? 데려옴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다가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 있는 말을 그대로 활용하면 은을 불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0: 불리는.
1: 네, 요즘 용어로 사용하면 돈 복사하는 방법 같이 은을 복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0: 네.
1: 무슨 상세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은이 무조건 복사가 되는 건 아니고 은 덩어리가 조그만 게 있으면 그거를 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주위로 은이 뭉치게 해서 납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은만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0: 납 속에 음이 막 섞여 있는데 네. 그거를 쭉 추출해내는
1: 그렇죠.
0: 방법을.
1: 네. 그래서 그게 뭐 상세하게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안 가르쳐 안 나와 있는데
0: 예.
1: 성공했던 것 같아요.
0: 예.
1: 왜냐하면 이때의 조선시대의 임금님이 연산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으면 분명히 뭐 엄청난 형벌을 받고 죽었다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대의 기록을 보면
0: 네.
1: 우리나라의 은광이 막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납광산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옛날에는 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납광석을 캐가지고
0: 예.
1: 거기서 은을 쪽쪽 뽑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0: 개발한 거죠.
1: 네네.
0: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다가 말았는데 이 기술이 한 3, 40년 정도 전화가지고 16세기 중반 이후에 일본으로 이 기술이 전래가 됩니다.
1: 네.
0: 공식적으로 전래가 된 건 아니고 일본에 똘똘한 사람들이 돈 주고 사람 데려가가지고 좀 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지금 일본에서는 대단한 어떤 유산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16세기에 이와미 은광이라는 엄청나게 큰 은광이 열리게 됩니다.
1: 예.
0: 예전에는 일본의 이와미 지역에 그 광산이 그렇게 가치 있는 광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납 좀 나오는 광산인 것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선에서 건너온 이 추출 방법을 이용하면 예. 여기에서 은을 줄줄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고
1: 오.
0: 그 우리 그런 얘기 들어왔죠.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조선에 쳐들어왔는데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군이 되게 싸우기 힘들었다.
1: 예.
0: 이순신 장군도 조총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예.
0: 일본 사람들이 조총을 사온 게 유럽 사람들한테 조총을 사왔거든요.
1: 예.
0: 유럽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뭐 좋다고 가가지고 조총을 그렇게 팔고 이랬겠습니까?
1: 그때는 조총이 뭐 흔하게 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
1: 대량
0: 뭐 좋다고 일본에 막 그런 걸 줬겠습니까?
1: 주려면 뭘 받아야죠.
0: 일본에 은이 많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김간불, 김검동 이런 조선의 노비 평민들이 개발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못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일본에 건너와가지고 역사를 바꾸고 세계 경제를 바꾸고
1: 네.
0: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식의 실험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은을 뽑아내는 거 은을 뽑아내면 거기에 아주 작지만 금이 조금씩 섞이는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조금은 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건 아닌데
1: 네.
0: 우리가 납이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 불순물로 섞여있던 은을 뽑아낸다. 그 속에 더 조금밖에 없는 불순물이라고 생각했던 금을 뽑아낸다.
1: 아.
0: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술을 하던 사람들이 중세에
1: 그렇군요.
0: 르네상 시대에 그런 걸 막 보여줬던 것 같아요.
1: 아.
0: 자, 이건 납이죠. 나 분명히 사기 안 쳤습니다. 다 검증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약간의 은을 뽑아내는 걸 보여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건 실제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을 은으로 바꿨구나 저 사람이. 조금만 더 하면 금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1: 네.
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1: 당시에는 은이나 금이 화폐같이 이렇게 물물 교환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물질로
0: 그렇죠.
1: 쓰였고
0: 네.
1: 그러니까 그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재산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될 테니까
0: 네.
1: 당연히 그걸 원하는 시기였으니 그걸 뭐 연구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 말씀 나온 김에 그런 류의 연금술로 되게 성공한 회사가 현 그러니까 연금술은 아니죠. 얼마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1: 근데
0: 연금술 시대의 사람들의
1: 추출하는
0: 했던
1: 방식.
0: 예, 연금술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그걸로 현대에도 되게 좀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1: 네.
0: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 이거 뭐 주식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텐데 네. 우리나라에 아연 제련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광석에서 아연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순수한 아연을 만들어내가지고 세계에 수출을 하는 아연 생산량으로 세계 1위를 자랑한 회사가 우리나라 울산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1: 예.
0: 이 회사에서 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다 보면 납도 같이 섞여 있는 수가
1: 예.
0: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납을 판매를 많이 합니다. 이 회사가 1년에 납을 40만 톤 이상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근데 아까 납에 이런 불순물로 은이나 금이 섞여 있는 수도 있다고
1: 예.
0: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납 40만 톤 이상을 생산하면서 이 회사에서 1년에 은도 거의 한 2천 톤씩 생산을 합니다.
1: 아, 그 불순물만
0: 뽑아낸 걸로.
1: 불산물로.
0: 기술이 없으면 이거는 납 뽑아낸 찌꺼기로 버리는 물질이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근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찌꺼기로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은만 다 골라내고.
1: 찌꺼기가 더 비싸네요.
0: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은 2천 톤을 뽑아내다 보면 금도 좀 나오거든요.
1: 예.
0: 금도 톤 단위로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금도 10톤씩 나옵니다.
1: 2천에 10톤이면 5% 정도.
0: 엄청나죠. 이 정도만 해도.
1: 예.
0: 그래서 최근에 금 시세가 좀 높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금 시세나 은 시세가 높으면 이 회사가 아연 만드는 게 주 업종인 회사인데 아연 생산하는 것만큼 금은 팔아서 돈을 봅니다. 매출이 그 정도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이 야, 이렇게 조금만 하면 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에 빠지게 했던 그 화학적인 현상을 현대에서는 정확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산업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1: 제가 아는 그 아연 회사는 고땡 아연.
0: 네, 맞아요. 네, 거기입니다.
1: 그렇습니다. 납이 제가 알아보니까 로마 시대에
0: 네.
1: 납은 이제 휘거나 주조하기가 좀 쉬워가지고
0: 그렇죠.
1: 상수도 배관에도 사용을 했다 그래요.
0: 아, 큰일 나는데. 그렇죠? 네.
1: 네. 그러면은 뭐 납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물만 가지고는 사실은 납 중독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좋을 거는 전혀 없는데요.
1: 네네.
0: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뭐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요. 유럽이나 뭐 북

0: 북아메리카 지역 이런 데에는 현대에도 가끔 가다가 배관이 납으로 만들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안 좋은데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1: 거기서 막 납이 녹아내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예, 쉽게.
0: 그런데 근래에 한 지금 정리된 지 아직 10년도 안 된 사건인데 네. 미국 중서부의 플린트라는 도시에서 물이 너무 오염이 된 거예요.
1: 네.
0: 예? 이런 수돗물이나 이런 걸 사용하던 물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물이 좀 산성을 띠거나 이런 경향이 너무 강해지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납배관이 있는 곳에서 납이 꽤 많이 녹아 나온 거예요.
1: 네, 네.
0: 우리나라는 웬만한 데는 다 플라스틱 배관, PVC 배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설령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나라는 별일이 안 생기는데
1: 네.
0: 플린트에는 옛날부터 사용하던 납배관이 있었는데 이 정도 납 조금 쓴 거 가지고는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물이 오염이 되는 사고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녹아 나온 납을 꽤 많이 먹게 네. 되었고 특히 이런 데 민감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병도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뭐 배상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말씀하신 그게 저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 비슷한 추측을 하신 분은 좀 계신데
1: 네.
0: 추측성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그게 또 연금술 발전의 이유 아닌 이유가 되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납을 이런 식으로 다루면서 이거를 지지고 볶고 끓이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1: 그럴까요?
0: 결국은 납 연기를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사람이 납 중독이 되겠죠.
1: 네.
0: 그럼 납 중독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납 중독의 뭐 주증상까지는 아니지만 부증상으로 간혹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사람의 뇌와 신경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1: 네.
0: 나타납니다.
1: 네.
0: 그러면 이런 환각, 환상. 성격 변화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금술사였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수성의 신 머큐리가 내 앞에 직접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진짜 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봤다. 이런 환상의 납중독 때문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금술 발전의 이유 아닌 이유 아니었을까
1: 환각을 보는 수 있겠죠. 부작용 네. 때문에 더 네. 납을 막 활용해가지고 연금술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0: 그렇습니다.
1: 말씀이죠. 그래서 참 연금술 기록 보면 납이 주로 사용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동양 쪽에서는 또 진시황이 이거는 연금술이 아니라 연단술이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0: 네네.
1: 예,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이런 약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수은이든 약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0: 네.
1: 예.
0: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뭐 진시황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은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된 거는 주사라는 물질이에요.
1: 예.
0: 주사라는 게 빨간색이 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이용해서 뭔가를 표시할 때 원래 염료나 안료 이런 물감으로도 많이 사용하던 물질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뭐 이제 시험지 같은 거 채점하면 빨간 펜으로 채점한다 이런 거 요즘도 많이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예.
0: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이나 뭐 신하들이 올린 글 같은 걸 임금님이 뭐 이렇게 표시할 때 주사를 찍어가지고 빨간색 붓글씨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가위표 같은 건 안 쳤겠죠. 조선시대에는 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먹으면 약효가 뭔가 있다라는 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어요.
1: 예.
0: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서들을 보면 약 처방에 이 주사를 빨간 물감으로 쓰는 이 물질을 조금씩 사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주사라는 물질이 황화은이거든요. 황화하고 수은, 황화수은입니다.
1: 수은.
0: 황화하고 수은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먹는 걸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먹으면 이것도 수은 중독이 일어납니다. 수은 중독은 납중독보다 훨씬 더 신경 증상을 많이 일으켜요. 정말로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감각기관의 이상 이런 거 막 일어나요.
1: 예.
0: 그래서 옛날에 신선일화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신선으로 변했는데
1: 네.
0: 이 사람은 아주 추운 겨울에도 얄팍한 옷만 입고 다니고
1: 네.
0: 아주 더운 여름에도 뭐 이불을 솜이불을 두르고 다니고 항상 웃는 얼굴이더라. 저 사람 신선으로 변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설 꽤 있거든요.
1: 예.
0: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주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 이걸 마시면 신선으로 변신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먹은 거예요.
1: 네.
0: 먹으면 신경계가 파괴가 되면서 추위와 더위를 제대로 못 느끼고 감정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게 뇌가 파괴되면서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는 표정으로 화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항상 화를 낸다거나 항상 웃거나라고 하면서 추운 겨울에도 맨몸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선이다라고 했을 텐데
1: 신비하다고 느꼈겠군요.
0: 네,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수은 중독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약간 그 지금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1: 네.
0: 부적을 쓸 때 이 빨간 글씨로 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그 부적의 빨간 글씨도 기본적으로는 주사로 쓰는 게 기본이거든요. 아,
1: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뭐 색깔이 빨간 거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주로 주사를 고집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주사를 고집하시는

0: 분들이 계세요.
1: 예, 옛날 그래서, 방식이니까. 예,
0: 그래서 뭐 글씨 쓸 때 물감으로 주사 좀 사용하는 걸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부적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어떻게 뭐 이런 주문을 외운 다음에 불살라야지 어떤 위력을 발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장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2010년도에 이홍열 선생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거 논문으로 써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강릉 쪽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사람이 호흡이 곤란하고 너무 머리도 아프고 너무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예. 응급실에 왔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주술, 무속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주사로 황화수은으로 쓴 이 부적을 200장을 한꺼번에 태워버렸대요. 그거를 연기를 많이 마셨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은 중독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2010년대에도 이렇게 실려온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 나비든 수은이든 어쨌든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라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연구나 사용을 좀 부추긴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2: 예. 근데 결국 연금술이 이렇게 활발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쵸? 근데 오히려 이 현대 과학의 출발점이 된 게 연금술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 네. 수많은 여러 가지 금속 물질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금속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든가 금속을 서로 분리하는 방법, 금속과 다른 물질의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이 쌓이게 되죠. 더군다나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연금술 발전 후기에는 이런 여러 연금술사들이 옛날식 연금술에 좀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2: 예.
0: 예를 들면 파라켈수스 이 사람 뭐 연금술사 중에 가장 유명한 정말 전설적인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는
2: 예.
0: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어권에서 많이 활약했던 분이 계신데요. 이 파라켈수스라는 사람이 어떤 거를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위대한 연금술사로 이름이 높아졌냐면
2: 네.
0: 그러니까 옛날로 갈수록 연금술사들이 어떤 기운, 정성, 뭐 마음가짐 이런 걸 되게 중시했어요.
2: 몇 그래서 몇 시에 맞춰놓고 약을
0: 그리고
2: 타고.
0: 정말 순수한 정신으로 악마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걸 되게 중시했거든요.
2: 예, 예.
0: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 글자로 기록을 해놓는 것도 그런 마음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약간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문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암호문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나도 스승님처럼 열심히 연마를 하면 금을 만들 수 있겠지 이런 거를 몇백 년을 하다 보니까 파라켈수스 시대 정도가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똑바로 쓰고 옛날 우리나라의 뭐 발해의 이광연 이런 분이 쓰시던 뭐 9세기, 10세기 이럴 때에 우리나라의 이런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조합해가지고 신비로운 약을 만드는 이런 책 보면 그 시대에는 나와 있는 게 뭐 용의 기운과 호랑의 기운을 서로 음양의 조화가 맞도록 잘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파라켈수스 같은 사람은 몇 그램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온도 몇 도로 올려서 얼마나 몇 분 동안 끓여가지고 거기서 정확하게 뭘 얼마나 덜어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무슨 기운이나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빛깔로부터 진정한 감동이 느껴졌다 뭐 이런 거를 이 연금술하는 단계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2: 네네.
0: 실험으로 입증되는 거를 진정한 기준으로 하자라는 거를 연금술 후기에 많이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2: 예.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될 일이구나라는 게 나오면서 연금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 실험의 정신, 검증을 해보겠다는 그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려는 정신이 화학, 근대화학의 뿌리이자 과학의 뿌리로 크게 작용하기도 했죠.
2: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0: 네,
2: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한 일에 몰두하면서 기록했던 그 많은 오답노트 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2: 예, 그런 오답노트들이 화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는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삶에도 뭐 쓸데없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0: 그렇습니다.
2: 그런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0: 네.
2: 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금이라는 것도 신비한 물질이잖아요.
0: 그렇죠.
2: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곽재주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복날에도 가마치 통다.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3: 예,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나비나 수은으로 금을 만들겠다는 꿈, 어쩌면 한여름날의 꿈, 부질없는 꿈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런 꿈도 꾸다 보면 연금술이 화학을 발전시킨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SG 워너비 옥주현이 함께 부른 한여름날의 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우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의 미식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0: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 35분을 기해 강서구와 관악구 등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입니다. 또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 화성, 평택, 안성에 이어서 시흥, 광명에는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밤사이 집중호우 여파로 중단됐던 세종시 부강역에서 서창역 구간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경부선 일반 열차는 오전 9시 15분부터, 충북선 일반 열차는 오전 9시 52분부터 해당 구간 정상 운행하고 있고 KTX도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레일 관계자는 호우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에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열차 이용 고객은 이용 전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비롯해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문체위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증인으로,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손흥민 황희찬 선수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추가 공습 뒤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0: 쿠웨이트군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고 바레인과 카타르도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8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주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낸 업무보고 자료에서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부도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인공지능이 쓰이는 분야가 넓어지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상당 기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 한방병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3 내란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80에서 150mm,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7도, 부산 30도 등 25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안전 1번지, 여기는 울산! 시민이 안전의 주인이 되어 전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공감하는 2026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방복을 입고 직접 불을 끄는 화재 진압 체험부터 지진 대피와 암벽 탈출 체험까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교육, 심리안전 교육 등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안전 체험을 만나보고 소방안전과 불조심을 주제로 한 안전 골든벨과 전국 119 소방동료대회 울산 대표 선발전도 즐겨보세요. 우리 가족 안전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경험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에서 함께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3: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석희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 12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 없이 시작했습니다. 비 소식이 좀 급한 것 같아서 기상청의 우진규 통보관부터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규 통보관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지금 뭐 비상 상황일 텐데 연결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특보 상황부터 좀 전해 주실까요?
4: 네, 현재 호우특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전라북도와 충청,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일부 그리고 충청도와 현재는 경기 남부를 비롯한 강원도 영서의 일부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3: 예, 서울도 뭐 호우특보 내려진 곳이 있다면서요?
4: 네, 그 서울은 일부 서울의 남부 지방, 남부에 해당되는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호우특보가 이제 발표될 계획이 있고요.
3: 예,
4: 지금
3: 예.
4: 현재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일단 호우특보가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섞여 있는 상태로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
3: 예, 이게 이른바 선상강수대 때문에 그런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거 성산 강수대라고 하고요.
3: 예.
4: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동서로는 좀 길이가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인데 우리가 여름철에 나타나는 일종의 정체 전선상에 나타나는 비구름대들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3: 예, 예. 그 어느 지역에 주로 집중이 됐습니까? 충청 지역인가요?
4: 네, 어제부터 시작된 이 장맛비,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는 서서히 북상, 확대하면서 충청권에 주로 이제 오늘 새벽까지 영향을 강하게 주었고요.
3: 예.
4: 이 천안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2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3: 예.
4: 이 일대를 중심으로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새벽에 굉장히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3: 예, 다행히.
4: 이렇게 강해진 비구름대는 현재 경기 남부 서울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예, 좀 더 북쪽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4: 네,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 비는 오후까지 계속 이제 강약을 반복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비구름대를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 예. 주로 밤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네. 비가 쏟아지면 이제 대비가 좀 취약하니까 그래서 더 걱정인데 왜 이렇게 밤에 집중이 될까요?
4: 우리가 흔히 이제 여름철에는 그 하층에 강한 바람이 부는 형태들이 밤에 더 탁월하기 때문에 야행성 폭우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3: 예.
4: 지금은 그와는 좀 거리가 먼 북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북쪽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밤에 조금 더 강하게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지금 띄고 있기 때문에
3: 예.
4: 이와 같이 비구름대들이 좀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예. 지금까지 다행히 그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이게 앞으로 또 이렇게 많은 비가 집중해서 내리면 걱정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장마는 근데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4: 장마는 사실은 예. 기상청에서 이 한 달여나 또는 열흘이 넘어간 기간에 대해서는 강수예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3: 예.
4: 전 세계적으로 해서 중계예보상에서도 열흘 정도의 예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마가 언제 끝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3: 예.
4: 하지만 장마 기간 동안에 중계예보상에 보시면 장마가 이 비가 10일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수도권에 영향을 주고 이후에는 이 비구름대들이 북쪽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3: 예.
4: 북상을 해버리고 우리나라는 이후에 폭염과 열대야가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3: 예.
4: 15일 전까지는 이러한 더위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15일 때는 다시 한번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하를 하면서
3: 예.
4: 이러한 비구름대, 선상 비구름대들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그 장마비는 오늘 밤과 내일이 좀 고비고 그다음부터는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랬다가 다시 네. 내려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 예,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기상청의 네, 우진기 통보관 고맙습니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3: 네, 손석희 12시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 또는 유튜브에 손석희 12시를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나 MBC 미니로 메시지를 주신 분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샤프 8001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예,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의 A면은 일본입니다. 일본을 말할 때 역시 화두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인데요. 지지도가 뭐 잠시 좀 꺾이는 것 같더니 요즘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중국의 일종의 외교적 선전포고를 했던 다카이치의 입장은

0: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취임 초기에 이제 소위 실언이라고 했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저희 손석희의 12시에서 지구촌 사이드 A에 참여하고 있는 오사카 세스난 대학의 모리 토모미 교수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어이구, 오늘 아주 잘 들립니다. 장비 다 바꾸셨나요?
1: 네.
0: 예, 한국산으로.
1: 일본산입니다.
0: 그렇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일단 사시는 곳이 교토니까 가볍게 네. 한 가지만, 요즘도 그 중국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까? 대개 지금 일본에 가는 중국말 쓰는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이라는 설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1: 네, 중국 관광객들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0: 예.
1: 예, 5월 20일에 발표된 일본 전부 관광국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0: 예.
1: 올해 4월에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작년에 비해서 56.8%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0: 아, 예.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군요. 예. 그럼 네. 뭐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다카이치 총리 이전에 뭐 기시다 내각이나 이시바 시게루 내각 등등은 양국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이제 잘 관리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다카이치가 이제 들어서면서 바로 이제 그 대만 관련 발언이 나왔고 그때부터 완전히 빙하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침 그 어제가 아베 전 총리 사망 4주기더군요. 그런데 다카이치는 아베 총리의 후계자라고 불리우긴 하는데 외교 정책은 아베보다 훨씬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보다 강경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1: 그 아베 총리의 기본 노선은 그 아베 총리의 기본 노선과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예. 왜 네. 그렇습니까?
1: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0: 예.
1: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갖고 있는 그 사상 때문에 예,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 나중에 말씀하실 필요 없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뭐 다카이 총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뭔데 그렇게 강경합니까?
1: 네, 그 다카이치 총리는 그 총리에 취임되기 전에 그 2024년 7월인데요.
0: 예.
1: 일본의 경제 안전 보장 국가와 그 금리를 지키는 황금율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0: 예, 예.
1: 네, 그 이 책은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공을 들여 집필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0: 예, 예.
1: 이 책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정책이 일본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상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1: 예.
0: 그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그 일본이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저서의 약 3분의 1 정도?
0: 아, 예.
1: 차지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0: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취임 이전부터 사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고, 그것을 예, 자기가 총리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든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왜 네. 대만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이 엄청 반발했고, 그때 다카이치 쪽의 입장은 뭐 주변의 입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실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언이 아니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 다시 말해서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사상의 핵심이어서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0: 예, 예.
1: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책의 내용을 감안할 때
0: 예.
1: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0: 예.
1: 다카이치 총리의 사상이
0: 예.
1: 말로 나온 것이라 말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근데 네.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카이치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당장 중국은 크게 반발했고 관광객 다 끊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제적으로는 특히 이제 히토류 네. 히토류 수출도 중국에서 금지해 버렸으니까 일본의 네. 그 국민들의 반응은 뭐 걱정 반, 우려 반 뭐 이랬습니까?
1: 네, 그 제가 알기에는 우려보다는 지지하는 사람.

0: 그 이유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전부터 일본에 있었던 그 혐중 감정이라고 예, 예. 할까요?
1: 예, 예.
0: 예, 그런 것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보고
1: 예.
0: 있습니다.
1: 예.
0: 예.
1: 사실 그 저 당장 중국 관광객이 들어 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의 반응이 좀 걱정은 됐겠지만 또 다른 나라 네. 관광객들은 금방 채워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타격감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그런데 중국과 긴장이 높아질수록 사실 일본의 입장은 자신들의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미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쪽과의 외교를 강화해 온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예.
0: 예, 저도 그 미국만이라 미국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네. 실제로는 그 다가이 전리는 그 한일 관계나 그 일본 베트남 관계를 강화를 하고 일본 호주 관계 그리고 일본 뉴질랜드 관계도 권고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네, 이런 움직임은 그 일본의 외교 지침인 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1: 예, 예.
0: 이거랑 맞아 떨어집니다.
1: 예,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0: 네, 네, 이 예.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려는 구상 아래 만들어진
1: 예.
0: 겁니다.
1: 아, 예, 예. 아무튼 뭐 한일 간의 셔틀 외교도 강화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같이 드럼치는 모습도 연출하고 하여간 굉장히 친근감을 드러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는 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뭐랄까 트럼프에게 좀 굴욕적으로 대했다. 그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있지 않았나요?
0: 네,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1: 예예. 예. 그럼에도 그래서 그때 조금 뭐 그 지지율도 떨어졌던 것 같은데 요즘 다시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0: 네.
1: 예, 하여간 굉장히 편 가르는 외교에는 능한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1: 예, 말씀하세요.
0: 네, 그 다카이치 총리 사실은 좀 재밌는 좀 그 현상이 나왔는데요.
1: 예.
0: 그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그 현재 68%로 좀 높은 편입니다.
1: 예, 예.
0: 그러나 이 지지율이 구체적으로 그 대만 발언이나 강경한 외교 전직에 대한 지지라고는 단전 지을 수는 없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럼 네, 어떤 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0: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1: 예.
0: 그 50대 이상, 60대가 많고요.
1: 예.
0: 그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1: 예.
0: 최근에 젊은 세대들의 다카이치 정부의 지지율이 50% 이하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예.
0: 네, 그 젊은 세대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는 다른 매체에서도 소개를 됐고요.
1: 예.
0: 이 이유는 그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예. 경제 정책 중에 특별히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도 알 수 있을까요?
0: 네, 물가가 너무 비싼 거죠.
1: 아, 예. 그 물가는 근데 어느 나라나 지금 다 오르고 있긴 한데.
0: 네네.
1: 네, 결국은 근데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에 그 당선됐을 때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최근에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는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물가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군요. 그러나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좀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서 그 지금 그 모리 교수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0: 네, 저는 그 일본이랑 중국 관계 그 이런 냉정한 관계가 예. 계속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이유는요?
0: 네, 네, 그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1: 예,
0: 현실적으로 그런 노선을 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 예, 예.
0: 네, 중국은 뭐 이런 일본의 상황을 그 신형군국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 신형군국주의 이거는 어떤

0: 뜻입니까?
1: 네, 그 신형 군국주의라는 말은 최근에 중국에서 나왔는데요.
0: 예.
1: 일본의 옛날에 1930년대 40년대에 군국주의와 달리
0: 예.
1: 일본 정치인들이 주도를 하고 군사 대국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1: 네, 일본 정부는 당연히 이런 중국의 비판에 반발을 했고요.
0: 예예. 예.
1: 네, 네. 그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냉정한 관계를 개선하는 힌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어떤 건가요?
1: 네, 한중일 3국 협력 체제 아래서
0: 예.
1: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0: 예예. 예.
1: 그리고 올해 APEC이 중국에서 열립니다.
0: 예.
1: 네, 그때 중일 대표자가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1: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다카이지 정부에 그런 의지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0: 예예. 예. 사실 그 한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은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일 관계도 물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다면 중재 자체가 안 통할 텐데 그 다카이치의 이런 강경한 자세는 여전히 강한 일본 만든다는 그 일념 하에 나오는 겁니까?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0: 예.
1: 그 다카이치 총리는 그 중국에 위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0: 예.
1: 앞으로 그 중국에 대항 가능한 그 예. 미들파와 그러니까 중견 국가죠.
0: 예. 예.
1: 이런 포지션을 그 차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러나 뭐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다카이치의 의지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진 않고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의 이치가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양국 간은 아무런 그 교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 정치인 교류도 별로 없고.
1: 네, 맞습니다. 이거 그 전보다 그 큰 차이는
0: 예.
1: 민간 교류 자체도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0: 예. 하여간 최악의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사카 세스난 대학의 모리토 모미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비 오는 날, 비가 심하게 오는 날은 좀 선곡이 쉽지가 않더군요. 시카고의 Thunder and Lightning, 천둥과 번개. 결국 연가이긴 하지만 천둥과 번개로 연결시켰더군요. 듣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예, 국제 정세 그리고 경제 이면을 좀 더 깊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코너입니다. 7월 10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는 주식 예탁 증서, 영어로는 ADR, American Depository Receipt. 발음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군요. 이게 단어가 좀 복잡하죠. 아무튼 전 세계가 하이닉스의 미국 대비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난 하이닉스 주식도 없는데 뭐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도 이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고 있는 고란 경제전문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다시 일주일 만에 뵙는군요. 그 SK 하이닉스가 주식 예탁 증서 방식으로 미국에 상장한다. 이런 기사는 뭐 많이 나왔습니다.
1: 네.
0: 그냥 주식을 간단히 얘기하면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부터가 복잡합니까?
1: 그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역직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이제 우리가 직구는 해외에 있는 물건을 사는 건데 요즘은 직구가 너무 약간 시스템도 발달돼 있고 그리고 직구를 굳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그냥 업자들이 들고 와가지고 해외 물건을 팔잖아요.
0: 예.
1: 이제 예전에 천송이 코트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시면
0: 예.
1: 여러 가지 우리 그 인터넷 결제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았던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0: 예, 예.
1: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싶은데 주식 같은 경우에 이 증서, 증식 소유 권리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큰 게 이 환율, 달러 문제입니다.
0: 예.
1: 우리는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외국인 증권 계좌 개설도 어렵고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AD랑 어떻게 보라면 역직구 길을 열려줘 그래서 어떤 업자가 그냥 미국 시장에 가가지고 자 이제 우리 한국 주식 사세요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줬다라고
0: 예.
1: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이제 ADR 방식이다라고
0: 예.
1: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들어오는데 장벽이 많으니까 아직 아예 들고

0: 나가서
1: 들고
0: 판다.
1: 나가서 판다는 예. 거죠. 네네.
0: 근데 이 방식은 뭐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라면서요?
1: 예, 이게 처음에 이루어졌던 게 27년에 그 이제 JP 모건 전신이 이제 모건 게런티 트러스트라는
0: 잠깐만요.
1: 건데요.
0: 잠깐만요. 27년은 내년인데.
1: 아, 죄송합니다. 1927년이요. 네, 네.
0: 100년 전이네요.
1: 그러고 보니까 예. ADR이 내년이면 무려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예, 예.
1: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하는 주식이라는 건 그만큼 인기가 당시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0: 예.
1: 처음에 ADR이 어떻게 됐냐면 셀프리지 백화점이라는 게 있었대요. 영국 런던에 있는 고급 백화점인데
0: 예.
1: 이 백화점이 엄청 인기가 많은 백화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로서 보자면 유통 혁명을 이뤄낸 곳이었고요.
0: 아, 예.
1: 우리가 흔히 지금 백화점 가시면 1층 매장에 그 향수 매장 그리고 화장품 매장 있잖아요.
0: 예.
1: 요게 요 셀프리지라는 요 백화점을 세우 이 셀프리지 백화점을 세운 셀프리지라는 사람이 처음 도입한 방식이었다라고 해요.
0: 예, 예.
1: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사고 싶은데 당시 영국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영국 기업의 주식 대장 장부는 무조건 영국 땅에 있어야 하고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당시 아까 모건 트러스트 게런티 트러스트에 있는 JP 모건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죠.
0: 예.
1: 아, 그러면 주식은 영국 런던 금고에 그냥 넣어두고 대신에 우리가 그걸 담보로 미국 뉴욕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영수증 리시트를 끊어가지고 미국인들끼리 주고받게 하자.
0: 아, 예.
1: 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ADR이 바로 셀프리지 백화점 증서가 될 것 같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ADR이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유럽이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당시 전쟁으로 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유럽 금융시장은 완전히 망가져서 어디서 자본 조달할 데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전쟁 피해가 없었고 금융시장 도 탄탄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ADR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미국의 자본을 갖고 와서 재건을 취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약간 유럽에 있는 좋은 기업들에 투자할 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면서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ADR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일단 기초 지식은 잘 쌓았습니다. 덕분에. 네. 근데 아무튼 미국 현지 시간에 맞춰서 내일 밤에 SK 하이닉스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아주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다면서요?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세계 투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AI 인프라잖아요.
0: 예, 예.
1: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인데 HBM. 요거 핵심 기업이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0: 예, 예.
1: 그중에 하나 SK하이닉스가 상장을 하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그 공모 청약을 하거든요. 자, 이 주식 사고 싶은 사람들 모여봐라고 하는데 원래 팔려고 하는 물량보다 7배가 넘는.
0: 아이고.
1: 네, 초과 청약이 됐다라고
0: 예.
1: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아직 공모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예상 공모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0: 그렇겠죠.
1: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 코스피 하이닉스 주가는 뭐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서 지금 네. 이 시간 현재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얼마나 됩니까?
1: 이게 아침에 보니까 한 9%까지 오르고 있었거든요.
0: 예, 그런데 올랐네요.
1: 예, 이제 낙폭을 아니, 상승폭을 좀 반납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0: 예, 예.
1: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한 1%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0: 아,
1: 시장에서는 그래도 ADR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럼 미국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뭐 거래가 됩니까? 그건 아닐 테고.
1: 이론적으로는 같습니다.
0: 예.
1: 근데 이론적으로는 같은데 이게 거래된 시장 거래소가 여기는 한국 거래소고요. 미국은 나스닥이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소 안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1: 근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본주와 ADR 가격은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즉시 붙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거래소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SK하이닉스가 처음 시장에 데뷔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0: 예.
1: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0: 아, 그런가요?
1: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면은 본주를 ADR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0: 예.
1: 이 본주를 예탁기관에 맡기고 증서를 받고 하는데 한 3일, 4일 정도가 걸린대요.
0: 아, 시차가 생기는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 그래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기다렸다가 바꿔야 되는데
0: 예.
1: 사실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시차가 굉장한 리스크죠.
0: 예.
1: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 본주를 사다가 그걸 이제 세탁기관에 맡기고 ADR을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는 어쨌든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거래가
0: 예.
1: 훨씬 더 편하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는 조금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 ADR은 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발행 주식수의 2.5%인데 그 수탁기관한테 이 ADR 물량을 열어주는 걸 25%까지 열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예.
1: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본주를 싸게 사다가 수탁기관에 맡기고 ADR 형태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게끔 예. 하는 식이 되는 거죠.
0: 예.
1: 지금 현재 보자면 ADR 상장한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저 유럽에서 상장한 기업들은 이게 거의 그 이른바 이제 그 바꾸는 거 본주를 예. ADR로 바꾸는 게 굉장히 쉽대요.
0: 아, 그런가요?
1: 그래서 가격이 거의 붙어 있다라고
0: 아,
1: 합니다.
0: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그럴 것이다.
1: 네.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습니다.
0: 예.
1: 특히 이제 대만도 이제 환율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외환 관리. 대만 같은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TSMC가 워낙 인기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대만 본주보다 그 ADR이 한 20% 정도 비싸게 거래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다라고 예. 하고 있어서요. SK 하이닉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뭐 하여간 이 관심하고 분위기가 계속 좀 적어도 내일까지 유지되면
1: 네네네.
0: 내일 상장하는 날이니까
1: 네네.
0: 꽤 많은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SK
1: 네,
0: 입장에서는
1: 맞습니다. 45조 정도 확보할 것 같고 있고요. 어,
0: 예.
1: 이거 해가지고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랑 청주 패키지 그리고 이제 노광 장비 수입하는 데 이제 쓴다라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걸 하여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을. 어 근데 그 뭐랄까 미국 투자자도 아니고 또 하이닉스 투자도 안 하는 분들. 뭐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느냐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1: 당장 직접적으로 아마 어제 오늘 뉴스 보셨을 때요. 야,
0: 예.
1: 드디어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0: 예, 예.
1: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하이닉스 ADR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0: 아, 그게?
1: 있습니다. 네.
0: 예.
1: 이게 대충 달러로 한 250억 달러 정도 자금 조달하거든요. 물론
0: 예.
1: 가격이 더 비싸면 더 규모가 커지겠지만 그러면 당장 시장에 250억 달러가 풀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이미 SK 하이닉스가 요거 이제 시장에 풀릴 걸 대비해서 선물한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0: 예.
1: 이 SK 하이닉스가 들고 오는 250억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 환율 떨어질 것 같으니까
0: 아.
1: 다른 기업들도 이제 미리 좀 파는 그 뭐 그런 물량이 나온다
0: 예.
1: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0: 아 그냥 간단하게 돈이 풀리니까 돈 가치는 좀 떨어질 거야
1: 네,
0: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1: 달러가 풀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환율이 1,500원 위에서 고공행진하다가
0: 예.
1: 네, 1,4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단기 이벤트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구조적으로 환율이 계속 1,400원대 머무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결국은 그러면 1,550원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1: 네. 1,500원대 초반에. 네.
0: 예, 많이 올라갔을 때.
1: 네.
0: 근데 하여간 1,500원대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는가 보죠. 고란 기자께서는.
1: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0: 예.
1: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고요.
0: 예, 예. 되게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포커스 아웃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도 보고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1: 네.
0: 예. 그 누가 어떻게 사실 뭐 다 맞추겠어요.
1: 네, 네.
0: 근데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이렇게 상장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1: 네.
0: 우려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1: 일단 이게 미국 그 이제 해외 자본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ADR이 되면 굳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0: 그러네요.
1: 네, 그냥 예. 해외 시장에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유동성 파편화라고 하는데
0: 예.
1: 만약에 본주만 있으면 다 한국 시장 와서 거래할 텐데 이제. 이게 ADR로 상장이 되면 굳이 우리 시장 안 오고 이제 외국 시장에서 거래하니까
0: 예.
1: 한국 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 예.
1: 그리고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하나인데 뭐 다른 ADR도 상장돼 있지만 다른 건 좀 거래량이 미미해가지고 효과가 없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아마 SK 하이닉스 ADR은 상당한 흥행을 기록할 것 같거든요.
0: 예.
1: 근데 만약에 이렇게 흥행을 기록해서 실제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마이크론이라는 3위 업체는
0: 예.
1: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좋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미국 시장에 ADR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좋게 평가받는다라는 선례가 생기면 다른 기업들 역시 그럼 우리도 ADR로 하면 미국 시장에 진출해 볼까 할 수 있겠죠.
0: 예, 예.
1: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파편화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내 거래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앞서 나간 우려이긴 하지만
0: 예, 예.
1: 어쨌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죠.
0: 예. 아,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심각한데요.
1: 아, 네.
0: 예. 근데 그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어딜까요?
1: 삼성전자요.
0: 예.
1: 네.
0: 그쪽에서는 뭐 안 나간대요?
1: 이 삼성전자가 9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ADR을 상장한 건 아니고요. 예. ADR로 단계가 있는데 레벨 1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미국에 있는 금융사들끼리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우리 고객들이 좀 거래하기 편하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폰서드 ADR이 아니고요. 그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ADR을 상장시킨 적이 있었어요.
0: 예, 예.
1: OTC 거래라고 해서 이제 상장시킨 것도 아니고 이제 장외 거래 방식으로 했었는데 요게 별로 이제 약간 실효성도 없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굳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라고 해서 요걸 당시 주도했던 시티은행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2007년에 아예 그냥 ADR 없애버렸습니다.
0: 예, 예.
1: 근데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우려한 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 어쨌든 상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예. 우리나라 상장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금감원의 규제를 받잖아요.
0: 예.
1: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0: 그렇죠.
1: 규제를 받습니다.
0: 예.
1: 그런데 그 상장을 유지하는데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회계나 아니면 법무 비용 이런 거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일단
0: 예.
1: 고정 비용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고정 비용보다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큰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소송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이제 집단 소송 위험에 이제 직면할 수도 있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미국의 사법 제도상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송에 걸리면 일단 이메일부터 설계도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예.
1: 그 과정에서 기업 비밀이 나가는
0: 거
1: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배 구조 이슈도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지배 구조 관련돼서 조금 더 느슨한 측면이 있는데
0: 예, 예.
1: SEC의 경우에는 지배 구조 관련돼서 더 엄격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 에 있어서 모든 규정을 다 맞추면서 굳이 예. 우리가 상장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아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5조 정도를 조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내부 유보금만 100조 원 넘게 쌓아두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굳이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미국 증시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라는 예.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0: 예. 근데 그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보다 이게 하이닉스가 처음은 아니니까.
1: 네, 앞서서 했던 곳들이 있어요.
0: 예, 우리 기업들의 그렇게 미리 간 기업들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1: 일단 뭐 여러 기업이 있는데 일종에서 대박 성적표를 낸 곳은 SK텔레콤.
0: 아, 예.
1: 여기가 상장을 했는데요. 96년에 상장했어요. 근데 이때 되게 주목을 받았어요. 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이 이동통신 CDMA 기술 세계 최초 성공.
0: 맞아요. 예.
1: 막 이래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 SK 하이닉스 ADR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본주보다 ADR이 더 비싸게 거래된 프리미엄도 붙어서 거래가 됐고요.
0: 예.
1: 그때 SK텔레콤이 한창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SK텔레콤이 한 게 뭐냐면 SK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돈 된 곳이 바로 SK텔레콤입니다.
0: 그러면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진출하는 것도 그 좋은 기억도
1: 네, 맞습니다.
0: 예, 작용을 했겠군요.
1: 네, 그런데 약간 별로 재미를 못 본 곳은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KT, LG 디스플레이 같은 곳인데요.
0: 예.
1: 요 이제 한국전력과 KT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본을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KT나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전기요금도 올리지 못하는 기업인 거예요.
0: 그렇죠.
1: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를 굳이 우리가 여기다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0: 예.
1: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0: 예.
1: LG 디스플레이 자체가 업황이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투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그냥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0: 예. 그 지난주에 고란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그러니까 일본의 시총 1위가 키옥시아.
1: 네네. 네.
0: 여기도 하이닉스처럼 미국 상장한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도
1: 키옥시아도.
0: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네요. 네,
1: 여기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고요.
0: 예.
1: 여기도 일단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사실 지금 현재 돈이 제일 많은 곳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0: 예.
1: 미국의 ADR 형태로 상장한다는 거고 키옥시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의 전례를 이제 좀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래서 ADR 상장을 내년 봄에 좀 이제 계획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요거
0: 예.
1: 관련해서는 재밌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키옥시아가 ADR로 상장하는 게 SK하이닉스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0: 아,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1: 일단 좋은 건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원래 키옥시아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0: 예.
1: 그런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산 곳이 사모펀드가 샀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그 사모펀드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들고 있는 키옥시아 지분이 약 19% 정도 돼요.
0: 꽤 되네요.
1: 네. 그래서 만약에 키옥시아가 ADR로 상장해서 키옥시아 주가가 오르면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도 오르는 거죠.
0: 그러네요.
1: 좋은 거죠.
0: 예예. 예.
1: 그런데 반대로 보자면 야 이제 해외에 있는 주요 반도체 기업 중에 SK 하이닉스 혼자 있었는데 키옥시아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0: 예.
1: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분산이 되겠죠.
0: 그렇겠네요.
1: 그거는 조금 안 좋은 점.
0: 아.

0: 어느 게 더 좋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1: 그 참 복잡하긴 하네요. 네. 그 기업들이 이렇게 ADR 방식으로 미국에 상장하는 흐름이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네네.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일종의 트렌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트렌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 또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0: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정도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사실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이 대표적인 예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22년 1월에 우리 거래소 상장했어요.
1: 예.
0: 그때 조달한 자금이 12조 7,500억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 LG 엔솔 자금 조달 때문에 시장이 거의 그때가 꼭지를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1: 예.
0: 그 정도 자금을 약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1: 예.
0: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지금 조달한 자금 규모가 45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앞서선 스페이스X가 7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10조 정도를 조달했어요. 그런데 이거 자금을 조달하고도 미국 증시는 계속 버티고 이게 소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지금 산업을 보자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0: 그럼 이들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느냐.
1: 결국은 갈 것이
0: 네, 그런 거죠.
1: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의 고란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과 관련된 모든 예측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긴 하죠. 하도 변수가 많으니까. 과거에 그 100분 토론에서 주식 관련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한참 오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예. 근데 그 다 오른다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아, 이게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들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곡한 곡이 레니 크래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끝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예, 오늘 낮 12시 10분에 서울 도림천 신대방 일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빨리 대피해달라는 그런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영주에서 70대 남성이 하천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색 중이라고 하는데 잘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라디오 듣다가 행정안전부 알림을 들었는데 모두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하신다고 유튜브 밀림의 왕자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창원은 비는 안 오고 찜통이라고 했네요. 날씨가 아주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팅볼이라는 분께서 죄송합니다. 문자로 9275 쓰신 분께서 보내주셨고 팅볼이라는 분은 이천인데 어젯밤 내내 비가 그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527 쓰시는 분께서 충남 계룡산 쪽 다리는 침수로 전면 통제 중이라고 하셨네요. 비가 많이 온다고요. 다들 안전 조심해달라고 4527 쓰시는 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 6288 쓰시는 분께서 세탁소에서 방송 듣고 계신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와서 손석희 12시를 방송 듣고 있다고 예, 격려의 문자 주신 거죠.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2928 쓰시는 분께서는 82년생 딸의 권유로 청취하게 된 60대 후반의 엄마입니다 하셨습니다. 손석희의 12시 화이팅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1시 5분에 3부가 시작될 텐데 어제에 이어서 별이 빛난 밤의 디스크 자켓인 김이나 씨가 새 책을 들고 올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 5분에 손석희 12시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도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은 호우가 예상될 경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 위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둡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비롯해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문체위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증인으로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손흥민, 황희찬 선수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7조 원 넘게 급증하며 약 2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7조 6천억 원 늘어난 1189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이미 분양된 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 등으로 4조 3천억 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쌓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환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통화정책이 변할 수 있고 국내에선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의 요인 때문에 달러가 강세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정부 간 협의하고 있고 중앙은행 간 협조 틀 안에서 항상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주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낸 업무보고 자료에서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부도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인공지능이 쓰이는 분야가 넓어지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상당 기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17억 유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화 표시

0: 역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10억 유로로 구성된 두 종류로 동시에 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로화표시 외평채 발행은 지난해 6월 14억 유로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외평채는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외평채 금리는 국가 위험도를 반영합니다. 미군의 이란 추가 공습 뒤에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80에서 150mm,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인천 27도, 부산 30도 등 25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2m, 안쪽 먼바다는 동해 최고 3.5m, 남해 2.5m, 서해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린다는 문자도 오고 또 찜통이라고 너무 덥다는 문자도 동시에 오고 있어가지고요. 날씨가 정말 극과 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란 땅이 이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날씨를 보여주고 있군요.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부 질문들 작사가 김이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

0: 1352 1577 1352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3부 질문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새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을 펴낸 작사가 김이나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상이 주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김이나의 작사법에 관한 질문들을 좀 포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1: 김이나입니다.
0: 예. 어제 그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1: 네네.
0: 제가 얘기 나누라고 바빠가지고 미처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1: 네네.
0: 오늘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메시지나 또 뭡니까 문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뭐 뭘 폭로하신다고 안 하셨나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0: 예.
1: 이 초대석 코너가
0: 예.
1: 원래 다들 이제 아 되게 연기하듯이 아 오늘도 또 뵙네요 이러면서 오시지만
0: 예.
1: 그러니까 약간 옷들이 다 같으시더라고요.
0: 예.
1: 그게 아무래도
0: 뭐 같은 옷을 입을 수도 있죠.
1: 아 너무 제에서 혹시 그런 건가 했는데 이제 앞머리의 각도 이런 거에 다 똑같더라고요.
0: 예.
1: 저는 이게 누가 봐도 어제와 다른 이 모습.
0: 예. 아 이거 생방이라는
1: 걸 진정성 있게 예. 생방에
0: 알았습니다.
1: 임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0: 예. 뭐 아무래도 저도 그래서 그 옷이 별로 없는 바람에 여전히 타이 메고 있지만 다른 예. 타이를 맸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이제 거의 최초 아닙니까?
0: 아, 그만하고 넘어갈까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0: 그 같은 라디오 DJ끼리 이렇게 나오시면
1: 아니 그래도
0: 뭐 상도도 없는 거고
1: 뭐 상도라니요.
0: 예, 이러다가 이제 이전 쪽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1: 어, 그게 뭐죠?
0: 어, 저도 뭐 별밤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수도
1: 있어요. 아유, 많이 해 주십시오. 오히려 좋습니다.
0: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 예, 예.
0: 뭐 좌우지간 어제 또 저에 대한 관찰기를 말씀해 주신 바람에 제가 오늘은 또 이게 그 자세도 좀 바르게 잘 갖고 있습니다. 삐딱하지 않게. 네. 어제 김이나 씨가 낸 새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 그 김이나 씨의 이 그 인터뷰와 책 덕분에
1: 네.
0: 저도 좀 저의 일상에 대해서
1: 네.
0: 많이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 그래도 루틴이 있으신 편이잖아요.
0: 뭐 예, 저는 뭐 당연히 있죠.
1: 그리고 선배님도 살다가 보면 그 일상에서 멀어질 때가 힘든 일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예.
1: 그럴 때 그 루틴이 좀 잡고서는 다시 올라오실 때
0: 예,
1: 있잖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근데 뭐 아무튼 루틴이든 뭐든 늘 하는 일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가를
1: 맞아요.
0: 그냥 잊고 지나갈 때가 있죠.
1: 맞죠.
0: 뭐 아주 그냥 뭐 그 그냥 걷는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걸으면서 뭐 가끔 하늘을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아침에 커피를 내려 마신다든가
1: 네.
0: 이건 그냥 늘 일상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
1: 라디오를
0: 대해서.
1: 듣는 것도
0: 그렇죠.
1: 너무 너무 힘들 때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도 않거든요.
0: 예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덕분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책이 갖는 힘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예. 책 광고는 여기까지.
1: 아 감사합니다. 쑥스러워요 항상. 예.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예. 일상주의자의 감각.
0: 예.
1: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0: 예. 아 그런데 어제 그 청취자 9856님께서
1: 네.
0: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김이나 씨의 가사를 보면 참 예술가구나 싶은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현실에 발을 딱 붙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어느 중견기업 김부장 같달까요?
1: 너무 정확히 혹시 무속인이신가?
0: 아니 그게 너무 무속인이 왜 나옵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네. 너무 정확히 보셔가지고
0: 근데 그 저는 와닿은 부분이 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이라고 했습니다.
1: 맞아.
0: 예,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놀라운 느낌인 게,
0: 예.
1: 그러니까 중견기업. 그 아무튼 대기업은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0: 예.
1: 드라마 같은 데서 보거나 주변 얘기 들어보면 약간 거대한 온실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뭐 꽉 짜여진 구조.

0: 예, 그래서 예. 나오셔 거기만 평생 다니시면 또 은근히 생각보다 조금 세상에 대해서 순진하신
1: 잘 모를 수도 있죠.
0: 예예. 예. 예, 예. 근데 중견 기업을 다녀야 조금 풍파를 좀 알고 예. 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생존력이 조금 더
1: 예.
0: 좀 살아있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좀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
1: 사실 또 중소기업 하면 네. 풍파에 시달리다가
0: 네.
1: 그게 쉽지 않은 기업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1: 고생들 많이 네. 하시고 그런 분들께 일단 응원을 보내드리고
0: 네.
1: 그래서 그래도 김이나 씨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서 중견기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0: 중견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예. 저는 그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뭘 느꼈냐면
0: 네.
1: 저 지난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질문들에서
0: 아, 네.
1: 제가 그 작사하는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아주 딱 철저하게 클라이언트가 있고 나는 그에 따라서 작업한다.
0: 네.
1: 그게 아주 철저하시더군요.
0: 뭐 그게 사실이니까요.
1: 근데 네. 대개 하다 보면 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좀 과장도 하고 싶고
0: 아.
1: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보다 조금 더 하게 되면 그걸 또 자랑도 하고 싶고 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게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그때 이해가 갔습니다.
0: 그런데 이게
1: 땅을 발에 붙이고 있는 발에 아. 땅을 붙이고 있는.
0: 네네. 근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고 제가 네. 누군가를 좀 칭찬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1: 아 그렇군요.
0: 그렇게 해야 제가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1: 예.
0: 완전히 스스로한테 그걸 좀 세뇌시켜 놓은 것 같기도 하고
1: 예.
0: 그렇습니다.
1: 민희루 이윤성님이 작사할 때 본인의 경험이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되나요? 이거 1 단위까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0: 그러게요. 이거는 저는 사실 제 얘기를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몇 년을 썼는데
1: 예.
0: 그건 아예 불가능인 것 같고
1: 그러니까 예.
0: 돌아서 보니 다 조금씩은 최소 1%에서 많게는 한 99까지 들어가는
1: 아,
0: 것 같아요.
1: 예. 그게 솔직한 답인 것 같네요.
0: 네.
1: 예,
0: 그래서
1: 예.
0: 그냥 내가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고 쓴 것도 생각해보면 제가 경험해본 것에서 가져오게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으로 쓰는 건데 너무 내가 100% 내 얘기는 아니다라고 쓰는 것도 그것도 좀 불가능한 예. 일을 내가 얘기했구나 싶더라고요.
1: 그러면 이제 이건 저의 질문입니다.
0: 네.
1: 본인의 경험이 99%까지 반영된 가사는 어떤 노래의 가사입니까?
0: 아, 몇 가지가 있는데
1: 하나만
0: 지금 생각나는 거는 써니 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아, 예, 예.
0: 그 노래가 진짜 98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아, 그런가요?
0: 그 디테일들이 다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1: 예.
0: 근데 뭐 몇 가지 재미난 요소들 때문에 조금 바뀌었지만 왜냐면 예. 그게 좀 그때 좀 내 누군가 친구들끼리 얘기할 법한 아주 사소한 얘기를 썼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1: 예.
0: 제작진 쪽에서.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언니 방 서랍 속에 졸업앨범보다 저는 언니가 없죠. 요 정도가 이제 픽션인 거고.
1: 아, 그게 1%군요.
0: 예. 그리고 근데 3학년 1반 반장이었던 선배를 오랜만에 보네 이게 그분은 실제로 3학년 14반이었어요.
1: 예.
0: 근데 글자 수가 14반이었던 하면은 안 맞아서 3학년 1반으로 고친 것 정도고
1: 예.
0: 나머지는 점심 시간이 되면 점심 시간 이게 그때는 중학교 때 농구들을 엄청 하셨는데
1: 예, 예.
0: 되게 농구 잘하는 분들 인기가 많았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분은 반장뿐만 아니라 이때 학생회장이었는데 학생회장이었던 선배하면 말이 안 예쁘니까
1: 예.
0: 공부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또 가사 중에 1학년이었던 내겐 선배는 한 해 같아서 말도 못 붙여봤었거든요.
1: 예, 예.
0: 그때는 왜 중1한테 중3은
1: 하늘이죠.
0: 왜?
1: 예.
0: 지금 생각하면
1: 고등학생은 딴 나라 사람이고
0: 거의 뭐 거기는 뭐
1: 예, 예.
0: 다른 종족 같아 보이고
1: 예.
0: 지금에서야 이제 뭐 한 아래 위로 몇 살이든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런 그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많이 갖다 쓴 게 이 노래였던 것 같은데 많이 되게 의외로 공감을 많이.
1: 예. 그 저 오늘 마치고
0: 네.
1: 가신 다음에 왜 저 노래 추천곡을 하나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이걸로 할까요?
0: 아 좋습니다.
1: 예, 써니 힐의 Goodbye to Romance.
0: 좋습니다.
1: 이걸 이따가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는데요.
0: 네.

0: 미니로 역시 최승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재밌게 몰입해서 보신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드라마, 영화, 만화, 책 가리지 말고요.
1: 아, 책을 다 읽진 않았는데 여기 예. 그 얼마 전까지 뉴스 하이킥 하셨던 권순표 예, 예. 국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글 되게 잘 쓰세요. 글 되게 재밌어. 오늘은 괜찮아로. 저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예, 예, 예. 그 전에는
1: 뭐 혹시 뭐 부탁받고 나오셨습니까?
0: 전혀요. 전혀 아니고 그 말고는 되게 예. 갑자기 극단적인 도파민으로 가는데 참교요.
1: 드라마.
0: 저 드라마를 많이 안 보고 예. 가끔 보는 건 좀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1: 그 저도 봤습니다.
0: 어떠셨어요?
1: 잘 봤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그 논란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0: 아, 논란도.
1: 예.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로 소화하자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봤습니다.
0: 네, 웹툰 원작인데.
1: 예, 예.
0: 재밌게 봤습니다.
1: 그 아무튼 이런 작은 것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구나. 여기서도 가사가 나오나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0: 뭐 되게 많이 나오지만 저는 평소에 이제 가사를 예. 영감을 평소에 받아놨다가 메모해두는 스타일이 아니라
1: 예.
0: 제가 옷을 만드는 일에 비유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1: 예.
0: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만드는 옷을 그냥 파는 것 그런 종류의 제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1: 예.
0: 누가 오면 그 사람한테 테일러링을 해서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색깔의 원단 어울리는 디자인, 치마든 바지든 뭐 이거 그때 맞춰야 되는 거라.
1: 예.
0: 근데 제가 평소에 옷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특히 작사가는 작곡가는 그렇게 해도 누군가가 그 어울리는 곡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1: 예.
0: 근데 작사는 곡이 가수 1번, 그다음에 2번 곡 그 두 가지 절대적인 그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곡도 발라드일 것이냐 댄스일 것이냐 제가 정할 수 없고 글자 수가 아까처럼 뭐 12, 한 줄에 12개냐 아니면 네 줄이 네 개일 예, 때도 있고
1: 3학년 14반이
0: 14반이 되면서 4반인데 나 혼자 정할 수가 없는데
1: 예, 예.
0: 그래서 이게 곡이 오고 가수가 누구냐를 보고서는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그러면 뭐 작사가 지망생들이 많이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중음악에서 다룬 소재 사실 뭐 그렇게 아주 광범위하진 않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뭐 사랑 만날 나오는 거니까 이별 우정 열정 자유 뭐 이렇게 뭐 정할 수가 있는데 한번 부탁을 드려보자면 자유로 할까요? 자유든 사랑이든 뭐 자유로 하죠. 뭐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0: 갑자기 퀴즈인가요?
1: 아니요.
0: 아 예.
1: 예. 나는 답이 없어 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유를 표현해 본다면 어떤 단어나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좀 난이도가 좀 높은가요?
0: 아니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 많이 보는 게
1: 예.
0: 사랑이라는 말을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해 한다고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1: 예.
0: 제가 이렇게 당하는데 자유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통제받거나 구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택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사전적인 얘기겠고
1: 예.
0: 만약에 그걸 가사로 만약에 써야 된다라면은 새 시점에서
1: 예.
0: 날개에 대한 얘기를 쓰겠어요.
1: 아.
0: 되게 당연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자유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자유가 그냥 당연한데
1: 예, 예.
0: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렸을 때 또는 새가 만약에 날개가 한쪽 고장 났을 때 비로소 내가 날개 때문에
1: 예.
0: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알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그 테마로 써볼 것 같아요.
1: 아,
0: 자유를 써야 된다.
1: 예. 갑자기 그 옛날 곡 레나드 스키나드의 프리버드가 생각이 나네요. 언젠간 들려드리고 싶은데
0: 천상 DJ시네요.
1: 아 근데 그 노래는 한 15분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들려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런 거 한번 시원하게
1: 예,
0: 드실 그럴까요? 수 있는 것도 이곳 아닐까요?
1: 토요일에 한번쯤 생각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작사를 하다가 막히면 국어사전을 펴든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우리말은 노랫말을 쓰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편한 말인가요?
0: 굉장히 그러니까 에이스라고 할 수 없지만 되게 높은 순이죠. 저는 거의 영어 다음이라고 봐요.
1: 아 그래요? 솔직히. 영어가 더 가사 쓰기엔 좋은 단어예요?
0: 네. 왜냐하면 가사 제가 보는 가사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그 역할은 소리예요.
1: 예, 예.
0: 소리로서의 말인데 표현이야 우리가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1: 예.
0: 영어가 아무래도 왜 그 기원이 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음이
1: 예.
0: 똑똑 끊어지는 거 없이
1: 좀 그럼 뭐 불어도 그렇죠.

0: 그렇겠네요.
1: 아니 아니죠. 약간 불어는 중간중간 비염 걸린 소리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0: 뭐 그렇긴 하죠.
1: 아니 그게 우리가 프랑스의 문화가 아름다워서 예. 불어도 아름답게 들리는 그게 있어요.
0: 아, 거의 저도 동의해요.
1: 그렇죠. 예, 요새 한국어가
0: 솔직히 불어는 좀 과장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1: 맞습니다. 근데 하고 약간 코 푸는 맞아요. 소리는 많이 나는데. 예,
0: 그렇게 보자면 가사 쓰기에 독일어는 최악이겠네요.
1: 어우. 좀 죄송하지만 좀 조금 난이도가 높고 예. 그래서 일본도 영어를 쓰는 뮤지션들이 되게 많아요. 발음이 예. 그렇게 안 좋지 않아도 왜냐하면 도저히 이게 어떤 구간들이 있어요. 영어를 예. 영어를 쓰는 게 그래도 더 나은. 근데 한국어는 그래도 예. 최대한 그 발음의 그 선택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0: 아,
1: 게
0: 그렇군요.
1: 쓰다 보면은 영어 하나도 쓰지 않고 써놨을 때 가능한 예. 언어거든요.
0: 예. 그 요즘 한류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1: 그것도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0: 예. 제가 그 해외에 있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물어봤어요. 우리말을 배우는데 어떠냐?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그 좀 듣기에도 딱딱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1: 뭐래요?
0: 한국말이 굉장히 아름답대요.
1: 그러니까.
0: 들으면 적어도 일본 말보다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기에 우리 말이 좀 영어만큼 부드럽게 안 들리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0: 물론 좋아서 배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1: 네. 그래서 예. 우리나라 말은 받침을 아예 없이 만드느냐 넣어서 넣느냐에 따라서. 예. 누군가는 그냥 진짜 와 저게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막힘없이 술술 굴러가지 하는 발음도 만들 수 예. 있고.
0: 그래서 요즘 왜 그 뭐 작사 많이 하시지만 K-팝의 그 아이돌들 가사를 보면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어떤 건 거의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1: 그래서 그건 이제 시장 자체가 달라져서.
0: 그런 것도 있지만 예. 한국어와 영어가 같은 가사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튀지 않더라는.
1: 튀지 않죠.
0: 예.
1: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 아마 정말 작사가로서 이것도 축복이자 운인 것 같아요.
0: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말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말이 좀 재밌는 게 한 가지 감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를 들면 서글프다, 슬프다, 뭐 서럽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뉘앙스가 다른데 그런 것들도 작사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겠죠.
1: 너무 그렇죠.
0: 예. 아니 이거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김이나 씨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1: 그렇죠. 아무튼 근데 뭐 제가 다른 언어들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어야 이게 좀 비교 가능할 것 같아서.
0: 아 그렇군요.
1: 예. 다른 나라 언어도 되게 그 세분화가 생각보다는 예. 뭐 일본어도 좀 그런 편이라고 들었는데.
0: 그렇다고 그러죠. 예.
1: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모르지만은 일단 저는 뭐 그 표현의 방 그 뜻 자체는 얼마든지 넓게 쓸 수 있어요. 전 그건 예. 이제 자신이 있는데 이게 발음적으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성이 넓은 게 저는 그게 한국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0: 예.
1: 예를 들어 뭐 말하듯이 뭐 하는 가사가 최고라고 하는데 예. 제가 원래는 이문세의 옛사랑을 마지막 곡으로 틀려고 했었거든요.
0: 아 오늘?
1: 예. 근데 그 특히 이 발라드는 첫 줄이 중요해요.
0: 예, 예.
1: 특히 옛사랑 같은 곡은 기타로 따다단단단 하다가 바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0: 예, 예.
1: 남들도 모르게 하는데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는 곳마다
0: 예.
1: 발음 입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첫 줄이.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그 작사하신 이영훈 씨가 완전히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0: 예.
1: 아마 첫 줄만큼은 신경 쓰지 않으셨을까?
0: 당연히 그러셨겠죠.
1: 근데 한글은 그걸 조절을 하면서도 예. 어떤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예. 있다.
0: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가버렸어.
1: 또 갔네.
0: 예, 그 뭐가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어제 주신 분인데 9701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제 꿈은 작사가입니다. 내가 쓴 가사가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줬으면 합니다. 근데 요즘 인공지능이 노래 가사부터 멜로디까지 다 만들고 있잖아요. 작사라는 작업은 희망이 없을까요? 짤막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1: 작곡가들 왈 작사는 아직 AI를 썼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0: 아 그런가요?
1: 마음에 안 들게 뻔하게. 모르죠.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0: 예.
1: 저는 어차피 프롬프트 쓰는 것도 텍스트입니다.
0: 예.

0: 쓰는 일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작사가 김인하 씨였습니다. 4부의 김인하 씨의 곡 Goodbye to Romance, Sunny Hill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7월 9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은 있겠지만 장기전을 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의 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미국의 보복 타격에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3국 미군 기지의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이 스페이스X라면 제프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이죠.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 창립 2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100억 불, 우리 돈으로 15조 원 규모인데요. 그동안은 홀로 아마존 주식을 팔아 42조 원가량 자금을 댔었다고 하네요. 블루 오리진의 가치는 195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니라미, 요즘 일본 증권가에서 쓰는 신조어인데요. 이 니라미가 일본어로 주시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출렁이자 일본 투자자들까지 코스피를 안 볼 수가 없어진 거겠죠. 아미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BTS 공연이 오는 10월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국립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는데요. 칠레 정부가 잔디 보호를 이유로 공연을 불허하자 아미가 칠레 11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요. 잔디 보호만 약속한다면 재검토해보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7월 9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0: 예. 네.
1: 자, 이제 사이드 B를 시작하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0: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 댓글을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1: 예, 예.
0: 반장 주인님께서 비오는 날 이선영 아나운서를 만나니 더욱 반갑다고 해주셨고요. 뉴욕시티님께서 이선영 아나운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모습 보니 좋습니다라고 제 팬이 많네요. 네. 선배님 분발하셔야겠습니다.
1: 예. 사이드 B 하시죠.
0: 네. 오늘은 뷔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점심을 못 먹고 방송을 하잖아요. 저희 팀이. 예. 선배님은 뷔페나 아니면 맛있는 단품 중에서 제가 뭘 좀 사드리겠다 하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1: 진짜 사줘요?
0: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왜 그럼? 없어서 못 먹죠 뭐.
0: 아, 예. 뷔페 좋아하시는구나. 왠지 좋아하실 것 예. 같아서요.
1: 아, 옛날에는 좋아했을 수 있는데
0: 네.
1: 요즘 뭐 잘 안 가죠 그런데.
0: 그래도 예. 뷔페 가신다면 뭘 좀 골라 드세요?
1: 아, 뭐. 계란이요.
0: 계란이요?
1: 예, 저는 원래 계란을 좋아하니까.
0: 아, 완전 식품이니까.
1: 뭐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0: 계란 맛을 예. 좋아하시는군요.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기억해놨다가 계란 요리를 뭘 하지? 예. 하여튼 네, 준비하겠습니다.
1: 언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0: 지금 들어가려고 예. 합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의 기사인데요. 사라져가는 라스베가스의 뷔페에 대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예. 아, 그런가요? 사라져가나요?
0: 그렇다고 합니다.
1: 거의 완전히 거기는 본산인데.
0: 그렇죠.
1: 예.
0: 이게 저도 이게 알아보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뷔페 개념 자체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래했다는 게 굉장히 유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에 뷔페가 도입될 때도 라스베이거식 뷔페 뭐 이런 식으로 홍보가 처음.

0: 그랬던가요?
1: 아, 네. 예. 기억하실 거라고 전 생각했는데 예. 모르는 척하신 건 아니죠.
0: 아니, 잘 기억이 안 나요.
1: 네. 예. 1941년 엘판초 베가스 호텔이 밤샘 도박꾼들 이제 배고프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뭐 샌드위치, 음료, 주류,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차려놨던 데서 이제 뷔페가 예. 유래를 해서 지금의 이제 뭐 랍스터도 있고 게다리도 예. 있고 그런 화려한 모습의 뷔페를
0: 원래 뷔페는
1: 거죠.
0: 싸잖아요. 그쪽 그렇게 들었어요.
1: 예, 예.
0: 라스베가스 쪽에 뷔페 값은 싸다고.
1: 한국에 비해선 싼 것 같습니다.
0: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비싸지는 건지.
1: 그러게요.
0: 예, 예. 뭐 호텔 음식이 돼가면서 점점 비싸지기만 하고.
1: 기사 예. 내용에서는 라스베가스의 호텔 뷔페도 80에서 90달러 선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예. 한 20만 원대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저렴한 편인 것 같기는 예. 하거든요. 근데 그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호텔 체인이 즐비한 스트립 거리, 그 굉장히 거대한 분수 있잖아요.
0: 예.
1: 그 부근에만 70개 정도의 뷔페가 원래는 성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랬나요? 예.
1: 지금은 단 6개 안팎만 남았다고 합니다.
0: 아, 10분의 1 이상 줄었네요?
1: 예.
0: 아.
1: 근데 이제 한때는 유행이었던 적도 있고 수요가 예.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3년 전에 2023년 6월 기사로 뷔페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쓰기도 했었더라고요.
0: 예, 예. 그때 불과 3년 만에?
1: 네. 그때 뷔페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경험 소비가 굉장히 목마르다 보니까
0: 예, 예.
1: 좀 값을 주더라도 럭셔리 뷔페, 베거스의 럭셔리 뷔페를 찾았다고 하고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이어도 문전성시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0: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저녁 먹겠네요.
1: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라질 뻔한 뷔페가 부활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0: 예.
1: 3년 만에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죠.
0: 그러게요.
1: 네.
0: 뭐 당연히 경기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뷔페 없어진 데는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1: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라스베이거스 예. 관광청에 숫자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2025년 베거스의 관광객이 줄긴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7.5%나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0: 예.
1: 하지만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사람들의 44%가 2억 이상 버는 고소득층이었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그래서 베거스의 돈은 돈 자체는 줄지 않아서 이 카지노 베팅액 자체는 역대 최고치를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베거스에 떠드는 돈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값이 비싸서 경기가 안 좋아서 뷔페가
0: 그렇군요.
1: 줄어드는 현상은 아닌 것 같다.
0: 예.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제 이른바 그 스타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 쪽으로 많이들 뭐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1: 네.
0: 예.
1: 이 기사에서도 그 영향을 짚었는데요. 과거에는 좀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파인다이닝을
0: 예.
1: 이제는 한 번쯤은 우리도 경험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0: 대단히 식당으로 가는 건 이제 피한다 그런 거겠죠.
1: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경험 소비 측면이 좀 강해지고 있고 게다가
0: 예.
1: 이제 재밌는 점은 기사에서 GLP-3, 위고비나 마운자로 주사의 영향도 있다라고 짚었는데 모두가 그 비만 치료제를 맞지 않더라도
0: 예.
1: 많이 먹고 무제한으로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제 달라졌다는 것이죠.
0: 아, 예.
1: 그래서 파인다이닝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돈을 더 주거나 더 적게 먹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먹겠다라고
0: 예.
1: 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이 좀 재밌는
0: 예.
1: 부분이었습니다.
0: 뭐 아무리 그래도 그 뭡니까 저 파인다이닝 그거 너무 비싸던데요.
1: 가보셨잖아요.
0: 아니요. 가본 적 없어요.
1: 그래요?
0: 예, 한 번도.
1: 아.
0: 앞으로도 뭐 갈 기회는 없을 것
1: 그럼
0: 같아요.
1: 그럼 제가 열심히 해서 선배님을 한번 모시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0: 참으세요.
1: 자, 그러면
0: 예.
1: 남은 시간은 제가 또 임명받은 일을 좀 하도록
0: 뭡니까?
1: 하겠습니다.
0: 아, 어제 얘기한 거?
1: 네. 예. 이거 매일 해줘야 되거든요.
0: 아,
1: 지금
0: 그러세요?
1: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0: 예.
1: 그래서 022056으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가 오면 꼭 받으시고 손석희의 12시 정말 재밌게 듣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면
0: 예.
1: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0: 예, 아유, 고맙습니다. 다시 해 주셔서.
1: 네.
0: 예,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1: 네, 고맙습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앨범의 모든 곡이 하나로 맞물려 있는 컨셉 앨범만 모아서 듣고 있는데요. 어제 넥스트의 이집 더 비잉을 소개해드렸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음반 한 장의 존재라는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었고 컨셉 앨범이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이야기가 이어질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어떤 음반은 하나의 감정만을 붙들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음반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남자의 슬픔을 노래하는 Nick Cave and the Bad Seas의 The Boatman's Call이란 음반을 가져왔습니다. 1997년에 발표된 명반입니다. 사실 그 외국에서의 위상하고 한국에서의 인지도 사이에 유독 좀 간극이 큰 그런 뮤지션들이 있죠. 닉 케이브가 아마 그 대표적인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 세계적으로는 뭐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악 팬들을 제외하면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인지도라고나 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초기에 닉 케이브는 주로 뭐 종말, 폭력, 광기, 호러 이런 아주 강렬한 소재를 다뤘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좀 난해하기도 하고 좀 기괴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음악들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져온 음반 The Boatman's Call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고 또 가슴 시린 발라드가 트랙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음악 인생의 어떤 극적인 전환점을 이룬 그런 레코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예. 이 자켓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자켓이기 때문에. 김학선 선곡위원이 사실은 이거 그 사놓고 나서 비닐도 뜯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셔둔 새 음반인데 이 코너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개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를 계기로 앞으로 새 음반도 더 많이 사드릴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부인께서 동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인상 깊은 인상이네요. 얼굴이 예. 유독 좀 쓸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이 음반을 관통하는 정서가 상실과 그리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음반은 이별을 겪은 뒤에 써내려간 곡들로 채워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실이 한 남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걸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곡은 이 앨범의 문을 여는 노래 Into My Arms라는 곡입니다. 닉 케이브를 대표하는 곡이기도 하죠.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아주 도발적인 가사로 시작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만약에 그래도 신이 있다면 제발 그녀를 내 품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또 애원하기도 합니다. 믿지도 않는 신에게 끝내 기도하게 되는 마음 그런 그리움이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화려한 기타나 뭐 이런 그 드럼 연주는 일절 없습니다. 오직 피아노 반주 위에 닉 케이브의 낮은 목소리가 흐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곤 합니다만은 피아노 반주로 시작하는 곡치고 나쁜 곡은 없다. 다 괜찮은 곡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곡도 바로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소리 위에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Nick Cave and the Bad Seas의 Into My Arms.

아, 제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LP에 바늘을 올려놨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 다 이렇게 들어보긴 하는데 바늘을 잘못 올려놨는지 어땠는지 잡음이 굉장히 나면서 튑니다. 이럴 땐 사실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곤 했거든요. 예전에는. 다시 준비됐습니까? 예, 다시 닉 케이브의 목소리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소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예, 지금 남부지역은 폭염이라고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아마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남부에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택 팽성읍의 빌라 21세대는 붕괴 위험이 있어서 대피령이 내려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큰일이네요. 그리고 오산 지하차도도 통제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큰 사고 났던 오송이 아니라 오산 지하차도, 여기에 지금 통제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가 나와 있고,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에 시간당 20 내지 50mm의 매우 강하고 강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아까 기상청에 계신 분께서 예보를 해주셨죠.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5220 쓰시는 분께서 전파 방해 지역을 지난 줄 알았다. 아, 이게 아까 LP 사고 났을 때 예, 닉케이브의 음악 처음에 반을 올려놨을 때 잡음이 꽤 오래가면서 음악이 안 나와서 전파 방해 지역을 지나는 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LP 듣다 보면 뭐 가끔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님께서 이분은 이름이 안 나와있네요. 예,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당황할 사람은 아니란 거 아신다고 감사합니다. 저라고 어찌 당황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당황 안 하는 척은 좀 합니다. 유튜브에 뒤끝 30년이라고 쓰신 분 김학선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 새 LP판을 포장을 뜯으셨기 때문에 예, 저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유튜브에 모대님께서 김학선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LP판으로 생방송의 맛을 그대로 느껴서 오히려 좋습니다. 추억을 불러옵니다 하신 분 2408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LP코너를 사랑해주고 계셔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네요. 내일도 매우 아름다운 곡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석희의 12시 오늘 순서에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3: 방송됩니다.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시 현재 서울 동부와 경기 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강원, 충북, 경북 내륙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지역에는 시간당 50mm의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내린 강한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하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비 피해도 이어졌는데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출 규칙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잠시 후 알아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이보다 많은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미군이 이란을 향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이란을 향해 반격할 경우 20배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종전 합의의 최종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회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인 기자, 우선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우선 충북 지역에는 새벽부터 강한 빗줄기가 쏟아졌는데요. 충북 보은군의 경우 오늘 새벽 1시간에 77.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세종 고운동에도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곳이 생기기도 했고요.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만 천안 170, 청주 140, 대전 86mm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렇게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비 피해가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2: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밤사이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특히 피해가 컸는데요. 오늘 새벽 5시 반쯤엔 대전 유성구 자운대내 거리를 지나던 승용차 두 대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운전자들이 구조되기도 했고요. 오늘 오전 8시 반쯤엔 충북 청주시 강내면에 수석천이 범람하면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면서 현재 당국이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호우로 대피한 주민은 충북 160명, 충남 224명 등 총 423명으로 집계됐고요.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도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한때 선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운행이 중지됐던 경부선과 충북선 일반 열차는 오전 10시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1: 네, 이 정체 전선이 점점 북상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경기 남부는 물론이고 서울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주로 충청에 머물러 있던 비구름대가 점차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올 들어 서울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성남과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시흥 등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낮 1시 기준 서울 관악에 시간당 37mm, 경기 시흥에 31.5mm, 경기 평택에 30.5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전라 서해안에도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과 강원, 충청 지역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1: 네,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번 비가 얼마나 더 오고 또 언제까지 올까요?
2: 네, 청취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까지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서해안, 경북 중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충청 이남에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최대 120mm 이상, 강원 내륙은 1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전라서부에도 100mm 이상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하천변 산책이나 지하차도 이용해 주의하고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에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사회팀 이재인 기자였습니다.
0: 이번에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용 기자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법안 발의를 이제 공식화했는데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3: 네,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에 그 검찰이 경찰에게
4: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실질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마침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은폐 수사, 부실 수사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밝혀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도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하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장윤기 사건 해결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 요거를 강조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5: 지금 이제 장윤기 사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피지 불가 입장의 수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 장윤기 사건을 더욱 앞에 내세우는 그런 모양새예요.
4: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원래 한성수 국무총리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광주 경찰청의 그 청장 면담을 가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검찰의 치하 보안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건 장동혁 대표 말이고요.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민주당은 그 법 처리 시점 관련해서 아까 그 민주당 김한규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 그 17일이죠. 그때까지 이르면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시점을 좀 의미를 담아서 보면 그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불과 한두 달 전까지도 여당 내 당권 주자들 입장이 조금씩 갈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선명성을 요구하는 당원들은 이걸 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 이게 이제 당대표 선출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고 그래서 네. 이런 논란이 이어진다면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 이런 전망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김민석 그 전 총리하고 송영길 전 대표 등도 그 보안수사권 폐지의 이견은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당 전당대회로 관련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그 전당대회 일정으로 인해 희생당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 당장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게 난제가 됐고 또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폐지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런 의견이 다수가 나왔고요. 그 봄에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여론조사에서도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좀 더 많았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려면 뭐 토론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좀 더 충분히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5: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출마 후보들 간에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당대표 선출 규칙이 또 화두가 됐어요.
4: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도입하기로 알려진 안이 선호투표제라는 겁니다. 네. 그 처음 투표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지하는 후보자 순위를 매겨서 투표하는 방식인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3위 후보, 어차피 3위는 탈락이니까요. 3위 후보자를 뽑은 사람이 두 번째 순위로 뽑은 사람에게 표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를 따로 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뭐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 민주당도 이렇게 해온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게 분산된 표가 결국 다시 둘 중에 한 명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정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동안 말로써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면 이제 어떤 실질적인 당락을 가르는 규칙에 대한 실질적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희용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어젯밤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초등학생 두 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아이 두 명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6: 어젯밤 11시쯤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7: 불이 처음에 빨갛게 올라오더니 연기가 새까맣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꽝 새겨나면서 창문이 떨어진 거예요.
6: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5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과정에서 집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초등학생 2명을 발견했습니다. 9살 남자아이와 8살 여자아이 2명은 크게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은 두 명이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남매라고 했습니다. 화재 당시 부모 등 다른 가족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로 다세대 주택 또 다른 주민 두 명도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다는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가은입니다.
5: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는 건 15년 만으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후렐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 방안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국영통신 문참회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이 한몽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자 새로운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협력과 관련해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인적 교류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양국 인적 교류 50만 명을 달성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 군사시설 90개에 대해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어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형 선박 60여 척 등 이란의 군사 목표물 80여 곳을 타격한 데 이어서 이틀째 단행된 공습이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반격하면 20배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다며 그들이 우리를 칠 때마다 우리는 20배로 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조금 전 전화를 해왔다며 이란은 합의하기를 몹시 원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을지 이란이 합의를 존중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적 군사 충돌로 돌아갈지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5: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이틀째 주고받는 가운데 이란 협상단 대표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할 것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지 시간 9일 자신의 SNS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식 조치에 의해서만 열리지 미국의 위협으로는 열리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약속 파기가 아무 대가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서 분명히 말하는데 공격하면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한성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행정 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책조정회의에서 AI 기반 행정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 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해 공공부문 AI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중심으로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지속 개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5: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쌓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상징적으로 또 심리적

0: 앞으로 상당히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도 통화 스와프는 유동성이 고갈되었을 때 유동성을 주는 장치로 지금으로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코스피가 최근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주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낸 업무보고 자료에서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부도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인공지능이 쓰이는 분야가 넓어지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상당 기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빅테크의 실물 투자가 줄어드는 것, 에너지 병목 현상 등은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라고 진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 새벽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3도입니다.
2: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산업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담당하는 민관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울산시는 오늘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SK에너지,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유니스트, 울산대, 전남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산업 AX 실증 연구단지 기반 시설 구축과 제조산업 특화 소형 언어 모델과 실물 인공지능 공동 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체 출범 식과 함께 울산에 추진되는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도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1기가와트 AI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SK텔레콤과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해 특화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기업 인턴십,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계약학과 신설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시의회 시정 발언을 통해 경제산업기능 전면 재정비 등 울산시 조직개편 계획을 밝히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기존 조직을 AI 혁신산업실과 경제국, 대중교통과로 변경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20 울산민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회의 공개와 공론화 제도 도입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며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울산시의회가 오늘 3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허희정 의원이 선출됐고 또 의회에 제출되는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위위원장에는 국민의힘 박용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시의회는 동의가 아니라 검증을 하는 곳이라며 민선 9기 울산시정은 시민의 선택과 의회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안대룡 시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의회를 잠재적 반대 세력으로 비치게 하는 것은 의원을 선택한 시민들의 판단까지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최근 김상욱 시장은 개인 SNS에 울산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유일한 소수정당 소속 의원인 진보당 이은주 시의원이 거대 양당 정치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2년 만에 울산시의회 복귀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무너져가는 민생을 살리고 소외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했습니다. 개가 시끄럽게 짖어대는 것에 화가 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대체로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의 분포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찾아오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계단에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0: 화깨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우리는 모두 다 예쁘고 잘생겨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런 습관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뭔데요?
0: 성형외과 의사들이 뽑은 얼굴 못생겨지는 습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가요, 턱괴기랍니다. 턱을 한쪽 손으로 괴는 습관이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얼굴 비대칭이 유발된다네요.
0: 글쎄, 제가 이 턱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봐요. 예. 두 번째는 엎드려 자기인데요.
1: 아이고, 이럴 때 있는데 자고 싶을 때 이렇게.
0: 얼굴이 베개에 눌린 상태로 장시간 수면을 취하면 피부 자극과 압박이 반복되면서 붓기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 세 번째 나쁜 습관이 야식 먹기인데요.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피부에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0: 그렇겠죠. 예.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미는 잠꾸러기라는 말,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1: 그러네요. 그렇다면 못생겨지는 습관 대망의 이 많은 것 중에 1위는요?
0: 1위는
1: 어떡합니까? 스마트폰 보기라는데요.
0: 에이, 진짜요?
1: 고개를 숙인 채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턱선을 무너뜨리고 이중턱을 유발하며 목주름까지 깊게 패이게 한다고 합니다.
0: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예뻐지는 습관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1: 네.
0: 못생겨지는 습관만이라도 피해야 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오늘은 웃어야 더 예뻐지니까요. 화깨랑 함께 하시죠. 오석준의 웃어요로 화깨는 라디오 출발합니다.

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5: 자, 앞에서 말한 못생겨지는 습관 중에
6: 네.
5: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이남수.
6: 아, 제가 지금 요즘 못 끊는 게 엎드려 자기. 엎드려 자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얼굴에 이제 베개 자국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5: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6: 아, 정말 야식을 뭘 즐기시는데요?
5: 턱도 괴죠. 엎드려서 자죠. 야식도 먹죠. 요즘 수면이 계속 화장실 가려고 깨거든요.
6: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5: 그래서 얼굴이 이 모양 이꼴이
6: 무슨 된 말씀이세요? 그 정도면 유지가 잘 되고 있으신 아니.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5: 아, 이거 어떡하죠?
6: 자, 그러면 잠시 후에는 마음이 예뻐지는 시간 그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전에 오유진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예쁘잖아.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명화 극장
1: 한 줄의 명화
0: 키워드는 단 한 줄 그 한 줄 속에 숨겨진 속 깊은 명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한 줄의 명화 오늘의 명화 속에 숨겨진 한 줄은 바로
2: 얼굴을 단.

0: 가수나 해도 우리는 왜 여전히 사람의 얼굴로 인식할까요?
1: 자, 오늘의 한 줄에 숨겨진 명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은서 작가님 모시고 명화 이야기 들어봅니다.
2: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의 작품은 굉장히 설명이 길었어요.
3: 그렇죠.
2: 아, 네. 오늘 작품은 아무리 네. 봐도 네. 저희 그 기술 감독님 얼굴이라고 말해. 울산의 김성욱 감독님 좀 젊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1: 그런가요?
2: 네.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요.
3: 맞네요.
1: 오늘 어떤 작품인가요?
3: 네, 오늘은 줄리안 오피의 블러라는 작품 준비해봤습니다.
1: 블러요?
3: 네.
2: 누굴 불러요?
3: 블러가 예. 그 영국의 록밴드 이름이에요.
2: 아~
3: 굉장히 유명한.
2: 네. 네.
1: 아,
3: 우리한테만 유명한.
1: 그 왜 우리 모르죠?
2: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굴을 그린 거예요?
3: 맞아요. 지금
2: 우리로 치면 BTS 얼굴을 그렸다 이렇게
3: 맞아요.
2: 봐야 되는
3: 네,
2: 거네.
3: 그 정도인데 세계적으로도 히트를 친 그룹이고요.
2: 네.
3: 이 그룹을 그린 이제 이 작품이 그 베스트 앨범 커버예요. 근데 이 작품이 각각의 독립적인 작품이 돼서 그 영국 국립 초상화 박물관 미술관에도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2: 그 정도로.
3: 네.
2: 줄리안 오피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3: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고 지금 네? 현재 전시하고 있는데 울산시립미술관에서 그 줄리안 오피 작품 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점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2: 네.
3: 가면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기
2: 오,
3: 때문에 세 점 감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화계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 오늘의 작품을 올려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블러의 The Best of 앨범 재킷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줄리안 오피 그림 만나기 전에 지난주 존 화이트 알렉산더의 휴식이라는 작품 만나봤습니다. 1453번님.
3: 나의 한 줄 평 하고 보내주셨어요. 경이로움 그 자체 황홀한 감상 신이 내린 한 편의 해당화 같은 작품입니다.
2: 신 내린
3: 보내주셨어요.
2: 한 편의 해당화라고 하셨어요.
3: 그러니까요.
2: 우와. 네. 그리고요.
1: 5499번님은 존 화이트 알렉산더 작품은 그린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많군요. 색상도 예쁘고 휴식을 취하는 여성 모습이 한결같이 편안해 보이네요. 이분은 다 찾아보셨나요?
2: 대단하십니다. 네. 1453번님과 5499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3: 축하합니다.
2: 자, 오늘도 여러분 만나보세요.
3: 네, 오늘 작품은 줄리안 오피의 블러인데요. 여러분들 줄리안 오피 사실 뭐 인기 있는 작가다 보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2: 아마 MZ 세대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3: 맞아요. 지금 그 작가의 작품이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뭐 LED, 애니메이션, 공공미술, VR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2: 네.
3: 지금 울산시립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로 VR로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이 블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중에 요 울산시립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이 어떻게 이 작품과 또 연결되는지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작품이 작가님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서울역 앞에 서면
3: 네.
2: 맞은편 건물에 그 영상처럼 나오는 그
3: 맞아요.
2: 작품이 줄리안 오피 맞나요?
3: 맞아요, 맞아요. 그 대우빌 옛날 대우빌딩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서울 스퀘어라고
2: 네.
3: 부르는
1: 진짜 네모 반듯한 건물 하나 있어요.
2: 갈색깔.
3: 네. 그 서울역 탁 그 마주하고 이제 밤 되면 거기 전체가 이제 거대한 LED 스크린이 돼요.
2: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모습의
3: 맞아요.
2: 영상이죠.
1: 스크린으로 네. 쓰기 딱 좋을 만큼 네모나요.
3: 네. 네.
2: TV 같은.
1: 그렇습니다.
3: 그게 많은 분들이 작품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또 줄리안 오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작품을 이제 마주 하게 되면 굉장히 막 희열감 느낀다고 하죠. 너무 너무 반갑고
2: 우리는 오늘 서울까지 갈 필요 없네요.
3: 그렇죠, 그렇죠.
2: 울산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3: 맞아요.
2: 네.
3: 그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 단순한 선 그리고 면 요렇게만 이제 색깔이 또 이제 컬러풀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긴 한데
2: 네.
3: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팝아트처럼 이렇게 뭐 분류하진 않아요. 이 작가를 팝아트 작가다라고 분류하지 않은 이유가 겉으로는 이제 팝아트랑 좀 닮기는
1: 비슷해요.
3: 했어요.
1: 예.
3: 근데 단순한 선이랑 뭐 강렬한 색 이런 것들 뭐 대중적인 이미지가 지금 뭐 이게 뭐 그룹이다 보니까
2: 네.
3: 요런 게 이제 팝아트가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시작과 그 목적과 의도가 좀 달라요. 그 팝아트는 대중문화를 약간 소비하기 위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삼지만 줄리안 오피는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그렸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단순화시키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걸 얼굴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

0: 의 어떤 뭐 시각 언어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아이콘이나 이모티콘 또는 뭐 교통 표지판, 뭐 지도, 이렇게 픽토그램 같은 기능인데 네? 단순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각 언어를 예술로 발전시킨 사람이 줄리안 오피예요. 그러니까 픽토그램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림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시각 언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다른 언어가 필요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어느 나라에 누가 봐도 네? 이 뭐 화장실이다 뭐 응급 뭐 상황의 어떤 그 응급실을 말한다 이런 걸 다 알아보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픽토그램 이 원리를 가지고 현대 미술 속으로 가지고 온 역할을 한 게 줄리안 오피였던 거죠. 이게 예술로 가능할까라는 이제 시도를 했던 거예요.
1: 만화 같기도 해요, 작가님.
0: 맞아요.
1: 보기에.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름이나 뭐 이런 어떤 뭐 사람의 어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인상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도 결국은 뭐 눈이 진짜 점만 딱 찍혀 있거든요. 네.
2: 근데 코가 없어요.
0: 네. 근데도 누굴 닮았고.
1: 코 볼만 있어. 네. 구멍이나.
2: 콧구멍만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0: 그렇죠. 네. 이 처음에 이제 이 록밴드 이제 블러가 이 밴드가 이제 이거를 이미지를 이제 같이 이제 협업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블러가 이제 조금 약간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었고 줄리안 오피 또한 이제 약간 이제 주목받던 이제 막 시작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완전히 줄리안 오피가 대중에게 이제 널리 알려지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록밴드의 이 이미지 이 작업 또한 너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사들인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또 갈수록 인기가 많아진 작가가 아닌가요?
0: 맞아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성공한 현대 미술가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또 뭐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웬만한 미술관 뭐 테이트 미술관이나 뉴욕 현대 뭐 모마라든지 웬만한 미술관에서는 줄리안 오피 작품을 다 소장하고 있어요. 이 작품을 또 이렇게 조금 특징을 더 설명해드리자면 네? 대부분 무표정이거든요. 네. 눈, 코, 입 뭐 이렇게 최소한의 표현을 했고 그런데 이 왜 아까 뭐 서울 스퀘어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 아주 단순한 그런 작품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작품처럼 예. 그 약간 걸음걸이나 이게 몸의 방향, 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 특징만 이렇게 탁 뽑아내는데 그래서 인물의 분위기와 성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닌 거죠.
1: 아하.
0: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의 정체성은 사실 얼굴보다는 움직임 속에서 더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왜 멀리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걸음걸이라든지
2: 어떤 보면 알죠.
0: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랫동안 관찰해서 그 특징을 뽑아서 이렇게 LED에서 이제 움직이는 어떤 동작을 이제 연결을 시킨 거죠.
2: 유원지 같은 데가 보면 이제 캐리커처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네.
2: 거기 보면 아주 다양하게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특징만 잡아서 딱 정말
1: 귀엽게 그려주시는
2: 그런
1: 분도, 있죠.
2: 분도 있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1: 그러네요.
2: 많이 나요.
1: 그러네요. 말씀하시니까 그런 느낌이 나네요.
0: 그렇죠. 그게 가능하려면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야 되고
2: 그러니까.
1: 네, 오히려 단순하게 그려도
0: 그렇죠. 포인트를 딱 잡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갈고 닦아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2: 성대모사 하시는 개그맨들 보면 네. 그 특징을 잘 잡아내잖아요.
1: 맞네요.
0: 그렇죠.
1: 그러면 맞아요. 이 블러 같은 경우는 네. 이 그룹이 원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 줄리안 오피님이 하겠다 이랬던 걸까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0: 둘 다 원했어요.
1: 아, 둘 다 서로?
0: 서로 이제 서로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가 좀 필요했었고 왜냐면 이런 이미지들을 쓰지 않고 보통 뭐 이렇게 사진이나 뭐 이렇게 영상의 어떤 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커버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지금 줄리안 오피의 그림의 이 시도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90년대 왜 초기에 우리 이제 뭐 사실 뭐 이런 뭐 이걸 팝아트식으로 우리 얼굴 초상화를 그리고 뭐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완전 팝아트는 아니지만 이 이러한 게 유행할 수 있었던 거는 줄리안 오피에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커버를 쓰지 않았던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0: 그 울산시립미술관에 지금 세 점이라고 해서 에? 왜 세 점밖에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줄리안 오피의 작품은 1990년대부터 이제 중반부터 해서 약간 현재 지금 이 블러 작품처럼 단순화된 어떤 화풍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에 이 블러 앨범의 커버를 했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화풍이 막 엄청 크게 변했다 보기보다는 매체가 확장이 됐어요. 그 회화에서 LED, 도시 미디어 스크린, 공공미술, VR로 발전을 했는데 네. 지금 울산시립미술관에서 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LED 타워에서 네. 사람들이 100명의 얼굴들이 이렇게 쑥쑥쑥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상상의 인물들이 아니고 실제 관찰한 인물들을 단순화시켜서 그 인물들을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옥 외에 그 옥의 그 미디어 스크린 다른 사람들이라는 게 상영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를 살아가는 그 익명의 사람들을 계속 관찰해서 끊임없이 그 스쳐 지나가는 도시 사람들이 왜 걸어가는 그 동작이 아까 말 했던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해서 이제 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검은 윤곽선, 평면적인 색, 걷는 사람, 반복되는 움직임 이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익명의 현대인들이 이 스크린을 계속 통과하고 있는 작품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 실내를 먼저 보고 나오셔도 되고 실내에는 이제 VR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VR을 이제 이 착용을 한 다음에 네? 줄리안 오피가 해석한 베네치아의 골목과 운하를 직접 걸으면서 작품을 체험하는 게 있어요.
1: 오, 이건 예약을 해야 갈 수 있겠네요.
0: 아니요, 그죠? 이건 예약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1: 진짜요?
0: 네네.
1: 오,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다.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매체가 달라지는 이 세 가지 어떻게 변화돼 있는 세 가지를 저는 이게 동시에 볼 수 있는 전시라서 세 점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시다.
1: 다양한 생각. 전시가 왔다 우리에게.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면 네. 어느 한 작품만 볼 게 아니라. 네. 그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체험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세 작품을 다 체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9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줄리안 오피가 작업 활동을 이어오는 저는 이 과정들이 다 볼 수 있는 매체가 확장되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네. 기회라서 굉장히 괜찮다. 괜찮은 전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작가님이 또 소개해 주셨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줄 미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의 한 줄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줄리안 오피의 블러 더 베스트 오브 앨범 커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검색해서 감상하시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만의 한 줄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또 미리 또 전시 다녀온 분 있으시다면 그 감상평도 함께 주시면 좋겠는데요. 줄리안 오피 검색하시고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울산시립미술관에 있는 전시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는 그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예. 자, 작가님 어떤 노래 함께 들을까요?
0: 네. 보고 오시면 와 끊임없이 움직이는 리듬을 보면 이 노래가 생각나시지 않을까 싶어서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같이 듣고 싶어요.
1: 네, 요곡 함께 들으면서 다음 주에도 멋진 그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이은서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곳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텐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0: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자, 오늘 명화극장은 오프닝에서 못생겨지는 습관 네.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또 얼굴에 대한 얘기 많이 했어요. 줄리안 오피의 블러. The Best of 앨범 재킷 얘기했는데
3: 맞습니다.
2: 얼굴이 네 분이나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3: 그러게 말입니다.
2: 참 얼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명화극장이었습니다.
3: 이번 주까지는 이 줄리안 오피 그 전시가 무료래요. 한시적으로 무료고요.
2: 그렇군요.
3: 나머지는 이제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은 1,000원, 울산 시민은 500원이라고 하니까 예. 또 가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시린 미술관이 생겨가지고 너무,
3: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3: 네. 예. 도시의 그림을 많이 그린다는 줄리안 오피를 생각하면서 넥스트의 도시인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2: 어디 가지 마세요. 1, 2, 3, 4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SSA.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MBC 시민건강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 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29개 하천 전체가 통제됐습니다. 특히 구로구 목감천 너부대교에는 오전 11시부터, 관악구 도림천 신대방 1교에는 오후 12시 1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누적강 수량은 금천구가 73.5mm로 가장 많았고, 시간당 강수량은 관악구가 39mm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도가 재난대응수위를 강화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낮 12시 반을 기해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는 오늘 낮 2시를 기준으로 광명과 과천, 부천, 김포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36분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진화와 인명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특수대응단 등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오후 1시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원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지난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CJ 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80에서 150,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시인 박상철입니다. 저는 시를 쓰면서 인생을 차분히 바라보는 관조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냥 걷는다. 그것이 인생이다. 못 이룬 꿈은 옷장 맨 밑에 편지 같아 집어들 일도 없다. 제가 시련을 겪고도 웃어넘기는 여유까지 생긴 건 시를 쓴 덕분이었어요. 시 쓰기가 아니더라도 삶이 버거울 땐 한 걸음만 물러서 보세요. 숨통이 트이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아유, 차가 말을 안 들어. 너도 나이 먹었냐?
1: 어, 어르신, 차가 또 고장 났어요.
0: 아, 더위를 먹었는지 시동이 안 걸리네.
1: 아유, 이제 그 차도 보내줄 때가 됐나 봐요. 이거 얼마나 타셨어요?
0: 30년하고 345달밖에 안 됐죠.
1: 세상에, 차를 30년이나 타셨다고요? 아유, 그럼 폐차를 하셨어야죠.
0: 애비, 폐차는 무슨, 내 나이보다 훨씬 어린데 조금만 손보면 더 탈 수 있다.
1: 아유, 그러다가 주행 중에 또 갑자기 차가 석이라도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유, 얼른 정비소 가보세요.
0: 아, 돈 없다.
1: 아유, 돈 없다고 마냥 미루시면 어떡해요. 그럼 있잖아요, 울산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무상 안전점검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신청해보시겠어요?
0: 아, 그건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1: 자동차 등록증 들고 주소지 관할 정비소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지원 가능한 정비소는 67곳이고요 전문 정비사가 각종 오일료 점검 및 보충도 해주고요, 주행장치랑 타이어 등 주요 부품 점검과 소모품 무상 교환도 해준대요.
0: 완전 좋네. 너무 잘됐다.
1: 그러니까요.
0: 근데 어디로 가면 되는지 좀 알려줘봐.
1: 67곳이나 되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0: 그건 그러네.
1: 울산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에 소속된 곳으로 모르면 229국에 4293번으로 문의해보시라고요.
0: 화물차도 되나?
1: 화물차랑 영업용 차량은 안 된대요. 울산 시민이 소유한 승용차랑 승합차만 된대요. 올해 무상 점검 지원 횟수는 총 3회고요 1회차는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당일 방문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차량 점검 받으실 분은 이번 주 일요일에 가까운 정비소 방문해 보시라고요.
0: 너무 좋네. 혜은이가 불러요. 띠띠빵빵.

0: 소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둥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자, 한 주 동안 밀린 여러분의 신청곡 놓치지 않고 다 땡겨드립니다.
13: 신청곡 땡겨 땡겨. 자, 오늘 첫 번째로 땡겨드릴 신청곡은요, 458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12: 오늘 울산에서 화물 하차하고 밀양으로 갑니다.
13: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12: 신청곡은 서른도의 너만을 사랑했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3: 네, 그리고 2772번님도 신청곡 주셨습니다.
12: 주현미의 사랑이 오네.
13: 아, 오늘 사랑 이야기 많네요. 두 곡 함께 갑니다.

0: 네, 오늘 사랑 얘기로 땡겨 시작했습니다. 주현미의 네. 사랑이오네 함께 들었습니다.
1: 자, 샵 2848번으로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 하고 있습니다. 3778번님이요.
0: 네, 김광석의 먼지가 돼요. 아, 좀 오랜만에 듣네요.
1: 그러네요. 1182번님도 신청곡 주셨습니다.
0: 80세 언니가 남미 씨 목소리 듣고 겁나게 잘한다고 하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룬에 젊어 좋겠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시겠죠?
1: 저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예. 자, 1453번님도 신청곡 주셨습니다.
0: 신청곡은 집시여의.
1: 아, 이치영가 버님들의 노래죠. 예. 오랜만이네요. 이 곡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신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97.5 MBC 라디오.
2: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3: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4: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울산으로
1: 어서 오이소.
0: 국적은 다르지만 울산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울산으로 어서 오이소.
0: 자, 울산으로 온 먼 나라 이웃들의 적응기를 들어보고요. 문화 차이도 극복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 멀리 발트해를 건너 에스토니아에서 오신 오카스 라우라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라우라님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0: 라우라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온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석사과정 중인 라우라라고 합니다.
1: 아, 우와.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에스토니아는 가보질 못해서 너무 인사법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하나요?
2: 네, 에스토니아어로 안녕하세요는 떼레라고 합니다.
0: 아, 간단해서 좋네요.
1: 그러네요. 우리보다 짧은데요. 그죠?
0: 떼레.
2: 네,
1: 자, 그렇다면 이 한국 사람들에게 에스토니아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어디 있는 나라인지.
2: 네,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나라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고.
1: 네?
2: 핀란드 바로 아래 있습니다.
1: 핀란드 바로 안에.
2: 네. 네. 동쪽에 러시아이고 서쪽에 스웨덴이 있습니다.
1: 그러면 핀란드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2: 한 배 타고 2시간 정도 걸려요.
1: 오, 굉장히 가깝군요. 네.
0: 에스토니아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네. 어디 있냐고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제일 먼저 여쭤봤다. 네.
0: 그러니까.
2: 그 외에는 에스토니아에서 영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2: 네, 사실 저희는 에스토니아어라는 저희만의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0: 아, 따로 있구나.
1: 그렇군요.
0: 그러면 간단하게 에스토니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5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예요.
1: 아. 네.
2: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에요. 덴마크, 스웨덴 지배를 받은 적이 있고
0: 예.
2: 러시아한테도 두 번이나 지배를 받았어요.
0: 러시아가 문제야.
1: 네. 맞아. 네.
2: 그러다가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해서 지금 에스토니아가 됐어요.
0: 그렇구나.
1: 네.
2: 자연 환경도 정말 독특한데요.
0: 예.
2: 국도의 절반 이상이 숲으로 덮여 있고 녹지대나 습지도 국도의 5분의 1 정도 자지예요. 그래서 여름엔 습지 위에 나무로 만든 산책로를 깔아놓고 걷는 것도 에스토니아에서 유명한 액티비티예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수도는 달린이고요.
0: 예.
2: 위도가 높아서 여름엔 밤이 거의 없는 백야가 있고 겨울엔 낮이 아주 짧은 게 특징이에요.
1: 백야.
0: 아, 그렇구나.
1: 백야 때 잠이 옵니까?
2: 네, 와요.
0: 잠은 오죠.
1: 저도 당연히. 것 같은데.
0: 잠은 오지.
1: 밤에는 전 잘 못 자가지고 이게 궁금했어요.
0: 아니, 근데 한국에는 언제 오셨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1: 아니, 그러니까요. 오래 사셨어요?
2: 아, 저 이제 8월에 2년 될 거예요.
0: 예? 2년 되셨다고요?
1: 아니,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와서 배웠는데 이 정도신 거예요?
2: 아, 저 사실 세종학당에서
0: 아~
2: 그 학기 1학기만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네.
0: 한국어 학당에서
2: 네네,
0: 한 맞아요. 학기를 공부하고 네, 한국에 왔는데
2: 네, 맞아요.
0: 그러면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2: 네. 근데 이제 그 한국에 와서 대전에서 1년 정도 오학당 다니다가 여기 유니스트 울산으로 이사
0: 왔어요.
1: 네. 에스토니아 천재 뭐 이런.
0: 네. 아니 이건
1: 너무
0: 진짜
1: 잘하시니까
0: 어학에
1: 억양도 그렇고
0: 어학의 소질이
1: 발음도
0: 남다르신 것 같아요.
1: 와. 그럼 에스토니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2: 아, 저 디자이너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이제 일했어요.
1: 예.
2: 회사원이었어요.
1: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까지 와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2: 네,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1: 아, 진짜 아,
0: 도전해보고 싶었다.
1: 네. 근데 한국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2: 네, 그 저 동생, 여동생은 이제 뭐 K-드라마나 K-POP 그런 것에 예, 예. 이제 관심이 엄청 많다 보니까
0: K-드라마.
2: K-드라마, 네네네. 예, 예. 그런
0: K-드라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1: 아니, 예. 오히려 영어가 예. 어색하신데요.
0: 예.
1: 한국어가 더 자연스럽고.
0: 그러니까.
1: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즐거운 프로다 보니까.
0: 그러니까,
1: 아, 예. 예.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해외 나가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2: 네네. 아, 원래 이런 네, 해외 살고
1: 싶다.
2: 네, 살고 싶다라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0: 있었고.
2: 네, 맞아요.
1: 근데 장학금도 받으셨다고.
2: 네네 맞습니다. 저 이제 GKS라는 정부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0: 그 정부에서 주는 거는 아무나 안 주잖아요.
1: 맞아요.
0: 예. 공부 잘해야 주는 거죠.
2: 그런가 봐요.
1: 아니 뭐 지금 말만 들어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시는 그러니까. 분인지가 저희가 느껴집니다.
0: 네. 아니 울산에 오셨는데 네. 울산 처음 오셨을 때 그 울산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2: 네, 전 울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 뭐 1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배재대 학교 5학당 다녀서 네. 대전에 살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울산에 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에스토니아처럼 자연과 조금 가까이 사는 느낌 때문에 고향을 조금이라도 덜 이제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오, 울산이 마음에 드셨군요.
0: 네. 울산이 에스토니아하고 좀 비슷한가요?
2: 네, 뭐 에스토니아에서는 이제 사는 아이 없는데 뭐 이제 자연 좀 많이 있는 거 이렇게 자연이랑 가까이 사는 느낌 그런 거는 많이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1: 그럼 지금 울산에서 어떤 공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2: 네, 지금은 울산기술과학원 디자인학과 석사 중입니다.
1: 네.
2: 그래서 뭐 수업에서는 주로 AI와 관련된 이런 수업은 듣고 아니면 뭐 서비스 디자인 수업도 많이 듣고요. 네. 그리고 남은 시간 저는 유니스트 디자인학과 NDS라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지내고 있습니다.
1: 네. 네,
2: 저희 연구실은 주로 서비스 디자인이랑 정책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1: 네, 그렇군요.
0: 아니 지금 한창 월드컵이 인기인데 에스토니아 국민들도 축구에 굉장히 좀 관심 많을 것 같아요.
2: 네, 네.
0: 어떤가요?
2: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도 예. 이제 월드컵을 다 같이 보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제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다 같이 경기 결과를 맞춰보는 것도 하곤 했죠.
0: 야.
1: 엑셀 시트까지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1: 여기도 진심이시네.
0: 그러네.
1: 네. 어때요? 우리 또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선생님은 좋아하시는지 축구를 좋아했어요? 어때요?
2: 에 뭐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1: 라우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
0: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1: 엑셀 시트에 들어갔어요 본인은?
2: 네 들어갔죠.
1: 맞추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2: 절반?
1: 아 반 정도.
2: 절반 정도?
1: 근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축구를 봤잖아요.
2: 네 봤습니다.
1: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좀 냉정하게 평가해 준다면 저희가 이번에 많이 냉정했거든요. 저희 마음이 예.
2: 네 들었습니다. 네.
1: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2: 네네 많이 많이 하죠. 근데 뭐 좀 큰일이 났죠.
1: 뭐라고들 얘기하던가요?
2: 저 그 멕시코 경기를 네. 좀 봤거든요.
0: 네. 아, 예, 또 지는 경기를 보셨네. 네.
1: 옆에 있던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2: 아 옆에 있는 친구들 좀 많이 아쉽다고
1: 화도 많이 내고
2: 네. 네.
0: 그 그렇죠. 욕도 많이 하죠?
2: 많이 하죠.
0: 그죠, 예. 그럴 거예요 아마.
1: 그래서 말이 지금 말수가 그러니까, 줄었어요.
0: 말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친구들이 다 욕을 하니까.
1: 방송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랬죠.
2: 말을 좀 조심하게 예. 해야죠.
1: 아 그래도 같이 응원하셨나 봐요, 그죠?
2: 네네.
1: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기대 못 미쳤어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0: 네. 자, 뭐 축구 얘기 이제

0: 그만합시다.
1: 아, 그 화가 네, 나니까요. 그러니까. 예.
0: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문화 퀴즈를 드릴 텐데
1: 네.
0: 라우라님께서 직접 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2: 네, 에스토니아에서 전 세계 제조로 도입한 것은 무엇일까요?
1: 아,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게 있어요? 네. 1번
2: 무상 와이파이.
1: 2번
2: 무상 급식.
1: 오, 어렵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에스토니아에서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 무상 와이파이냐 무상 급식이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퀴즈로 에스토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 전자투표다. 와, 이런
1: 깜짝
0: 거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1: 진짜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0: 깜짝 놀랐거든요.
1: 네.
0: 그 에스토니아에서 라우라님은 투표를 해보셨나요?
2: 네네.
0: 아, 진짜요?
1: 전자투표로?
2: 네, 몇 번 해봤습니다.
1: 우와. 아니,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국민들이 좀 놀라거나 하진 않았어요?
2: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했을 때는 전 사실 5살이었어요.
1: 아, 그렇구나.
2: 네. 2005년에 이제 처음에 그 투표가 이제 시작됐어요.
1: 그렇구나. 아, 그 얘기를 네. 좀 해주시죠.
2: 네. 뭐, 그 2005년에 예. 지방선거
1: 때 시작했고
2: 네네 전자투표가 시작했고
0: 예.
2: 그 2007년부터 국회의원도 선거에서도 사용하게 됐어요.
1: 예.
2: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고 국민의 절반 정도 이 방법을 이용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준비하는 데는 훨씬 전부터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전에 꼭 필요했던 기술이 바로 국가 신분증 아이디 카드 시스템이었어요.
1: 네.
2: 저희 아이디 카드는 전용 카드 리더기로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저는 몇 년째 그 리더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1: 네.
2: 요즘은 휴대폰에 인증 앱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 패스 같은 느낌인데
0: 예.
2: 전화번호로 인증하는 대신 아이디 카드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1: 네. 네.
2: 처음 앱을 설정할 때는 카드 리더기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 휴대폰 사서 아하. 데이터를 옮길 때 자연스럽게 같이 옮겨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앱으로 온라인 뱅킹, 투표 그리고 전자 서명이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해요.
1: 저희는 이제 투표는 안 되지만 다른 건 이제 할 수 있는 건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0: 아니 그러면 전자 투표니까 네. 라우라님은 지금 한국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겠네요?
1: 진짜요?
2: 네네. 가장 최근 지방선거는 작년 2025년 가을이었는데 저는 여기 울산 집 소파에 앉아서 투표했어요.
0: 와, 너무 좋다.
1: 소파에 앉아서 뭐 네. 이렇게 배달 음식 주문하듯이.
2: 네.
1: 우와.
2: 맞아요.
1: 어떻게 합니까?
2: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투표 앱을 다운로드 받고
0: 예.
2: 후보 번호를 입력한 다음 휴대폰 앱으로 비밀 번호를 입력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끝이에요.
1: 네. 이야, 너무 신기해요.
0: 몇 분 안 걸리겠네요.
2: 네네. 뭐 어떤 후보를 뽑을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빼면 투표 자체는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1: 와, 최고다.
0: 이야, 정말.
1: 용지도 안 부족하고.
0: 그리고 또 놀랬던 게 최종 투표일까지 몇 번이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가능해요?
1: 라우라도 네. 몇 번 바꿔봤어요?
2: 아, 바꿔본 적이 없어요.
1: 아, 근데 가능해요.
2: 네. 근데 가능해요. 네.
1: 아.
2: 뭐 6일 투표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1: 네?
2: 마지막으로 투표한 것만 이제 재정으로 인정돼요.
1: 네. 한국에 와서 또 신기했던 점도 있다면서요.
2: 네, 네, 맞아요. 여기서는 투표하는 날이 휴가로 주더라고요.
1: 아, 되게 부러워한다.
2: 그래서 그런 걸 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 뭐 에스토니아에서 투표가 몇 분밖에 안 걸리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그쵸. 없는 것 같아요.
1: 네. 어때요? 네. 그 투표가 이제 휴가가 되면은 좀 좋겠습니까?
2: 예, 네, 많이 좋죠. 전 여기 투표 못 하는데 네. 휴가 그래도 똑같이 받아요.
0: 그렇죠.
1: 너무 좋죠. 네. 맞네요.
0: 아. 자, 오늘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1: 네.
0: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1: 맞아요.
0: 일단은 아까 출제해드린 다문화 퀴즈 정답을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1: 자, 라우라님.
0: 에스토니아에서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였는데
1: 뭡니까? 무상 와이파이인가요? 무상 급식인가요?
2: 네, 1번 무상 와이파이였습니다.
1: 진짜 멋진 나라다.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 에스토니아는 2001년에 이미 전국 최초로 공공 와이파이 구역을 열었고
1: 네.
2: 2011년까지 무료 와이파이 구역은 2,440회를 넘어섰어요. 이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책 덕분이죠.
0: 야.
2: 근데 사실 네. 제가 봤을 때 공공 와이파이는 한국에 지금 훨씬 더 좋은
0: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1: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투표 방식 되게 부럽거든요.
0: 그러니까.
1: 아니 근데 정말 뭐랄까 앞서가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또 오늘 많이 하게 되고
0: 그러니까요.
1: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몰랐던 걸 또 우리 라우라님 덕분에 알게 돼서
0: 그렇습니다.
1: 다음 주에도 또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0: 네.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2: 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네. 사두라는 밴드 노래고
0: 사두?
2: 네. 이름이 푸드라고 해요.
0: 푸드.
2: 저 그거는
0: 에스토니아어가 생각이 안 나세요?
2: 네, 네. 에스토니아를 못 하게
1: 에스토니아를 못 하겠대요.
0: 왜지?
1: 한국어가 너무 장착돼 있어가지고.
0: 아, 그래서 그래요?
2: 네.
1: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 아. 사두의 푸드.
2: 네, 맞아요.
1: 음식은 아니죠.
2: 음식은 아닌데 그 계절은 이제 비가 많이 안 올 때
0: 네, 네,
2: 이제
0: 건기
2: 그때는,
0: 건기.
2: 네, 네. 많이 건조할 때 이런 뜻이에요.
1: 아,
2: 네.
1: 날씨. 네. 생각났어. 네.
0: 혹시 사랑 노래입니까?
2: 아니에요.
0: 아니, 사랑 노래가 아니고.
1: 사랑 노래 관련된 노래.
0: 네. 알겠습니다.
1: 좋습니다. 라우라 님이 추천해 주신 이 곡도 에스토니아 노래 또 처음으로 저희가
0: 그러니까요.
1: 한번 들어볼게요.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들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1: 라우라 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여기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

0: 짱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천점에서 식사권,
1: 와우!
0: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1: 우후!
0: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1: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원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0: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1: 진짜네?

0: 없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한얼 사이언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6: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7: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6: 탄탄방수
7: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8: 자, 오늘 다문화 코너는 에스토니아로 여행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9: 아, 네. 아.
8: 에스토니아 알고 계셨어요?
9: 아니요. 이름은 뭐, 알았지만.
8: 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9: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각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 그런 거 보면 울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외국 분들이 다양하게 살고 계세요.
9: 아,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임현정의 고마워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8: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9: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SA.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4시 뉴스입니다. 12선 비상기업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중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도가 재난 대응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낮 12시 반을 기해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는 오늘 낮 2시를 기준으로 광명과 과천, 부천, 김포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값이 지난달 30일 규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7월 첫 주 구리시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64%, 용인시 기흥구도 0.56% 상승해 규제지역 지정 직전보다 각각 0.34%포인트, 0.17%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남양주시와 수원시 권선구 등 주변 비규제지역의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다만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1.29% 상승해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사과하며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대표팀 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음에도 월드컵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감당할 책임 역시 혼자 끝까지 감당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서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청권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 많은 곳 15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서부 많은 곳은 120mm 이상 등입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23.1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릴 때 라디오에서 들었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 음악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청취자 사연에 DJ가 그래요,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은 오래가지 않겠죠? 하지만 엘비스 이후 그보다 더 시끄러운 락 음악이 전성기를 누렸고요. 또 하나, 어느 잡지에 미래엔 전자 두뇌가 보급될 것인가란 질문이 나왔는데 관계자들의 대답은 절대 노였답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의 예측을 무조건 믿지는 말자. 이게 하루키의 충고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문천식 씨도 봤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SNS에서 랜덤 비빔밥 챌린지 유행한 거 혹시 기억나요?
0: 제가 이거저거 많이 보는 편인데 모르겠네요.
1: 그래요?
0: 네.
1: 저는 당연히 모르겠죠.
0: 뭐예요 이게?
1: 지금 들었네. 올 봄부터 유행했대요.
0: 네.
1: 얼마 전에 한 예능에서 그 나 혼자 산다.
0: 네.
1: 여기도 나와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0: 랜덤 뭐 비빔밥?
1: 간단히 말하자면
0: 예.
1: 참가자들이 서로 상의하지 않고 비빔밥 재료를 하나씩 준비해와가지고 다 넣고 비벼먹는 거예요.
0: 아, 서로 상의하지 않았으면 누가 뭘 가졌는지 궁금하긴 모르지. 하네요.
1: 다 챙겼는데 밥을 안 챙겨올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지, 그렇지.
1: 다 고추장만 챙겨올 수도 있는 거.
0: 안
1: 그래서 다 넣고 비벼 먹는 것도 아주 재밌고 맛있지만 네. 누가 뭘 가져왔는지 그 뚜껑을 여는 재미가 여기에 킬 포인트라는 거죠.
0: 그런 거군요. 네. 기대가 되는. 근데 만약에 정선 씨 말대로 막 재료가 겹치게 왔으면 어떡해요?
1: 그럼 또 겹친 대로 한 가지 재료만 수복한 것도 재미인 거죠. 예. 네.
0: 그러면 뭐 일단
1: 배불리 먹자고가 아니라
0: 쌀밥은 네, 네. 그 기본으로 깔아줘요.
1: 그 제이죠.
0: 네.
1: 준비해야 되는.
0: 네.
1: 난 피잖아. 피. 난 충동적으로
0: 네.
1: 아무런 계획 없이 고추장만 수북히 갖고 와서 그거를 깔깔거리면서 사진 찍는 우리의 모습도 너무 좋아.
0: 그래요?
1: 네. 그래야 또 편의점 가서 참기름도 사고 고추장도 사고 소비가 창출되지 않겠어요?
0: 저는 그렇게 오늘이 망가지면 내일도 불행한 스타일이야.
1: 그게 망가진 거야? 어떡해 추억은. 근데 사실 그래요. 먹는 거 자체보다 놀이의 의미를 둔 거라. 혼밥이 대세인 시대지만 가끔 이렇게는 다 같이 진짜 어울리는 비빔밥 놀이 같은 걸로 만들어서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 게 어떻게 활력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0: 그래요? 자 네. 그러면 긴급 아이디어 합니다. 오디오 비빔밥 한번 해보시죠.
1: 난 그럴 줄 알았다.
0: 네, 가져온다면 뭘 가져올지.
1: 으흠.
0: 자
1: 비빔밥 가서. 재료를 다 같이 내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자 하나 둘 셋 김치.
0: 상추. 거봐 밥을 깔아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김치랑 상추만 있으면 맛 있겠냐고 그게.
1: 밥
0: 네.
1: 편의점에 팔아요.
0: 그래요?
1: 없으면 어때. 근데 진짜 예전에 그런 적 많았어요. MT 같은 거 갈 때 카레 재료 다 샀는데 밥 챙겨오기로 한 애가 밥 안 챙겨오고 쌀 안 챙겨오고 이랬던 경우
0: 있었어요.
1: 많잖아요. 그런 추억 놀이죠 뭐. 문천식 씨의 하루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0: 네, 저는
1: 밥을 준비 안 했다니요.
0: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1: 근데 이거 진짜 문천식 씨와 결을 같이 한 분들 계실걸요.
0: 예.
1: 와, 나 이렇게 되면 난 못하지.
0: 불안한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 난 하루가 진짜 망가지지. 반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야 진짜 재밌겠는데.
0: 웃기겠다, 웃기겠다.
1: 약간 예.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노는 거 추억이 되니까.
0: 한번 해볼게요. 랜덤 비빔밥.
1: 네. 네. 비빔밥 얘기하니까 비빔밥 땡긴다. 비빔밥에서 이거는 안 빠졌으면 좋겠다.
0: 참기름.
1: 참기름. 그래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는 좀 네. 포인트가 되니까
0: 그럼요.
1: 저는 요새 열무김치로 비빔밥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열무김치 여름엔 딱이죠.
1: 미치지. 네. 계란후라이 해가지고.
0: 와우. 좋다.
1: 시스타일을 들을까요?
0: 네.
1: Shake it.

0: 7월 9일 목요일 첫 곡으로 시스타의 흔들어 Shake It 들으셨습니다.
1: 뭘 흔드는 게 제일 행복해요?
0: 글쎄요.
1: 술병?
0: 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1: 육체?
0: 네. 아니, 딸이랑 보드게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네. 보드게임 가지고 이렇게 흔들 때.
1: 뭐야 갑자기.
0: 재밌죠.
1: 정제된 멘트 네. 재밌어.
0: 정선혜 씨 어떤 공격을 이렇게 아이를 핑계로 받아내야 됩니다.
1: 그래 그런 거 많이 해요. 문천식 씨가. 당황스러울 때 눈이 막 당구알처럼 굴려가면서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아빠로서의 위치.
0: 저를 종량제 봉투에 네. 집어넣을 때 아이를 딱 내세우면.
1: 그럼 저는 맥을 못 쳐요. 제가 아이 그리고 네. 동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0: 맞아요. 예.
1: 자 오늘은 예. 할매 할배와 함께합니다. 말자 할매 김영희 씨와도 합류를 해서 할매 할배 상담소 완전체 3부에 펼쳐집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7070.

0: 한얼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제목, 나의 첫사랑들.
5: 첫사랑 둘.
4: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5: 얼씨구.
4: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으려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5: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6: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5: 아이고 아이고,
7: 당장 써야지.
8: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시원하게 웃겨주이소.
5: 제목, 그해 쌍팔년도 부산은 뜨거웠다. 강원도에서 김기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어요?
9: 예, 안녕하세요. 정은순의 지문 천식 씨.
5: 안녕하세요.
9: 그러니까 이제 1988년도지 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당시 대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이제 여름방학인데 집에서 유머 앨범지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5: 그때다 진짜.
9: 그렇지 그렇지. 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10: 야, 너 집에서 뭐하냐? 야, 우리 심심한데 부산 갈까?
9: 어?
10: 부산에 먹을 거 대박 많다.
9: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대학생인데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야간 열차를 타게 된 거예요.
5: 이 젊음의 특권.
9: 지금 같으면 이제 이런 게 일종의 번개지.
5: 그렇죠.
9: 그렇게 이제 부산에 도착하니까 어슴푸레 새벽이야.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잠은 처형해 얘기했는데 숙소 예약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때 내 친구 선씨가 이러더라고.
10: 아, 걱정하지 마. 우리 작은아버지 부산에서 근무하죠. 한번 놀러 오라고도 하셨었어.
9: 야, 거기 가자고 지금? 이 새벽에? 작은아버지 집 어딘지 알아?
10: 몰라.
9: 야, 얘가 이래요. 생각이 좀 짧은 편이야.
5: 에이.
9: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태종대부터 구경을 했어요. 예, 새벽인데. 그렇게 이곳저곳 돌고 부산 시내까지 들어왔는데 갑자기 선시가 이러는 거예요.
10: 야, 우리 나이트클럽 안 갈래? 나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
9: 참나. 아, 여러분, 서울에서도 없던 여자친구가 부산에서 만들어질 리가 있어요?
5: 그래도 혹시나.
9: 예. 그래도 이제 우리는 정선혜 씨 말대로 부푼 꿈을 안고.
5: 그렇죠, 그렇죠.
9: 혹시나 하면서 서면에는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근데 이제 선시가 표정이 이상해.
10: 아,
9: 야, 너 얼굴 왜 그래? 뭐 똥마려 강아지처럼 있냐?
10: 아, 똥마려.
9: 에?
10: 야, 어씨, 아까 회 먹은 게 탈이 난 것 같아. 아,
9: 그럼 화장실 가서 해결해.
10: 아, 근데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
9: 왜? 알고 보니까 이제 당시 그 클럽 화장실에 그 영화에 나온 거 봤죠?
10: 에.
9: 웨이터가 수건을 들고 서 있다가 칸에서 나오면 손을 닦게 도와줘서 팁을 이렇게 약간.
5: 아,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에서 봤어요.
9: 그치, 팁을 일부러 받아내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누구한테 팁을 줄 돈이 없잖아, 청년들이니까.
10: 어, 그래가지고 내가 참고
9: 근데 우리 선식이는 저 그래도 저 나이트에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었던 거지. 똥은 참아야지, 여자친구 만들고 싶지. 선식이는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인제 그때 부산 아가씨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11: 아빠야, 서울서 왔나?
9: 네? 아,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11: 와, 정말로 진짜 서울말씀이네.
9: 예.
11: 서울말씀 오빠의 아들 멋있다.
9: 그때 우린 이제 저 멋있다는 말을 살면서 내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분이 얼마나 고무됐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브루스를 추게 된
5: 어머나
9: 거지.
5: 세상에.
11: 오빠야, 오빠의 아들 숙소는 잡았나?
9: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전화로 콘도 잡아주셨습니다.
11: 아, 아쉽다.
9: 뭐가요?
11: 아니, 근처에 방 하나 잡아가 실무껏 밤새 고스톱 치면서 놀라겠는데.
9: 어? 방 하나에서요?
11: 어, 오빠야들 밤새 놀면 재밌잖아.
9: 밤새요?
5: 난리 났어.
9: 우리는 이제 밤새 여자랑 놀아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선식이랑 나랑 막 난리가 난 거지.
5: 아, 그렇죠.
4: 야, 어떡하냐? 어? 방에서 밤새 놀지. 우리 괜찮을까? 나 이런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10: 나도 없지. 야, 근데 혹시 같이 막 놀다가 우리 막 새우잡이 배 이런 데 끌려가는 건 아닐까?
4: 진짜?
0: 오빠야, 브루스는 한 번 더 안 땡길게 나.
4: 야, 브루스 추면서 새우잡이 배로 질질 끌려고 가려나 봐.
10: 아, 너무 무서워. 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9: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가씨들을 두고 도망을 쳤어요. 네, 그리고 무작정 콘도로 향했지.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아쉽더라고.
10: 아, 진짜 처음이었는데 너무 아쉽다.
9: 그러게.

0: 아씨, 우리 둘이 이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 뭐하냐?
1: 뭐저 TV나 봐야지 뭐.
0: 야, 서울에서도 맨날 보는 TV를 뭐하러 부산까지 와가지고.

0: 그래서 인조 목소리를 듣고 놀고 싶으면 놀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건데 콘도팅 생각까지는 좋았어요. 우리는 남의 방에 인조 전화할 그 용기가 없었던 거지.
1: 근데 어느 방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하겠어.
0: 아 그건 그렇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콘도 루비에 인조 여성 두 분이 프론트에 가라오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그때는 노래방도 본격화되기 전이고 비슷한 형태로 그 가라오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노래 연습장이라 할게요. 야, 쟤 들었더냐?
1: 어?
0: 노래 연습장 가나 봐.
1: 아, 그럼 우리 또 거기 가서 같이 놀자고 할까?
0: 그래, 그래 보자.
1: 가라.
0: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서 한번 물어봤지.
1: 아, 저기요. 우리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노래 연습장에서 같이 놀을래요?
0: 아, 예. 저희 나쁜 사람들 아니고요. 지라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아, 여기 학생증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0: 예.
2: 우리도 서울서 대학 다니는데. 그럼... 같이 가요.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됐다. 됐어.
1: 오케이 오케이.
0: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나가지고 그 여성분들하고 노래 연습장에 간 거지. 아... 그리고 매너 있게 보이려고 레이디 퍼스트 여성분들 먼저 노래 하셔요 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분들이 주르륵 하고 노래들을 입력을 하대. 우리는 이제 댄스곡이면 같이 따라 부르고
1: 네.
0: 발라드면 같이 브루스를 추면 되겠다.
1: 오예.
0: 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첫 곡에 좀 놀랐어.
1: 왜요?
0: 그들이 정한 첫 곡이 태평가.
2: 좌정을 내어서 못하나.
0: 아 진짜.
2: 성화를 내어서 못하나.
0: 아 재미로 그런 거겠지. 다음 곡은 발라드겠지 했어요.
1: 네.
0: 근데 인제 보니까 두 번째 노래가 한우백년이야. 분위기가 해운대 바다미까지 가라앉는 것 같았어. 네, 지금까지 잊지를 못해요. 한 500년으로 브루스는 못 주겠더라고.
1: 힘겹죠.
0: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 저 두 분은 민요를 좋아하시나 봐요.
2: 네, 저희는 국악과 대학 2학년 학생들이거든요.
0: 아,
1: 국악.
0: 하필 국악과였어. 결국 우리는 민요에 맞춰서 브루스를 추지는 못했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한 채로 고스란히 서울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때 국악과 학생분들 잘 부르긴 잘 부르더라고 민요를.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도망치듯 나온 거 미안합니다. 예, 좋은 추억이었어요. 이제 모쪼록 올해도 건강하세요. 그렇군요.
1: 그 국악과 학생들이 전공에 굉장히 심취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나와서 다른 노래로 또 흥을 풀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 잘하는 국악과 학생이었나 보다.
0: 그 당시면 뭐 디디드라든지 그죠 김수희 노래라든지 여러 가지 히트곡이 많은데.
1: 그렇죠. 근데 이게 전공에 완전 몰두한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예전에 외국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소개팅을 시켜주게 됐어요. 제가 주선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친구 한 명이랑 여기.
0: 네.
1: 방송국에 있는 친구를 한 명 이제 연결해가지고 여자분이었는데 제 후배였어요. 했는데 그 외국분들이니까 막 팝송 부르고 막 자기들끼리 막 랩도
0: 영어하고.
1: 하고 막 영어하고 영어로 된 원어를 많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0: 그쵸.
1: 이 친구가 이제 원어민 준하게 영어를 잘하는 친구여서 저는 당연히 제가 소개해 주신 후배도 영어 팝송을 고를 줄 알았어요. 성주풀이를 누르더라.
0: 아하.
1: 성주풀이 시작 어떻게 된 줄 알아요?
0: 처음에 뭐죠?
1: 낙양산
0: 심리하에
1: 심리허예.
0: 그걸 왜 갑자기 불러줬어?
1: 그걸 거기 사연 이제 많은 여자분처럼 소파 팔걸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0: 저런.
1: 아예 모니터를 보면서 노래를 심취하는 거여서 진짜 소개팅이 마음에 안 들었나?
0: 그러게.
1: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을 줄 알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뒤에 외국인들 애드립이 너무 웃겼어. What's 낙양 심리 허이 허이.
0: 처음 들어봤지 우리 교포 친구들은.
1: 한국말 진짜 낯서니까 해서 심리 허이엥 허이 허이.
0: 뜻을 모르지.
1: 몰라. What's 낙양 뭐 이러면.
0: 저런.
1: 하여튼 뭐 되게 안 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래요. 그 친구가 조금 되게 독특했어요.
0: 아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여대생들 국악과 학생들인데 정선혜 씨가 갑자기 할머니처럼 불러나가지고 흥이 깨졌잖아.
1: 남도민요는 약간
0: 그래요?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게 강수지 씨처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짜증을 내어서.
0: 아 그럼 맛이 안 나지.
1: 그럼 후려야지.
0: 아,
1: 남도민요 쪽은 쫙 후려줘야 돼요.
0: 아니, 하여튼 뭐, 아마 8호 학번쯤 되신 형님들인 것 같은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형님들.
1: 그래 지금 생각하면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해. 그런데 그때는 또 그런 이미지에 하나의 목숨 걸 때니까.

0: 노래 한 곡 듣죠?
1: 네.
0: 처진 달팽입니다. 아구정 날라리. 2011 무한도전 서해안 고성.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6: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7: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6: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열심히 쉬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는 또 들을 수 있다.
1: 웃음 편지
2: 타임머신.
3: 지라시의 보물찾기 같은 코너입니다. 웃음 편지 타임머신.
1: 그렇습니다.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운 분들도 있고 편하게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3: 그렇습니다. 정선혜 씨가 사연 선정 방법 알려주실 겁니다. 자, 음악 주세요.
4: 바람이 분다. 네? 안녕하세요. 두 대 끝나고 놀러 왔어요. 지라 씨 스페셜 DJ 필요하면 언제나 연락 주세요.
3: 예.
4: 문천식 씨.
3: 예, 선배님.
4: 저한테 처녀 이소라라고 그러셨더라고요.
3: 아니, 아가씨라고 하셨는데.
4: 네. 저 법적으로는 처녀 맞아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은 예전 이맘때 방송됐던 사연 중에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로 뽑힌 재밌는 사연을 다시 들려드려요.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채널 고정해요. 저는 게임해야 돼서 가볼게요. 레벨업 해야 되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3: 아유, 잠깐. 이소라 선배님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5: 아니, 얼마 전에 가소라 씨가 왔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 당황스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모델 이소라 씨도 싱글이에요, 사실.
3: 두 분 다 결혼 안 하셨죠?
5: 네, 근데 아가씨 이소라 씨라고.
3: 예.
5: 두 분 다 아가씨잖아요.
3: 맞죠.
5: 예. 네, 그럼 네. 누구 구별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가씨?
3: 아, 저는 미혼 선배님들 아티스트.
5: 네.
3: 예.
5: 그러니까 모델 이소라 씨는 그럼 어떻게 키 큰 아가씨
3: 아니요,
5: 이소라 씨라고
3: 할 거예요? 선배님 뵌 적이 없어가지고.
5: 아, 예. 하여튼 문준식 씨는 모든 일상에서 저희 싸구려 설명회를 연습하고 있어요. 진짜.
3: 자,
5: 야, 열혈 프로야 정말.
3: 이제 웃음 편지 타임머신 사연 가겠습니다.
5: 예.
3: 정선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2022년 6월 27일에 소개됐고요. 대구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 낮죠 밤죠 계속죠.
5: 아, 이게 너무 슬퍼.
6: 이런 게 있었어요?
5: 몰라, 나 제목은 이게 이런 제목이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3: 4년밖에 안 됐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5: 자, 일단 예. 사연자분이 아내를 만나고 나서 계속 시키는 대로 했던 얘기래요. 이래도 기억이 안 나네.
3: 낮에도 지고 밤에도 진다는 뜻인데 네. 무슨 말이지 한번 들어볼까요?
5: 가물게요.
7: 네, 안녕하세요 두 분.
5: 안녕하세요.
7: 저는 야간에 일하는 쿠땡맨입니다.
5: 아,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7: 네, 정선우 씨도 많이 시키신다고
5: 네,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 야간 배송을 하다 보니까 지라 씨는 저에게 심야 방송인데요.
5: 아, 그렇죠.
7: 밤에 일하는 게 저랑 딱 맞는 이유가 있어요. 제 성격이 워낙에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고 고민 많고 신중하다 보니까 사람이 북적이는 게 싫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 저랑 정반대입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때 처음 만났는데요.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도저히 그 술자리에 못 있겠어서 혼자 밖으로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 도서관으로 갔죠. 늘 제가 앉던 자리가 있어서 책을 보려는데 어라? 그 자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다음날 제가 앉은 자리에 또 그 여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저만의 아지트를 뺏긴 것 같아서 에이 이제 안 와야겠다 생각하며 나갔는데 그녀가 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왔어요.
8: 저기요, 이거 가지고 갔어요.
7: 그녀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번호가 적힌 쪽지였어요.
8: 인연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연을 만들어보아요.
7: 갑자기요?
8: 꼭 전화해요. 알았죠?
7: 저는 쪽지를 보고 아,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다단계 아니면 사이비 종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쓰레기통에 쪽지를 버렸는데요.
8: 잠깐 스톱!
7: 안 갔어요?
8: 딱 멈춰요. 쪽지 주워요.
7: 예.
8: 앞으로 내가 준 거 버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알았어요?
7: 예.
8: 목소리 왜 그러지? 알았냐고요?
7: 예.
8: 됐어요. 가봐요.
7: 처음 본 사이인데 그녀는 저를 조종했어요.
5: 딱 걸렸다.
7: 네네. 저도 모르는 사이 상명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녀에게 혼이 날까 봐 그날 저녁 집에 잘 들어왔다고 문자를 했고 다음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9: 오늘 왜 도서관 안 왔어요?
7: 그게요.
9: 술 만나 때문에?
7: 그건 아닙니다.
9: 그건 아니에요?
7: 아닌데.
9: 그러면 지금 나와요.
7: 예?
9: 대답 안 하네.
7: 예, 조속하게 나가겠습니다.

0: 30분.
1: 예?
0: 지금부터 30분 기다린다고요?
1: 아니요. 그래도 제가 좀 씻을 시간.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끊기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미친 듯이 씻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렇게 그녀와의 상명하복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2: 근데 있잖아,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거든. 너 나 좋아하지?
1: 에?
2: 뭐야? 또 대답 안 하네? 너 나 좋아하지?
1: 아, 그게 저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근데 왜 고백을 안 해?
1: 고백이요?
2: 해, 지금 들어줄게.
1: 아, 예. 그러니까 그 제가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 부분이 좀 감사하고, 또 저에게 그 여러 가지 어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니까.
2: 오!
1: 지금
2: 지루해서 예. 죽는 수도 있겠구나.
1: 예?
2: 야,
1: 예?
2: 그러니까 뭐야, 사귀자는 거잖아. 그지?
1: 예?
2: 그래, 오케이, 사귈게.
1: 어, 그렇게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첫 키스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키스를 당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2: 할 수도 있죠.
1: 예,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2: 아, 내일 밤 8시에 키스할 거야.
1: 예?
2: 그러니까 미리 영화 보고 예습 좀 해와, 알았지?
1: 예습이요?
2: 집에 들어가 봐, 빨리.
1: 아, 예예예. 예, 예. 그 집에 와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연습을 실컷 했어요. 거의 뭐 밤을 꼴딱 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그녀를 만났는데요.
2: 연습은 잘했고?
1: 예?
2: 그럼 어디 실력 좀 볼까? 자, 입술.
1: 아, 그게
2: 아니, 그 움직이지 말고 나 똑바로 보고 눈을 감아.
1: 아.
2: 손.
1: 아, 예.
2: 내 어깨 위.
1: 이렇게요?
2: 한 손은 허리. 여기 허리 감싸.
1: 허리를요?
2: 움직이지 말고 감싸.
1: 허리를.
2: 오케이. 네. 눈 감고.
1: 예?
2: 입술 가까이 와. 더.
1: 더요?
2: 쭉쭉 들어와.
1: 눈 감아야 돼요?
2: 감아요 지금. 뚫고 들어와. 예. 싸우자고.
1: 됐죠.
2: 들어와.
1: 더요?
2: 고개 살짝 돌려.
1: 고개 돌려요?
2: 오케이. 그렇지.
1: 이렇게요?
2: 키스해 보니까 기분 어때? 대답.
1: 아, 예.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2: 같은데?
1: 예.
2: 아니야, 확신이 없네.
1: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좋아. 좋아요. 좋다니까.
2: 한 번 더 해보면 알 것 같아. 자, 다시 입술 가까이 들어와. 쭉쭉 들어와. 빨리 더.
1: 네. 그렇게 그녀는 박력 있게 저를 키스의 세계로 입문시켜 주셨습니다.
2: 진짜 말도 안 돼.
1: 아, 싫어합니다. 제가 정신없을 때 거짓말해서 얻는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어요. 그녀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니까 하루는 그녀가 대구의 한 예식장 앞으로 오라더라고요.
2: 여기서 너랑 나 5월 30일에 결혼할 거야.
1: What? 아니, 아직 제대도 아니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2: 그럴 시간이 돼? 안 돼? 대답만 해.
1: 5월 30일이요? 당장 잡힌 스케줄은 없는데.
2: 오케이. 그러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얼른 말씀드려.
1: 네, 예. 이게 맞나 이게? 여보세요? 아, 네, 아버지. 드릴 말씀 있는데요. 제가 그 어쩌다 보니
2: 5월 30일.
1: 아버지, 5월 30일입니다.
2: 그날 안 되면 6월 15일 괜찮아.
1: 예, 아버지, 그날 안 되시면 6월 15일도 괜찮다고 한.
2: 아버지, 시간 내시면 예식장 바로 잡는다고.
1: 네, 아버지. 괜찮으시면 예식장 잡을게요.
2: 곧 찾아뵙는다고.
1: 네, 아버지, 곧 여자친구랑 찾아뵙겠습니다.
2: 오늘 저녁 집에서 자세한 얘기 한다고.
1: 예, 오늘 그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굿, 잘했어. 할 줄 아네.
1: 예, 아버지, 끊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준비, 이게 사연이 맞아요 지금 이게?
2: 일단 가봐요.
1: 결혼식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던데 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첫날 밤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2: 뭐해? 누워.
1: 예?
2: 누워.
1: 누워요?
2: 응, 새우처럼 눕지 말고 똑바로 이래. 시체처럼 누우라고.
1: 미안. 이렇게?
2: 아, 손 차려야지. 그거 배 위에다 올리면 어떡해. 그대로.
1: 아, 차려. 그럼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야?
2: 시끄러워.
1: 네.
2: 내가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
1: 네. 그렇게 저에게도 아들이...
2: 진짜 너무하시다 진짜.
1: 아니, 누워서 차렷하면 아들 생긴다고요? 말이 돼?
2: 아니, 말도 안 돼. 누워서 차렷하면 아들 생기면 진짜 나는 12남 13녀겠네 진짜.
1: 아, 말도 안 돼. 어쨌든 갈게요.

0: 임신 기간 내내 아내는 뱃속의 아기에게 말하더라고요.
1: 우리 효자 잘 있다가 예정이를 만나요. 어? 대답해야지. 알겠음 발차기. 아야, 아야, 그래 잘했어. 예정이를 딱 만나자고 했다 엄마가.
0: 저희 아들도 저를 닮아서 말을 잘 듣는 타입인가 봐요. 정확히 아내가 지정해준 예정일에 나왔습니다. 와우! 신기하죠?
2: 진짜.
0: 아내를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무섭고 센 여자 같은데 아, 사실은 그 정말 고마운 여자입니다. 회사에서 잘 적응 못하고 제가 그 퇴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줬었어요.
1: 어, 그러면 그냥 그만둬. 이제 내가 데리고 사니까 내가 먹이 살리면 되지 뭐.
0: 그래서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야간 쿠땡맨을 하고 있는 지금 전 어느 순간보다도 행복합니다. 여보, 근데 이걸 그 지라시 올려도 되는 거지?
1: 올려?
0: 네네네. 네.
3: 아, 기억나요? 영화 보고 키스 연습해. 여기서 빡 불이 들어왔어요.
0: 당시에 문자 많이 왔습니다. 네. 정민형님께서 결혼 통보라고요? 빵 터졌네요. 크크크. 이거 실화 맞는 거죠?
3: 네네.
0: 여자분 대박입니다. 두 분은 평생 싸울 일이 없겠네요.
3: 저는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0: 어, 그렇죠.
3: 예. 네. 그 주도권 잡으려고 막 예스 뭐예요. 누구 하나 갖고 싶은 사람 주워버리고 편하게 아,
0: 그럼요.
3: 따르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하시면서 안인현님이요. 제 이상형이에요. 박수! 아, 그렇죠. 좀 리더십 있는 여자분 좋아하는 분들은 네. 또 계시더라고요.
0: 그럼요. 이끌어주면 네. 되는 거예요. 3318님. 아, 제 와이프는 저 대학 새내기 때 과대였습니다. 추진력이요? 미쳤죠.
3: 그치, 과대면.
0: 네네. 정신 차려보니까 식장에 입장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보 사랑해.
3: 이것도 방법이에요. 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거지. 막.
0: 그렇죠.
3: 어, 그래서 어, 정신 차려보니까 어. 어, 내가 지금 신랑 신부 맞절을 하고 있네.
0: 그런 거죠. 이거는. 어, 계획 있어? 딱히 없이. 그럼 내일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3: 어, 네. 다 예약해놓고 얘기 진짜.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우리가 하자가 없으면 됩니다. 네. 어, 쌍방 합의 하에.
0: 그렇죠.
3: 근데 진짜 이렇게 요즘은 추진력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3: 우리가 생각했던 남녀관계에 있어서 막 이렇게 좀 있잖아요. 선입견들이.
0: 그렇죠.
3: 그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0: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 요즘 누구든 이끌어주면 돼요.
3: 좋다.
0: 예.
3: 이제 이끄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해.
0: 그렇죠.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릴게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평가 퀴즈.
3: 사연자와 여자친구가 사귀고 나서 여자친구와 밤 8시에 이것을 할 테니 연습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뽀뽀, 2번 키스, 3번 대작.
3: 대작 다음 코스가 예.
0: 이게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3: 그렇습니다. 네. 1, 2, 3번을 다 섞어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네. 하나만.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3: 코나의 노래입니다.
4: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3: 꼭 그렇진 않아.

0: 타임머신 듣기평가 퀴즈 사연자와 여자친구가 밤 8시 했던 것 정답은요?
1: 2번 키스였습니다.
0: 8시가 적당할까요?
1: 밤이 이제 좀 뉘엿뉘엿 해가 길면 이제 좀 뉘엿뉘엿
0: 뉘엿뉘엿
1: 습한 이제 모공이 보일
0: 뭘 눕힌다는 뜻은 아니죠?
1: 예. 에이 예, 뉘엿뉘엿가 아니라 뉘엿뉘엿 엿.
0: 자, 추첨을 통해서 전도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예.
1: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로 선정이 되잖아요. 몇 년 뒤에 이렇게 타임머신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음 주인공은 누구?
0: It's you!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지만 이거 웃긴데 하는 사연은 소재 공모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1: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로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 얹을게요. 그리고 월간 베스트 와우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0: 손편지 보내실 분들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아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광고도 꼴게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9: TBX.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0: 보증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정사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8: 네.
7: 8118님. 운동 모임에서 만난 남자친구랑 1년 넘게 만나고 결혼 준비 중이에요. 상견례까지 마쳤다고요.
8: 와.
7: 잘생긴 남친 첫눈에 보고 반했는데 제가 여자친구가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아 결혼이라니 축하해주세요.
8: 이렇게 많이 만나더라고요. 우와. 동호회나 뭐 운동 모임.
7: 그렇군요.
8: 그리고 막 러닝 한참 네. 붐이 일었을 때 러닝 크루들.
7: 그렇죠.
8: 네. 네. 이렇게 되는 거 바람직해.
7: 청년들이 테니스도 많이 치고 맞아. 러닝도 많이 하시고요.
8: 저런 안 해야 돼.
7: 그 끝나고 이제 맥주 한 잔들 하잖아요. 네. 그때 뭐가 팍팍 하는 거예요.
8: 그 맥주 한 잔 다 같이 모였는데 둘이 사라져.
7: 오,
8: 그때 팝팝박이지.
7: 네.
8: 주로 이제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네. 내가 되는 거지.
7: 그렇죠. 예, 그냥 뭐 계산이나 하고 집에서 푹 쉬세요.
8: 걱정하지 말아요. 예. 우리에겐 컨텐츠가 있습니다. OTT가 있어요. 뭔 걱정이야.
7: 다음 사연이요.
9: 자, 9144님. 예. 안녕하세요. 저 6학년 초등학생입니다.
7: 어이구, 예.
9: 내년에 중학생 되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위로 부탁드려요.
8: 공부 힘들어.
7: 그치.
8: 우리도 진짜 공부에 있어서는 뭐라 말할 게 없는 그 삼촌 이모인데
7: 예. 그래도
8: 다른 것 또 만만찮게 힘들어.
7: 성장 자체가 힘들듯이 공부도 하긴 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입니다.
8: 그래 9144님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었는데 아니 잘하면 좀 선택의 폭은 넓어지더라.
7: 그럼요.
8: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
7: 네.
8: 이게 좀 떨어지잖아. 그 끌려가는 것들이 좀 있어.
7: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해요.
8: 누구나 우등생이 될 수는 없어요. 너무 그렇습니다. 큰 부담은 갖지 말고요.
7: 예. 마지막 사연 5135님. 아이고 습하네요. 똑같이 이래도 축축 처집니다.
8: 아하.
7: 내가 좋아하는 나훈아의 테스형 틀어줘요.
8: 네, 이 테스형 그 아하 테스형 이 후렴이 너무 좋아.
7: 그렇죠.
8: 예, 짝짝 붙고 후크가 되게 강해요. 이게.
7: 저는 그 턱 빠지게 웃는다라는 가사 좋더라고요.
8: 아, 예. 턱을 참 많이 아끼는구나.
7: 그렇죠. 소중하죠. 저한테는.
8: 토이스토리 새로 시즌 나왔던데.
7: 제가 또 비슷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8: 자 그러면은 우리 나훈아 씨의 노래 5135님 신청곡이죠. 테스 형 듣고 올게요.

0: 바라보고
1: 저 세상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세일.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5: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KTX 26편, 일반 열차 32편이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KTX 26편이 20분에서 80분, 일반 열차 32편은 30분에서 150분 지연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호우 상황에 따라서 열차 운행에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열차 이용 고객은 이용 전에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당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 탓하고 네거티브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상대방을 헐뜯고 욕하지도 않겠다면서도 가끔 정당 방위는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앞서 김 전 총리가 전남 순천갑 당원들을 만나서 국민의힘보다 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내란 정당이라 욕만 한다. 얼마나 망신스럽냐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선거 방식에 대한 당원 당규 위반 논란이 이어지자 문제없는 룰에 시비 거는 것이야말로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전남 순천갑 지역위원회 간담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특정한 세력과 그룹이 멀쩡하던 룰에 대해서 갑자기 누구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대표 경선 방식을 선호 투표로 정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계 의원들이 선호 투표는 당원 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자기 정치라면서 직격한 겁니다. 또 일부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 최고위원제 부활에 대해서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있었던 제도를 살리는 건데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천하며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전 금양홍보이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한 비가 잦아든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대부분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1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시인 박상철입니다. 저는 시를 쓰면서 인생을 차분히 바라보는 관조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냥 걷는다. 그것이 인생이다. 못 이룬 꿈은 옷장 맨 밑에 편지 같아 집어들 일도 없다. 제가 시련을 겪고도 웃어넘기는 여유까지 생긴 건 시를 쓴 덕분이었어요. 시 쓰기가 아니더라도 삶이 버거울 땐 한 걸음만 물러서 보세요. 숨통이 트이고 대처할 힘도 생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 냉면 속 겨자, 식초, 뭐 버금가게 네. 톡 쏘는 시간, 청량감 넘치는 시간이죠.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집니다.
1: 말자 할매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요. 밥 먹을 때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자꾸 음식물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썩 보기 좋지 않은데 흐린 눈으로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2: 아, 이게 자꾸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1: 아, 보여주는 거예요? 네,
2: 혀 위에다 잔반을 자꾸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시고 그 좀 우거지나 김치 종류 긴 가닥이 있는 나물 종류를 드실 때 혀부터 마중을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1: 아, 그 마중은 뭐 앞접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2: 아니야 혀마중.
1: 먹던 거를 이렇게 다시 보여주시는 건 좀 그렇죠, 그죠?
2: 근데 그 이 네. 식습관이라는 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의식이잖아요.
1: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게 윗분이라는 게 관건이죠.
1: 그러게요.
2: 어쨌든 요것도 네. 곁들여서 말잘미한테 쓱 집어넣어 볼게요.
1: 알겠습니다.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사연 많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잠시 광고 듣고 함께합니다.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부너 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저 이제 니들은 어떻게 한번 들고 봤냐? 나는 들고 봤다 이거야.
1: 예, 인생의 매운맛, 단맛, 쓴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0: 할배.
1: 상담소.
2: 예.
0: 아, 말 짧아요. 어서 오세요. 잠깐만.
1: 아이고, 미안해요.
0: 누구야? 왜 이렇게 예쁜 분이 오셨어요?
2: 뭐야?
0: 아, 누구야?
2: 누구요?
1: 아니, 오늘은 네. 미안해요. 응? 이렇게 됐어요. 예, 말짤매가 우리... 젊은 분장을 하고 왔어요.
0: 아니, 오늘 어디 가요?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요?
2: 그런 얼굴이었어? 네,
1: 뉴스를 나가게 돼가지고.
0: 뉴스?
2: 사고 쳤어?
1: 사건은 아니고.
2: 아, 그래,
1: 그, 그 인물 뭐 그런.
2: 그 대담 프로.
1: 예, 대담 프로를.
2: 그거 빵 떠야지만 하는
1: 분장 하게 됐어요.
0: 이야, 화제 인물 나오는구나.
1: 예. 이게
2: 연예인이 뉴스 나오는 게 두 가지요.
1: 예.
2: 야외 촬영이면 사고요.
0: 예. 그렇지. 스튜디오는.
2: 스튜디오는 이제 잘 됐다는 거.
0: 맞아요.
2: 성공의 상처.
1: 네, 그래서 장항준 감독님 나갔었어가지고 네. 다음 차례로 내가 또 이렇게.
0: 어깨를 나란히 하는구만.
2: 아니, 성만 감독과.
1: 아이고.
2: 수평 어깨로.
1: 무슨 소리예요.
2: 우리는 아이고. 이런 저 말짤면 돼 또 빨대를 꽂은.
1: 아이고.
2: 그런 사람들.
1: 그래서 오늘은 양해를 구했지. 그것도 없다. 비싸요. 샵이. 오랜만에 갔어요.
0: 강남 갔다 왔구나.
2: 아니래.
1: 여의도 쪽에.
2: 여의도가 더 비싸대 요즘.
0: 그래요?
1: 그래갖고 이거를 가발을 쓰면 눌리니까.
2: 아, 안 되지.
0: 예쁘다 예쁘다.
2: 애교머리도 그렇고 예. 아, 메이크업이 야, 저 한 남자한테 의리 지키고 살긴 아까운 미모다.

0: 이게 무슨 말이야?
1: 칭찬.
0: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선자매 난 참 고맙게 생각해.
2: 왜요?
0: 의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
1: 노하르지.
0: 나한테 아주 의리를 잘 지키더라고. 아,
1: 지키다 죽을 의리요.
2: 노하르. 아,
0: 한 눈을 팔 수가 없지.
1: 자. 아 집에 가면 확 열이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은 살짝 재밌어.
0: 지금 자, 웃었어. 이제 여러분들 보내신 사연 볼 텐데요. 예.
1: 갈매 하물배 상담소 본격적으로 가요.
0: 네. 예. 예, 선자부터 시작.
1: 0787님이 예. 제가 8명 모임 총무를 맡고 있는데 아이고. 친구 한 명이 사람 빈정상하게 만들어요.
0: 어떻게요?
1: 밥집을 정하잖아. 어. 그럼 그 집이 맛이 있니 아. 없니 다른 집으로 다시 찾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 총무가 밥집 정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 그냥 총무 그만두려고 해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서 가네. 에이씨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2: 야 근데 어느 모임에서도 이런 사람이 꼭 한 명 있어요. 있어요. 뭐 가서도 먹어보면서 깨작거리면서 아우 이 돈 내고 이거 먹으러 가수지. 왔어. 어 이러고 취약이라고. 다들 맛있나 봐 이러면서
0: 아이고야.
2: 자기화 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1: 있어, 있어.
2: 근데 요거는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곳을 찾으면 안 돼 내가.
1: 그럼.
2: 그러면 이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이제 계속 맞춰야 돼.
0: 어, 그러네.
2: 그럼 뭐냐 너가 한번 찾아봐줘.
0: 아,
2: 어 입맛이 좋은 너가 한번 찾아.
0: 아, 이번, 기분 나쁘지 않게?
2: 어, 이번 모임은 너가 추천하는 대로 한번 가보자. 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별로였어. 그럼 똑같이 투덜 이거 오늘 누가 한 거야? 아 오늘은 총무가 안 하고 얘 땡땡이가 있어 하면 되는데 책임을 전가해. 근데 너무 맛있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펌핑해줘. 야 음식은 네가 골라야겠다 이제 오. 이러면서 그 업무를 슥 넘겨버리는 거야.
0: 야 그거 좋다.
2: 어.
1: 이거는 밥이 맛있고 맛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 멤버가 지금 많이 행복하질 않아.
2: 아, 이제 벌써 약간 틀어지는 거야.
0: 아, 여덟 명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1: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삶이 뭐가 만족이 없으니까 딴 데서 자꾸 묻는 거야. 맞아 나오게. 말 예쁘게 안 하는 사람 보자네. 에이. 뭐가 있어? 꼬여 있어.
2: 꼬여 있어요. 속내도.
1: 그래. 그러니까 저기 그래 말잘매가 말한 대로 한번 쓱 그러면
2: 넘겨봐.
1: 네가 해주라. 네가 잘하지 않냐
2: 맞아.
1: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또 넘겨.
2: 또 이런 사람을 칭찬해주면은 으쌰으쌰해요.
1: 아. 어쩌면 칭찬이 고파있는지도 모르고.
0: 그럴 수 있겠다. 외로워서 그럴 수 있어.
1: 80명도 아니고 고작 8명인데
2: 맞아.
1: 참 어렵다. 그래도 대단해. 총무 이거 총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오.
0: 아이고 힘들어요.
2: 웬만하면 이런 거 안 맞는 게 최고야.
1: 그래요. 근데 또 착한 네. 사람이 거절 못하잖아.
0: 다음 사연 볼게요. 9823님. 저는 식당 사장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저를 너무 어려워해요.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다가 제가 가면 화들짝 경기를 하면서 피하고 아니 나도 불편해요. 참나 친해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저보고서 깜짝 안 놀랐으면 좋겠는데 말짤매님 방법 없을까요?
2: 야 사장님이 좀 흠한가?
0: 왜 이러지?
2: 외모가 왜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까지는 아닌데 말이지. 근데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 할매 할배들도 이제는 아주 선배잖아요.
1: 그래.
2: 화석 같은 분들이세요.
1: 그럼 나는 저 귀신 본 듯이 놀래.
2: 그러다 보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1: 그래.
2: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후배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요.
1: 그래.
2: 그리고 대기실도 저희는 또 코너별로 쓰거든. 근데 어느덧 그 안 그래도 그 말자 할매를 하고 있는데
1: 그치?
2: 그 넓은 대기실에
1: 혼자
2: 아,
1: 던져
2: 안 들어와요.
0: 아이고야.
2: 그리고 아 그래서 아유 다른 선배들은 뭐 하나 열어보면 그 선배들 방에도 아무도 없어요.
0: 아.
1: 서영춘 선배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2: 그러니까. 외로운 자리야.
0: 아.
2: 사장 선배 높은 사람들은
0: 아.
2: 외로운 자리야.
1: 외로운 자리요.
2: 어 그렇다고 막 살갑게 다가와달라 할 수도 없어.
0: 아.
2: 그러면 오히려 생각해봐. 요즘은 직원들 눈치 봐야 되는 시대인데
0: 맞아요.
2: 사장이 네. 오히려 직원들이 선 넘지 않고 조금 불편해한다면
0: 네.
2: 일에 지장이 없다면
1: 그래요.
2: 나는 이거 그냥 아. 바랄 걸 바래라 싶어요.
0: 아, 반대로 생각해.
1: 반대로 생각을 해봐. 사장님 딱 갔는데 막 어깨빵 하고 반말 막 존댓말 뭐 헷갈려가지고 막 반반씩 섞어서 하고
2: 맞아.
1: 이것도 괘씸이야.
0: 그러네.
2: 열불 날 일이야.
1: 깜짝 놀라는 거는 그런 젊은이들 있어. 가끔 보면은 존경의 마음을 소스라치게 놀람으로 표현해. 아 선배님 오셨어. 선배님. 선배님 오십시오.
2: 저 멀리서부터.
1: 그러면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나타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나를 보고 찾으러지나. 그것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2: 맞아.
1: 나를 많이 존경하고 그만큼 어려워하나 보다.
2: 어려워한다. 나를 사장으로 봐주고 있구나.
1: 그래. 나 좋게 해서 그래. 이거 친해져 보겠다고 우리가
2: 맞아,
1: 저 슬픈 농담 또 몇 개 적어가고 뭐 또 막 자리를 마련하고
2: 맞아.
1: 이래서 또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대로 또 뭐가
2: 맞아.
1: 있어.
2: 맞아.

0: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혼낼 때가 그냥 받아들여지지 친구처럼 지냈는데 한 10분 늦었다 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상처 엄청 받으면서
1: 아, 그건 또 그러네.
0: 어, 그만두니 많이 또 얘기 나온다고.
2: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예의일 때가 있어. 네. 너무 네 집 내 집 경계 없이 신발 안 벗고 그냥 남의 집 들어가는 마음으로 살면은 아이고 골치 아파.
3: 맞아.
1: 그래요. 다음 거 하나 또 볼게요. 예.
0: 6676 님.
2: 저 춘식 할배 밥값 안 할 거예요?
1: 아니 난 두 분이 너무 상담 잘 되면 나까지 거들어.
0: 그럼 이건 다음 거 춘식 할배 그래, 해보자.
1: 좋아요.
2: 토스.
1: 해 봅시다.
2: 예, 그래요.
0: 저는 51살.
2: 하필
1: 용띠구만 그리고
0: 예비 신랑 50살.
1: 뱀띠구만.
0: 둘 다 초혼이에요. 저는 결혼식 하지 말자는 주의고 아 이거 출시 갈비 잘
2: 그러니까 딱 갔어.
0: 아 결혼식 나는 결혼을 하지 말자는 줄 알았는데 예비 신랑은 하자는 주의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출시 갈비가 정해줘요.
1: 이 남자분은 그래. 지금 그냥 한번 치고 싶은 거야. 아, 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봉투를 내기만 했다고.
0: 그게 한번 치고 싶다는 말은
1: 흥행도 치고 제가 뭐 걷고 싶거든. 걷게 해줘.
0: 걷게 해줘.
1: 네.
0: 뿌린 게 있어.
2: 정말 귀에 쏙쏙 박힌다.
0: 야 이만한 그 해결이 없다.
2: 이만한 게 없어.
0: 맞아.
1: 결혼식 때 하객 많이 오면 신랑은 어깨가 뽕이 이만큼
0: 올라가지.
2: 근데 왜 51살밖에 안 되는데 왜 결혼식을 하지 말자는 줄 창피해서 그래?
0: 나는 이해가 될 것 같아.
2: 웨딩 드레스 이런 거.
0: 웨딩 드레스도 있고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나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만치 내가 부를 사람이 이제는 없을 수도 있고 아, 두 가지 중에 아닐까 싶은데
1: 그러네.
2: 그러면은 각도를 조금 바꿔서 흔히 하는 웨딩 스타일이 아니라 저 약간 하얀색 그 칵테일 드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0: 맞아 맞아. 너무 웨딩 같은 거.
2: 반 웨딩. 이것이 파티인가 웨딩인가
0: 맞아.
2: 이것의 어떤 반 요새 스몰 웨딩도 그런 식으로 맞아. 하니까 걷고 싶은 남편의 마음과 그리고 너무 벌리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의 적정선이 나는 그거 같아. 파티
0: 맞아. 근데 또 막상 그 결혼식 끝나고 그 현금 캐시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네. 돌려봐요. 그러면 이 언니도 아이고 하길 잘했네 할
1: 그럼,
0: 수도
1: 그럼.
0: 있어.
2: 돈 받으면 책임감 생겨.
1: 눈 딱 감고 한번 걷어줘요.
2: 야, 나 이런 종류로는 좀 생각을 못했는데 참 춘식할배
0: 현실적인 사람이야. 현실적인 사람.
1: 요즘은 전환 잘 돼. 10 언더로는 잘 없거든. 그러니까 10, 15, 20이 들어온단 말이지. 친한 사람들은 30도 해요.
0: 맞아요.
2: 에. 그래요, 진짜. 설득력 있는 현실적 조언이
0: 맞아.
2: 냉겨 있으니까.
1: 한번 해줘요.
0: 이걸 그래. 치고 싶다고 표현한 거. 진짜 대단해요.
2: 같은 말이네. 참 세종대왕님께 죄송하지. 근데 재밌어 또. 자 우리 말자 알매 이쯤 되면은 추천곡 예. 한번 들이댈까?
0: 아 그거 유리상자 노래 한번 들을까요?
2: 아 이제 결혼식 얘기 나왔으니까
0: 예. 유리상자 그 뭐였어?
2: 어떤 거?
0: 문이 열리네요.
1: 사랑해도 될까요?
0: 예 사랑해도 될까요?
1: 그리고, 결혼해도 될까요처럼
2: 문도 열어야지. 자 그러면은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예. 듣고 와요.

0: 자, 말짱할매와 함께하는 할매 할배 상담소. 계속해서 고민선 해결드릴게요.
1: 네. 춘식할배.
0: 7677님. 아들 부부 생일 되면 제가 20만 원씩 보내줘요. 근데 얘네가 아내 생일에는 40을 주고 내 생일은 안 줘요. 아들 내외에 왜 그런지 물어봐야 될까요? 이 무슨 일이 있었나 하시는데.
1: 아내가 다 음식도 하고 다 그런가?
2: 아니, 요거는 꼼꼼히 따져봐야 돼. 아내 계좌로 계속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0: 아~
2: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들 부부들이 보통은 저만 해도 이제 명절 되거나 그러면 시아버님 시어머님 따로 드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따로를 생각 안 하고 한 가정에 준다. 이렇게 한 가정으로 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 아내가 이제 먹은 거요?
2: 다 드셨지. 싹싹 드셨지.
1: 아, 비벼서 싹.
2: 그리고 너네 아버지 그 어차피 그 통장 안 보니까 내가 다 해주니까 아버지 생일에도 나한테 입금해라 이러면은
1: 그런 거 아니요?
2: 여기로 들어가.
1: 애엄마들이 잘 하는 말 있잖아. 우리 애 아직 돈 몰라. 야, 니네 아빠 돈 모른다.
2: 모른다.
1: 그런 거.
2: 나주면 내가 다 맛있는 거 해서 다 어차피 상에 올린다. 이렇게 할 경우도 있어.
0: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답답해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지.
2: 맞아, 물어볼 거야.
1: 일단 저기 아내한테 물어봐.
2: 아이, 거기 먼저 치면 안 돼.
1: 그래요? 거기 먼저 애드립을 만들까?
2: 그 사이 이야기를 만들지.
0: 그렇지. 입을 맞추거든.
1: 굉장하네.
2: 바로 아들한테.
1: 그러면 말짤매 같으면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쓱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만들겠어? 당신 저기 혹시 애들이 내 생일일 때 당신 통장으로 뭐
2: 자요.
1: 예?
2: 자라고요. 나 오늘 얘기할 일어났... 기분 아니에요.
1: 지금 일어났어.
2: 나 얘기할 기분 아니야. 자.
0: 얘기할 기분.
2: 자요. 나 예민해요 지금.
1: 뭐 예민하자. 아니 통장에 돈이
2: 좀 있다. 내일 얘기해. 자요.
1: 뭐라고?
2: 초저녁부터 자요.
0: 너무 재밌다.
2: 그리고 오늘 말을 못하게 눌러버린다. 기세로. 그럼 아들한테 전화하지.
0: 아 웃겨.
1: 아예 뭔가 마련할 시간을 주면 안 되니까 쓱 아들한테 다이렉트로. 아 이거 현명하네.
2: 너 이번에 내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냐? 이렇게 물어봐야
1: 그러니까.
0: 돼. 아 재밌다.
1: 그래. 이거 물어보고 찜찜한 거 없애는 게 평생 가는 것보다 나아요.
2: 맞아요.
1: 예. 얘기해요. 이런 거는 치사하게 안 봐. 왜냐면 내가 붙여준 게 있고
2: 맞아.
1: 안 붙여줘도 부모님 생일이에요. 그 정도는 뭐.
2: 맞아요.
1: 예. 자 그러면 1124님. 예? 일할 때 무표정으로 일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땡땡씨 화났어? 이러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하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에휴, 하루 종일 억지로 웃을 수도 없고 일할 때 뭔 표정으로 일해야 되나요? 아셨어. 이게 무표정이 조금 사연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
2: 있어요.
1: 나도 이제 입이 나온 게 무표정하면 사람들이 다 화난 줄 알아.
2: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주식할변 어때요?
1: 응?
2: 지금 화났어요?
0: 아니요. 나는 오히려 그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개그맨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고 그러시더라고.
1: 주식이는 애가 수줍어.
0: 네.
1: 수줍어.
2: 아, 샤이샤이.
0: 아, 식당에서 웃을 수도 없고 난 이 사람 너무 공감해요.
2: 아, 그래?
1: 문천식 씨를 제 평소에 만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애가 수줍어요. 낯을 가려요.
0: 맞아요.
1: 여러분.
0: 그리고 배우병이 아직 안 고쳐졌나 봐.
1: 그거는 있어. 배우병이 죽어도 안 나.
2: 아이고 아티스트 병이 걸렸구만.
0: 옛날에 한번 탤런트로 활동했잖아.
2: 그래
0: 내가.
2: 했지.
1: 그 작품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병은 안 고쳐져.
2: 10년 넘었으면 그 직업이 아닌 거거든요.
1: 아이고 병만 그렇지. 남았어.
0: 그럼 어떻게 성형이라도 해야 되나 이분은?
2: 아이고. 아니 근데 나는 한편으로 뭐 무표정을 갑자기 바꾸세요. 그렇다고 일하는데 계속 실실 웃고 있어서 할 수 없어. 이런 무표정인 사람이

0: 시룩고 일하면 그게 그쵸. 더 무서워요.
1: 아, 그러네.
0: 그럼 뭐냐. 나는 오히려 난 이것도 관심 같아. 정말 무표정인데도 화나든 말든 관심 없는 사람이면 뭐 춘식아베 화났어요? 이렇게 묻지도 않아.
1: 아, 그렇지.
0: 근데 그나마 네. 어이 뭐 걱정되고 관심되고 하니까 화났어? 좀 웃어?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걸 너무 뾰족하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래요.
2: 그냥 관용어구 하나를 만들어. 이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다음 대사가 이어질 수 있잖아. 아, 그러면 춘식 씨 화났어? 행복합니다.
1: 재즙니다.
0: 저 지금 기분 좋아요.
1: 지금
2: 행복합니다. 계속 엄지 두 개로 맞아. 행복합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복붙을요.
0: 맞아. 가장 기분 좋을 때 목표정이에요. 이러면서.
2: 긴 말 아닌 관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배지처럼 달고 다닌다 생각을 하면 돼.
0: 그리고 저번에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분은 해결책을 스스로 냈더라고.
1: 어떻게요?
0: 그 직장에서 일하면 마주보는 책상이 있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럼 요 눈만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 정말 세상 귀여운 캐릭터를 올려놨더라고.
2: 괜찮네.
0: 날 대변하는 거야. 그러면 나조차도 몽글몽글해 보이는 효과가 그렇지. 있대요.
1: 좋다.
2: 그리고 옷도 좀 몽글몽글한 걸 티셔츠를 한번 입어보고 전체적으로 어쩌면 이것이 아, 내가 화가 안 나는데 왜 자꾸 화났다고 그래?만 하지 말고 내 인상이 누구를 만날 때 걱정을 끼치는 스타일로 좀 변했나?
0: 그치, 그치.
2: 나란 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없어졌나? 거울 한번 봐요.
0: 예, 예.
2: 그런 체크할 타임으로 유용하겠어.
0: 맞아.
2: 아이고 이제 끝내야 돼.
0: 아유, 그러니까. 벌써요?
1: 벌써 이렇게 됐네.
0: 아이고.
1: 이게 금방 지나간다고 하지.
2: 오늘 저녁에 뉴스 해야 돼서 내가 기 뺏으면 안 돼.
0: 잘 가야지 또.
1: 아, 근데 우리 말자매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네.
2: 저것도 그릉그릉 한다 저.
1: 아니야.
2: 그것도 그릉그릉.
1: 아니 칭찬해드려야지. 우리 게스트인데. 아이고.
2: 아이고 저 또 킁킁댄다.
1: 여러분 고민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 공짜예요.
2: 그래요. 말자 알면 오늘 그냥 뉴스 기가 막히게 좀 잘 해봐요.
0: 잘하고 올게요.
1: 그럼 가서 뉴스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2: 아니 이 방송 나갔을 때는 뉴스가 나간 거예요.
0: 이미 나갔어.
2: 기가 막히게 나간 거예요.
0: 나가버렸어.
2: 기가 막힐 거예요.
0: 아이고 잘하고 올게요.
1: 그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
0: 예.

0: 명문대 합격의 사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성재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0: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저는 올해 48살, 어느덧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게도 제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가정부와 저를 돌봐주시는 보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름 부유층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시절을 기억 못합니다. 제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은 8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버지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셔서 평생토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으셨고, 우리 가족은 한밤중에 도망치듯 서울에서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해외로 돈을 벌러 떠나셨고, 저는 13살이 되던 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2: 어떡하니, 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단다. 몸을 못 움직이신대.
1: 아버지는 귀국하여 1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셨고, 다행히 다시 일어나셨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몸으로도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집을 나서셨고,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오셨죠. 가족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하시고 걱정은 혼자 감당하셨던 나의 아버지. 하지만 철없던 저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한지, 왜 친구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지, 왜 우리 아버지만 몸이 불편한지. 대화도 하지 않았고 다정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하나 둘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맛있는 것이 생기면 꼭 집으로 가져오셔서 누나들 몰래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시죠.
3: 네 아버지는 너밖에 몰랐다.
1: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는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너무도 빨리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원망이 더 컸던 철없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세월은 저를 아버지 자리까지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2: 여보, 막내 몸이 불똥이야.
1: 아이가 아플 때는 대신 아프고 싶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아이부터 생각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보며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도 건강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끝까지 버텨낸 가장이셨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철이 든 못난 아들이 인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제 가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에는 망설이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유재하 씨의 노래 가리워진 길이었습니다. 네. 아. 사실 우리 모두가 부모님 나이를 지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의 기능으로서만 생각할 때 나이를 지나면서 느끼는 건
1: 그렇죠.
0: 와, 우리 엄마 아빠 되게 무서웠겠다.
1: 힘들었겠다.
0: 그러니까 준비되고 부모가 되는 케이스는 드물잖아요, 극히.
1: 맞아요.
0: 예,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부모 수업을 받기도 한다지만 에이, 그게 수업하고 어디 갔나요?
1: 그렇죠. 아, 저희 아버지도 사우디 리비아 다녀오셨던 분이라서 이 사연이 너무 와닿았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그랬을 거야. 그래, 진짜 세월이 흐르면서 또 부모가 돼서 느끼는 그 감정들은 또 다를 거예요.
1: 맞아요.
0: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 모시고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자,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할 주인공 예.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약간 나이를 보니 학생인 것 같은데?
2: 맞아요. 오늘 사연은요. 네.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 특히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단단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해준 가족의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올해 16살,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 나이에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무려 3년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민규 군의 사연인데요. 그런 아들의 곁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부모님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16이면 제일 많이 움직이고 활동성 높을 때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근데 어떤 병을 만났기에 민규 학생이 이렇게까지 3년 동안 의식이 없는 거예요?
2: 사실 시작은요. 네. 정말 평범한 독감이었습니다. 발병 전 민규 군은 교우 관계도 아주 좋았고요. 엄마와도 유독 살갑게 대화를 나누던 아주 밝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2023년 12월 민규가 유행 독감에 걸렸고 처음에는 집에서 며칠 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119를 불렀는데 그때가 의료 파업 기간이었잖아요. 응급실 여러 곳에서 잇따라 수용을 거절당했고 어렵게 입원한 병원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아이가 눈앞에서 무너져가던 그날의 상황 어머니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시죠.
4: 처음에는 이제 열이 많이 오르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119를 불렀어요. 걷지도 못하겠다 해서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입원 치료하면서 민규가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다고 계속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민규가 엄마가 두 명으로 보여 하는 거예요. 눈에 복시가 와가지고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독감균에 의한 뇌수막염이 의심된다 해서 입원 허락이 떨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밤을 맨날 지샜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규 밥 먹어야 되니까 일어나라고 막 꼬집어도 안 일어나고 뺨을 때려도 안 일어나니까 MRI를 한번 찍었었는데 뇌염으로 발전됐다 하더라고요.
0: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2: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예요.
1: 예.
2: 독감의 최악의 합병증 바로 뇌염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요. 민규는 더 가슴 아픈 건 원래 있던 병원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뇌출혈 소견까지 뒤늦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라서 부모님으로선 그동안의 치료에 대한 신뢰가 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상태는 계속 나빠져서 결국 뇌사판정위원회 절차를 밟기 직전까지 갔는데 바로 그때 미약하게나마 민규에게서 자발호흡이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다시 치료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규가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있는데요. 그럼에도 관절이 굳지 않도록 또 조금이라도 회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매일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또 호흡재활 연하치료까지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0: 이렇게 3년을 버텨오신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부모님 정말 어떻게 견디셨을까.
2: 이런 깜깜한 상황 앞에서 사실 사람이라면 무너지지 않기가
0: 매 순간 그 희망을 갖다가 또 무너지고
1: 그렇죠.
0: 또 희망 갖다 무너지고
1: 제일 힘든 일이죠.
2: 맞아요. 하지만 부모님이잖아요. 절대 민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0: 그렇죠.
2: 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눈 어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민규 어머니는 매일 밤 정말 딱 하나만 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저는 민규를 믿었어요. 아마 민규도 저희를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발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해달라고. 근데 중환자실에서 일반실 딱 왔는 그 다음날 발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민규가 우리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만 울어야지 하면서 내가 힘내야지 하면서 민규한테 맨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엄마는 꼭 너를 깨울 거고 그러니까 민규야 네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어느 날부턴가 간지럼을 태우며 간지럼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주사를 놓으면 피하기 시작하고 반응도 올라오고 그런 거 보면서 민규도 깨어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저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민규야 아침에 축구 봤지? 응? 민규도 축구 좋아하는데 우리 4년 뒤에는 월드컵 경기장 가서 꼭 보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힘내 민규야. 할 수 있어. 민규 오늘도 화이팅. 양민규 사랑해.
0: 어, 근데 저 있잖아요. 그 뒤에 민규의 호흡 소리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근데 민규가 호흡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2: 아, 맞아요.
0: 민규가 엄마 나 살아있어 엄마 말 듣고 있어라고 네. 그 호흡에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1: 네. 네. 발가락이 움직였다고 하니 그죠?
2: 맞아요.
1: 어르신은 거기서 희망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휴, 그럼 지금도 그렇게 반응을 받아주고 계신
2: 네.
1: 거예요?
2: 네. 네. 이날도 어머님이 옆에서 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민규 여기 볼로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 민규가 듣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무조건, 확신할 수 있는
0: 무조건 듣고 있어요 민규는. 네.
2: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0: 그게 일어날 거예요.
1: 맞아요.
2: 일어나죠.
1: 그럼요.
2: 예.
1: 그럼요. 일어날 거예요.
3: 뭐 손끝에 아주 살짝 힘만 들어가도요. 그 순간들을 어머니는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움직임이지만 아주 확실한 대답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 사이 민규 군의 키가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 155cm였는데 네. 지금은 170cm로 훌쩍 자랐어요.
1: 자랐어 키가?
3: 의식은 멈춰 있어도 몸은 그렇게 16살의 시간이 지나 자꾸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1: 어머 세상에.
3: 정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민규 군이 여전히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살아내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정말.
1: 그럼요. 왜냐하면 내가 보내는 시간을 민규도 동일하게 보내는 거예요.
3: 그러니까요.
1: 상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성장이.
3: 맞아요.
1: 수상해.
2: 저도 또래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키가 자라고 있다는 게 네. 참 뭉클하네요.
1: 그죠? 그럼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해.
2: 그 친구들은 어때요? 연락이 될까요?
3: 당시 반장이었어요. 민규가.
1: 세상에.
3: 그래서 친구들이 민규가 워낙 인기가 많았던 스타일이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전화를 지금도 걸어오고요. 손편지를 세상에. 써서 보내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민규 가족에게는 또 다른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진짜.
3: 그리고 지금 간병 민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대구가 대기시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간병 때문에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됐어요. 폐업에 또 세금 체납 까지 이어지면서 가정 형편은 정말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마음이나 뭐 여러 가지 체력도 있지만 이 재정적인 면이 정말 맞아요. 사람을 몇 번씩 수렁에 빠뜨려요.
2: 그럼요.
1: 민규가 여동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동생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3: 저도 좀 여동생 염려가 됐는데 3살 네. 터울이에요.
1: 네.
3: 여동생은 그러니까 오빠가 처음 쓰러졌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1: 어렵구나.
3: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오빠랑 엄마를 가까이에서 갑자기 훌쩍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1: 어쩌면
3: 거예요.
1: 어쩌면 혼자 커야 되는 일정 부분 네.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았을까.
3: 맞아요. 네. 하지만 동생은 슬기롭게 잘 극복해줬습니다. 최근에는 그 춤의 재능이 있어서 동생이 보육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재능 기부로 춤을 가르쳐줬다고 해요.
1: 여기는 진짜 다 그냥 성나게 잘 키우셨구나.
3: 너무 잘 키우셨죠. 네. 그런데 그 봉사를 갔다 와서 보람이 정말 컸다면서 또 내가 착한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그 마음이 오빠한테도 전해져서 오빠가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1: 보라 세상에.
3: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게 부모님께도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엄마 아빠가 오빠 곁을 지켜야 해서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도 많지만 투정 한 번 없이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생의 한마디가 부모님을 또 살리는 힘이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 컷으로 전해드릴게요.
4: 그때 둘째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랑 우리 오빠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는 그거면 된다고. 그렇게 계속 잘 들어가는 걸 보면서 벌써 이제 3년이 흘렀거든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민규를 도와서 민규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옆에서 잘 돌봐주고. 그래서 다들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다는 거 꼭 보여주고 싶어요.
1: 그럼요. 길이라는 게 원래부터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흔적이 길이 된 것처럼
3: 네.
1: 기적도요.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런 노력의 반복이 저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2: 맞아요.
1: 네. 전 엄마 아빠가 만든 이 노력의 모든 반복들이 네. 기다림이 기적을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3: 네. 네.
2: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 민규 군이 또 다시 눈을 떠야죠. 그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네. 계좌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둘 다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둘 다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번을 10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22222222. 그리고 하나 조금 긴 계좌가 있는데 이거는 숫자 2번을 9개 찍으시고 01037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예. 예금주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 복잡하다 하시면요. 2를 10개만 찍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 네. 기업은행이고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양민규 군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요. 저는 이런 일련의 시간들이 민규 그리고 민규 동생, 민규 부모님께 우리가 외딴 섬이 아니다.
3: 네.
0: 우리는 고독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두가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맷집이 생길
3: 그럼요,
0: 것 같아요.
3: 그럼요. 네,
0: 예.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 잘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3: 네.
0: 자, 오늘도 신수인 리포터 너무나 진심을 다해서 또 이 시간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3: 네. 네,
0: 좋은 결과 기다릴게요.
3: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다음 주에 뵐게요.
2: 수고하셨습니다.
3: 고맙습니다. 네, 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0: 양하는 쥐소리 때문에 아외기 소리라고 부른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저희가 우효의 민들레라는 노래를 끝곡으로 들려드리거든요.
3: 네, 준비해봤습니다.
2: 예. 네.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네, 민규에게 네. 힘이 돼서 전달될 거라고 믿어요.
3: 그럼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예. 자, 저희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협찬입니다.

0: KBC.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5: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4: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6: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이어온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72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낮 한때 7063.76까지 밀리면서 7000선을 위협받았다가 소폭 반등하면서 45.12포인트, 0.62% 상승한 7291.91에 장을 마쳤습니다. 790대에서 상승 출발하며 한때 800선을 회복했던 코스닥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보다 9포인트, 1.15% 오른 794의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중동 긴장감 고조 등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1,506.1원을 기록하면서 1,500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공개 일정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92차례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56회보다 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로는 군사 부분이 40회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집권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치 부분이 22회, 경제 부분이 12회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초 노동당 제9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 대규모 정치 행사가 있었고 이후 국방 분야 성과에 집중하면서 북중 북러 중심의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서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한 비가 잦아든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과 이남은 대부분 오늘 밤 비가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9도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릴 때 라디오에서 들었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 음악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청취자 사연에 DJ가 그래요,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은 오래가지 않겠죠? 하지만 엘비스 이후 그보다 더 시끄러운 락 음악이 전성기를 누렸고요. 또 하나, 어느 잡지에 미래엔 전자두뇌가 보급될 것인가란 질문이 나왔는데 관계자들의 대답은 절대 노였답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의 예측을 무조건 믿지는 말자. 이게 하루키의 충고입니다.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퇴근길 톡톡, 저는 이관열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돌아오는 직장 소통 프로젝트 직장 솔루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소통의 주제는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 뭐 실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대처는 사람마다 또 조직마다 다른데 직장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일단 주변에 알리고 자진 납세부터 한다. 아니면 혼자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본다. 자, 직장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 여러분의 경험담 또는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려있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현명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6시 8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직장생활에서 한 번쯤 겪어봤을 고민을 함께 나누고 풀어보는 직장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내가 저지른 업무 실수인데, 뭐 실수는 다 하지요. 예, 과연 어디까지 이거를 알리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지, 예,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정답은 없을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도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오늘 좀 포괄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포괄적인 결론을 좀 한번 도출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 주변에 알린다. 아니다. 혼자 해결할 방법부터 찾는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에 더 공감을 하시는지요. 자, 업무 실수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찔했던 나의 실수 이야기 또는 동료의 실수를 함께 수습을 했던 경험도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기도만 하면서 그냥 덮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 좋아서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살다 보면 있게 되죠. 자,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제 오른쪽에 한 분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요. 예, 본인 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숨소리도 안 들려. 마이크 한번 열어주실까요?
2: 어머, 이렇게
1: 어차피 뭐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뭐.
2: 네, 저는 지금 소통브릿지 고영서 리포터고요. 이따가 예. 또 저랑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1: 고영서 씨는 뭐 실수 많이 하는 편이에요?
2: 아, 저는 종종 하죠.
1: 예, 종종. 잊을만 하면은.
2: 네, 종종 예. 하는 편입니다. 네,
1: 그게 또 그 실수의 그 묘한 맛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2: 예. 맞아요. 뭐 그리고 뭐 잘 대처하기 때문에 예. 뭐 실수를 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1: 예, 그래서 그렇죠.
2: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이렇게 똑소리 나는 거 보니까 실수 같은 거 안 할 것 같아요. 예.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많이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업무를 하다 보면 유독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실수가 잦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A&M대 연구진이 직장인 789명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약 2년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일에 따라 업무 패턴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요일에는 타이핑과 마우스 사용량이 다른 평일보다 좀 줄었고 오타도 가장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요일 오후 시간대는 일주일 중에 생산성이 가장 낮은 시간으로 분석이 됐네요. 연구진은 한 주 동안 쌓인 피로와 업무 리듬의 변화가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한 주의 끝자락에 있는 요일이다, 이 점이 힌트가 되겠는데, 자, 연구에서 업무 실수가 가장 잦은 요일로 꼽힌 날은 언제일까요? 자, 1번 금요일, 2번 수요일. 네, 정답하시는 분께서는 샵 2848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소통 주제, 직장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의견 보내주십시오. 자, 먼저 문자가 도착을 했네요. 4664번님. 숨기거나 변명하기보다는요, 빠르게 인정하고 상사 팀에 보고한 뒤에 즉시 수습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좋은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3: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OIL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노래 진짜 마음에 드네요. 예, 자취를 가고 싶어. 자, 직장인들이 모두 하루 종일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직장 솔루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출근해서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자,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현장의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소통 브릿지. 자, 고영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다시 네.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 찐 이야기 대신 전해드리는 소통브릿지 고영서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1: 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는 누구에게나 생기기 마련인데요.
0: 그렇죠.
1: 그런데 업무 실수가 발생을 했을 때 비슷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 모두에게 공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사자만 알고 조용히 해결하는 게 맞을까요? 이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2: 차원에서 공개하는 다른 업무에서도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수에 대해 만회하기 그 실수에 대해 만회를 하려면은 뭔가 그 업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연대적으로 책임을 좀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팀 업무기도 하고요.
3: 저는 이제 호주에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개인이 실수한 거 있으면 전체가 공유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걸 조심해라 식으로 개인이 할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공유가 필요하대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 아,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죠. 그 제가 직장을 생활해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는 혼자 아는 지식보다는 두 사람 하면 훨씬 낫고 두 사람보다는 팀원이 아는 게 공동사고도 줄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실수 같은 건 충분히 공유를 해갖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 혼자만 알고 있으면은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걸 모르잖아.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옳은 건지 그걸 알아야지.
2: 다른
6: 저는 개인적으로 당사자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너무 하나하나 다 보고를 드리기에는 이제 본인이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회사 생활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문제는 일어났고 근데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가상해서 그거를 그냥 좋게 넘어가 줄 것 같습니다.
7: 업무를 실수했을 때 공개적으로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모든 어떤 자존심 그런 것도 조금 연관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아, 근데 팀원이면
6: 저는 개인 좋게 넘어가 줄 것 같습니다.
7: 업무를 실수했을 때 공개적으로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0: 네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공유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다. 네, 그런 의견들도 있고 사실 또 사실 실수를 많이 저지를 것 같은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내가 일단 혼자
1: 맞아요.
0: 해결을 해본다.
1: 지금 예. 두 가지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뭐 실수를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업무를 공유를 해야 한다. 실수를 했던 예. 거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대부분은 공유를 한다의 의견을 조금 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뒤편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후배분들의 목소리에서는 이제 당사자만 알고 해결을 했다면 문제가 없다 하는 컷들이었습니다.
0: 근데 그 실수의 그 스케일 규모에 따라서
1: 네.
0: 이거 그냥 혼자 알고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냐.
1: 네.
0: 예. 근데 내가 혼자 알고 넘어가기엔 너무 실수의 그 크기가 너무 엄청나다.
1: 네.
0: 그럴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1: 맞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쪽의 의견이신지.
0: 아, 저는 네. 차라리
1: 네.
0: 매맞을 거 있으면은 빨리 맞고
1: 네.
0: 치우자. 일단 모든 그런 주의거든요. 웬만하면은.
1: 네. 네.
0: 예.
1: 그러면 모든 실수를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에요?
0: 예. 전 차라리 매맞을 회초리 맞을 거 있으면 맞고 나서 해결책을 찾죠. 혼자 끙끙대는 게 그게 사실 그게 더 괴롭지 않을까.
1: 그런데 그 의견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앞서 들었던 컷에서도 조금 더 그 이야기가 많았고요.
0: 예.
1: 그리고 실제로 한 취업 포털에서도 흥미로운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막내 직원이 실수해 했을 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0: 예, 예.
1: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아, 막내 직원이 실수했을 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
1: 네.
0: 이거 간단하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잘못이죠.
1: 그러면은
0: 많이 의견이 엇갈릴 것 같기도 하고요.
1: 아, 맞습니다. 네. 막내 직원이 실수했을 때 개인의 책임이라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대부분은 팀원이나 팀장 등 조직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직급이 높은 직원 10명 중에 6명 이상은 부하 직원의 실수를 대신 책임져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0: 네.
1: 그만큼 직장에서는 개인의 실수도 조직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0: 네, 하긴 그 조직의 구성원의 실수잖아요. 막내든 뭐 선배든 떠나가지고
1: 맞아요.
0: 그 조직의 내에서 일어난 실수는 그 조직이 같이 또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네.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대처법으로는 예. 한 사람의 실수를 끝내기보다도 사례를 함께 공유를 하고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자.
0: 예.
1: 그 대신 사례를 공유하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신 분들이 더욱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아까 막내에 한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1: 네네.
0: 그 막내가 만약에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다.
1: 네.
0: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막내가 어떤, 실수 한번 네. 없다는 얘기는
1: 네.
0: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1: 맞죠. 그러면은 또 이게 두 번째로서는 막내들이 실수를 하긴 해요. 저 같은
0: 예, 예.
1: 경우에도 실수는 하는데
0: 예, 예.
1: 사실
0: 아니 완벽한 고영서 씨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1: 네, 정말 사사로운 그런 실수들은
0: 예, 예.
1: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식될까 봐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6: 저는 개인적으로 당사자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너무 하나하나 다 보고를 드리기에는 본인이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회사 생활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문제는 일어났고 근데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가상해서 그거를 그냥 좋게 넘어가 줄 것 같습니다.
7: 업무를 실수했을 때 공개적으로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모든 어떤 자존심 그런 것

0: 특히 뭐 단순히 개인 실수까지 모두 공유하기보다도 당사자에게는 피드백을 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 뭐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 얘기처럼 사례 중심의 공유도 있겠고 뭐 결국 상황에 맞는 그런 대처법 이게 필요해 보기도 하는데 문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자 먼저 3048번님 저는 직장인은 아니지만은 가족하고 있을 때 가끔 실수하곤 해요. 그때는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엄마는 실수를 귀신같이 찾아내세요.
0: 공감해요.
1: 사실 다 보이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족들의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이.
0: 맞습니다.
1: 7258번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0: 네.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예전 은행에 근무를 할 때 신입 직원이 은행 수표 일반권 금액을 잘못 찍어서 나름 혼자 수습을 한다고 양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덕분에 모두 늦게 퇴근했습니다. 바로 시인하고 대처하는 게 서로 깔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요? 양복
1: 그렇죠.
0: 본인 주머니에.
1: 그 종이 한 장 찾겠다고
0: 어머.
1: 모든 은행원들이 퇴근 못하고 샅샅이 뒤졌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야.
0: 이거는
1: 얼마나 그 순간이 지옥 같았을까요? 이 당사자는.
0: 그 순간에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남한테 피해가 되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 예.
0: 그 실수의 유형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알아본 부분에도 가장 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설문조사를 찾아봤습니다.
1: 예.
0: 가장 많이 응답을 받은 실수가 지시받은 방향과 다르게 업무를 진행했거나 충분한 확인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였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첨부 파일 누락 같은 개인적인 실수가 뒤 이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나중에 다시 또 첨부해주면
0: 맞아요.
1: 되는 거지.
0: 그래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도 이게 개인의 부주인 건지 아니면 업무 방식이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게 좀 네. 중요해 보입니다.
1: 뭐 단순히 업무적인 그런 실수 같은 경우는 뭐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0: 네.
1: 상사 욕을 친구들하고의 대화방에서 한다고
0: 그걸?
1: 생각했는데
0: 단톡방에?
1: 이게 업무용 단톡방에 올라간 거예요.
0: 끔찍한데요.
1: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0: 경험담자.
1: 나중에 이런 경우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0: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1: 근데 어쨌든 그 실수 줄여나가는 게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 같네요.
0: 네. 현장에서도 무엇보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왜 이런 실수가 발생을 했는지 원인을 함께 참고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수는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1: 자, 어쨌든 솔직한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배우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대가를 또 치러야죠.
0: 네. 한번 개인의 탓하기보다도 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개선해 나가는 문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자, 오늘도 직장인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업무 실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솔루션 공식 토커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자, 영서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BC)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곳을

0: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97.5.
2: 자, 지금 시각에 6시 27분으로 향하고 있네요. 둘, 셋, 땡. 예, 27분 됐습니다. 자, 미국 텍사스 A&M대 연구진이 직장인 789명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약 2년 동안 분석한 결과 요일에 따라 업무 패턴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요일에 업무의 집중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수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요일일까요? 자, 1번 금요일, 2번 수요일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2848,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실수 많이 하네요. 예, 평소에 매일 하는 실수. 버벅. 예, 오늘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0242번님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학교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인데요. 학기 초에는 아이들 이름을 잘못 부르는 일이 많아요. 요즘 애들 이름이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얼른 얘들아 미안해 하고 예, 사과를 합니다. 그렇지, 학기 초에는 아이들 이름 외우는 게 또 우리 선생님들 일이라고 하니까 예, 그래도 노력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1, 2주 만에 아이들 이름을 거의 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선생님 예,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썰 토커라고 이름이 되어 있네요. 네, 세 분 합격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좀 먼저 이제 선배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3: 네, 38년간 대기업 직장을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배 토커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철 선배님. 자, 그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장구치고 있는 조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 자, 중간에 끼어있는 세대죠? 그러니까.
4: 네, 중간에 네. 낀 장구치는 조은아입니다. 네,
2: 자, 세 분 중에 자, 조은아 씨로 예, 호칭을 붙이도록 하고요. 네. 자, 다음 막내가 되겠네요.
5: 네, 안녕하세요. 저 울산대학교 방학 이제 막 시작한 황서영이라고 합니다.
2: 와우, 진짜 풋풋한 자, 황서영 후배님. 예, 몇 학년 방학이에요?
5: 저는 지금 3학년 방학.
2: 3학년. 야, 우리 선배님 입장에서 대학교 3학년 어떻게 보십니까?
3: 애기죠.
2: 제가 봐도 애기인데요. 예. 예, 우리 그 네 사람 중에 우리 세 사람이 저 막내한테는 잘해주기로 합시다.
3: 예, 예. 예. 잘해줘야죠.
2: 그래요. 예. 자, 오늘 주제가 내가 저지른 실수, 업무 실수입니다. 업무상 실수 대처 방법인데요. 일단 주변에 알린다, 아니다, 혼자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본다. 자, 어느 쪽에 먼저 공감이 되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선배님 입장 말씀해 주시죠.
3: 업무에 실수를 했다고 인지를 하는 순간에는 이제 늦었어요. 그때는
2: 아, 본인이
3: 본인이 알았어요. 일을 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할 때는 늦었거든요.
2: 예, 예.
3: 실수라고 확인됐을 때는 너무 늦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체 없이 여기서는 지금 주위에 알린다고 하는데 굳이 주위에까지 알린다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자기한테 맡긴 직속 상관이라든지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분한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2: 아, 보고 라인을 통해서 빨리 보고를 한다.
3: 예예. 예. 예.
2: 아, 더 커지기 전에.
3: 커지기 전에.
2: 예. 자, 조은아 씨는요?
4: 네, 저도 빠르게 보고를 하고 집단 지성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아, 집단 지성.
4: 네.
3: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2: 예. 자, 우리 황서영 후배님은요?
5: 저도 일단 주변에 알린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습니다.
2: 큰 실수든 작은 실수든 다 알린다.
5: 네.
2: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점을 찾았네요. 예, 자, 분위기가 상당히 오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거 있어요? 근데 오늘 뭐 모든 순서는 선배님이 항상 먼저 하신 저한테도 정말 인생 대선배님이세요.
3: 아까 친구 하자면서요?
2: 아니, 전 진짜 저랑 비슷하신 줄 알고 연세를 여쭤봤어요. 와, 근데 아니었어요. 대선배님이었어요.
3: 아 이거 참 쑥스럽네요.
2: 예.
3: 이게 지금 헬스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되게 당황을 해요. 멘탈 털리고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괴로워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는데 그 자기 혼자 끙끙 알아봐야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직장 선배라든지 그 사수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2: 예, 예.
3: 그때부터는 나만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두 사람은 같은 공동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나 그 일을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해지겠죠. 혼자 끙끙 알아도 안 된다는 안 된다는 얘기죠.
2: 혼자 앓고 있으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만약에 없다면은 예. 두 사람이 알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고요.
3: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유하는 게 제 경험에도 그렇고 항상 좋았습니다.
2: 그런 경우가 있어요?
3: 제가 38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실수한 거를 얘기를 하자면 내일 이맘때까지 해도 아마 안 끝날 것 같은데
2: 예, 예.
3: 가장 크게 실수를 했던 기억을 하나를 정하자면 그때가 아마 88년 그 올림픽 하는 그때쯤 됐을 거예요.
2: 손에 손 잡고 할 때요?
3: 아, 손에 손 잡고 할 때. 예, 예. 그때 저희 업무는 이렇게 자동차 그 금형을 개발하는 선발 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그 중요한 그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NC라든지 뭐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2: 예, 예.
3: 그 NC 장비에서 이렇게 무슨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2: 그때는 컴퓨터가 지금같이
3: 지금 활용이 안 됐을 때죠. 예, 예. 저희다가 그러니까 공학 저거 계산기를 들고 계산을 탄젠트 코사인 계산을 하면서 알값을 정하고 하는 기절에 이게 300을 찍어야 되는 걸 3000을 찍어 갖고 정말 큰 그 대형 사고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 잠깐 며칠 동안 회사도 못 갈 안 가고 싶을 정도로 큰 사고 터졌는데도 그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괜찮다. 이걸 타산지적 삼아갖고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정말 회사로는 큰 손실을 줬는데도 저한테 용기를 줘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전화위복이 개인적으로 됐죠.
2: 그래도 그 일을 계속 시키시던가요?
3: 같은 일을 계속 했죠. 했는데도 저는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나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숫자에 대한 강박관념이 사실 생긴 건 있어요.
2: 자 그럼 이번에 그래도 어쨌든 보고를 하고 해결책을 찾으니까
3: 그렇죠.
2: 예.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3: 제가 퇴직하니까 회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2: 자, 조라 씨는 뭐 무슨 경험 없어요? 실수담?
4: 저도 사실 비할 수가 없긴 한데
2: 예, 예.
4: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같이 뭐 책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대화 내용을 녹취해서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는 제가 업무를 맡았는데
2: 예.
4: 녹음기가 중간에 끊긴 거예요.
2: 아.
4: 근데 이제 한 3분의 2까지는 했는데 3분의 1을 못한 상태로 혼자서 계속 그냥 끙끙 앓고 있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녹음 못했으면 아무도 못했을 텐데 이거를 이 상태로 보고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계속 끙끙끙 한 3일 정도 앓다가
2: 예.
4: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이 왜 그거 안 주냐
2: 녹음 파일을
4: 아니 이제 왜 타이핑한 거 안 주냐 예. 이미 충분히 다 정리했을 시간인데 왜 안 주냐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진짜 죄송한데 녹음기가 중간에 끊겼다
2: 예.
4: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때는 아 나 진짜 크게 혼나겠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 녹음기 끊길 수 있고 그래서 녹음기 다른 거 하나 더 해놨다.
2: 아.
4: 그래서 이제 녹음 파일 받아서 이제 마무리를 잘 지었죠.
2: 야 플랜 B를 가지고 계셨네요.
4: 네.
2: 그 선배님께서는. 예. 자 우리 황서영 후배님은
5: 저는 그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2년 동안 좀 했었었는데
2: 예.
5: 그때 제가 오픈 담당이었어서 7시 반에는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눈을 떴는데 8시 반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매니저님 전화를 통해서 일어난 예. 거예요, 제가.
2: 그래서 어떻게
5: 그래서 근데 바로 앞에가 이제 일하고 있는 가게였어서 바로 뛰어가 가지고 환복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보통 오픈 일이 11시쯤 끝이 난단 말이에요. 7시 반부터 일을 해서 근데 그때는 한 시간 늦게 출근을 해버려가지고 진짜 뛰어다니면서 만들고 뭐 세팅하고 준비하고를 해서 한 10시 반? 한 11시 전에 최대한 끝내도록 그때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2: 그 매니저님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5: 매니저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딱히 뭐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2: 한 시간을 늦게 왔는데.
5: 네.
2: 야, 지금도 연락하세요?
5: 아, 지금 연락 안 하고 나오겠습니다.
2: 일단 고비 넘겼으니까 이제 예, 그 매니저는 아주 훌륭한 후배를 잘 키우.

0: 좋으셨네요 지금. 네, 그 실수를 그렇게 또 해결을 해주셨고. 자, 내 실수 어떻게 보고할까를 주제로 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이제 해야 하느냐. 사회 초년생은 이것도 사실 고민되거든요. 나랑 친한 사람한테 하느냐, 아니면은 좀 무섭더라도 내 바로 내 위에 있는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사수, 예,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사실 선택사항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이거는 요령인데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려면 내 직장 사수한테 제일 먼저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수가 일에 대해서 해결 능력도 있지만은 내 후배 사원이 잘못된 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듣는 것만큼 불쾌한 경우가 없거든요.
0: 그렇긴 하죠. 네.
1: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책임을 져줄 수는 없어요. 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직접 상관, 사수. 그러니까 반드시 잘 됐든 안 됐든 이 보고는 사수한테 하는 게 회사 생활이 편하지 않을까. 네. 그래 생각합니다.
0: 자, 조은아 씨.
2: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생겨나는 문제들은 경험치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이제 저보다 많은 경험치를 가진 같은 업무를 하는 선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동기들끼리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1: 그건 드라마죠.
0: 아, 그 드라마인 거예요? 저희 우리 막내 황서영 후배님. 그 드라마 같은 상황 혹시 있지 않아요?
3: 근데 저도 마사수님을 선택을 했었어요.
0: 아,
3: 저를
0: 그래요?
3: 알려주신 분께 네. 가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 뭐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그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네요.
3: 네. 예.
0: 드라마는 동기들끼리 아주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회장님한테 뭐 칭찬도 듣고 막 그런 장면 나오던데요.
2: 동기들끼리 서로 사고치기 바쁘죠.
0: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뭐 문제를 일으켰으면은 동기한테 찾아가서 야, 난 이런 문제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볼래? 이건 드라마에만 가능한 거다.
1: 그렇죠.
0: 자, 누구한테 보고를 먼저 하느냐? 이 뭐 고민 사항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바로 보고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보고를 한다. 이것도 사실 갈등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1: 그러지 업무의 그 경중에 있고 이제 시기가 보통 보면 회사에서는 예. 우리 저 신입 후배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회사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요한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0: 예.
1: 대다수 자기가 뭉기적거리다 처음에는 실수일지만은
0: 뭉기적거리다.
1: 아, 뭉기적거리다는
0: 예. 아니 정말 가슴에 막 닿아요.
1: 이게 자기가 했을 때는 실수지만은 뭉기적거리다 시간이 지났을 때는 사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일 경우에는 제발 자기가 수습하려 하지 말고 물론 자기가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배움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여기는 근데 일을 배우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일수록 수습보다는 직속 상관한테 알려갖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배우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0: 오늘 선배님 또 중간에 낀 세대 그리고 또 후배님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철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내오셨는데 오늘 출연한 세 분 게스트분들 성향이 자수해서 광명 찾자로 결정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지죠.
1: 재진 거는 없는데요.
0: 자, 아까도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자진납사라는 표현을 좀 쓰긴 했었거든요.
2: 예. 네, 또 먼저 맞는 게 낫죠.
0: 그렇죠. 맞을 건 빨리 맞고 해결책 찾는 게 그리고 약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럼 조은아 씨는 또 어떠세요?
2: 그 진짜 그 고백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0: 예.
2: 근데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실수를 했을 때는 고백을 하는 게 업무가 된다면 이제 그 중간으로 올라오면은 그 고백에 대한 결정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업무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아니다. 더 다른 선배를 불러와야 된다. 에 대해 진짜 시간을 촉박하는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저한테도 시간을 좀 주려면은 후배들이 빨리빨리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0: 하긴 빨리 보고가 돼야 실수가 네.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네. 있으니까 그만큼 해결도 빠르다.
2: 네. 제 선에서 그냥 정리를 좀 해주고 싶은데 예. 할 수 없는 말씀대로 사고가 되면은 이제 제 손도 떠나버리는 거죠.
0: 예. 자, 우리 막내 황서영 후배님은 내가 어떻게 끝까지 해보다가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때요?
3: 그랬던 경험도 있고 예.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바로 이제 이야기를 보고를 하자라고 지금은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0: 근데 요새 젊은 친구 같지 않아요? 우리 황서영 선배님 어떻게 보세요?
1: 당돌하지. 요즘 저거 MG라 하죠. 네. 그 특성인 것 같아요.

0: 어떤 특성?
1: 그러니까 당돌하게 그냥 할 말 다 하고 예. 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내 권리는 철저하게 예. 찾고
0: 선배님이나 조은아 씨 같으면 불의를 잘 참는 편이세요?
1: 근데 그러면. 조금 전에 조은아 후배님 단어 선택에 있어서 고백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백은 아. 뭐 사랑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보고라고 해야 되죠.
0: 보고. 어. 예. 실수라고 인정을 하세요.
2: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0: 예. 아유 깔끔하네요. 자 어쨌든 즉시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였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자 가벼운 실수는 어떨까요? 이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근데 가벼운 실수인지 중한 실수인지를 자기가 정하나요?
0: 아 그건 또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1: 회사에서 나한테 맡기는 일은 어느 하나 이게 사소한 일은 맡기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내가 사소한 일이다. 물론 뭐 시간이 조금 지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하면 되겠지만은 뭐 납기일을 하루를 늦춘다든지 이걸 혼자서 판단해서 사소한 일이다 중한 일이다를 결정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아, 생각해 봅니다.
0: 사소한 실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1: 예.
0: 예. 자 조은아 씨는요?
2: 네 이게 경중을 누가 정한다는 게 참 애매한데. 회사는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하러 모였기 때문에 예. 사소하다 말다를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0: 예. 자, 황서영 후배. 근데 순서가 계속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가니까 황서영 후배님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대충 뭐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 숟가락 먼저 가잖아요. 지금.
0: 그러게 오늘 굉장히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은 저 황서영 후배님이 먼저 한번 하는 걸로 일단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저도 이제 성철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사수님께 싹 다 보고를 하고 이제 이 정도는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자 황서영 후배님은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은 네. 정말 잘할 것 같아요.
3: 정말요?
0: 예,
3: 감사합니다.
0: 여기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워가잖아요.
3: 맞아요,
0: 예,
3: 맞아요.
0: 듣고 가기도 하고. 예, 자 나중에 그 취업하시고 나면은요 여기 퇴근길 톡톡에 뭐 꽃다발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2: 아예 할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에 보고하고.
0: 예,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후기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수를 털어놓는 게 사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게. 예, 좀 완벽해 보이고 싶은 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 자 어떨까요? 실수를 털어놓는 거 망설인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먼저 털어놓고 볼까요? 자 막내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3: 네, 저도 처음에는 다 이제 알게 될까봐 모든 파트타이머 분들이 좀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았었는데 근데 딱 그 시기 때 실수를 좀 다양하게 해봐서 이제 인지를 하게 돼서 더 이상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일단 인정 털고 인정한다. 어, 말 그대로 정말 털어버리는 거네요.
3: 맞아요.
0: 예. 자 그다음 조은아 씨.
2: 네, 실수를 털어놓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자존심 상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2: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나는 실수 덩어리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걱정들 때문에 또 더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0: 예, 자 선배님은요? 실수를
1: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은아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이 없어요. 동료의 그 실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오늘 그 테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제 세 가지로 얘기를 생각해 보면 실수를 했을 때는 즉시 보고를 하고 문제 보고를 하면서 내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변명이 돼서는 그게 그러면 이러잖아요. 내가 멘탈에 털리게 꾸중을 들었다고 후배들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이코패스 아닌 다음에는 실수 좀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0: 애를
1: 차발리지는 않아요.
0: 네,
1: 네. 방송에 부적절한 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방송 사고죠.
0: 생방송이라서 이미 나갔어요.
1: 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닌다면은 네. 그렇게 인격까지 털 정도로 뭘 하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내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누구 핑계를 대고 탓을 하고 자꾸만 변명을 할 때 일이 자꾸만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 대처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0: 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 과정까지 오므로써 실수를 타산지석 삼아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번에는 그 상사의 입장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후배가 실수했을 때 상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지. 좋은 반응, 나쁜 반응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드라마 선덕여왕 있잖아요.
2: 네, 옛날 드라마.
1: 아, 옛날이에요? 네, 그때 고현정 씨 역할이 미실이었나요?
2: 네, 미실. 네,
1: 그때 그 미실이 그랬어요. 그 부하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더니 그 부하를 죽이더라고요. 그런 상사가 뭐 현실은 없겠지만 드라마라서 뭐 그런 대상...
3: 드라마를 참 좋아하시네요.
1: 예, 저 드라마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어떨까요? 좋은 상사?
0: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면서 이러면서 배우는 거다. 그렇게 이제 감싸주고 너 무조건 잘했다 잘했다 우쭈쭈 해주는 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못했을 때 못했다 얘기했는데 실수가 와서 본인이 충분히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있을 때 그게 손을 얹어주는 거. 내 편이 되어주는 거 그게 좋은 상사고 가장 안 좋은 상사의 명언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상사.
1: 예.
0: 이거 정말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느낀 거였거든요.
1: 그 진작 얘기 좀 해주지.
0: 진작 얘기해주지. 예. 그 비싼 월급 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1: 진짜 얄미워.
0: 진짜 얄밉죠. 이런 말 한마디에서 이런 상사는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조은하 씨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2: 입을 탁 때리고 싶은데요.
1: 예. 나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도 하는 편이 아니고요.
2: 근데 저런 상사분을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제가 이제 공연 관련해서 디자인 업무를 했는데 인쇄가 다 나오고 나서 보통은 저희가 인쇄 나오기 전에 시안을 공유를 드리거든요. 이제 오타는 없는지 예. 안에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다 공유를 드리는데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인쇄가 나왔는데 거기다 빨간 줄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1: 아, 이거 오타다.
2: 이거 틀린 거고 이건 아이고. 잘못된 정보고 이거 띄어쓰기 안 돼 있고.
1: 인쇄 돼서 나왔는데요?
2: 나와 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저만 잡더라고요. 그 저도 받은 자료로 그냥 만든 것뿐인데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다시는 안 한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사는 진짜 두 번 다시 같이 일하고 네. 싶지 않다.
1: 자, 우리 막내 황영서 후배님은 이런 상사를 만난 적은 없을 테고요. 경험은 없을 테고 이런 상사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4: 아무래도 이제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제 잘못을 정확하게 너가 이러한 잘못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뭔가 무한스러울 것 같아요.
1: 예. 자, 저도 오늘 실수한 거 자수하겠습니다. 계속 황영서 후배님이라고 했네. 말을 좀 해주지요. 황서영 후배라고.
2: 앞에 김영서 리포터님 계셔서.
1: 예, 고영서 리포터가 다녀가가지고.
2: 죄송합니다.
1: 예. 근데 가끔 이렇게 글자가 핑계이긴 하지만.
0: 근데 김연경 아나운서 할 때는 실수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1: 예.
0: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예. 이럴 때는 좀 인간적이다, 좀 따뜻하다 그렇게 선배님께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상사의 모습을 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라고 지금 예, 메시지가 왔네요. 자, 8803번님 한번 실수하고 나서 저 볼 때마다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상사가 있는데요. 이건 괴롭힘 아닌가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오셨고요. 또 4105번님께서는 저는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너무 당당해서 또 밉상이래요. 상사께서 그냥 세상 사는 것도 참 어려운데 직장 생활은 더 어렵긴 하네요. 이런 문자들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어떻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한 마디씩 30초씩 드리겠습니다.
0: 예, 제가 회사에 이게 입사해갖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를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면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이 들어가게 되면 실수 안 할 것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수습이 가능한 실수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실수했다 해서 자책감 갖지도 말고 자책감 갖기보다는 내가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가 장하구나.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다음은 조은아 씨.
2: 네, 성철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람들은 저의 실수에 그렇게까지 관심

0: 가지지 않고 사실 실수를 하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막 머릿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나를 사람들이 뭐 고쾌하면 어떡하지? 난 계속 실수만 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근데 이걸 말하고 나면은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따뜻하게 그 실수를 같이 책임지고 같이 덮어주려고 하니까 얼른 자수하시고 강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1: 네. 자, 황서영 후배님.
2: 그 벌써 일어난 일 그리고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저 오늘 더 이야기하면은요 정말 큰 실수 하게 되거든요. 광고 나갈 시간을 제가 잡아먹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자, 세 분 여기서 급하게 인사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현대.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실수에서 배우는 게, 그게 또 우리는 인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첨자 개별 안내해 드릴 테고요. 저도 오늘 실수를 피하긴 피했네요. 광고는 안전하게도 나갔고요. 자, 노래도 한 1절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orture you.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즉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 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수사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0: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승낙을 거부한 건 부적법하고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에 위법이 없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 즉 체포방해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3 계엄 선포를 앞두고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거치며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와 계엄과 관련한 허위 공보 자료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판결에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1심 선고도 진행됐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1: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제곱킬로미터를 오는 1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 해당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이용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제한됩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예탁증서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오후 확정되는 공모가가 어제 SK하이닉스 종가로 정해지면 공모 금액은 알리바바에 이어 외국 기업 미국 상장 역대 2위인 245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1,400억 원이 됩니다.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던 비는 이제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후 한때 수도권과 경북에서 시간당 20에서 40mm까지 내리던 강한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오후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기상청은 충청 이남에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일 오전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3: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고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1: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2: 오늘 하루 강수량이 천안 174.7, 세종 150, 충북 보은 149.9mm에 달하는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되는 누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많은 곳 120mm 이상, 강원 내륙은 150mm 이상이 되겠고 전라서부에도 100mm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하천 하류에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하천변 산책이나 지하차도 이용해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에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남권에선 한낮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4도, 대구와 경주 33도 수준을 보인 가운데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경북 일부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이 폭염이 전국으로 확대돼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내일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1: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은 양당의 재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59건 정도 있고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해당 일정도 함께 빠르게 합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오는 17일 재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양당이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수호 선관위 개혁 TF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국민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개혁 3법 이외에도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미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우려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법안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 만큼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주장을 문제 삼으며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공습을 진행한 가운데 현지 시간 9일 북동부 내륙 지역에서도 공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미국의 공습으로 수도 테헤란과 마슈아드를 잇는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장례식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 마슈아드로 향하는 동부지역 교량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가능성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카츠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레바논에 진입하면서 누구에게도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레바논에 계속 주둔하는 데에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 마지막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준상이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24.8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주부터 뉴스 하이킥 진행을 새롭게 맡은 MBC 30년차 기자 조승원입니다. 이번 주 시작된 청취율 조사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서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 선정해서 2만 원 상당의 요거트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의견 보내주신 두 분을 선정해서 무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당헌 당규부터 개정해야 한다라고 했던 친청계 조승래 전 사무총장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4부에는 20년 전 88만 원 세대라는 책으로 청년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던 우석훈 박사와 함께 청년들이 처한 현실 진단해 보겠습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만나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이고
4: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3: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4: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4: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3: 좋다!
4: 두루두루 누리라고?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8: 자, 예고해드린 대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는데 아 안녕하십니까?
9: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8: 예, 저는 의원님에 대한 그 내적 친밀감이 좀 있습니다.
9: 아, 두자가 같아서요?
8: 예, 이름이 제가 조승원이고 조승래 의원
9: 이을승자를 씁니다.
8: 예, 아 예. 너무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좀 내적 친밀감을 평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아, 전당대회 룰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좀 며칠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 선호 투표제로 가겠다. 그리고 재검토를 했는데 역시 당원 당규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전준위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선호 투표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당원 당규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9: 그건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저희들 그러니까 헌법 같은 게 당헌인데요.
8: 그렇죠.
9: 당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 대표 선출은 네. 과반 득표로 이제 하는데 선출은 결선 투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반이 네. 안 될 경우에 결선 투표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8: 그게 25조
9: 네, 그렇습니다.
8: 1항이더라고요. 예. 제가 써왔어요. 아예.
9: 그래서 그러니까. 과반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고 그 결선 투표 실시 등에 대해서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8: 그렇더라고요.
9: 반면에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반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선출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결선 투표 같은 표현이 없고 그냥 선출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 네네.
9: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선출과 원내대표 선출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원내대표 선출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8: 네.
9: 좀 이렇게 좀 달랐던 것이고요.
8: 네.
9: 자, 그래서 그 당헌에 근거해서 저희들 당규 제4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당직 선출 규정인데요.
8: 네.
9: 그 당직 선출 규정에는 선출 방법에 대해서 48조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투표 방법에 온라인 투표, ALS 투표, 뭐 투표소 투표
8: 네.
9: 이렇게 투표 방법이 쭉 48조 1항에 들어가 있고 48조 2항에 선호 투표 조항이 있습니다.
8: 네.
9: 그 선호 투표는 뭐 그 과반을 만들기 위해서 복수 출마했을 경우에 안 될 경우에 뭐 마지막 순위를 해서 제외하고 거기서 2순위

0: 투표자를
1: 배분해 주는
0: 배분하는 거죠. 이런 식인 겁니다. 네. 선호 투표에 대한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8조 3항의 결선 투표가 또 별도로 또 돼 있어요. 네.
2: 따로따로.
0: 예, 그렇습니다. 네.
2: 그렇게 선호 투표,
0: 그래서
2: 투표.
0: 각각 독립적인 투표 방법이고 선출 방법이다. 네. 라는 게 이제 당규의 정신인 거고 또 이 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대표 그 선출의 최종 그 당선 확정은 당선 확정은 마찬가지로 과반으로 하도록 돼 있고 과반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결선 투표 방법으로 명기가 돼 있고 거기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준희가 정하고 최고위 당무위를 통해서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2: 의결하도록 돼 있죠.
0: 네, 의결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정으로 돼 있죠. 확정.
2: 네.
0: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은 과반으로 하면서 선호 투표라고 또 명기가 돼 있어요.
2: 네.
0: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제가 갖는 그 해석은 당헌에는 선호 투표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2: 결선 투표 실시 등 이렇게 돼 있죠. 당헌에
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호 투표 그 자체를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선호 투표 방식의 결선 투표를 하려면 제가 제안 드렸던 것은 48조 2항인 선호투표 조항과 48조 3항 결선투표 조항을 통합해서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선호투표를 채택한다고 한다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호투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2: 우리가 원래 아는
0: 순차 경선. 1차 경선에서 과반이 안 되면 뭐 상위 다득표 2명을 2차 경선 결선 투표하는 방식. 그러니까 두 개의 방식을 결선 투표로 변기를 해놓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번 당대표 선출은 선호 투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이게 당헌 당규 위반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길이다. 제 제안은 그겁니다. 그런데 뭐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 이 당헌에는 제가 저도 찾아보니까 25조 1항에
0: 그렇습니다.
2: 결선 투표라고 돼 있어요. 당대표는 과반수 득표로 선출을 하고 그 이를 위한 결선 투표
0: 실시 등 이렇게 돼
2: 있죠. 실시 등을 이 구체적인 방안은
0: 당규로 정한다.
2: 당규로 정한다. 요게 돼 있는데 이게 당헌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헌법인 거죠. 민주당으로 치면.
0: 그런데
2: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결선 투표라는 말 안에 선호 투표라는 말도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0: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래서 제가 제안이 그런 겁니다. 당규를 정비를 해야죠.
2: 아, 그러면 당규는
0: 왜냐하면 별도의 선호 투표 라는 독립적인 선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결선 투표가 있고 그 거기서 얘기한 결선 투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선 투표를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보다 광의의 개념이고 선호 투표는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통합해서 하는 게 맞죠.
2: 그거를 당규에 명확하게 해놨어야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런 규정이 현재는
0: 그래서 제 제안은 제 제안은 어차피 지금 이 당대표 선출 방법은 당무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2: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당규 개정 절차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그럼 당규 개정을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고 왔는데 48조 2 선호투표 조항과 48-3 결선투표 조항을 통합을 해서 하면 시비가 다 말끔히 해결됩니다.
2: 이런 시시비비를 없앨 수 있다.
0: 그렇습니다.
2: 차제에 한번 그렇습니다. 그 당규 개정을 검토해보자.
0: 당규 개정은 당무위까지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출 방법 의결 절차 똑같습니다.
2: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작년 8월 전 당대회 때 그때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우리 박찬대 의원 이렇게 그 경쟁을 했는데 이때도 원래 3인 이상이었으면 선호 투표를 하기로 당무위에서 의결을 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당무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선호 투표로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를 펴기도 하던데.
0: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고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당무위원이었죠. 당무위원이었고
2: 그러니까요.
0: 그 이제 수석 대변인 제가 이제 사임을 했는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일 때문에 근데 당무위원은 이제 뭐 사임이 안 됐었던 상태예요. 그 당시 뭐 기억은 제가 정확히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서면 의결서를 보내와요. 서면 의결서에는 12개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당무위원회 안건이 1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인가의 안건이 당대표 선출 방법 의결의 건입니다. 거기에는 아쉽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호 투표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고 이제 부속 서류들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속 서류도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서면 동의를 하게 된 꼴이 네. 됐죠. 근데 어쨌든 그거 자체도 뭐 저희 부주의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좀 달랐던 것이 뭐냐면 그때는

0: 어제죠.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 뭐 이런 글을 또 올리셨어요.
1: 예.
0: 지금 선거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글쎄요. 뭐 제가 그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 뭐 제가 뭐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하나의 그냥 관전자로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좀 몇 가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어쨌든 평가겠죠.
0: 네.
1: 예, 그동안 당 운영에 대한 특히 우리가 집권을 한 이후에 당이 어떤 모습이었냐에 대한 평가가 하나 필요하고 지난번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0: 결과에 대한 평가.
1: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인데 그 평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뿐만 아니라 전체 여권 전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0: 네.
1: 저의 제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물론 뭐 그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당대표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게 서로 이제 난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논쟁 자체가 조금 더 성숙되게 지금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논쟁이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정청래 대표가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본인은 이제 심정이시겠죠. 뭐 제가 그 심정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식의 그 논쟁과 토론이 또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본인의 좀 안타까움 뭐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0: 지금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1: 본인의 처지에 대한 뭐 토로이겠죠.
0: 토로한 것이다.
1: 예. 이렇게
0: 8년 만에 민주당이 그 청년 최고위원제도 부활시키기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제도 도입은?
1: 뭐 그건 당연히 검토할 수 있고 저는 뭐 도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을 물러나기 전에 제가 사무총장 주재에 이제 당무집행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당무집행회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를 치를 때 특별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청년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과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단순하게 청년 최고위원 한 명을 선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이 정말로 우리가 그 청년들의 이 청년 감수성과 얼마나 동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청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0: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1: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진단하고 그럼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리해서 전당대회에 청년 감수성을 강하게 갖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뭐 그런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 등 뭐 여러 가지 저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최고위원 한 명 선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가 보다 청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당권 레이스가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뭐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 뭐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지지율 당 지지율 자체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뭐 코어 지지층은 흔들리면 그게 코어 지지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논란도 있고 하는데 그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가장 좀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1: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얘기할 때
0: 네.
1: 그 이제 코어가 단단하고 클수록
0: 네.
1: 그 어떤 그 외풍이나
0: 네.
1: 뭐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게 단단하고 컸던 것이 조금 작아지고 좀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0: 네.
1: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거기에는 당의 책임이 가장 클 겁니다.
0: 네.
1: 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근데 그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두 가지의 약간 좀 그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0: 네.
1: 그 이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보다도 속도감 있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하지 못한 게 있는 거 아니냐.
0: 네.
1: 아마 이런 비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가는 성장하고 있고 성장률도 네.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뭐 주가도 올라가고
0: 반도체 잘
1: 그렇죠.
0: 되고
1: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서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또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0: 네.
1: 양극화는 심해지고
0: 네.

0: 이랬을 때 당이 도대체 그런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서로 상충되는 비판점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하고 또 유능한 집권당으로서 모습을 보여달라.
1: 집권여당의 그 유능함.
0: 유능함을 좀 보여달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섞여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이거는 제가 그 의원님 나오시면 꼭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친노 적통 논란 뭐 이런 게 좀 불거졌는데 이 의원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시절에 한 4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정말 보좌를 하셨고 하셨는데 이번 논란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0: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약에 지금 살아계셔서 네네. 그 모습을 보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아. 사실은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1: 도전.
0: 예, 도전입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자기 정치적으로 불리한다 하더라도 도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계속 떨어지더라도 네. 술 마신 거잖아요.
1: 바보 노무현.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지지층이 반대해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미 FTA 같은
1: FTA.
0: 예,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런 그 현재 주어진 그리고 뭐 변화가 급하게 진행되는 또 시대니까요. 이런 속에서 과연 도전할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1: 네.
0: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누구랑 가깝고 뭐 그때 친했니 친했지 않았는지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 김민석 의원이 그 김어준 방송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폭탄 선언식으로 했고 과욕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라는 식의 비판을 했는데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글쎄요. 그 뭐 정청래 대표 본인도 인정했던 것처럼 그 제안 과정이 뭐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정청래 대표도 인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네. 그러면 그 조국 혁신당하고의 합당 혹은 통합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1: 네.
0: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어떤 태도를?
0: 저는 그 다양한 방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너무 급하게 서두를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조국혁신당하고의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당 내부의 합의였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통합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었던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과 연대의 수준이라는 게 합당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느슨한 뭐 협의체 연합체 형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같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정책적
1: 것이냐.
0: 공조를 할 것이냐 네. 물론 수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지난 내란의 방을 함께 헤쳐온 우당입니다.
1: 그렇죠.
0: 그건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그 개혁과제를 돌파해야 내매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든지 하면 조국혁신당의 도움 없으면 그걸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이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0: 너 그때도 좀 잘못했지? 이런 지적질을 좀 뛰어넘어서 그럼 어떻게 어느
1: 어떻게
0: 수준으로
1: 할 것이냐?
0: 예. 네. 그럼 좀 본질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번에 그 재경위원장 굉장히 큰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하시게 됐는데 요 짧게 이 재경위원장으로서 좀 중점적으로 좀 내가 이건 좀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0: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도 네네. 사실입니다만 그게 서민들의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재경위원장으로 일하는 2년 동안 이 문제에 집중해서 대안도 만들어보고 정부 측과

0: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1: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을 그렇습니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오늘 그 앞으로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 재경이 만만치 않은 데인데
0: 예, 예.
1: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0: 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오늘 나와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안전 1번지, 여기는 울산! 시민이 안전의 주인이 되어 전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체험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공감하는 2026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방복을 입고 직접 불을 끄는 화재 진압 체험부터 지진 대피와 암벽 탈출 체험까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교육, 심리안전 교육 등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안전 체험을 만나보고 소방안전과 불조심을 주제로 한 안전 골든벨과 전국 119 소방동료대회 울산 대표 선발전도 즐겨보세요. 우리 가족 안전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경험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에서 함께하세요.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5: 뉴스 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한 비구름이 물러나고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2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비가 잦아들겠지만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죽전휴게소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9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김민정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청년이 행복한 나라는 과연 가능할까? 오늘부터 뉴스 하이킥은 청년 문제를 자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법을 저희가 모색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첫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우석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7: 아, 잘 지내시죠?
8: 저는 잘 지냅니다.
7: 사실은 우리 그 우석훈 박사님이 저는 아주 그 제가 페이스북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8: 거기에도 밥해 먹인 얘기밖에 안 쓰는데.
7: 아, 정말 그 뭐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포스팅을.
8: 아니, 그게요. 애들 밥 해주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때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기도 그렇고, 아, 그냥 뭐 해서 매겠다. 네. 그런 거라 좀 소소하게 쓰고.
7: 일상 생활에 대한 글도 많이 쓰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자주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 제가 경제학자로서 별의별 주제를 다 다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마음 잡고 3년 전부터 10대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인데. 네. 어떤 경제 이슈보다도 이게 어려워요. 아,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시험 보던 생각 중에 어려운 문제, 뭐 이런 프랑스 금융 그런 건 너무 어려웠거든요, 유학 시절에. 네네.
9: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여요.
8: 네, 이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9: 10대들에 대한 그 연구가 그런 경제학보다 훨씬 어렵다.
8: 아니, 경제 중에 어려운 문제보다도 일단 데이터가 없어요.
9: 아.
8: 그러니까 20대 이상은 선거 치를 때나 일상적으로 네네. 정책에서 잡히잖아요.
9: 네.
8: 근데 10대는 그런 조사가 없어요.
9: 아, 10대는.
8: 그러니까 누구나 다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내가 본 10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전수 중에 몇 퍼센트가 이렇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9: 아, 그렇군요.
8: 그렇다고 뭐 모든 10대를 다 보러 다닐 수도 없고.
9: 그러니까요. 그 일단 예, 그 예. 박사님 모신 이유가 저희가 이제 이 청년 문제를 좀 자주 좀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첫 게스트이세요.
8: 아, 고맙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9: 제가 왜 모시고 싶었냐면 88만 원 세대 저도 이제 이 책을 정말 밑줄 그어가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이게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이 책이.
8: 네, 딱 20년 됐죠.
9: 네,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 88만 원 세대는 아마 뉴스 하이킥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워낙 그냥 하나의 그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그냥 88만 원 세대 그 책이 정말 큰 베스트셀러였고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만 온갖 신문 잡지에서 정말 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뭐 이 하이킥 청취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당시에 이 책 왜 썼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8: 지금에 와서 이제 큰 눈으로 보면은
9: 네.
8: 원래 제가 박사 학위 끝나고 나서 이 부 주제로 10대 문제를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9: 네.
8: 이 뭐 원래는 이제 도시화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9: 네.
8: 도시화 중에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 도시의 10대들을 살펴보자.
9: 아.
8: 근데 그래서 뭐 전적으로 못 하고 조금씩 계속 봤는데 2000년대 중반쯤 되니까 제가 지켜보던 10대들이 20대가 됐는데 좀 달라요. 순수한 낭만보다도 마음이 너무 가련하더라고요.
9: 네네.
8: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서 쓴 게 이제 88만 원 세대인데 당시에 이제 비정규직이 네. 늘어날 때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20대 임금 평균으로 다시 환산하니까 88만 원이더라고요.
9: 당시 이 비정규직 20대가 받는 평균 임금 그것도 세전 임금 그게 예. 88만 원이었다.
8: 그랬더니 그 독자분들이 자기 월급 명세서 이렇게 찍어서 막 보내줬거든요.
9: 그렇죠.
8: 89만 얼마, 87만 얼마.
9: 네.
8: 이게 이론적 수치인데 네.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9: 그 책에서 그 뭐 책 표지였나요? 제가 토플 책을 덮어라 예, 그리고 예. 바리케이드 쳐라 너네 지금 책 볼 때 아니다 짱돌을 들어라 굉장히 좀 아, 이 문구도 정말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당시에
8: 처음에 준비했던 출판사에서 이 월 그 첫 출판사에서는 20대에 대한 이 권면을 원했어요
9: 네.
8: 너네 열심히 살아라
9: 근면
8: 권면이라고 그러죠.
9: 아, 아, 예, 예.
8: 권하고 뭐 이렇게.
9: 아, 예.
8: 근데 제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고
9: 아.
8: 출판사를 한번 옮겼어요.
9: 네.
8: 옮기면서 원래 쓰고 싶었던 얘기는 울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준다라고 아. 하는 그런 얘기를 세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표지가 됐죠.
9: 네. 아우 그 문구는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였고 사실 당시 또 그 이 시대상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 세대들한테 그때도 사실은 네, 청년 세대들한테 네, 네. 그냥 약간 순치를 원하는 그리고 이 20대들이 약간 좀 그래서 좀 힘이 없었다고 할까? 근데 해외 당시 20대들만 해도 늘 뭐 실업 문제 가지고 나와서 시위하고 이런데 우리는 시위조차 그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8: 이 책이 그냥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9: 네.
8: 당사자 운동으로서 청년 운동이 없었어요.
9: 그렇죠.
8: 그리고 청년이라는 얘기하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할아버지들이 마음은 청년.

0: 그리고 나와요. 아니 그런 청년 아니고요. 정말로 힘든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후에 이제 좀 약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청년 당사자 운동이 생겼죠.
1: 예전에 보면 그 우리가 흔히 386이라고 하는 세대는 예, 예. 어찌됐건 간에 거리로 나와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막 했던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때 예. 20대죠. 그런데 우석근 박사님이 이 책을 내던 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은 청년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런데 소득은 낮고 이러면서 그런데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치지도 못해 그런 시대였고요. 근데 거기서 또 20년이 떠올랐습니다.
0: 지금 비교해 보면은 네. 그래도 그때 20대들은 좀 뭐 순수하다고 할까요? 좀 착했어요. 근데
1: 20년 전에 88만 예, 세대는 예, 예. 그나 그 좀 순수했다.
0: 그래서 이렇게 뭐 누가 뭐라고 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20대들 뭐 10대까지 보더라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좀 기존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칠게 반응하고 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개성이 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분류로 하면은 확실히 흐름이 바뀌긴 했어요.
1: 어떻게 바뀌었다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지금의 20대를 한번 진단해 주시죠.
0: 지금의 20대, 그러니까 10대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의 네. 20대들이 10대 때 특히 남학생들이 유행시킨 말이 그 엄마도 페미야 그런 말을 했죠. 아. 그래서 이 진보 계열 엄마들이 열심히 자기 아들한테 학원도 보내고 막 투자했는데 어느 날 와서 엄마도 페미야라고 물어보면서 가슴에 상처를 받은 이 엄마들이 많았어요.
1: 진보적 어머님들이.
0: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학생들이 지금 20대가 된 거고 지금 10대는 좀 더 이 노무현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네. 조금 더 무서워요. 그래서.
1: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를 뭐 연애 출산 포기한 3포 세대란 말 이미 뭐 몇
0: 3포 세대, 4포 세대 네, 가다가 네. 너무 많으니까 N포 세대까지 갔는데 예, 예, 그렇죠.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1: 다 포기했죠. 네. N포, 그, N포.
0: 그러다 보니 네. 출산율은 1 내려가면 나라 망할 것처럼 이렇게 참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1 아닌데도 뭐 약간 올라가면은 와, 되게 희망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출산을 꿈꾸는 것 자체가 네. 이 사치고 중산층은 돼야 연애도 아니고 네. 그냥 어떻게 그래도 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죠.
1: 그 이 지금의 청년 예, 예. 이 세대들의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공론화를 좀 해서 계속 언론들이 좀 짚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0: 그건 미래라서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 기자분들이 저한테 네. 20대 문제 뭐 이대남 얘기 한참 할 때 네. 20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막 물어봤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20대 대학교 1학년 그러면 사회 초년생을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뭐가 바뀔 것 같잖아요.
1: 네.
0: 근데 아니에요. 아.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은 그 사람의 정치적 취향이나 문화적 취향은 거의 완성돼요. 그 20대가 됐을 때는 안 바뀌어요.
1: 와.
0: 그리고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게 중학생에서 고1 정도가 바뀔 수 있는 거라서 20대와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취향은 안 바뀌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같이 공존할 것인가로 가야 되는데
1: 네.
0: 특히 이제 진보 계열에서는 20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막 하는데 택도 없어요.
1: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 다 꼰대로 보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아우 이게 큰일 났어 20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는 그냥 당연히 꼰대로 받아들이진 거 아닌가요?
0: 그건 꼰대 맞고요.
1: 네, 그렇죠. 꼰대죠.
0: 그러니까 누구도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네. 권리는 없죠.
1: 네.
0: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같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1: 네.
0: 그런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으는 일을 해야지 네. 생각을 바꾸고 안 바뀝니다. 절대로.
1: 지금 제일 심각한 거 네. 이거 경제 일자리 문제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거 중앙일보에서 본 것 같은데 연봉 4천만 원인 직원 한 명 뽑는데 1,800명이 몰렸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일단은 뭐 취업이 돼야 그리고 돈을 벌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두 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네. 공무원이나 공직에 대한 일자리의 경쟁률은 줄어들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네. 현장에서는 점점 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1: 네.
0: 정년이 보장돼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보기에 번듯한 직장 같은 데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1: 그렇죠.
0: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대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흐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한 건데 졸업한 학생들을 뽑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공채가 점점 줄어들고 경력직들을 뽑기 시작해요.
1: 그러니까
0: 공채로만 보면은 확실히 줄었는데 이게 정말로 줄었냐 그러면은 딱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 직업이 많이 늘어서
1: 네.
0: 이제 그런 게 좀 생기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그 좋은 직장이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산업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서울이라는 거는 이 한국을 예전에는 통치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도 지방에 있잖아요.
1: 네.
0: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마음에 고향 같은 걸지 몰라도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데 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학교 때 서울로 왔는데
1: 네.
0: 지금은 중고등학생들도 어차피 이 사교육 돈을 주고서 학원 다닐 거면은 차라리 서울에 가자라고 일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1: 네.
0: 서울에 뭐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전국구처럼 되는 네. 일이 벌어지니까 천대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1: 이 고용 통계 보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고용조사에서 그냥 쉬었음이라는 그 청년 이게 40만 명 수준이고 청년 취업자가 지금 25만 5천 명 급감했다. 이건 뭐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이거 거의 무슨 절벽인 상황 같아요. 지금 이 고용
0: AI 충격이 일단
1: 그렇죠.
0: 한 가지 있죠.
1: 그래서 AI는 정말
0: 특히 이제 변호사나 그다음에 제가 본 건 공인회계사 같이 이 장부 다루고
1: 네.
0: 회계하는 그런 데는 AI가 상당히 기능이 좋다는 거예요.
1: 신입사원, 그러니까 인턴 사원 한 5명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일부 업종에서는
0: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이제 상층부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을 쭉쭉 안 뽑아주니까.
1: 네.
0: 거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체감하는 고용은 더 위기가 됐고
1: 네.
0: 그리고 집값이 올라간 것도 정서적으로 좀 충격을 줬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 좀 덜 받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뭐가 있을 것 같아야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월세도 안 나올 것 같으면은 나 그냥 쉴래. 라고
1: 모아봐야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모아봐야
0: 희망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힘들거든요. 그 일본이 2000년대 초반에
1: 네.
0: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1: 히키코모리
0: 은둔형 외톨이가 나왔는데
1: 네.
0: 그때 그 20대가 지금 40대가 됐거든요.
1: 네.
0: 그 60대 부모가 40대 청장
1: 그러니까요.
0: 장년을 돌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20년을 만나게 될 미래일 거예요.
1: 참 암울하네요.
0: 그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을 좀 어떻게 돌봐야 되는데 이게 저도 좀 쓰면 환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자식들 생각하면은 야 이게 이
1: 아니 그러니까
0: 한 가구가 어떻게 움직이나
1: 아니 지금 이렇게 반도체 잘 팔려 막 이런다는데 정작 이런 고민과 걱정들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청년들도 뭔가 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0: 예.
1: 이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서 뭐 정년을 위해 뭐 청년의 출발선은 그래서 지울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게 하는데 이 정년 연장은 청년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세요? 이 논의가
0: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라고
1: 네.
0: 하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0: 겹치긴 하죠.
1: 네.
0: 그냥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88만 원세대 처음 준비하면서 조사할 때는 그때 주유소에 이 기름 넣는
1: 네.
0: 사람들이 다 10대였어요.
1: 주유 알바.
0: 예. 예,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도 환경이나 생태 문제 하면서 그 석유 잔류물이 일종의 발암 물질이고 위험하니까
1: 네, 네.
0: 안전 조치를 해라.
1: 네.
0: 그래서 안전 조치를 막 했거든요.
1: 네.
0: VOC가 안 나오게 막 했는데 그리고 10년 있다 보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청년들은 민감하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로 다 바뀌었어요.
1: 네.
0: 아, 그리고 지금은 할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1: 셀프죠.
0: 예, 분야에서 지금은.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그 지금은 청년들이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이제 정년 연장이 되면 노인들로 바뀌고
1: 네.
0: 또 새로운 산업이 생기지 않으면은 결국 또 그 자리도 없어지고 그래서 흐름상 보면은 청년들이 주니까 청년 고용을 키우는 건 어려우니까 그 자리를 부족한 노동력을 이제 일단 노인들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가겠다라는 그림이죠. 그럼 그거만큼 청년 경제에 대해서 뭔가 다른 걸 내놓으면서 그 충격을 줄여줘야 되는데
1: 네.
0: 그건 또 귀찮으니까 안 하죠.
1: 뭔가 대책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0: 근데 정치인이 그런 것 같아요. 이 CEO와 오너 사이에 이 얘기를 할 때 네. CEO는 1년, 2년 있으니까 장기 계획을 안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국회의원도 4년만 있으면 되니까 이 10년, 20년 후에 일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선생님 저는 이 2년 후에 다시 당선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니죠.
1: 길게 봐야 되는데
0: 10년, 지금. 20년 후에 변화에 대해서 계속 짚는 걸 해야 되는데
1: 특히나 이 청년 정책은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이거를
1: 너무 단기적인 대책만 나온다. 이런
0: 저도 얘기죠.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고 그렇게 보면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길거리 있는 청년처럼 보는 네. 안타깝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0: 예.
1: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적어놓은 요 질문에 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나와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네,
1: 그때는 정치 문제 이런 거 좀 한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치 사회 문제. 자, 우석훈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비둘기에게 기억력 실험을 했습니다. 쉬운 문제를 냈을 때 비둘기는 열심히 풀었죠. 하지만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선 달랐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끙끙대는 대신 구석으로 가 낮잠을 청했죠. 더 버티면 탈이 날 걸 알고 스스로 멈추는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비둘기가 일깨워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MBC 이정은 기자,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락밴드 노브레인의 이성우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큰 참사가 발생하면 그 일대의 통신망이 일순간 마비되곤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 전화를 걸고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정작 소방관과 의료진이 통신기기를 쓰지 못해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죠. 통신망이 혼잡할 때 구조대원의 통화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그 권한을 주는 건데요. 업무용 휴대폰에 전용 유심을 넣으면 신호가 우선 처리됩니다. 생명을 빠르게 살리기 위한 우선권,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힘이 되겠죠.
1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0: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레일수후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 분야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울란바타르 시내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몽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협력, 보건,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레일수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화답하면서 이번 역사적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을 기존 다단계에서 직접 계약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업체로 계약이 이어졌지만 내년부터는 국토부가 설립한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이 끝나는 휴게소부터 순차 적용해 내년에는 약 100개소를 직접 계약해 운영하고 2030년까지 전국 휴게소 약 200곳 가운데 최대 90%를 직접 계약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평균 임대료가 매출액 대비 기존 33%에서 8~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잇단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가 항공유에 이어 경유 수출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디젤 연료 수출 금지 조치를 도입한다며 이는 국내 시장 공급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여름철 에너지 수요 급증과 예기치 못한 정유시설 보수 등이 국내 연료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초 러시아 정부는 항공유 수출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으로 14명이 숨지는 등 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 보건부가 현지 시간 9일 이틀간의 미군 공습으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고 AP통신과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강한 비가 잦아든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내일은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낳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 서울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셨나요? 부디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보고요. 요즘같이 비가 잦을 때는 우산이 필수품이죠. 그런데 18세기 영국 남자들은 우산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쓰는 걸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우산을 쓰면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 또 옷이 망가질까봐 유난을 떠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해요. 이런 고정관념을 무역업자 조나스 한웨이가 깨졌다고 합니다. 외국을 다니면서 일찍이 우산의 실용성을 깨달은 조나스 한웨이는 비를 맞고 다니는 영국 신사들에게 우산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을 매일 우산을 쓰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괴상한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엔 우산의 대중화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노력이죠. 여러분도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 조나스 한웨이처럼 주변에 막 알려주려고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9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 전해드렸습니다. 손민수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오당제 청취자 여러분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비 오는 날에 하천은 절대 가지 마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이 하천이나 지하차도 같은 곳 진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특히 하천은 아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거의 통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통제된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우산을 대중화시킨 조나스 한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우산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아주 매일같이 우산을 쓰고 나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을 많이 받았대요. 길거리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또 막 야유를 보내거나 막 위협하기도 했다고 막 전해진다고 하네요. 그런 반응 속에서도 사용을 멈추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생각보다 우산이 편리한데 뭐 비 맞는 것보다 훨씬 낫네. 뭐 이상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실용성이 인정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 쓰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제 우산을 비가 오는 날 사용하게 되는 필수품으로 필수품이 됐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산을 또 이런 식으로 대중화시킨 인물이 있다는 거를 또 오늘 알게 됐네요. 김대현님이 비가 와서 우산 쓰고 러닝 중이에요. 안 그래도 비 오는 날 러닝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는데 우산을 쓰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근데 너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또 이제 미끄럽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박현진님은 미국 사람들은 장대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 기아 타이거즈 제임스 네일 선수도 한국 와서 우산 쓰고 다니게 됐다고 하던데 미국 사람들도 18세기 영국 사람들이랑 같은 마인드인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기아 타이거즈의 제임스 네일 선수도 한국 와서 이제 우산을 쓰고 다니게 됐다고. 그러게요. 미국에서는 진짜 우산을 별로 안 쓰거든요. 그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낭만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진짜 우리 현진님 말씀처럼 혹시 그 18세기 영국 사람들처럼 아, 뭐 우산을 써 약간 이런 인식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굳이 뭐 비가 와도 개의치 않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아무래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기 얘기를 하려고 공기가 또 우리는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공기 좋은 곳들은 비를 맞아도 우리 어렸을 때 막 산성비다 비 맞으면 막 머리 빠진다 이런 얘기 했는데 미국은 워낙 공기가 좋다 보니까 안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렇죠? 박운규님 저도 안 씁니다. 비 맞으면 좋아요. 가끔은 이렇게 비 맞으면서 뭐 우비 쓰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산성비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봄에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황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우산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성님이 운동 끝나고 자전거 타고 집 가면서 듣고 있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서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 비 오는 날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미끄러우니까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정성님. 자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3, 4부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코너죠.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바로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면 문자와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본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 1.9%보다 0.7%포인트나 오른 수치인데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IMF는 한국을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 나라 중에 하나로 꼽았고요.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도 반도체와 AI 관련 하드웨어 수출 호조로 인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7.5%를 기록하면서 4월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한 것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면 틀림없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높은 경제 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력 단절을 경험했고 다시 취업하기까지 평균 7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 단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54세 여성의 56.7%는 생애 한 번 이상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임금 업무 과중 등 근로 조건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53.4%. 로 가장 많았고 결혼, 임신, 출산 등 생애 주기 요인으로 인한 경력 단절도 29.3%에 달했습니다. 특히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후에 첫 일자리의 질은 현저히 낮아졌는데요. 시간제 종사 비율이 19.6% 증가했고요. 평균 근로시간은 6.2시간 감소했습니다. 또 임금도 경력 단절 전 대비 80%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생애 주기별 경력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 교육 훈련을 고도화해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부터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토사 유출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비가 지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경상권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11일부터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가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신 예보를 자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0: 그대를 잊지 못해.
1: Never forget, boy. Never forget, boy.
0: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들으시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큰딸은 허리디스크로 힘들어해서 쉬면서 치료하라고 했더니 쉬면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경력 단절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어요.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까지 평균 7.5년이 걸린다는 소식이었고요.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만둔 후에 다시 취업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이런 이유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경력이 끊기면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도 낮아지고 이전과 같은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출산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근무 환경 같은 거 이제 잘 만들어져야 될것 같고, 육아휴직, 유연근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근식님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네요. 동탄 하늘에 구멍이 났나 봐요. 야근하고 집에 갈 때가 걱정이네요. 어제도 장난 아니었는데요. 모두 안전 운전 조심하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장마 때문에 비가 곳곳에서 많이 내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충청 전라권에는 어젯밤부터 시간당 80mm 안팎의 집중호우 쏟아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200mm 넘어서는 곳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지훈님이 젠디 제가 있는 광주 남도는 지난 새벽 폭우가 왔었습니다. 충청권 피해가 크다는 보도 들었습니다. 오당재 청취자분들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역시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날에는 근식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운전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침수된 도로 그런 곳들 잘 확인하시고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안전운전 하실 때그 뭐지? 거리 유지, 앞차와의 거리 항상 잘 유지하시고요. 안전거리. 이현주님이 주말부터 다시 더워진다니 벌써부터 두려워지네요. 빨리 여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매년 여름이 찾아올 때마다 견디기 힘드네요. 유유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나서 주말에 진짜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다, 이런 또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진짜 힘든 여름인 것 같은데요. 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더위에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3132님, 젠디 오늘 충청도 떠내려 가는 줄 알았슈.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아빠가 쓰러지셔서 지난 2주 동안 대학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초반엔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고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다행입니다. 오늘 진짜 비 많이 왔죠, 충청 지역에. 그런 날씨 속에서 또 대학병원 오가면 아버님 돌보셨군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그래도 또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저도 안심이 됩니다. 괜찮아지고 있다, 괜찮아졌다, 이 말 한마디가 진짜 큰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셨으면 좋겠고, 아버님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일만 이어지기를, 그래서 빨리 건강 되찾으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에 계속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밤까지 비 피해도 컸다고 하는데 당분간 이제 뉴스 계속 확인하시면서 조심히 조심히 다니시고요. 남지혜님, 도저히 빨래가 마를 만한 날씨가 아니라서 빨래를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코인 세탁방에 왔습니다. 건조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또 빨래 말리는 게 제일 큰 숙제죠. 우리 지혜님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 이제 코인 세탁방으로 향하셨군요. 건조기, 건조기 이렇게 바싹 말려두면 그래도 꿉꿉하지 않고 냄새 걱정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습한 날에는 좀 빨래를 너무 오랫동안 세탁기에 넣어두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건조대에서 만약에 말린다 하면은 옷 사이 간격을 이렇게 넓게 넓게 두고 선풍기 아니면 뭐 제습기 이런 거 같이 틀어주면 훨씬 빨리 마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조기 이제 돌리셨으니까 건조기에서 꺼낸 빨래는 뜨거울 때 바로 이렇게 접어서 넣기보다는 조금 식혀두고 접어주면은 좋다고 해요. 그게 남아있는 습기가 좀 날아가서 더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집에 가져와서 조금 식히고 바로 정리해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영님, 안녕하세요 젠디. 딱보 먹으면서 딸아이 퇴근 기다리고 있어요. 요가 가야 되는데 좀 전에 퇴근했대요. 어여 와라 딸. 또 이제 딱복을 드시면서 따님 퇴근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채영님, 뭔가 되게 평화롭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강봉년님은 나의 하루는 고고장구 수업과 문해력 수업으로 알찬 하루였답니다. 오, 고고장구 수업이 장구 수업인 거겠죠? 그렇죠? 그렇구나. 장구 수업을 하시나 봐요. 이게 보통 그 어디지? 그 장년층 분들이 주민센터나 그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장구 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뭐 친목도 하시고 사회활동도 하시고 정말 좋은 그런 취미활동 되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문해력 수업까지. 진짜 알찬 하루 보내신 것 같네요. 8890님은 문어낚시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낚시 다닌 지도 벌써 5년이 됐네요. 영감은 오늘 많이 못 잡았다고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문어낚시의 매력에 또 빠져 계신 우리 8890님과 오늘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 사는, 내 인생을 사는 65세 배경희입니다.
0: 와, 멋지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경희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내 인생을 사는 배경희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예.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경희님?
2: 예, 멋져요 저는 항상.
0: 어떠신데요? 자랑 좀 해주세요.
2: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니까요.
0: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사시고. 문어 낚시가 그 중에 하나인가 봐요.
2: 예, 그럼요. 제일 매력 있는 게 문어 낚시예요.
0: 어떤 매력이 있어요, 문어 낚시는?
2: 아, 다른 낚시 이제 문어 낚시 경력은 5년 넘었어요.
0: 오, 오래 하셨네요.
2: 예, 예. 근데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0: 네.
2: 오늘은 이렇게 이틀 전에 지금 녹동항에 왔다가 이제 그 아까 5시쯤에 저기 신양항으로 이사 왔어요, 지금.
0: 네. 고흥
2: 매일
0: 예.
2: 고흥이요, 고흥.
0: 고흥 녹동항에 계시다가
2: 예, 예, 예. 그 옆으로 한 10분이면 또 와요. 신양항으로.
0: 아, 신양항으로 가신 거예요?
2: 예. 그 이제 건너편은 연흥도도 보여요. 연흥도.
0: 와, 멋지겠네요. 그 예. 문어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아,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랑 영감이랑
0: 네.
2: 보드 타고 가서
0: 예.
2: 음악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0: 보트로 이동하시고 음악 틀어놓으시고 예. 이렇게 그러면 뭐 낚싯대가 예. 있어요? 문어 낚시도?
2: 당연하죠. 전자들도 아. 있고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0: 오, 그렇군요.
2: 예, 예.
0: 그럼 아침 일찍부터 나가셨을 것 같은데 몇 시부터 예. 낚시하셨어요?
2: 5시, 오늘 아침엔 5시 한 10분 허. 조금 넘어서 나갔어요.
0: 오, 5시에 나가셔가지고 언제까지?
2: 9시까지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0: 네.
2: 여기는 별로 안 크네. 강원도는 엄청 큰데
0: 네.
2: 여긴 작으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0: 오.
2: 9시 조금 넘어서 들어와 버렸어요.
0: 아, 그러셨어요?
2: 6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0: 6마리나 잡으신 거 아니에요? 조금 잡은 거예요?
2: 네, 그건 조금이에요.
0: 보통은 많이 잡으시면 한 어느 정도까지 잡으세요?
2: 이제 강원도 같은 데는 엄청 커요. 한 9km 넘는 것도 있고 7km 막 이래요. 근데 여기는 와. 그냥 손바닥만한 거, 꼭 쭈꾸미 새끼만한 거 재미없잖아요.
0: 그 전국을 다니시나 보네요. 강원도 문어 예. 사정도 잘 아시는 거 보면은.
2: 예, 예. 거제도, 통영, 뭐 여수.
0: 오.
2: 다 다녀요, 문어 나온다는 데는.
0: 와, 그럼 보트 타고 가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우리 이제 캠핑카에다 보트.

0: 싣고 다녀요.
1: 우와, 캠핑카에 포트 싣고 다니시다가 이제 거기 도착하셔가지고
0: 예.
1: 와, 진짜 내 인생을 사시는 경인님이시네요. 너무 멋지십니다.
0: 그럼요. 예. 그러면 강원 멋지게 살아요.
1: 진짜 말씀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0: 고맙습니다.
1: 그 어떻게 하다 그럼 낚시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0: 우리 젊어서 너무 불쌍하게 빚져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1: 네.
0: 그걸 싹 정리하고 이제 우리 영감이랑 둘이 일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고 10년 계획을 세웠더니
1: 네.
0: 8년 안에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1: 와.
0: 빚도 다 갖고 내가 원하는 집 멋지게 짓고 캠핑카 사서 만들어서 캠핑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옵시다 하고 손가락 걸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1: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절대 몰라요.
1: 와, 진짜 그렇네요.
0: 예, 사람 일은 절대 모르고 계획을 세우고 양심껏 살면
1: 네.
0: 정말 하늘의 복은 진짜 진짜 누구도 못 말려요. 저만 그래요. 저만 진짜.
1: 그러니까. 네, 그럼 경인님도 진짜. 젊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0: 젊어서는 친정엄마가 오빠를
1: 네.
0: 살린다고 그 속 못 차린 오빠를 살린다고 딸 다섯을 얼마나 빚을 많이 지게 했는가.
1: 와.
0: 이 세상에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1: 아, 젊으셨을 때는 그런 생각 하셨어요?
0: 예, 54살까지.
1: 아, 불과 얼마 전인데 10년도 안 된 건데.
0: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계획을 세우니까
1: 네.
0: 예, 좋은 마음으로 아 이게 내 죄값이다 하고 내가 딱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싹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다 갚아야 된다고 열심히 앞만 보고 오니까
1: 와.
0: 이렇게 꿈이 현실이 되고 계속 우리는 이제 낚시를 해서 이웃 사촌들 주니까
1: 네.
0: 복을 한 10배는 더 받아요.
1: 그래요. 진짜 근데 열심히 사셨나 보네요. 베풀고도 사시고.
0: 정말로 지금까지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1: 네. 신은희님이 들으시면서 부럽네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하고 글 남겨주셨고.
0: 그럼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 동네에서. 군산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요.
1: 아, 군산뿐 아니라 전국구로 봐도 우리 경희님 진짜 행복한 분 중에 손에 꼽히실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거든요.
0: 네, 건강이 넘치죠.
1: 건강해 보이세요, 진짜.
0: 네, 정말 건강해요. 둘이 다 영감도 나도.
1: 와, 이혜원님도 조만간 군산으로 여행 갈 예정인데 혹시 군산 청취자분께 식사 메뉴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0: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내가 사드릴게. 내가 대접해드릴게.
1: 우리 경희님이? 아, 근데 그럴 순 없으니까 혹시 군산에 맛있는 음식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맛있어요?
0: 뭐 짜장면하고 저기 뭐야 그 제과점 빵 유명하잖아요.
1: 아, 군산 짜장면도 유명하고 빵도 유명해요?
0: 빵? 예, 그럼요.
1: 아, 그렇다고.
0: 유명해요, 빵집.
1: 오, 그래요. 아, 근데 우리 작가님이 너무 뻔하다고 예. 혹시 현지인 추천해주실 수 있냐? 현지인만 아는 맛집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까요?
0: 저는 저기 뭐야 고기 같은 거 회 같은 거 못 먹어요.
1: 네.
0: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몰라요.
1: 아, 회를 못 드시는데 낚시 아니요? 회를 못 드시는 저한테, 낚시를 다니시는 거예요?
0: 네.
1: 오, 축구 그러면
0: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모노랑 해드릴게.
1: 아,
0: 진짜 재미로.
1: 진짜로.
0: 그럼.
1: 그러니까요. 우리 경인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0: 네.
1: 방법이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네, 저 진심으로 진심.
1: 그러니까 경인님 진짜 베풀고 사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내가 모노도 몇 마리 드리고 하지.
1: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0: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1: 네.
0: 뭐 정신 못 차려 그러진 않아요.
1: 네.
0: 학교 다닐 때부터 착하고 지 생활 지가 알아서 군대도 가고 학교에서 시험도 1등 해가지고 4년 장학생 다니고 지 할 일 하는데
1: 착하네요.
0: 결혼을 아직 안 한다 그래요.
1: 몇 살인데요?
0: 32살.
1: 에, 아직 어리네요. 젊네요, 젊어.
0: 걔만 장가가면은 더 이상. 근데 결혼은 하늘의 뜻이에요.
1: 그렇죠.
0: 인연을 그럼, 만나면
1: 네.
0: 엄마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도 제가 가게 생기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다지 막 재촉은 하진 않아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얘기하니까 저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1: 그럼 아드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아들 어제도 제가 문자

0: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막내급 수준이래요. 그렇게 웃기는 소리예요. 그 깔깔깔 웃었어요. 아들 네 막내야. 앞으로도 계속 재밌게 해줄게. 사랑해.
1: 아드님이 진짜 행복하실 것 같아요. 우리 경희님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0: 저거 매일 낚시하면서 또 듣고 집에서도 듣고 듣는 노래요. 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싶어요.
1: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0: 예.
1: 시원한 노래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우리 경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인생 즐기며 사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전북 군산에서 내 인생을 살고 계신 배경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왔어요. 9387님이 말씀도 시원시원하시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사시네요. 이젠 건강하시고 행복을 누리세요 하셨고, 2037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 믿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570님도 오늘 전화 연결하신 분 진짜 솔직 담백 씩씩하시네요. 그런 에너지가 있으셔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가을 휴가를 군산으로 갈 예정인데 짜장면 참고해야겠어요. 앞으로도 쭉 행복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경희님 진짜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저도 통화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멋지게 하시면서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SES의 꿈을 모아서.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5: 조강지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실종 경고 문자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은 한 시민 덕분에 실종된 치매 어르신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은 집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한 뒤에 버스를 타고 속초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르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문자에는 어르신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문자를 확인한 시민 김형빈 씨는 속초 시내를 지나던 중에 문자 속 인상착의와 비슷한 어르신을 발견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요. 덕분에 경찰은 치매 어르신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속초경찰서는 공동체의 안전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이것에서 시작된다면서 김형빈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시, 2번 무관심, 3번 관심.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마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무시, 2번 무관심, 3번 관심.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 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0: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50건이 넘는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가 총 256건, 일시 대피자는 6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과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3자인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명씩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명, 특별수사관 50명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민주당 당비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자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이 법안의 취지가 그렇게 좋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부터 지역 상품권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겠냐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 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란 남부에 위치한 부쉐르 원자력발전소 주변부가 미군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쉐르주 당국은 이번 공격은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부쉐르 원전 주변부 등 부쉐르주 내 여러 지점이 오늘

0: 오늘 오후 미군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미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우려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비가 잦아든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대부분 오늘 밤 비가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도이고 약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폐기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낡은 중계기나 서버 따위가 버려지는 건데 그 양이 연간 만여 톤에 달하죠. 하지만 이런 장비를 단순히 쓰레기 취급해서는 곤란합니다. 내부에 금과 네오디뮴 같은 희귀 광물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 함량이 일반 가전제품보다 서너 배가량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사들과 함께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죠. 폐기된 장비의 이력을 추적하고 재활용 시설도 보급할 방침인데요. 빠르게 정착돼서 자원을 다시 쓰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속초경찰서는 공동체의 안전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이것에서 시작된다면서 김영빈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8495님 정답은 당연히 관심이지요. 안내 문자는 무심히 지나치게 되는데 참 착하신 분이네요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8395님 축하드려요.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속초경찰서는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영빈 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동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오픈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 반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여러분의 신청곡을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0570님이 안녕하세요, 비가 잠깐 그친 틈을 타서 집 근처로 산책을 나왔는데요, 어느새 여름을 알리는 매미 소리가 들리네요. 밤사이 여기저기 내리는 비로 비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올여름 장맛비가 적당히 좀 내려서 순조롭게 잘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신청곡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라면서 우리 0570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강동연 님이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야 라는 노래를 요즘 계속 듣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신청합니다. 오, 에스파파가 이 탁재훈 씨였네요.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0: 여보세요?
1: 최영성님이 탁형 노래 좋네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구예찬님,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내일 미국 사는 친구에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밥 사주기로 했어요. 고3 때 같이 놀고 친하게 지내던 절친인데 밥 잘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프라이머리 잔이 신청합니다. 오, 예찬님 내일 친구분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프라이머리 피처링 다이나믹 듀오의 잔이 듣고 올게요.

0: 여보세요?
1: 어 어디야? 어 지금 하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나연님, 젠디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그대로 멈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신청합니다. 우리 대연님의 신청곡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전해드릴게요.

4788님 여자친구 열대야 신청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앞으로 열대야가 남았네요. 여름 안 좋아합니다 하셨는데요. 열대야에는 발을 시원하게 하시며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열대야 듣고 올게요.

9834님,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싸이의 예술이야.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그냥 좋아집니다. 아, 그런 노래가 있죠. 뭔가 노래 자체도 좋지만 함께했던 사람이 떠올라서 더 좋은 곡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싸이의 예술이야 들으시면서 그때 즐거웠던 추억까지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7월 9일 오늘이 친구 데이라고 하는데요.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노래도 좋고요. 친구 없으신 분들은 나 혼자만 좋아하는 노래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조영호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고2 때 친구 덕분에 음악에 입문했는데 그때부터 입덕했던 가수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신청해요. 오, 마침 또 친구분이랑 추억이 있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같이 들을게요.

조영훈님이 감사해요. 음악 전도사 친구 장필승 잘 살고 있나 하면서 글 남겨주셨고요. 9701님이 오늘 정말 좋은 소식 들었어요. 2020년부터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진행 못했던 고 신해철님 영화 그대에게가 배우 박정민님 주연으로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가슴 뭉클한 소식입니다. 신청곡 신해철의 그대에게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저도 오늘 기사 봤는데 가짜이긴 하지만 이제 그대에게 영화에 박정민 씨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9701님의 신청곡 무한궤도 그대에게 듣고 올게요.

우주님, 어제 주문한 판초 비옷을 한번 입어보고 나왔는데 식구들이 젖을 찾아야 하네요. 김현철님의 왜 그래 신청해 주셨네요. 아, 식구분들이 반응이 너무 솔직했네요. 그래도 장마철에는 멋보다는 실용성이 중요하잖아요. 비만 잘 막아주면 제 역할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경주님의 신청곡 왜 그래 김현철 씨 노래 듣고 올게요.

1974님 비비의 범파 신청합니다. 밤양객에 빠져서 비비 노래를 찾아 듣는 한 사람이 됐어요. 요즘 나온 신곡이 하늘은 밤에 듣기 너무 좋아서 신청해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듣고 싶네요. 오, 비비 씨 신곡인가요 이거? 비비의 범파 같이 들어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오, BBC 신곡 범파 너무 신나네요. 4497님은 오늘이 생일이었는데 오랜만에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서 축하 문자가 와서 정말 축하받는 느낌이었어요. 거북이의 사계 신청합니다. 예상했던 사람에게 축하받아도 반갑지만 생각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축하를 받으면 기쁨이 또 두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4497님이 신청해주신 거북이의 사계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9833님이 이 시간에는 아 맞다 나 이 노래 좋아했었는데 하게 돼요. 잊었던 좋은 노래들을 들려줘서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김경준님도 사계도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비 오는 지역에 계신 오당지 가족님들 안전하게 보내세요. 김희수님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벌써 마감할 때가 다가오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하셨네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다 보니까 아 우리 9833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노래도 있었지 이렇게 또 추억을 꺼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8495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 뭘까요?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부탁합니다. 신곡이라서 어렵겠지만요 하셨지만 오 이것도 신곡인가 봐요.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우리 8495님이 소개해 주신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로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 보안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이 있다면서 세 가지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따지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았지만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은 청장은 외부 일정으로 부재 중이라거나 보안상의 이유라며 내부 진입을 막았고 장 대표 일행은 30분 넘게 로비에서 경찰과 대치한 끝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도 마음도 없는 태도가 이런 범죄를 발생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최근 이틀간 자국 영토에 대해 실시된 미군의 공습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9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군이 남부 연안의 주요 시설과 성지 마슈하드로 이어지는 동부 철도 교량 두 곳 등을 표적으로 삼아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유엔 헌장 제2조 사항은 물론 종전 양해각서 제1조와 5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횡포가 이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 내렸던 여행 금지를 해제하고 출국 권고로 경보 수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의 경우 캄포추 보코산 지역과 바베시, 포이페시에 지난해 10월 발령한 여행 경보 4단계를 출국 권고인 3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최근 정세가 안정되고 있는 만큼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프레주, 수크레주에 발령한 여행경보 4단계를 3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틀째 이란을 다시 공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과 맺었던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올랐고 미국채 금리도 상승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미국 반도체주는 오히려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아직 이 상황을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기업들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잠시 후 이선혁 AFW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흔들리는 시장 하반기 반전이 가능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4: 미국의 오바마의 현인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여의도의 현인 우리 이선엽 대표님 있지 않습니까?
5: 과찬이십니다.
4: 아유, 예. 아닙니다. 예. 사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다사다난한 상황에서 네. 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5: 예.
4: 아유,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유 이거 뭐 종전 협상도 끝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논조에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거부터가 궁금합니다.
5: 우선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조만간 또 말을 바꿀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일단은 군사 전략도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네. 철수한 걸 알고 계실 거고요.
4: 예.
5: 그럼 다시 그걸 지켜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문제는 결국은 미국이 그렇게 했을 경우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1월 3일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서 현 상황에서 물가를 추가로 자극했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더 커질 텐데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4: 예.
5: 트럼프라는 사람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4: 그렇죠.
5: 뭐 사실 하루에도 말을 몇 번씩 바꾸기 때문에 진정으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도 뭐 다시 전쟁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또 안 했단 말이에요.
4: 예.
5: 그 얘기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이란이 약간 좀 자기를 불편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던지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일부 공습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 그다음에 뭔가 확전을 위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 노이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네, 진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논조로 시장이 받아들인 건지 유가도 물론 오르기도 했고 미 국채 금리도 상승은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안 올랐었거든요.
5: 그렇습니다. 예.
4: 그게 또 그런 상황으로 다들 받아들이는 어떤 수치적인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5: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미국 금리가 오른 건 유가 측면도 일부 있지만
4: 네.
5: 연준에서 오늘 회의록이 나왔잖아요.
4: 네.
5: 그렇죠? 의사록 발언을 보면 일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분들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일부 반영했다라고 보는 건데
4: 네.
5: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뭐 위험적인 수준은 아닌 거니까 뭐 제한적인 수준에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네. 또 시장에서는요. 이게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불안감이 계속되고 또 혹여나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금 동남아시아 경제가 크게 어렵다고
5: 어렵죠.
4: 들었는데
5: 네.
4: 그런 형태로 해서 또 동남아발 뭐 외환위기라든가 경제위기가 트리거가 돼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여파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 90년대 중후반에 그런
4: 예.
5: 일이 있었었죠. 동아시아 위기가 아마 러시아의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건으로 번지고
4: 네.
5: 그게 우리나라 외환위기까지 왔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들 되는데 동남아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 경제도 더 어려워서는 안 되겠지만은 나름대로 지금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 당시 또 기억을 해보시면 한국도 그렇지만 여러 나라가 거의 달러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였지만
4: 예.
5: 우리나라 보면 달러가 넘치잖아요.
4: 네.
5: 다만 환전을 안 할 뿐인 거지.
4: 그렇죠.
5: 예. 지금 뭐 삼성 전자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4: 네.
5: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한 주식이 얼만데
4: 네.
5: 그래서 외환 부족으로 인한 이런 위기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 동남아가 너무 안 좋은 거는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은 되고 빠르게 개선될 것까지는 않습니다.
4: 네.
5: 그래서 위기 가능성은 조금 미약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5: 네.
4: 혹여나 전쟁은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5: 그럼요.
4: 상황이니까요.
5: 네.
4: 정말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투자자들은 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 예.
4: 우리가 지금의 경제 상황, 투자 상황을 어디까지 대비해야 될까요?
5: 사실 이제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금리고 예. 이번 시장도 그랬지만 전 앞으로도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금리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간신히 최근에 이제 그 종전 협상 이런 것들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유가도 좀 잡은 것도 있고 네. 뭐 70불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불 넘었던 거에 비하면 90불대에도 많이 낮아졌죠. 예.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즉 유가라는 게 많이 올라서 이 오른 게 일시적이지 않고 이게 장기화되면 이게 모든 그 산업이나 서비스나 이런 데로 물가가 번져서 고착화될 거란 우려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네. 이걸 얼마나 통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해요. 즉 5년을 내다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

0: 될 텐데 그게 지금 다행히 제어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나오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요것만 네. 올리지 않으면 되는 수준인 거니까 네. 트럼프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왜냐하면 이게 제어가 안 되면 실제 금리 인상을 해줘야 되고 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올리면 유가가 빠지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네. 경기가 완전히 아작이 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이 난 걸 금리 올린다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가가 빠지진 않는데 결국은 예. 미국 경제를 훼손시켜서 훼손시켜서 하는 방법일 건데 중간 선거 앞두고 나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 택하기에는 쉽지 않은 카드라고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현재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을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라면 네. 뭐 잡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뭐 지금 교수님 우려대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은 한 번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네. 낮지 않느냐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네. 누구도 사실 그런 흐름은 원치 않죠.
0: 그럼요.
1: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정치적인 판단까지 고려했었을 때 그럴 가능성은 뭐 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조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주는 정말 최고의 실적들을 발표하고 네. 또 계속해서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오르긴 했는데 네.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니 어떻게 사상 최고치의 실적 발표를 하고 났는데 이틀 연달아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0: 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된 거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1: 시기요.
0: 6월 말에서 7월 초면 반기 말이고 예. 분기 말이고 네. 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동안 반도체가 너무 좋았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글로벌 모든 펀드들이 아주 과도하게 반도체 관련 포지션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60% 육박했으니까 예.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리밸런싱 작업이 최근까지도 벌어졌어요.
1: 예.
0: 예. 오늘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1: 네.
0: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냐면 야 너무 반도체가 과도하게 들고 있어.
1: 예.
0: 그러니까 일부 분산해. 좀 덜어내서 이 정도 이상은 들고 가지 마. 그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특정 섹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산 운용 측면에서 이렇게는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니 줄여라는 권고기 때문에 실적과는 무관한 겁니다. 근데 그 자금이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1: 예.
0: 글로벌적으로.
1: 네.
0: 일단 그게 일차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 ADR도 영향이 네. 있었어요.
1: 오.
0: 오늘 하이닉스 ADR이 7대 1 경쟁률을 보였죠.
1: 예.
0: 그 ADR을 살려면 기존에 있었던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팔아서 거기로 가요.
1: 예.
0: 대부분.
1: 예.
0: 그래서 그 영향도 우리나라에서는 꽤 있었다라고 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여기에다가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1: 네.
0: 아시는 것처럼 ETF 대한일 기업의 ETF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1: 예.
0: 사실 이 정도 변동성은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는 변동성인데 이 변동성이 하루 이틀이야 여러 차례 지속되면 이게 시장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나름대로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이 되게 됩니다.
1: 그렇겠죠.
0: 예. 그래서 안 좋은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만 반응하기 시작을 했고 당연히 레버리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조금만 손실 나도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1: 네.
0: 아마 지금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반토막 까지도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못 견디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 아.
0: 그래서 계속 팔게 되고 팔게 되고 팔게 되고 그 매물이 계속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 빠지는 것만 놓고 보니까 또 기술적 분석하신 분들은 이게 지지선이 무너졌다 보니까 더 안 좋게 반응을 하셨었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불을 붙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구냐는
1: 예.
0: 의구심들이 있었었고 그렇죠? 또 메타가 뭐 또 나름대로 그죠? 여러 가지 뭐 임대를 하네 뭐니 그러니까 혹시 반도체가 남아도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 이런 자금들이 한꺼번에 뭉치다 보니까
1: 네.
0: 시장이 너무 격하게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원래 내재되어 있던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0: 네.
1: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레버리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0: 네.
1: 레버리지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표적인 투자 방편이긴
0: 그럼요.
1: 한데
0: 네.
1: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이렇게 레버리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 이건 뭡니까?
0: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일단 한국의 특정 기업 두 개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미국도 반도체 관련 기업이 우리나라처럼 안 빠진 게 아닙니다. 네. 뭐 우리가 더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방향은 같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다우지수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주요 지수들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관련 기업들 뭐 물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합하면 60%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시장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높았던 건데 네. 최근에 이렇게 관심도가 높았던 이유는 네. 상반기 때 포모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몇 종목 빼놓고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었어요.
1: 그랬죠.
0: 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럼 뒤늦게 동참하신 분 예. 입장에서는 내가 뒤늦게라도 수익률을 만회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1: 네.
0: 그럼 당연히 내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전망도 좋다고 하니 예. 두 배짜리를 사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네. 한국 투자자분들의 투기적 성향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 아, 그래요?
0: 미국에서 거래되는 레버리지나 아니면 예. 두 배짜리 세 배짜리들 거의 매수 1위가 한국인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0: 그리고 전 세계에서 파생 거래량 1위가 한국입니다.
1: 아.
0: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아.
0: 그만큼 우리가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런 상품이 나오면서 불을 질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건 맞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근을해서 과열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그에 따른 부작용 또는 되돌림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네요.
1: 그렇군요.
0: 네.
1: 원래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약간 투자 성향도 투기성에 가까운 것도
0: 전 세계 1위입니다.
1: 전 세계 1위. 이거는 뭐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0: 아니죠.
1: 게
0: 아니죠. 그럼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역동성이에요.
1: 예.
0: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진 것도 사실 그런 역동성도 있었고
1: 그렇죠.
0: 그죠? 일단 해보자
1: 네.
0: 나가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1: 예.
0: 거란데 이게 투자에도 연결돼서 좀 문제였던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의 기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높게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요즘 변동성이 컸던 이유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 과정에서 아마존이 추가 투자를 위해 또 채권을 발행했는데 인기가 뚝 떨어졌다 이 소식도
0: 네.
1: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반도체 지금 쏠려 있는 전 국민의 이 자금들 더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0: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 이 시점에서 왜 채권을 발행했지?
1: 예.
0: 추가적으로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발행을 한 거예요.
1: 예.
0: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1: 예.
0: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도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게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금리와 관련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1: 아.
0: 예,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안정되고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건 금리가 떨어져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상기라면
1: 예.
0: 금리 인상기랑 그 채권을 샀었을 때 사실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사실 금리 측면이 조금 더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 들어서 미국에 혹시 금리가 안정되는 수순이 들어오면
1: 예.
0: 다시 빅테크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좀 더 온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 이전까지는 이런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양면으로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 발행이 좀 쉽지 않았다는 부분들
1: 네.
0: 뭐 채권 발행은 됐지만 인기가 좀 떨어진
1: 네,
0: 부분이죠.
1: 네, 네.
0: 이거 좀 말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1: 네.
0: 두 번째는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 더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마존 소식만 들어보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반도체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메타는 반도체를 더 사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같이 내놓고도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 데이터 센터 남아요. 이거 좀 갖다 쓰세요. 이걸 하니까 또 시장에서 불안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메타의 상황은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메타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고.
1: 예.
0: 반도체 추가 구매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캐나다에다가 추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컴퓨팅 파워가 남는 기업이 추가 건설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1: 그렇네요.
0: 이게 유유설비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1: 예.
0: 뭔가 학습할 때 하는 것과 지금 뭐 흔히 얘기해서 AI 에이전틱을 할 때 이 고단이 되는 건 조금 분야가 약간 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일부 가지고 있는 거 임대를 해서 일단 캐시카우를 마련해서
1: 예.
0: 추가적으로 반도체를 살려는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지금 메타 같은 경우가 한 번도 내가 좀 뭐 이렇게 뭐 줄인다거나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은 없었었고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1: 네.
0: 이건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1: 네.
0: 메타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 메타의 AI 이름이 뭔지 기억나시죠?
1: 뭐였죠?
0: 뮤즈 스파크라는
1: 맞아요.
0: 겁니다.
1: 맞아요. 예, 예.
0: 근데 메타가 이걸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1: 네.
0: 올해도 아마 1250억 달러인가 1450억 달러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순위가 엄청 뒤쳐져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앤스로픽의 클로드가 지금 점수가 인텔리전스 기준으로 60점 나와요. 예. 그다음에 2, 3등이 한 55점 이렇게 나오는데 뮤즈스파크는 44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뭐 수능 이렇게 보는데 점수가 되게 뒤쳐져 있는 친구예요. 예. 그러면 이 메타가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 선두주자를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1: 그래야겠죠.
0: 그럼 지금 공부를 제일 안 했고 예. 공부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가 네. 여기서 투자를 줄이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완전히 뒤쳐지겠죠.
0: 예. 앞으로 더 늘

0: 되지 않느냐? 네. 아니요. 진짜 주주를 달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1: 뭡니까?
0: 생존이에요.
1: 아.
0: 자, 지금 시장에서 메타에 대해서 질책은 이거예요. 야, 너 그렇게 투자해놓고도 왜 등수가 이래요? 그렇죠? 너 공부했다면서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 아. 이게 질책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공부를 안 한 거죠.
1: 예.
0: 엉망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 저 지금 투자 중단하고 일단은 현금부터 쌓을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투자를 중단하거나 늦추면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1: 아,
0: 더 달아나죠.
1: 그렇죠.
0: 그럼 평생 못 따라잡는 거예요.
1: 주가 박살나겠네요.
0: 예. 그럼 나중에 메타 어떻게 될까요?
1: 예.
0: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1: 그렇죠.
0: 그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성적이 낮은 학생이 지금 과외를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월급보다 더 많은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아버지를 위한다고 아버지 저 과외 그만둘게요. 그렇게 하면 돼.
1: 혼나죠.
0: 그렇죠. 아버지가 원하는 게 투자자인데 아버지는 뭘 원해요?
1: 예,
0: 야, 힘들어도
1: 향상.
0: 괜찮으니까 성적 향상해. 이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예. 예. 좀 이해가 됐습니다.
0: 됐습니까? 예.
1: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확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 걱정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인가 여기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1: 이제 뭐 그게 3년 뒤가 될지 뭐 5년 뒤가 될지 진짜 뭐 내후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두 개, 세 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된다든가 아니면 한두 개만 남고 도태된다든가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점이 도래하는 시그널 아니면 아 이때부터는 얘네들은 이제 투자 그만하고 아 저는 공부해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저 기술 배울래요. 이런 학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0: 분명히 있어요. 네.
1: 그거 언제 알아보면 좋을까요?
0: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돈 떨어져서 못하진 않아요.
1: 네.
0: 어디서라도 땡겨서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성능이 너무 급격하게 차이 날 때입니다.
1: 아.
0: 그런데 지금은 선두주자도 성능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1: 예.
0: 많은 분들이 99년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99년에는 그때는 ADSL이라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이
1: 그러니까
0: 우리 보통 펜티엄 또는 586 이게 처음 나왔을 때인데 모든 586 다 똑같았어요. 성능은 같아요.
1: 예.
0: 성능 같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통신만망 더 깔으면 되죠.
1: 그렇죠.
0: 우리 집에 더 할 때로 이거 경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과잉 경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AI 관련 기업은 설치를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1: 아.
0: 그러면 이 성능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걸 먼저 도달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는지 그걸 보통 우리는 AGI라고 하죠. 즉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AI가 누가 먼저 완성이 되면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1: 네.
0: 선두주자와 후발주자가 격차가 있다라면 그렇죠. 또는 어떤 선두주자가 또 획기적인 기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와 이건 어나더 레벨인데 또 다른 레벨이야라고 할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어떤 그 데이터 뭐죠? 전력만 갖다 놓고 더 많은 반도체만 있으면 따라가는데 여전히 문제가 없거든요.
1: 아.
0: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거로 인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지금 AI 기업들이 꿈꾸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AI 기업은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돈 땡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생존 경쟁을 통해서 나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1: 아, 이 시장
0: 뭐
1: 다
0: 이제
1: 먹는구나.
0: 이 시장 다 먹는 거죠.
1: 아,
0: 평생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 야 너 10만 원 내, 야 이제 20만 원 내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걸 위해서 쿠팡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예.
0: 쿠팡이 처음에 시장 점유율 늘릴 때 어떻게 했나요?
1: 뭐 엄청난 적자였죠.
0: 적자를 냈죠. 그런데 결국 시장 점유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 아유, 지금 답답합니다.
0: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 적절한데 가능하겠어라는 건 이 그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간과하고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원래 사업 목적 자체가 독점적 구조로 가져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킨 게임을 하고 치킨 게임 속에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 다음에 나만 살아남으면 그때부터는 오로지 거기다가 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못 쓰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돈 낼 만큼 내. 이게 이 사람들의 전략인 거고요. 우린 두 번 정도 겪었어요. 옛날에 야후하고 구글하고 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야후 없어지고 야후 지금 꼬꾸라지고 구글 하나 남았잖아요. 독점적 구조가 됐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나왔었을 때 그때 1위가 원래 신비안이라고 노키아 거였었어요. 그런데 얘네 다 무너지고 결국 안드로이드 하고 애플 두 개만 남았죠.
1: 그랬죠.
0: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 애플이 지금까지 해먹고 있잖아요.
1: 예.
0: 수십 년간 예. 똑같은 거예요. 구글도 그래서 유튜브까지 지금까지 해먹고 있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걸 위해서 지금 감내하는 건데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어떠느니 그죠? 뭐 이득이 안 나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네. 또는 가고자 하는 지향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대표님 네. 말씀 듣고 보니.

0: 보니까 애플을 비롯해서 구글 뭐 지금 이 많은 회사들이 본인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었을 때의 그 성공 방정식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1: 그럼요.
0: 야 지금은 돈 아낄 때가 아니야.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어떻게든 투자해서 한 땅이라도 더 차지해야 돼. 그걸 하고 있는 거군요.
1: 그럼 메타가 앞서도 말씀드린 지금도 성적이 열악한데 네. 여기서 투자를 줄인다?
0: 말도
1: 그러면 선두주자 더 달려가겠죠.
0: 그렇죠.
1: 그럼 이 기업은 끝인 거예요.
0: 그렇네.
1: 근데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보고서 나오는 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이해했습니다.
1: 예.
0: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변수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뭐 국제 정세도 말씀 나눴지만 뭐 특히 많이 여쭤봤던 부분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현 상황인데 네. 저희가 그걸 여쭤봤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들 모두 반도체에 투자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수요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걸 들여다본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여쭤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적지 않은 돈들 반도체에 넣으신 분들이 많아 제가 대신 걱정해드리는 건데 이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1부 마지막에 언젠가 교통정리가 돼서
1: 그럼요.
3: 한두 회사나 두세 회사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 그럼 그때부터 얘네들이 반도체 덜 사지 않을까요? 이 걱정하시면서 지금부터 또 바들바들 떠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 실제는 가능성이 낮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한 둘 정도 남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지컬 AI 시장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AI 에이전틱 시장이라고 해서 AI 네. 비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네. 이거보다 많이 얘기하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으로 가게 되면 네. 휴머노이드로 가게 되면 현재보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도 컴퓨팅 파워가 1000배가 더 필요합니다.
3: 야.
1: 이게 정말 큰 거거든요.
3: 예.
1: 그래서 결국은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한번 쉬었다 가느냐 그 차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지금 말씀 주신 한둘이 남기 이전에
3: 네.
1: 한둘이 남기 이전에 피지컬 AI 시장이 제대로 열리면
3: 네.
1: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3: 예.
1: 이게 좀 간격이 있어서
3: 예.
1: 한둘 정도 남았는데 피지컬 AI 시장이 조금 더 뭐 한 1, 2년 정도 딜레이됐다라면
3: 예.
1: 그땐 제가 볼 땐 반도체가 제법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3: 네.
1: 중요한 건 이 AI 이거보다도 피지컬 AI 시장이 훨씬 더 큰 게 피지컬 AI는 전부 다 동영상 기반이라 그래요.
3: 예.
1: 우리가 글로 보는 것보다도 또 영상을 볼 때 더 많은 그저 데이터를 잡아먹는 게 일반적인
3: 네.
1: 거고
3: 네.
1: 피지컬 AI 같은 모든 걸 다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되고 그걸 모든 걸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3: 네.
1: 이 용량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일론 머스크가
3: 네.
1: 일론 머스크가 자기 팹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얘기한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3: 아.
1: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TSMC라든가 수많은 기업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지만
3: 예.
1: 이들의 생산에 어떤 관련해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도
3: 네.
1: 내가 피지컬 AI를 하는 시점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 그걸 지난해 3, 4년 뒤라고 얘기했으니까
3: 네.
1: 2028년, 2029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3: 네.
1: 그때는 지금보다 1000배가 더 필요한데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공장을 이어서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를 줬던 거예요.
3: 네.
1: 그러니까 관건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3: 네.
1: 그래서 피지컬 AI 시장이 생각보다 실제로 빨리 열리면 기대가 아니라
3: 예.
1: 열리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림 거고
3: 네.
1: 그게 아니면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림 정도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3: 예.
1: 이전에는 이 데이터를 한번 지우면
3: 예.
1: 반도체를 이제 교체하는 주기가 짧았는데
3: 네.
1: 요즘 교체 주기가 짧아요. 이 정도 데이터 센터를 투자해 놓은 것들이
3: 예.
1: 왜냐하면 우리가 AI 에이전트로 뭔가 실행을 시킬 때마다
3: 예.

0: 이 데이터 센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만 다르지만 5년이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3년이다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좀 더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5년마다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또 지어야 되는 거죠. 아. 새롭게. 예.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예.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뭐 누가 컴퓨터를 많이 사거나 또는 예. 스마트폰을 사는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1: 그랬죠.
0: 뭐 그것도 수요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예. 그 수요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아. 이 정도 수요는 계속해서 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물론 앞으로도 이 정도만 유지되면 주가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 주가는 더 늘어야 좋은 거지 예, 예, 예. 이 정도면 더 많이 빠지진 않아도 올라가진 않을 거니까 그건 조금 다른 개념일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피지컬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인데 라는 생각까지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더 잠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투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1: 아.
0: 아니 그 많은 투자자분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지금 뭐 시장이 우려대로 지금 반도체가 꼭지고
1: 네.
0: 공급이 과잉이면 광주 지을 수 있어요.
1: 아 그렇죠.
0: 제가 볼 때 용인도 취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렇네요. 예.
0: 근데도 그걸 했었을 때는 그분들이 뭔가를 봤던 거잖아요. 뭔가 생각을 하셨을 텐데
1: 네.
0: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1: 아.
0: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반도체 대한 더 많이 하실 거고 보고도 네. 받고 현 상황을 더 정확하게 하실 텐데
1: 그렇죠.
0: 거기서 지금보다 저렇게 많이 늘리겠다는 의도 안에는 그 뒤에 있을 수요에 대한 대비가 있을 건데
1: 네.
0: 그 수요가 지금 있는 AI 데이터 센터 정도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예.
1: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이 걱정을 하세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누가 발주 왕창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거 믿고 공장 크게 지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아 발주를 생각보다 덜 할 것 같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공장 크게 지어놓은 곳이 끌려다닐 수도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괜히 그런 좌충수 드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0: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 있죠.
1: 예.
0: 그런 적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1: 예.
0: 그것 때문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 기업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장기 공급 계약도 그들이 나 못해 하면 그만이긴 한데
1: 예.
0: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페널티를 많이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수금을 일단 얼마 줘야 장기 공급 계약을 해줘요.
1: 네.
0: 이 정도 무조건 이건 내가 갖는 거고
1: 예.
0: 두 번째는 나중에 장기 공급 계약에서 반도체가 떨어지면 일정 부분 가격을 조정해주는 제도도 있고
1: 예.
0: 또 최소 이물량까지는 가져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미래에 나오는 모든 실적을 다 반영해서 지금 수요 공장을 짓고 있지는 않아요.
1: 팹을
0: 짓지 않고 그것도 보수적으로 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워낙 예. 뒤였잖아요.
1: 예.
0: 특히 애플 때문에 많이
1: 맞아요.
0: 그랬어요. 애플이 자기네들 이익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 관련 가격을 본인들은 가격을 내린 적 없죠.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격을 3분의 1씩 후려쳐서
1: 네.
0: 이 관련 기업들이 어려울 뻔했단 말이에요.
1: 네.
0: 오늘도 팀쿡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반도체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냅두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제대로 좀 한번 손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저는 갑질이라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1: 네.
0: 애플한테 갑질해야 돼요.
1: 네.
0: 해서 네가 의리니까 싫으면 말하라고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삼성한테만 주면 좋잖아요. 그죠?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예.
0: 되게 뭔가 피해자처럼 코스프레를 하는데
1: 네.
0: 아닌 건 아닌 겁니다.
1: 예. 예. 혹여나
0: 예.
1: 저러다가 중국 반도체 쓰면 어떡하죠?
0: 가라 그러세요. 받을 수 있으면 가라 그러세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시원한 논평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도 아직도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 이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기분 좋은 상상해보죠. 반도체가 더 시장이 커지고 우리 반도체 두 기업이 더 날아다니고 그래서 주가도 더 오르고 더 오르고 하면 야 국민연금 고민도 커질 것 같아요.
0: 네.
1: 계속 이거 이 비중이 점점 조정해야 되네. 이거 계속 이쪽 섹터가 커졌네. 이 리밸런싱 앞으로도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0: 맞습니다.
1: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사실은 많이 올라서 리밸런싱한 건 나쁜 건 아니죠. 계속 주가가 좋아서 물량을 내놓으면 시장을 시킬 수도 있고
1: 네.
0: 속도 조절할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에 리밸런싱을 안 한 건 많이 아쉬웠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리밸런싱을 했었다라면 시장이 이 정도는 과열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방향은 분명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지금 굳이 어려운 시점에 지금 리밸런싱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래서 항상 투자에 대한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 예.
0: 어쨌든 올라갈 때 리밸런싱 하는 거는 사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하지만
1: 예.
0: 큰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1: 아.
0: 다만 많이 올라서 시장에 이제 조정받을 때가 되고 그렇잖아도 이제는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리밸런스 시작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자산 운용은 자산 운용의 원칙에 따라서 하게 내둬야 됩니다.
1: 예.
0: 이걸 정치권들이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게 나중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탐 대실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한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원칙이 있다라면 그냥 원칙대로 하게 놔두면
1: 네.
0: 나름대로 우리에 미치는 피해가 없진 않겠지만 그 피해 폭도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어떤 그 자산도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등등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거시적인 내용도 한번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또 걱정하는 게 환율입니다.
0: 예.
1: 이 환율은 꼭 투자뿐만이 아니라 물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출입 관련해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수출 잘하고 그랬는데 너무 높은 것 같아서
0: 네.
1: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0: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환율이 지금 저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가 없는 게 아닌데 환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 예.
0: 또는 국내보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럼 생각보다 방법은 일단은 결론부터 내놓고 해야 돼요.
1: 예.
0: 지금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환전을 해서 국내로 들어올 만한 매력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정부가 이런저런 처방 내리는 건 제가 볼 땐 아예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 최근에 이 변동 겪어보셨죠?
1: 네.
0: 나중에 결국 주식시장이 똑같이 좋다라면 국내에 남고 싶으세요? 안정적인 해외로 가고 싶으세요?
1: 아, 해외로 가고 싶어요.
0: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1: 예.
0: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변동성도 줄여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게 하면 국내 시장의 매력이 높아지면 해외로 덜 갈 거 아닙니까?
1: 네.
0: 또는 갔던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죠.
1: 그렇죠.
0: 이런 게 정책이 돼야 돼요.
1: 아.
0: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기업들도 그래요.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1: 예.
0: 세제 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 혜택도 되게 많은 것 같아. 미국도 되게 좋지만 나름대로 한국에서 기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환전하지 말라도 환전을 할 거예요.
1: 예.
0: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원화가 이렇게 된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최근에 원화가 굉장히 약세인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선
1: 네.
0: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팔았던 것뿐인
1: 네네.
0: 거고요. 근데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화가 되게 약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앞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안정이 되면 그런 어떤 그 급격한 원화 약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1: 네.
0: 다만 이 상황도 이 정도도 부담이 되니 조금 네. 더 원화의 수준을 1,400원대로 낮추고 싶어 하면 앞서 말씀드린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돼야 됩니다.
1: 예.
0: 보세요. 이번에 외국인들도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요즘 한국 시장 너무 변동이 커서 좀 회피해. 이런 어떤 보고서들도 나왔죠.
1: 예.
0: 자, 반도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1: 네.
0: 너무 두 기업에 쏠려 있는데 변동성이 심해서 여기는 자산에 투자하기로서의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1: 네.
0: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마련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결론부터 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달러가 저절로 우리가 억지로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책을 쓰신다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어떤 그죠 부분에 그치고 되려 부작용도 양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 진짜 단기적으로는 그런 인센티브 조치 아니면 유인책 이런 것들이라도 만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0: 네.
1: 한데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여쭤볼게요.
0: 네.
1: 앞서서 우리 1부에서 우리 대표님도 미리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라고 예고해 주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 AI 기업 한두 개만 남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또는 산업 현장에서 AI 없으면 일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리면 슬슬 구동력 오를 것 같아요.
0: 많이 오르겠죠.
1: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나중에 그 시점이 되면 반도체도 팔긴 팔리겠지만 더 많은 구동력 올려버리면 이거 나중에 달러 필요해져서 지금 수준의 어떻게 환율보다 더 높은 환율대로 궁극적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실제 걱정이고
1: 네.
0: 최근에 일부 아시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최근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환율의 급등 요인 중에 하나도 그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1: 예, 예.
0: 유튜브로도 달러도 하게 되고.
1: 맞아요.
0: 그다음 지금 구동료. 그러니까 우리나라 AI 모델이 없죠.
1: 예.
0: 우리는 어쨌든 AI를 쓰려면 다 미국 걸 쓰거나 다른 나라 걸 써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나가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디지털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거나 플랫폼만 해도 우리 게 있었어요. 네. 네이버라는 게 있었고 카카오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 AI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1: 그렇네요.
0: 사실 이런 점들도 제가 보기에는 네. 환율을 잡기 쉽지 않은 그래서 일부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디어 측면에서 어떤 얘기도 하냐면 반도체를 원화로 팔면 어떻겠느냐. 달러로 팔지 않고. 저는 꽤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지금은 못 파니까요.
1: 예, 없으니까 예. 원화로 일정 부분 사주면 어때? 그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예. 이제 기업들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단순한 생각에서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진짜 그것도 아니, 검토해볼 만한 아이디어 예. 같아요.
1: 어차피 우리 부밖에 없는데.
0: 맞아요.
1: 예, 뭐 하지 말란 법도 없죠.
0: 네,
1: 예.
0: 사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승전 지금은 AI인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유 그 대표님 제가 이럴 줄 모르고 한 몇 달 주저했다가 타이밍 놓쳐서 지금 들어가긴 아유 저는 가슴 떨려서 못 들어가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늘 그 다음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AI 지금 주도 준 거 알았는데 난 이 버스 못 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쪽을 주로 공부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까요? 했을 때 주로 어떻게 추천해 주세요?
1: 주로 이제 결국은 변화인데 새로운 병목이 생기는 것들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1: 그럼 예를 들면 쉬울 텐데 처음 AI가 굉장히 시장에 핫했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는 학습이 제일 중요했고
0: 네.
1: 학습에서 제일 필요한 게 GPU였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미국에 있는 GPU 관련주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 기업이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도 기업이었었고
0: 예.
1: 두 번째는 갑자기 그게 GPU가 엄청나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전력이 부족했었어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지난해까지 또는 올 초까지도 전력 관련 기업들이 한 20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0: 예.
1: 역시 전력 병목이라서.
0: 예.
1: 그다음에 지난 여름부터는 AI 에이전틱 시장이 오면서 메모리가 되게 갑자기 병목이 되면서 또 메모리 관련 기업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병목이 돼버렸어요.
0: 예.
1: 또 이제 올 초부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력을 효율화하는 여러 전기 부품 관련 기업들이 또 병목이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0: 아, 광 뭐 이런 거요?
1: 예, 맞습니다.
0: 아.
1: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에이전틱을 하다 보니까 에이전틱 AI를 하다 보니까 메모리도 필요한데 결국 일을 시킬 때는 뭔가 일을 정해주는 순서가 필요했고
0: 예.
1: 이 순서와 관련된 게 결국 CPU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이 미국에서 급등을 했었던
0: 아.
1: 거고 잘 보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만 주도주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0: 예.
1: 아니고요. 시기별로 보면 새로운 주도주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0: 그렇네요.
1: AI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병목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0: 네.
1: 이번에는 이쪽의 병목이 많이 시작됐어라고 하면 그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산업들이 된 거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0: 예.
1: 자, 지금 AI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요.
0: 예.
1: 두 번째, 전기도 너무 부족해요.
0: 예.
1: 그러면 반대 기술도 우리가 봐야 돼요.
0: 오.
1: 전력을 효율화하는 기술이 나온다면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를 덜 쓰는 기술이 나온다면 미완에 그쳤지만 이전에 딥시크가 그랬었던 거고
0: 예.
1: 그다음에 터보콘트가 그랬었죠.
0: 예.
1: 이런 것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미완에 그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반도체를 덜 쓰고 현재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은 고민이 나오는 거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러면 시장은 항상 되게 스마트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반도체를 덜 쓰는 기술이 더 많이 발달할 거고
0: 예.
1: 또 전력이 효율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저는 이런 산업들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대표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요 근래 느꼈던
1: 네.
0: 그 궁금증이 하나 풀린 네. 게 제 주변에서 반도체 관련 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서 오랫동안 이쪽에 투자해서
1: 네.
0: 적지 않은 성과 보신 분들이 좀
1: 네.
0: 있었는데 이분들이 요 근래에는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투자 성과가 좀 떨어졌었던 게 예전에 사이클을 자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진짜 우리 대표님 말씀을 일부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봤더니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과거와는 다른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 변화가 확실히 생기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1: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전에 사이클 산업인데 지금도 경계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사이클인데 이전보다 한 10배 큰 사이클이야라고 사이클인데 좀 사이클의 크기가 커라고
0: 네.
1: 주장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 뭐 UBS 미국의 증권사 저희 유럽의 증권사라는 이런 데에서는
0: 네.
1: 장기적으로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0: 네.
1: 안정적인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까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반도체가 많이 부족한다고 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어요.
0: 그렇겠죠.
1: 왜냐하면 내 고객들도 살아야
0: 예.
1: 내가 나중에 팔 수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이 기업들도 뭐 빠르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올해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올리는 폭을 덜 올릴 수도 있거든요.
0: 네.
1: 대신에 덜 올리면서 조건을 길게 가져가라
0: 예.
1: 라고 하면서 안정을 추가할 수 있는데 참고로 HBM은 맞춤형이에요. 이거 주문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맞춤형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놓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만들어 왔는데 사가면 되는데

0: 안 사가면 사이클이 무너지는 거지만 예. 지금은 주문하는 만큼만 해요. 아. 그래서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수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전환하냐가 굉장히 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인식이 전환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진짜 사이클이었는 줄 알았더니 이전과는 다른 걸로 가네 라고 해서 인식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면 예. 그때는 주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이 기업도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는 기업이 돼.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를 바꿔줘요.
1: 네.
0: 너는 너무 낮은 잣대였으니까 이제 좀 좋은 잣대로 바꿔줄게. TSMC처럼.
1: 네.
0: 다만 그건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느껴가는지 시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1: 네.
0: 그리고 그 고민은 여러 가지 계약 형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관점에서 우리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AI 분야들 전부 다 여쭤봤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경쟁자들도 살펴봐야겠죠.
0: 네.
1: 바로 중국입니다.
0: 네.
1: 중국이 나름대로 AI 막 치고 올라온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0: 네.
1: 지금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최근에 이제 핫한 게 쯔프 AI라 그래서 이제 중국 북경에 가면 이제 중관촌이라는 그 우리가 이런 벤처타운이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있는데 이제 칭화대 애들이 만든 거고요.
1: 네.
0: 거기서 나온 모델이 지금 3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GLM 5점이라는 모델인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일단은 성능도 되게 좋고
1: 예.
0: 어느 정도 성능이 좋냐면 지금 GPT만은 못한데 제미나이만큼만 왔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성적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 예.
0: 오늘 아침 본 기준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싸요.
1: 예.
0: 가격이 토큰 가격이 훨씬 싸서 효율화에 되게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 때도 그랬지만 딥시크는 이제 미완에 그쳤지만 이게 뭐 이 정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게 더 진행이 되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일단 코딩은 되게 그러니까 고단위 코딩은 아직은 아닌데 뭔가 일반적인 코딩은 이걸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1: 네.
0: 특히 얘는 오픈소스죠.
1: 네.
0: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겠어? 그렇죠? 미국 기업들은 많이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비싸고 성능 좋은 건 받을 수 있지만
1: 네.
0: 중저가도 싸게는 받아야 되는데
1: 네.
0: 중국계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겠어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1: 예.
0: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중국이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싼 걸 썼어요.
1: 예.
0: 근데 갑자기 그걸 끊어버리면 어떡하죠? 이번에 오픈AI 클로드도 그랬죠.
1: 예, 예.
0: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사실상 미국 내에서도 이런 효율화를 하면서 미국이 이걸 가져가야 되는 그림이 맞는 거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일부 쓰고 있겠지만
1: 예.
0: 사실 나름대로 이 시장은 좀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중국 중심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0: 일단 무서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중국의 AI 수준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0: 네.
1: 뭔가 얘네들도 실력이 부쩍부쩍 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거 우리 두 반도체 회사를 넘볼 수준까지 와 있는 거지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0: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무서운 속도로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1: 예.
0: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제가 정확하게 좀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하는 창신 메모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불량률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도체가 10배가 오르니까
1: 네.
0: 그거 해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엔 다 적자였는데 그렇게 해도 몇 배의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예.
0: 일단 뭐가 생기죠? 현금이 생기죠. 그 수율에도
1: 네.
0: 그 불량률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두 기업과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아예 소비자 기업들한테는 반도체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어디서 반도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부 불량이 있더라도 그 기업 걸 쓸 수밖에 없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야, 써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중국은 되게 조건도 괜찮아요.
1: 예.
0: 중국 거 샀을 때. 그래서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글로벌의 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진했던 중국 기업이 따라올 수 있는
1: 네.
0: 여건을 만들어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1: 네.
0: 그렇다고 반도체가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빠르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수익도 중요하지만 물량을 조금 더 만들어서
1: 그렇네요.
0: 우리 고객들한테 줘야 이 친구들이 중국을 안 갈 거 아니에요.
1: 예.
0: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진짜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공급이 쇼티지가 나니까 약간 뭐가 의구심이 있는 중국 반도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때문에 중국은 수율도 떨어지는데 그게 갑자기 이익을 내는 구간으로 바뀌어버리면
0: 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미국에 있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파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뭐 이런 거 만드는 네. 기업들도 결국은 요즘은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예 이 기업들한테는 반도체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야 팔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그렇죠. 없는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없어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아. 그럼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권이 아니냐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네. 일단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하고 싶다. 참고로 아까 애플 말씀 주셨는데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90%를 가져가고 있고 네. 지금 그 10%를 못 가서 저렇게 징징대고 있다는 아.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예. 그래서 또 그렇게 가져가려면 가져가 하셨군요.
0: 때려주고 싶어요. 예. 얄미워요. 저 삼성 껐습니다. 예.
1: 자, 오늘 우리 대표님 덕분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얻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하반기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는 게 좋을까요?
0: 저도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 99년이나 이전에 있었던 버블과 다른 게 뭐냐면 네. 모든 버블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역할을 해줬지만 예. 이전에는 다 전부 다 간접 투자를 통해서 버블을 일으켰어요. 99년엔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거 예. 2006년도에는 미래에셋의 그 정리식 펀드가 그 열풍이어서 그러면 이제 개인 자금이긴 하지만 기관들이 움직이지도 보니까 과도하게 쏠리거나 이런 네. 거는 적었는데 예.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ETF로 운용하시다 보니까 참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자들은 군중심리에 휩싸이게 돼요. 예. 그래서 좋다라고 하면 위로 과도하게 쏠리고 이번에 반도체 레버리지처럼 네. 또 반대로 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 그 정도가 아닌데 과도하게 비관 눈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보실 때는 저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너무 뉴스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뒤져보면 분명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뒤져보면 되는데 해외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해외 기업도 우리하고 똑같이 빠졌을까? 아니면 해외 지수는 무사한가? 관련 기업들은 다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력기기들 엄청 빠졌는데 미국의 GE버노바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GE버노바가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처럼 따라오든가 아니면 우리 게 너무 저평가됐으면 올라가든가.
1: 그렇네요.
0: 그러면 그렇죠? 객관적인 판단들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빠질 때 일본은 안 빠졌거든요. 예. 미국도 안 빠지고. 그러면 어제 빠진 게 우리가 너무 비정상적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뉴스만 보실 게 아니라 해외 그렇네요. 기업들과 비교를 통해서 조금 객관화해야 이런 어떤 극단적으로 쏠리는 심리에서 조금 저는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항상 흔들릴 때는 해외는 어떻게 되는지 슬쩍 들여다보면 판단할 때 훨씬 더 유효할 것 같네요. 오늘도 또 많은 거 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기.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습니다. 현재 시간 9일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요르단 영공에 진입하면서 요르단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요르단 영공을 침범함에 따라 공안국이 공습 경보를 발령했으며 해당 위협에 즉각 대응해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요격된 미사일이 모두 8발이고 인명 또는 물적 피해는 없었다면서 이란의 공격 목표물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폐막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열망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뒤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유럽 주군 미군의 추가 철수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많은 것이 그린란드에 달려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앙카라 도착 직후인 지난 7일에도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통제돼야 하는 곳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강한 비가 잦아든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대부분 오늘 밤 비가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4: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이 헷갈리는 말 소유와 점유가 있습니다. 소유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을 뜻해 법률적

0: 앞으로는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점유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을 뜻하는데요. 소유는 주인이 나이지만 내가 점유했다고 해서 내 것인 건 아니죠. 함께 알아두면 좋을 우리말 중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뜻하는 취득도 있습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2: 가며 역주행의 아이콘이 되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0: 7월 9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The Temptations, My Girl이었어요. 1964년에 발표가 됐고 92년도에 영화 마이걸에 사용되면서 다시 차트 역주행을 했고 그러면서 60년대부터 쭉 사랑을 받았었던 음악인데 지금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고 있는 명곡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음악을 들을 때 약간 그 통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시원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다 딱딱 맞아떨어져서 개운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이 노래에서 리듬을 살려주는 그 손가락 튕기는 소리 있죠. 이 핑거스냅 사운드가 굉장히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거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들리세요? 저 잘하죠? 근데 제가 왼손은 좀 잘 되는데 오른손은 아예 안 돼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들어간 노래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박수라던가 이 손가락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원초적인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반주가 없더라도 그냥 발구르는 소리, 박수 소리, 이런 손가락 소리 이런 걸로 리듬을 만들어서 노래를 해왔고 그게 음악의 어떤 원형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거를 이제 기계적인 사운드로 만들어내든 아니면 실제로 손가락 튕기는 소리를 이용을 하든 그걸로 리듬을 만들어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초성을 딱 건드려주는 음악들이 제법 많거든요. 음악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핑거스냅 소리, 손가락 튕기는 소리 어떤 음악들 안에 숨어 있는지 오늘 한번 쭉 같이 찾아서 들어보시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참여는 어김없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편안하게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간다는 거는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무료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와 주세요. 회원가입만 하면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있습니다. 역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부르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들어가 있는 노래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곡의 노래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패기 리의 Fever부터 들으셨어요. 이 노래 진짜 멋있죠? 그 제가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노래고요. 실제로 약간 패기 리가 이 약간 어둡고 핀 조명만 촥 내려와 있는 그런 무대 위에서 손가락을 탁탁 튕기면서 네, 스탠드 마이크여야 돼요. 앉아있으면 또 그런 분위기 안 날 것 같아요. 스탠드 마이크에 서가지고 굉장히 고혹적으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 베게리 피버였습니다. 이어진 노래는 그런데 분위기는 조금 달랐죠. 이제 조명이 확실히 켜지고요. 빌리 조엘이라면 피아노 앞에서 혹은 그냥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서 불러도 굉장히 어울리는 음악이었을 것 같아요. 빌리 조엘 The Longest Time이었습니다. 빌리 조엘하면 이제 피아노가 아무래도 그 피아노맨 덕분에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 리듬에 조금 더 집중한 음악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빌리 조엘 The Longest Time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리듬이 굉장히 좀 신나는 느낌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 안에 이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다른 리듬의 요소하고 같이 섞여서 곡의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 노래 두 곡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When,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이 노래 그동안 굉장히 즐겁게 듣기만 했지 이 안에 어떤 소리들이 숨어있는지 막 세세하게 귀 기울여서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참에 그 손가락 튕기는 소리도 찾을 겸 이 노래의 사운드가 그 바닥부터 어떻게 겹겹이 쌓여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Trip Trick의 I Want You To Want Me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들어간 노래. 이 노래는 끝날 때까지 이 소리가 계속 이어지죠. Queen Under Pressure, 데이빗 보이가 피처링한 이 음악 지금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었나요? 저는 퀸 노래 중에서 이 곡을 가장 좋아한다고. 종종 얘기를 해서 골든디스크에서 얘기했는지 다른 데서 얘기했는지 지금 좀 헷갈려요. 네, 어쨌든 퀸과 데이빗 보이가 함께한 이 언더 프레셔를 진짜로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때 한창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노래도 진짜 그 리듬 자체를 굉장히 탄탄하게 살려가지고 이 듣고 있으면은 뭔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냥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이 몰려들어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좀 저를 지탱해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손가락 튕기는 소리 같은 그 원초적인 리듬이 많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최근 음악들, 여기에서 또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뭐 리듬이야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 201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멜로디나 화음보다는 리듬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대중음악들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카밀라 카베요 그리고 숀 멘데스가 함께한 세뇨리타, 여기에 아리아나 그란데와 니키 미나즈가 함께한 사이드 투 사이드, 이 두 곡으로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그 리듬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아리아나 그란데 featuring 니키 미나즈 Side to Side.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숀 멘데스, 카밀라 카베요의 세뇨리타였어요. 우리가 그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리듬으로 들어간 음악들 지금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소리를 가장 잘 다룬 가수가 누구였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리듬의 황제, 그래서 곧 팝의 황제가 되었던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의 음악들은 진짜로 다 굉장히 그루브한 리듬 안에서 무언가가 쌓여 올라간 느낌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항상 좀 이 손이 약간 트레이드마크라고 해야 될까요? 한쪽 손에는 흰 장갑을 끼고 한쪽 손은 리듬을 맞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던 모습들이 우리 뇌리에 좀 박혀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클 잭슨의 그 유명한 핑거스냅, 손가락 튕기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노래 중에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This is it.

0: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비욘세 피처링 제이지 드렁크 인 러브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한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이름에 걸린 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들어간 음악들 들어봤습니다.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곡은 The Cranberries예요. When You're Gone.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They say.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0: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조선시대에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해 뽕나무를 심고 잠실을 두었는데요. 한자로 누에잠, 집실이라 잠실입니다. 이처럼 누에잠을 쓰는 낱말이 또 있는데요. 잠식하다, 잠식되다 할 때 잠식입니다. 산업 전반에 외래 용어가 남발되어 우리말, 우리 용어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는 말에서 잠식은 노예가 뽕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침략해 먹어들어감을 뜻합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악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어제 충청권과 전북 등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한 명이 실종되고 7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오전까지 강한 비가 쏟아진 뒤 이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4: 미국이 이란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타격하고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양국이 사흘째 무력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공습 준비를 마쳤다고 밝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SK하이닉스가 오늘 나스닥 시장에 주식 예탁증서 ADR을 상장하는 가운데 공모가를 주당 $149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정 시 조달 규모는 우리 돈 40조 원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4: 공수처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첫 확정 판결인데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역시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7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3: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과 충청을 지나던 비구름대는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까지 이동했는데요.
4: 다행히 오후부터는 장마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차차 비가 그치겠고 이후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5: 아파트 건너편 산비탈에서 황토빛 빗물이 쏟아지고 차량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인근 도로는 폭우의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흙탕물에 산책로를 알리는 표지판도 거의 잠겼습니다. 어제 서울에선 올여름 첫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경기 화성엔 시간당 83.5mm, 세종에는 81.5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천안에는 그제부터 이틀간 26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경북 영주시 남원천에선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시설 피해는 451건, 일시대피 인원은 505세대 75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비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집중됐습니다. 현재 경기 연천과 포천, 파주 서북부,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누적 강수량은 새벽 5시 기준 철원 75.5mm, 연천 67.5mm, 전남 광주 진도 44.5mm 등입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은 강원 북부 지역에 많게는 80mm 이상, 경기 북부 최대 6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 5에서 40mm, 충청권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후 들어선 정체전선이 더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한반도가 한동안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다

0: 다음 주 중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사흘 연속으로 무력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이란에 대해 독자적인 공습을 예고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2: 이란의 이란 샤르 공항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습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3: 저기 두 번째 공습 좀 봐. 이란 샤르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을 하나?
2: 미군은 사흘 연속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방공 시스템과 해안 감시 자산, 미사일 드론 저장고 등 약 9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면서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특히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부쉐르 등 남부 주요 항구 도시들에 집중됐습니다. 부쉐르 원전 인근 지역에서는 6차례 폭음이 들리는 등 발사체 공격이 이어졌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안장식이 치러질 예정인 마슈아드를 잇는 교량도 파괴돼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3: 이란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20배로 타격할 겁니다. 이란이 때리면 우리는 더 세게 되돌려줍니다.
2: 미국의 위협에도 이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주변 국가들에 자리한 미군 기지를 공격한 데 이어 걸프 밖 지역인 요르단의 미 공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10발을 발사하는 등 공격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란 당국은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면서 전쟁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까지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준비를 마쳤다고 선언하면서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3: 이스라엘군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전 재개와 공중 우위 재확보, 위협 제거를 위해 이란에 대한 세 번째 타격을 감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입니다.
2: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격화됐지만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2%가량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무려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이후 관저에 숨은 피고인 윤석열은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하며 국가의 형사 절차를 마비시킨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4: 12.3 내란 발생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은 유죄였습니다.
5: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징역 7년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영장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졸속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이 해제된 후 외신을 상대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혐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2.3 내란의 앞뒤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벌인 일련의 행위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셈입니다.
5: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4: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이 사건 수사로 재구속해 기소한 내란 특검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형해화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거나 영장도 적법하지 않다고 반복해온 피고인 윤석열 측의 궤변도 최종적으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불소추 특권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도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줄곧 부정해왔습니다.
7: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0: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1: 하지만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모두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순 없다며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에서 연결이 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2: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1: 공수처가 경호처장 허가 없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집행한 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경호처장이 부적법한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2: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1: 이에 따라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범인 도피 교사 등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월 벌어진 체포방해가 유죄라는 판단이 확정되면서 같은 사건을 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세입니다.
3: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반도체주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9.02포인트 0.27% 오른 52,487.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1% 오른 7,543.6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3% 오른 26,206.89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달했습니다. 주미 대사관 상무관실은 현지 시간 9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무역대표부 주최 공청회에 참석해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2일 부과를 예고한 관세 조처에 대해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무관실은 미국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나스닥 시장에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합니다. ADR 공모 절차를 마친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전,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밤 10시쯤 나스닥 시장에 ADR을 공식 상장한 뒤 바로 ADR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ADR 규모는 약 43조 원 수준으로 SK하이닉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5%인 최대 1,779만 주가 신주로 발행되며 상장을 앞둔 수요 예측에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역대 전반기 최다 관중 신기록을 썼습니다. KBO는 어제 마무리된 올 시즌 전반기 424경기에 관중 763만 3,775명이 입장해 전반기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1,200만 관중을 달성했던 프로야구는 지난 1일 역대 최소 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푸젠성 진장시의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28명이 숨졌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근로자 등 모두 239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213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북부 지역은 많은 곳은 2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 충남 북부, 강원 산지는 최대 150mm 등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호우, 홍수, 산사태 특보가 발효됐었는데요. 충청 지역 곳곳에서는 많은 비 때문에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었고요. 경계에 내려진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사태 위험은 비가 그치고 나서도 며칠은 계속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많은 비로 인해 지반도 약해져 있는 만큼 산비탈이나 급경사지 절대 올라가지 마시고 근처를 지나가는 것도 삼가야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4도, 대구 25도. 대전 23도, 광주 25도, 강릉 24도, 제주 26도입니다. 현재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는 충청과 호남은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는 낮까지 내리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의 날씨를 보이겠고 주말에도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리고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1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의 광고 규정 위반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후보는 어제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사건이 지난 2021년 한 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법인 A는 브랜드 지수 3년 연속 1위라는 미확인 사실을 광고했고, 법무법인 B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전관예우 변호사 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적발됐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C는 단체 채팅방에서 99% 승소 예상이라며 사람들을 유인해 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과는 모두 패소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수임료를 받고도 일을 하지 않거나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들도 다수 적발돼 법무부는 연 3회 열던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6회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의회 최용석 의원이나 인천 연수구의회 한지혜 의원과 같이 지방의회 원구성을 두고 탈당과 야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범한 경기 동두천시의회에서는 임현숙 민주당 의원이 기습 탈당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장이 됐는데요. 서울 양천구의회에서는 이모견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의원 모두가 반대해 기권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몰표를 받아 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동수인 지방의회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립으로 원구성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선에 유리한 정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른 뒤 이권에 걸린 의장단 감투를 두고 탈당과 야합이 횡행하면서 정작 유권자들의 민생 정책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공범 BJ 7명에게도 징역 2, 3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A군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했는데요. 해당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이 넘었으며 경찰은 시청자 중 161명에 대해서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 화장실에 갇혔던 한 살 배기 아기를 소방대원이 모포로 받아내 살렸습니다. 어젯밤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살 배기 여자아기와 아기 엄마가 4층 화장실에 갇혔는데요.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에어매트가 펼쳐지지 않아 다급했던 순간 10m 높이의 창문에서 아기가 떨어지고 소방대원이 작은 모포로 아기를 받아냈습니다. 5분 뒤 에어매트가 펴져 아기 어머니도 뛰어내렸고 구조된 모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다리차 접근도 어렵고 질식 위험이 큰 상황에서 현장 소방대원들의 기지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축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관련해서 청문회까지 하려는 상황입니다.
1: 네, 요즘 축구계가 참 어수선하죠. 홍명보 감독의 사퇴에 이은 대표팀 내 갈등설과 불화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사퇴와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까지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 축구팬과 일반 시민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 축구의 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제 국회가 22일에 진행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서 손흥민, 황희찬 이 두 선수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뭐 청문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네. 실제로 또 두 선수가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지수지만 또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네. 홍명보 감독은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서 재차 사과하면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니 참석할 것이고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뭐 미국행을 해서 좀 비판을 받았었는데 네. 가족들을

0: 잠깐 보러 간 거였고 청문회에는 나와서 답변을 하겠다는 반응입니다.
1: 맞습니다.
0: 박지성 전 선수가 이제 위원장을 맡은 K축구 혁신위원회에도 지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1: 일단 한국 축구 신뢰 회복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혁신위원회가 원래는 문체부 주도하에 이 박지성 위원과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이 됐습니다. 네. 첫 회의에서 그런데 이제 정치권의 개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의식을 했었던지 네. 최 장관이 위원장직을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넘겼고요. 네. 그래서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과 박지성 위원장이 함께 혁신위원회를 이끌게 됐는데 박지성 위원장이 한국 축구의 총괄적인 행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네. 팬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네. 여기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도 함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들은 쇄신의 주체가 쇄신 대상의 조직의 수장이 되는 건 모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박지성 위원장은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신뢰 회복을 꼽았고 네. 그 출발로 축구협회장 선거 방식을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장 직선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원래도 대한체육회가 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비롯해서 체육회 산하 회원 종목 단체장 선거 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직선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북중미 월드컵 부진으로 축구협회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대한체육회가 이제 16일에 대의원 임시총회를 엽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산하기관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직선제를 하려면 축구협회장 선거는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연장이나 예외조항 규정을 넣는 방안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FIFA는 비밀투표 원칙이 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라인 투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네네. 이게 FIFA에서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축구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한 15만 명 된다고 해요. 네. 이걸 직선제로 하려면 준비할 시간이나 뭐
0: 비용도 그렇고,
1: 네, 비용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좀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1: 네.
0: 그리고 어쨌든 축구협회가 좀 빨리 안정화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표팀 감독 자리가 비어있단 말이죠.
1: 네. 당장 이제 9월에 A매치를 치러야 되는데 네. 특히 이번에는 9월과 10월 각각 두 경기씩 하던 것을 선수들이 오가는 게 자주 오가는 게 좀 신체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걸 통합을 해서 9월 21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최대 4경기를 치르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감독의 위치가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팀에 관심이 있다는 감독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 네. 카타르 월드컵 때 16강에 이끌었던 감독이 예. 일단 관심 있다 네,
0: 얘기했죠.
1: 이렇게 하고 있고 지난 시즌 프로축구 K리그 1 전북을 주휘했던 거스 포익 감독도 네. 한국의 대표팀에 내가 관심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축구계에서는 이제 벤투 전 감독은 정식 감독뿐만 아니라 임시 감독 체제에도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 아직 후임 감독 선임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네. 아무래도 절차를 잘못해서 이런 월드컵에 참사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차와 과정에 좀 민감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벤투 전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의사를 밝혔고 네. 또 이미지도 좋긴 한데 또 최근의 성적은 또 좀 별로 안 좋아서
1: 예,
0: 전략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네.
0: 어쨌든 한국 축구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날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월드컵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달리고 있어요.
1: 네, 이제 8강이 시작이 됐습니다.
0: 예.
1: 메시, 음바페, 홀란, 케인은 살아남았고 호날두, 네이마르, 모드리치는 마지막 월드컵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0: 네.
1: 지금 모로코와 프랑스의 8강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8강전 첫 경기인데요. 현재 프랑스가 모로코를 상대로 1-0으로 승리를 했고 음바페 골이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0: 후반전 진행되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이 프랑스가 경기를 계속해서 주도하는 그런 경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전에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후반에 뭐 본인이 또 이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프랑스의 우위를 점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내일은 스페인 대 벨기에가 맞붙고요. 모레 12일에는 노르

0: 6경기 연속 득점, 네.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21골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메시의 이 신기록 작성도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지난번에 마지막 라스트 댄스인 줄 알았는데 다시 네. 나와서
0: 지금 분위기로는 2연패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메시 네. 활약 정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팬들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는 어제로 전반기를 마쳤고 올스타 휴식기에 돌입을 했어요.
0: 네, 어제 올스타 휴식기를 앞둔 마지막 경기들이 치러졌는데 전반기 2강을 굳힌 LG와 삼성의 대구 경기가 눈길을 끌었고요. 두 팀이 한 경기 차라서 경기 결과에 따라서 1, 2순위가 막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제 삼성 선발 원태인 선수가 5이닝밖에 버티지 못했지만 그래도 삼성이 6대5로 승리하면서 삼성이 전반기를 1위로 마쳤습니다. 네. 어제 기아가 롯데를 5대2로 이기고 하나가 NC를 6대4, 두산이 SSG를 7대0으로 이겼고요. 키움과 KT의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됐는데요. 이로써 전반기 순위는 1위 삼성, 2위 LG, 3위 KT, 4위 기아, 5위 두산, 6위 한화, 7위 NC, 8위 롯데, 9위 SSG, 10위 키움 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전반기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 농사에 따라서 팀 희비가 좀 엇갈린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좀 눈에 띄는 건 마치 거꾸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 류현진 선수의 호투도 눈길을 모은 전반기였습니다.
1: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G 오스틴과 기아 김도영 선수의 홈런왕 경쟁도 재밌었는데 예. 뭐 후반기에도 이 홈런왕 경쟁은 재밌게 흘러갈 것 같고요. 이 두 선수가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도 만납니다. 네. 오늘 잠실구장에서 있을 홈런 더비 큰 기대를 보고 있는데 좀 비가 계속 내릴 것
1: 네,
0: 같아서 이제 제대로 좀 치러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고우석 선수가 드디어 메이저리그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네요.
0: 그리고 오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 고우석 선수가 지난 6일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현금 트레이드로 미네소타 트윈스로 새 둥지를 틀었고요. 이 조항에 계약 조항에 이적 시 메이저리그 로스터 등록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는 곧 빅리그 데뷔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빅리그 데뷔전을 치렀고요. 클리블랜드와의 경기 9회 초 9원 등판을 해서 근데 아쉽게 홈런으로 실점을 했습니다.
1: 네.
0: 1이닝 1실점 1탈삼진으로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데뷔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예.
0: 어쨌든 미네소타가 2대5로 패배를 하면서 4연승을 마감한 경기였지만 예. 이제 데뷔전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경기가 더 기대가 되고요. 또 다른 관심은 처남 매형 사이인 이정우 선수 절친이기도 하죠.
1: 네.
0: 맞대결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소속이니까 내셔널리그고
1: 네.
0: 미네소타는 아메리칸 리그라 사실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일정을 찾아보니까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원정 3연전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또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1: 네.
0: 또 이제 이 보직이 고우석 선수가 불펜 있기 때문에
1: 네.
0: 경기 상황에 대해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그렇긴 하죠.
0: 3연전이니까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진짜 성사가 된다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테고 본인들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1: 그렇겠네요.
0: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바람의 손자와 뭐 바람의 사위.
0: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 자, 그리고 미국 프로농구 NBA 도전에 나선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이현중 선수인데요. 서머리그에 참가하고 있다고요.
0: 네, 서머리그는 NBA 데뷔를 앞둔 유망주와 NBA 진출을 노리는 전 세계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는 쇼케이스 같은 무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우리나라 이현중 선수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유니폼을 입고 서머리그 계약을 맺고 일단 더 세 경기를 뛰었습니다.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이긴 했는데
1: 네.
0: 본 무대는 오늘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서머리그거든요.
1: 네.
0: 여기서의 활약에 따라서 NBA 정식 계약의 현실화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사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농구대표팀은 월드컵 예선 두 경기를 이현중 선수 없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대만에게 대역전패를 당한 후에
1: 네.
0: 일본을 이기면서 그래도 다행히 월드컵 2차 예선은 어렵게나마 합류를 했는데요.
1: 네.
0: 이런 경기력으로는 아시안게임 우승은 쉽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1: 네.
0: 또 이제 프랑스가 한 골 더 넣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1: 덴벨레 선수가 한 골을 더 넣었고요.
0: 네, 맞습니다. 덴벨레 선수의 컨디션이 오늘 굉장히 좋더라고요.
1: 네.
0: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11.3 비상기업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5: 네. 대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3: 네.
5: 이게 이제 12.3 비상기업 관련 여러 사건들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었는데요.
3: 네.
5: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국무회의에 외관만 갖추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3: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네요.
5: 네, 이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심리도 생략을 한 채 시간에 쫓기듯이 상고를 기각했다라면서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 기능을 방기한 심리 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윤 전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가 됐기 때문에 재판 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3: 네, 뭐 생중계가 됐는데 뭐 전원합의체라고 해서 쭉 도열해서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세 명의 재판관이 이렇게 앉아서 선고를 했습니다. 당시 또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됐거든요.
5: 네. 서울중앙지법은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장이 네. 더 높게 나온 건데요.
3: 예.
5: 함께 기소됐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전 본부장 부장 모두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두고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을 했고요.
3: 네.
5: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실형이 확정됐군요.
5: 네. 같은 대법원 3부였는데요. 전성배 씨의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도

0: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전성배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리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2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건네진 이 샤넬 가방에 대해 이거 단순 선물이 아니라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민주당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네요.
0: 네. 전준희 대변인 이현희 의원은 어제 회의 뒤에 전준희 내에서는 당헌 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이 당헌 당규상 결선 투표 조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선호 투표도 별도의 조항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로 하는 것이 이제 당헌 당규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1: 네.
0: 하지만 전준희는 지금의 당헌 당규를 검토했을 때 선호 투표제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1: 당헌 당규 위반이 아니다.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현희 의원은 다만 이게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1: 예.
0: 이 안건은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전준희가 의결을 했는데
1: 네.
0: 최고위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전준희로 돌아갔던 거였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오늘 10일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요.
1: 네.
0: 만약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주말에 비상 최고위 소집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이어서 어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은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는 방안도 전준희가 의결을 했는데요.
1: 예.
0: 여기에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 결과에는 5%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1: 네, 이건 조금 뭐 번외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정치인들 사이에서 청년이라는 개념이 만 45세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이게 그 당원 등교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정당마다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1: 예.
0: 민주당이 이제 만 45세로 되어 네. 있는데 국민의힘은 50세 미만이면 네. 또 청년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아.
0: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젊은 세대의 정치를 최대한 좀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기는 한데
1: 네.
0: 사실상 이 40대를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1: 만 45세를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0: 네. 그런 문제 지적은 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긴 네. 했습니다.
1: 네. 네. 근데 워낙 정치권이 좀 고령화되다 보니까
0: 맞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은 좀 긍정적인 입장인데 정청래 전 대표는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측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 어제 순천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선호투표제는 우리 당의 수많은 선거에서 이미 역사적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적용되어온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번에 도입하기로 이미 정해진 룰인데 멀쩡하던 룰이 갑자기 누구에겐 불리해지고 누구에겐 불공정해지고 누구에겐 위협이 되느냐 이렇게 겨냥을 했고요.
1: 네.
0: 한 발 더 나아가 문제없는 룰로 시비를 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정치라는 말을 두고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가 계속해서 네, 공방을 주고받고
1: 네,
0: 있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돌려준 셈이고요.
1: 네.
0: 송영길 의원도 역시 이 대표 시절에 정청래 전 대표가 일방적인 당내 경선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당권을 휘둘렀던 때를 한번 돌이켜볼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고요.
1: 네.
0: 선호투표제에 대해서는 이 결선투표의 개념에 선호투표제가 포섭이 된다라며 전준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하고 정청래 전 대표가 양강 구도이다 보니까 김민석 전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좀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뭐 서로 뭐 매일 견제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공방이 지금 이 두 후보를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 네.
0: 김 전 총리는 아니, 지지율에서 밀리는데 내란 세력이라고 욕만 하면 뭐 하느냐라고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취지였고요.
1: 네.
0: 정 전 대표는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남 탓하고 네거티브하는 것이다 라고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번에 또 도전장을 내민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호투표든 결선투표든 상관없다라면서도 중요한 제도를 바꿀 때는 당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1: 네.
0: 이걸 두고 정청래 전 대표 SNS에 이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에이. 많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네. 즉 본인을 제외한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에 그리고 여기 고민정 후보까지 해가지고 본인을 좀 협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그렇군요. 정청래 전 대표도 호남을 자주 찾고 있고 또 다른 당권 주자들도 호남을 좀 잇따라서 방문하는 모양새입니다.
0: 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권리당원의 30%가 모여있는 곳이 호남이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는 지금 광주에서 출마 선언 이후 목포, 고흥, 순천, 여수, 광양을 잇따라 찾았고요. 네. 송영길 의원도 전남 광주청사에서 별도의 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양무 호남 심우국가, 심우 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호남을 좀 끌어올리는 민주당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반도체와 AI의 심장으로 호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0: 네, 장도혁 대표와 신동우, 김장겸, 서천호, 박준태 의원 등은 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증거, 인멸, 은폐 의혹과 경찰 대응을 따져 묻겠다며 광주경찰청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한성숙 국무총리 예방 일정을 취소하고 내려간 일정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들은 회의실이나 청장실로 안내받지 못했고 1층 로비에서 경찰 관계자들과 대치를 했습니다. 장 대표 일행이 청사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 출입 게이트 앞을 막아 선 건데요. 네. 예,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1: 네, 뭐 실질적으로 거의 뭐 문전박대였던 것 같은데 광주경찰청 측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0: 네, 경찰 측에서는 일단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이 아직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었고요. 네. 광주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들어보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국민의힘은 아니 어제 오전에 연락했을 때만 해도 경찰청에 네. 청장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니까 도망간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었고요. 네. 다만 이 사전에 그래서 청장과의 면담 약속이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이 대변인 백브리핑 때는 현장에 혹시 약속 없이 찾아갔던 건 맞지 않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고요. 네. 국민의힘은 아,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조율이 필요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현장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인사들은 경찰 측에 좀 상당히 날을 세웠던 것 같아요.
0: 네, 굉장히 좀 격분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박준태 의원은 청장 어디 갔냐, 우리 오니까 도망간 거냐, 아침에 전화했을 때만 해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신동호 의원은 야당 지도부가 와서 면담하려는데 회의실조차 안내를 하지 않겠다는 거냐, 국민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감시하고 따지는 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고요. 서울 김장겸 의원은 아니 서울청에서도 안에 들어가서 면담을 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며 청장은 우리가 오니까 도망갔고 과장은 우리를 막고 이렇게 작전을 짠 거냐라고 했고요. 경찰 출신인 서천호 의원도 여기가 청장 집이 아니지 않느냐, 국가기관 아니냐라면서 일단 들여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결국 로비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장동호 대표는 마이크 앞에서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고 양심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네. 검찰의 통제를 받고도 이렇게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1: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 네,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는요. 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현행법상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정리를 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네. 대신에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권과 더불어서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 이런 어떤 견제 장치들을 구체화 실제로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경찰은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고 1개월 안에 보안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안사건 존치 측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0: 최근에 법정에서 12.3 비상경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국회가 아닌 당사를 모이라고 처음 공지를 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로 안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당사라고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다라는 지적인 건데요. 이게 네.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에서 표결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아 국회가 봉쇄되면서 당사에 다시 모이라고 한 게 추경호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0: 네.
1: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안철수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계엄 당을 먼저 당사라고 모이라고 한 게 한 전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사실만을 말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것이다 라면서 타임테이블을 제시를 했습니다.
0: 네.
1: 국회로 가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당사로 네. 바뀌었던 게 통제 때문에 그랬던 건 맞지만 다시 국회로 정정하는 공지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0: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RP.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6: 안전화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공지사항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분께 전화가 가면 받아주셔서 MBC 라디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듣는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3: 네, 현재는 강원도 철원으로만 호우특보가 남아있고요. 경기 북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조금 전에 해제됐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들도 오전 중에는 그치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낮까지 조금 더 비가 이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오전부터 저녁 사이 내륙 지방 곳곳으로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더워집니다.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함께 내려진 영남 지방으로는 낮 기온이 대구 33도, 포항 34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서울은 29도, 광주 32도가 예상되고 내일은 서울도 3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부산에 계시다는 9153님이요. 아침부터 덥네요. 올여름 호우 피해 없이 잘 지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청해 주셨네요. 네, 부산은 비도 안 오고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더웠다던데 폭염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세차용품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행기 타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보조 배터리 사용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한 사람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고 그 용량은 160와트시 이하여야 하죠. 무엇보다 기내에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불편함이 따를 텐데요. 그 대가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감내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면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어제 충청권과 전북 등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한 명이 실종되고 7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시설 피해는 451건, 일시 대피 인원은 505세대 753명입니다. 경기 연천과 포천, 파주 서북부,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누적 강수량은 새벽 5시 기준 철원 75.5mm, 연천 67.5mm, 전남 광주 진도 44.5mm 등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오전까지 강한 비가 쏟아진 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을 타격하고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양국이 사흘째 무력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이란 유일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근을 타격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도 요르단 등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공습 준비를 마쳤다고 밝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가 공모가로 주당 $149를 책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49달러는 한국 증시에서 거래를 마친 SK하이닉스 보통주 종가를 ADR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보다 약 3.1% 높은 수준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ADR 한 주는 SK하이닉스 보통주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149달러로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조달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보다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2%가량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3를 기록해 전장 대비 2.2% 내렸습니다.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72.08를 나타내 전장 대비 1.96% 하락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은 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5도이고 날씨는 흐립니다. 김장현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시 쓰는 박상철입니다. 모르는 게 많아 시를 편다. 모르는 게 많아 당신을 본다. 행복은 배우는 일. 제가 쓴 시의 구절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천지라 모든 것 앞에서 겸손하자고 쓴 시입니다.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 번 더 보고 듣고 마침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올여름도 처음 맞이한 것처럼 내 곁에 그 사람도 처음 보는 것처럼 물음표를 지니고 다가가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의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지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는 민병덕 의원입니다. 2부에 만나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국정원이 12.3 계엄 선포 직후 파견 연락관 명단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더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목성님이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창문을 닫고 처음으로 에어컨을 켜고 잤는데 비가 안 왔어요. 덕분에 뽀송한 아침을 맞긴 했습니다.
4: 근데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전기료가 아깝다. 혹시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걸까요?
5: 네, 하지만 뽀송뽀송한 아침을 맞으셨으니까 네. 기분 푸세요.
4: 네.
5: 2188님, 정년퇴직으로 마지막 출근길 오늘도 시선집중과 함께합니다. 김종배님, 더마까에게도 나의 길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에서도 계속 함께할게요.
4: 오늘이 정년퇴직날이라고요?
5: 네.
4: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5: 그러니까요.
4: 거꾸로 저는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4: 새 출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5: 네, 2188님 집에서도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제2의 인생 뭐하고 계시는지 가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쁜 놈들 전성시대님, 더마까는 AI가 맞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4: 민주당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보안수사권 관련인데요.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안수사를 이행한다는 현행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보안수사 불이행 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제재 종류는 기존 직무 배제와 징계였는데 교체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경찰이 지체 없이 그 요구를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보안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한 자리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또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는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걸 의식한 조항이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좀 넣은 것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한번 이걸 디딤돌 삼아 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겨레 원래 정책 조찬의 강연에 나서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안 수사 요구권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굉장히 의문이다. 우리가 가진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수사기관은 특히 더 그렇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검사가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를 해봤자 보안수사를 요구받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미 수사를 했던 그 경찰인데 그 경찰이 확증 편향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검사가 보안수사를 요구를 해봤자 거기서 거기일 거다라고 하는 게 정성호 법무장관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 국회에 성범죄와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범죄 그리고 서민 대상 다중피해 사건만큼은 검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민석 총리 전 총리가 총리 재임 거의 마지막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정부안은 안 낸다.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공을 민주당에 넘겼습니다. 전권을 민주당한테 넘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당 간에는 이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밝히겠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 자, 민주당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 자체를 전면 폐지한 바탕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고 한 원칙이 다시 강조가 된 건데, 그러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른바 정치 검찰의 장난질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예외 조항, 성범죄,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범죄, 서민 대상 다중 피해 사건, 이 사건들에 한해서만은 보안 수사권을 좀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무리였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종류의 사건에 있어서도 정치검찰이 장난질이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많았던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반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정 간의 이견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뭐 그 정치 논리, 정치검사의 장난질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 이거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사건이니까 이거는 수사권을 좀 강화하는 취지가 맞는 거 아니냐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네, 데이지님이 이제 경찰개혁을 외쳐야 할 상황이 올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반면에 적토마님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임금님규의 캔디님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을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닌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의견들이 좀 오고 계신데요.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한 것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발의를 했으면 그 발의 법대로 가는 겁니까? 법사위에 또 다른 법들도 있지 않나요?
4: 어차피 뭐 이제 심의 과정이 이제 거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뭐 다시 어떤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 차원에서 이건 대표 발의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다시 인가 이견이 나면서 다시 조정이 될까? 여기는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5: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4: 자, 개정정보통신망법, 일명 허위조작근절법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질의를 했대요. 그래서 미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정통망법에 관해서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미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법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는 이거저거 다 빼고 자, 우리 외교부가 얘기했던 미국 측과의 소통,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성명에 나오는 미국 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 여기에만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이 구글이나 메타가 예를 들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물음표를 찍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글과 메타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정부의 대변인 성명이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이 뒤로 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삭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할까? 여기에 물음표를 하나 더 찍어야 되는 계기적 사건이 바로 미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 네,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이 이제 한국 언론의 질문에 이렇게 왔다라고 했는데 그 질문은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가 본인들의 질문에 국무부가 이렇게 답했다라고 또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네, 임재필님.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6: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7년도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수사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승낙을 거부한 건 부적법하고 수색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에 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 즉 체포방해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 네, 이 대법원 법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0: 근데 2심 재판부가 잠깐 휴정을 해줘가지고 변호인 핸드폰으로 대법원의 선고 장면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징역 7년이 확정이 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과연 쓴웃음을 지은 사람이 윤석열 한 사람뿐이었을까? 국민도 쓴웃음 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왜요?
0: 판결 직후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 소원 등 헌법 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고 모든 절차를 법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1: 이게 문제다.
0: 참 헌법 되게 강조하고 법 되게 강조하잖아요.
1: 지금까지 했던 행태에서 참 비춰보면 그러네요. 좀.
0: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민주주의의 역설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만끽하는 이 이율 배반적 현상. 열불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도 쓴웃음 짓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속성입니다. 왜? 민주주의는 권리의 평등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만끽하셔라. 하지만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주의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 또 드린 또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느립니다. 하지만 정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재판 소원해 봤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제갈장량 조조님이 제 입이 그래도 속은 터집니다.
0: 아, 말 열불이 난다니까요.
1: 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멋진 오빠님은 제 입이 그러면 체포방해 했던 그날 앞에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의 그 40명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0: 일단 지금 2차 종합특검이 몇 명 입건했다는 얘기는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뭐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뭐 재판 얘기하기는 아직은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까루님 법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법을 어겼으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요. CK청님은 이제 드디어 윤석열 씨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0: 그 참 체포방해 혐의가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 경호처장, 그다음 경호처 차장 박종준, 김성훈 씨 법정 구속됐죠, 어제?
1: 네.
0: 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후 2시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방 취소를 했습니다. 광주 경찰청을 방문해서 장윤기 사건 증거 은폐 의혹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광주 일정을 우선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광주 경찰청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2: 검찰의 통제를 받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도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런 무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 느낀 것은 경찰이 보안수사권도 없는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0: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광주 경찰청장과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청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광주경찰청 1층 로비에서 한때 경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이 사안 짚을 점은 어떤 걸까요?
0: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가 여기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성숙 총리에 대한 결례가 결국 광주경찰청에서 자신에 대한 결례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이거보다 더 우선해서 봐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떤 거죠?
0: 자, 일단 현상적으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무례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성숙 총리에게. 이 점을, 이거는 아니 광주경찰청 방문 때문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부득이하고 불가피해서 이전 일정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야만 되는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었느냐.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례고 무례다. 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례와 무례가 결국은 광주경찰청에서 자신에 대한 문전박대로 이어졌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그러면 이런 무례가 왜 발생을 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점을 봐야 되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2: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0: 누구를 겨냥한 발언입니까?
1: 대통령?
0: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여기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감정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악감정에 깔려 있습니다. 엊그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제가 뭘 전해드렸죠? 올림픽공원에서 마스크 쓰고 손팻말 들고 있었는데 손팻말에 제명하라고 표현되어 있었다는 점 저는 결국은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악감정. 그 악감정이 지금 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까? 무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지금 장정 대표의 정치 행보를 지배하고 있다. 명색이 공당의 대표가 감정적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규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러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검찰이 존중받았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고 총리를 만났다면 야당 대표가 총리를 만났다면 사실 할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민생 외치니까 민생 관련한 거나 각종 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0: 아니 그리고 지금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총리를 만나서 정말로 그 이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윤기 사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도 메시지는 낼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인수님 이렇게 해서 장동혁 대표 당권 연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평가, 국민들의 평가가 이어지겠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요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모바일 청첩장 받으면 바로 거기서 보낼 수 있잖아요.
0: 거기에 이제 보통 예금 계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자, 그런데 돈은 보냈는데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1: 나는 보냈는데.
0: 예. 그러니까 상대방 그 통장에 송금자가 안 찍히는 겁니다.
1: 김종배 이게 안 찍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냥 돈만 보내고 그냥 딱 끝내버리면 보낸 사람이 찍힌대요. 근데 어떤 개념이 이 앱에 보면 보낸 사람 이름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래요.
1: 그렇죠.
0: 근데 메시지를 입력하면 보낸 송금자 이름이 사라져버린다고.
1: 결혼 축하해.
0: 예를 들어서 결혼 축하해 같은 이제 메시지 넣을 수 있잖아요. 한마디.
1: 네.
0: 이걸 입력하는 순간에 송금자 이름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1: 결혼 축하해 님이 보내신 게 되는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송금받은 사람이 거래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서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좀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
1: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0: 근데 이 방법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더마가에 지금 뭐 그러니까 지방 경사가 있어서 축의금을 보냈어요. 자 얼굴 도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축하해라고 한마디 넣어갖고 얼굴 도장을 못 찍었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안 오고 돈도 안 준 사람이 되는 거죠. 축하
0: 그렇죠.
1: 안 해준 사람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참 야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
1: 뭐 억울할 수 있겠죠. 답례품도 못 받고.
0: 너무 현실적이다. 야 정말 저 물질.
1: 제일 맞춤형 멘트였어요. 저는 네 여튼.
0: 아무튼.
1: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뭐 고친대요?
0: 뭐 일단은 지금 뭐 그 억울하면 본인이 먼저 챙겨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일단 주의를 해야 된다.
1: 내가 주의해.
0: 그리고 커서를 잘 하면 이름도 남기고 메시지도 남길 수는 있대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잘 알아서 하시라는 거고
1: 네.
0: 근본적으로는 좀 이 앱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소중한 정보 감사하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네요. 많이들 당황하셨대요.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앉을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민주당 당대표 경선주자를 지원하는 의원들 인터뷰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영길 의원을 지원하는 민병덕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4: 엊그제 송영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략 총괄을 해줄 민병덕 의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전략을 총괄하고 계십니까?
5: 쑥스럽습니다.
4: 왜 쑥스러우십니까?
5: 아, 뭐가 그 형님들도 많이 계시고
4: 네. 네.
5: 네,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4: 네, 네,
5: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전략 총괄로서 네. 송영길 의원의 필승 카드는 뭡니까?
5: 송영길 의원의 필승 카드는 가장 핵심은 해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4: 대표를 해봤죠.
5: 대표를 해봤죠.
4: 예.
5: 무슨 말이냐면 21년 4월 7일 그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다음에 대표를 해본 거죠. 그것을 추수로 올린 거예요. 그다음에
4: 아,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5: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경선을 해본 거예요. 그 네. 경선 관리를 참 잘 한 거거든요.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잘 관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총선 대선 지휘를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참패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을 정말 아깝게 졌긴 했지만 그만큼 올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징어 게임 2에서 이정재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겁니다.
4: 근데 한쪽에서는 뭐 한번 했는데 뭘 또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5: 한번 했는데 또 하는 사람들 꽤 있죠. 그런데 그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시기에 경험 없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4: 그러면 한번 해본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5: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네. 그분이 그 이 시기가 다른 거죠. 연임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연임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위기 상황이었다거나 그럴 때 연임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때는 굉장히 민주당이 위기였기 때문에 연임을 한 거죠. 그런데
4: 네.
5: 지금은 여당으로서 굉장히 좋아진 시기예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아주 그 시원한 게 있었잖아요.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였고 지금은 집권 2년차 3년차를 뒷받침하는 진짜 여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4: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이신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
5: 다른 위기라는 거예요.
4: 다른 위기다?
5: 다른 위기라는 거예요.
4: 위기의 성격이 다른
5: 과거의 위기 그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했을 때는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은 당의 분열을 막고 대통령을 지원하는 진짜 여당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지금 굉장히 분열인 게 우리 한국 축구 보면서 사람들이 예전에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과 대통령이 정말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 거예요.
4: 그러면 분열의 축이 정청래 전 대표라고 보시는 겁니까?
5: 저는 대통령도 이러저런 부분에서 좀 더 크게 아우를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4: 네.
5: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한다라는 그 목표 하에서 움직인 것 이것이 근본적인 분열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러면 예를 들어서 6.3 지방선거 공천이나 선거 관리나 이런 것도 본인의 연임 포석을 놓고 좀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5: 잘못한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거죠.
4: 예를 들면?

0: 이 경선 관리가 네.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1: 경선 관리.
0: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북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넉넉하게 이겨야 될 그런 곳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평택과 관련해서 고민이 예. 많이 있는 거죠. 평택 관리가 잘못되면서 전국적인 선거에서 영향을 끼치게 됐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평소에 이제 여당은 대통령이 있어서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원해야지 여당인 건데 대통령과 계속해서 각이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제 불안해진 요소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높은데 예. 당의 지지율은 낮고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에서 많은 곳에서 진 이런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다. 막 고생이 오셨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1: 그럼 김민석 전 총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김민석 총리 굉장히 내각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죠.
1: 예.
0: 예. 그래서 그런데 행정을 잘 이끌어 오는 것과 당을 관리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1: 예.
0: 당은 살아있는 정치 결사체예요. 행정은 공무원들 조직을 이끄는 것이고요. 150만 당원과 161명의 정말 개개의 개성이 강한 의원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경선을 관리하고 선거를 지휘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해본 적은 없다. 즉 독립적인 당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 이것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1: 그러면 이제 그 김민석 전 총리는 총리 되기 전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을 한 적 있잖아요.
0: 그렇죠.
1: 최고위원 경력과 대표 경력은 질이 다르다.
0: 당연하죠. 최고위원 경력은 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서 했던 경험이고 즉 독립적 당 운영을 해본 경험은 아닌 거죠.
1: 그래요.
0: 네.
1: 근데 지금 뭐 세간에서는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사실상 어떤 그 명심을 등에 업은 친명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대통령님을 송영길 후보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순방하고 나서 바로 그 저녁에 보자고 해서 예. 많은 얘기를
1: 무슨 얘기 나눴대요?
0: 많은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예.
0: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다 전달하는 것은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형님이 안 하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님이 1등하면 형님이 하시는 거죠. 라는 표현들이 나왔다고 이미 언론에 나온 거 아닙니까?
1: 네.
0: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대표할 대표 선수를 굳이 한 명만 내보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명을 내보내서 그 중에서 누구라도 되면 좋다는 시그널을 이미 보낸 것이죠. 저는 국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에게 두 대표 주자 중에서 국가대표 중에서 한 명이라도 뽑으시면 된다.
1: 그러면 한 명은 손흥민이고 한 명은 이강인입니까?
0: 그렇다고 볼 수 있죠.
1: 그러면 송영길 후보는 둘 중에 어느 쪽 포지션이 적인가요?
0: 아 근데 체격이 좀 커가지고요.
1: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선호 투표제냐 결선 투표제냐가 이제 좀 논란이 됐어요. 네네. 한 이틀 사이에.
0: 네.
1: 근데 선호 투표제하고 결선 투표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0: 실질적으로 이게 결선 투표거든요. 선호 투표는 결선 투표의 한 방법이에요.
1: 다만 이제 투표를 다시 한번 하는 예. 절차를 생략한다 이거죠.
0: 그렇죠. 첫 번에 투표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다 적어서 한 번에 투표해서 첫 번째 1등 투표자가 과반이 안 나왔을 때 기존의 투표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효율성,
1: 예.
0: 비용의 효율성이 있는 결선 투표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전에도 다 했습니다.
1: 근데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이제 그 한 번 기표를 할 때 1, 2, 3 순위를 적었는데 1차 선거 결과를 보고 내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결선 투표제가 시행이 되면 내가 권리당원인데 나는 아무개를 전에 3순위로 찍었는데 바꿔서 1순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0: 그럴 수도 있죠. 네.
1: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어떤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0: 뭐 그런 측면은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결선 투표의 한 방법인 것과 함께 그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준위에서 그 효율성과 이런 측면에서 이미 결정을 한 바이잖아요. 근데
1: 네.
0: 그것을 나중에 자기의 유불리를 통해서 바꾼다는 것은 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그러면 이건 좀 결례가 되는 질문일 수는 있지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보면은 송영길 의원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0: 네네.
1: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럼

0: 뭐 이렇게 가정이 가능한데 선호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송영길 의원을 1순위로 일단 기표한 당원들이 2순위로 김민석 전 총리를 찍을까요? 정청래 전 대표를 찍을까요? 확률이 어디가 더 높다고 보십니까?
1: 저는 뭐 당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네. 확률적으로는 김민석 후보를 찍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선호 투표제를 도입을 해도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추이대로 간다면 김민석 전 총리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로 귀착되는 거 아닌가요?
1: 그거는 결선투표로 가더라도
0: 마찬가지다.
1: 사실상 마찬가지인 거죠.
0: 그래요.
1: 그리고 다른 선거들에서 다 선호투표제가 효율적이라고 이미 해왔는데 그리고 그런 마당에 당헌 당규의 위반도 없다고 하는 마당에
0: 전준희는 그렇게
1: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전준희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을 지금 따져보니까 혹시 나한테 좀 불리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바꾼다는 것은 큰 장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아무튼 근데 최종 결정권은 최고위원
1: 예,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있습니다.
0: 근데 최고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1: 그것은 최고위에서 정치적 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저희 송영길 대표 후보 쪽에서는 예. 실은 어떤 것을 결정을 하더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할 텐데 저희는 기왕이 2년 전부터 회원 선호 투표거든요. 우리 당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결론 내린 부분을.
0: 아, 그 전에 선호 투표를 했었네.
1: 예, 저희 그 경기도당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2년 전 경기도당 선거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0: 아, 그때
1: 이미 선호 투표를 했습니다.
0: 했었어요?
1: 네.
0: 그래요? 이미 경험도 있다?
1: 예, 이미 경험도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김민석 전 총리를 지원하는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전 총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일정 시점에는 협력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일단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1: 뭐 저희는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0: 네.
1: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모두 다 대통령을 보위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여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관계인 것은 맞고요. 다만 그러면 양보를 할 거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건 아니다.
1: 예, 왜냐하면 결선투표와 선호투표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예. 지금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결선 투표제를 염두에 둔 바른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호 투표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선호 투표제가 되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0: 중간에 보여서 송영길 의원이 드롭하고 뭐 김민석 전 총리 지지를 선언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결선 투표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선 투표도 결선까지 가서
0: 그렇죠 물론.
1: 네. 거기에서 지지선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이 결선 투표가 지난번 지난번에서는 없었습니다. 결선투표가 있어진 마당에서는 단일화는 굳이 필요한 논의가
0: 굳이 필요가 없죠.
1: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결선에서 또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원들 입장에서도 사표 심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0: 그런데 선호투표로 가면 과정에서 메시지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1: 물론이죠.
0: 왜냐하면 뭔가 경선이라는 게 원래 좀 약간 과열되게 돼 있잖아요. 과열되다 보면 메시지가 잘못 발신되면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이게 확 충돌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1, 2, 3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선호투표제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0: 아, 그게 의견? 좋은 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1: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주장들은 하지만 또 상대방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지는 않는 거죠.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0: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파면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1: 아, 저는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하시긴 했지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
0: 네.
1: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0: 아, 전략 총괄로서 그렇게 조언 드렸어요? 뭐 반응이 어떻던가요?
1: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셔라. 우리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핵심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2030 없이 2030 대선 없다 이거거든요. 즉 2030 세대의 지지 없이는 2030 대선 승리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2030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이런 부분 또 당을 단합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좀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자에 비해서 2030에 더 어필 포인트가 있다고 그렇게 자평하시는 겁니까?
1: 네.
0: 어떤 점에서요?
1: 일단 지금 공약과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생기기 전부터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청년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했고, 그다음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웅크려 있는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항공권과 1년 체류할 수 있는 장보고 10만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주거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도 지금 기숙사가 20%밖에 수용률이 안 됩니다. 50%로 늘리겠다라고 해서 이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모듈형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0: 무슨 대선 공약 같은데요.
1: 그 큰 공약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2030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렇게 내 것을 아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산 형성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0: 2030이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거기서 똑같은 기성세대, 똑같은 기득권층, 똑같은 꼰대 라고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1: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30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과 관계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청년 주거 문제, 청년 자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고위원으로 임용한 것과 동시에 그런 정책들을 가장 중심으로 펴겠다는 겁니다.
0: 또 하나 지금 그 민주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논쟁 중에 하나는 그 확장이냐 연대 강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저는 확장도 해야 되고 연대도 강화해야지 어떻게 이게 선택의 문제이겠나 싶습니다. 저는 조국과 관련해서는 저는 연동형 과거에 연동형 주의자였거든요.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서 크게 만들어야 된다. 다음 2028년 총선에서 또 150석을 목표로 삼을 겁니까? 저희는 연대해서 200석을 넘기는 그런 그 진보 진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헌법 개정도 하고 근본적인 해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내부가 강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분열되면서 어떻게 밖에랑 연대를 합니까?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동시에 추구해야 될 상황인 거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한번 해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2021년에 강화해서 우리를 단결시켰고, 그리고 전체 연대에서 우리가 0.73% 지긴 했지만 거기까지 간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럼 연대의 방식은 결국은 통합입니까?
1: 저는 통합은 반드시 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따로 또 같이?
1: 따로 또 같이도 방법이고 또 통합도 방법인데 저는 하나의 방법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0: 그렇게?
1: 저는 생각하기에 따로 또 같이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것도?
1: 예, 진보 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막대기를 만들고 그 막대기들이 합해진 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지 하나의 굵은 막대기보다.
0: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사실 의원님 모시고, 의원님이 지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지금 문제가 홈플러스 문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시간도 없어서 이건 좀 나중에, 이건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지금 해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좀 따로 한번 인터뷰 모시도록 할게요.
1: 민생의 핵심이고 민생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어제 그제 제가 내내 그 일정과 관련해서 MBK와 메리츠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무튼 MBK는 요지부동인 거죠?
1: 예, 요지부동이고 메리츠도 요지부동이고, 저는 이제는 진짜 엄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진짜?
1: 가짜 엄마들은 신용만 내고 죽어도, 아이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0: 진짜 엄마가 누구?
1: 진짜 엄마는 이제 정부죠.
0: 정부가?
1: 예, 정부가 민주당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제 정부가
0: 공적 자금이라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 표현을 공적 자금이라고 하니까 웃긴데요. 민생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민생 자금?
1: 왜냐하면 드려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법상으로도.
0: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회 갖도록
1: 하고요. 빨리 좀 불러주십시오.
0: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옥바라지 골목, 그리고 서촌의 궁중족발, 청계천의 공구거리, 을지로의 오비베어, 그리고 정릉골, 이렇게 서울의 굵직한 재개발 현장들인데요.
0: 아, 여기가 다 재개발 현장이에요?
4: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장들입니다. 이 현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0: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종건 씨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곁을 지키면서 강제 집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도사, 활동가 이렇게 매번 직책의 이름은 달라지는데 예. 10년째 고수하고 있는 이름은 옥바라지 선교센터 활동가입니다. 오늘은 그 10년의 여정을 통해서 이종건 활동가가 말하는 연대의 방식을 들어봤습니다.
1: 옥바라지 골목이란 게 저기 서대문 형무소 자리 그 맞은편.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뒷바라지하던 가족들이 머물고 하숙도 했던 여관방이 많았던 골목인데요. 네. 이에 2016년에 재개발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당시 신학대에 다니고 있던 이종건 씨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 근처라서 거기를 찾았는데 이제 인상적이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논문과 기고를 내면서 골목을 지키려고 분투를 했었고 또 예술가들은 그림과 노래로 골목을 지키려고 했는데 전도사였던 이종건 활동가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출발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서울이란 도시가 굉장히 불평등하고 이상한 구조로 짜여 있구나를 목격한 것이고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이 도시에 갇혀있는 세입자들, 철거민들의 투쟁에 모든 걸 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옥바라지 하는 마음으로 숨쉴 구멍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옥바라지 선교센터라는 이름을 가져가자.
1: 그래서 계속 이제 철거 현장 찾아다녔다 이 얘기인가요?
0: 네. 10년 동안 쭉 찾아다녔는데 대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이 됐던 계기였던 궁중족발 현장도 있었고요. 그 탱크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그 재개발로 청계천 공구거리인데
1: 아, 그렇죠. 청계천 네. 그 얘기 있었죠. 예.
0: 네, 하루아침에 그 수백 개 공구상이 사라졌었죠. 그리고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이자 또 서울 미래유산이고 100년 가기로 선정이 됐던 을지 오비 베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아침에 42년 만에 철거가 됐었고 이렇게 그 외에도 재개발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을 상징하는 현장에는 늘 이종건 활동가가 있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종건 활동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연대의 방식이 의외로 밥상이었습니다.
1: 무슨 말이에요 이게?
0: 이게 그 재개발이나 강제집행 현장은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허들이 높은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보통 용역업체 직원과 거칠게 대치를 하는 모습 위주로 또 보여주고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네. 거기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철거민들이 좀 무작정 버티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선까지 덧대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철거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처음에 좀 많이 낯설어 하다가 그 마음속에 있던 문턱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어떤 집회 현장에서의 잘 만든 구호라던가 뭐 멋지게 써내려간 성명운이라던가 혹은 뭐 화려한 문화재가 아니고 이 철거민들과 마주하는 밥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를 내가 지켜야겠구나라고 이제 바뀌는 그런 순간에 많이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사실은 철거민분들이 오는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강제 집행을 당한 날이든 부엌 집기가 다 드러내고 막 밖으로 끌려온 날이든 철거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밥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되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시거든요. 아주 가혹한 형태의 강제 철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가장 먼저 마련되는 거는 화구를 준비하는 거고 식기를 준비하는 게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애들.
1: 네.
0: 네. 그래서 강제 집행 소식을 접하고 이제 멀리서 못 오는데 연대를 하고 싶은 시민들도 연락을 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지금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라는 질문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김밥과 컵라면을 항상 보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 들어온 날에 항상 다 같이 모여서 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이종건 활동가도 말해왔습니다.
1: 그럼 지금 어떤 현장이 있대요?
0: 지금은 정릉골에 있는데요. 정릉골이 이제 1960년대 청계천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서 형성이 된 마을인데 성북구의 마지막 달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한 채도 들어서지 않은 채로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면서 다시 또 쫓겨나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그동안 그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재개발 현장에서는 여전히 쫓아내는 방식도 그렇고 삶이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폭력성이나 강제성도 그렇고 전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체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공간이 늘 부유한 사람들의 사적인 공간,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로 대체되는 그런 현장도 있어도 젠트리피케이션의 본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수십 년 동안 정릉골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좀 제대로 그 동네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굿바이 정릉골이라는 이름으로 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연대 현장엔 어김없이 매일 따뜻한 밥상이

0: 차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어쨌거나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그냥 다 밀려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1: 아쉽죠, 많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텐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4: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3: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4: 그래? 뭐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5: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 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6: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KBC.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2차 종합특검이 새로 밝혀낸 의혹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간부들을 선발했고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했고 대통령실에 올릴 보고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포착을 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윤건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복기가 필요해서 바로 그 주인공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모셨는데요. 윤건영 의원은 지금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1: 네. 지난해 9월 9일이었죠.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던 게.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일단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땡곡 조치 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을 했고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 30여 명으로 편성을 해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한다. 이 문서는 12월 3일 밤 11시부터 작성돼서 12월 4일 새벽 1시쯤에 최종 저장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서 누가 왜 만든 거라고 보세요?
3: 팀장급입니다. 안보조사국 인력 80명을 계엄사와 합수에 파견하고 정보조사팀을 구성해서 꾸린다는 내용 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씨가 홍정원 전 1차장에게 말한 딱 잡아 드려라 실행 방안을 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1: 그 안보조사국은 뭐 하는데요?
3: 안보조사국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 이전에 쉽게 말하면 간첩 잡는 대공수사하던 곳입니다. 국정원에서 유일하게 수사권을 쥐고 있던 곳이고 말 그대로 핵심 부서고 정말 무서운 부서입니다. 소위 내란의 밤이라고 하죠. 그때 국정원 직원 상당수가 재출근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봐도 국정원 인력에 대략 한 30%가 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보조사국 같은 경우는 130명이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1: 네. 이게 작년 9월 9일에 인터뷰에서 윤건영 의원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인데요. 얼핏만 들어도 며칠 전에 나온 그 특검발 이야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 상당히 맞닿아 있죠.
1: 예.
2: 제가 추론하건대 제가 당시에 공개했던 저 자료들을 가지고 종합특검이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닌가.
1: 예.
2: 그래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죠.
1: 예.
2: 저는 저때 이제 대통령실 보고 문건이다라는 부분은 확인을 못했던 건데 특검은 그걸 확인을 했고요.
1: 예.
2: 또 하나 추가적으로 확인한 건 계엄사와 합수본에 연락관을 선발했다. 저는 파견 계획을 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검에서는 두 명을 선발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1: 계획 수립 다음에 선발까지 갔다. 예, 예, 나아갔다.
2: 예. 그리고 안보 위해 세력의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했다라는 것도 이제 특검이
1: 준비했다는 표현은 작성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2: 그렇죠.
1: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2: 예.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1: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일단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연락관으로 파견할 간부 두 명을 선발을 했다.
2: 네.
1: 근데 이게 지금 그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그 야밤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2: 네네.
1: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선발할 수 있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전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발 파견했냐라고 물었을 때 당시 국정원의 설명은 아니다.
1: 아, 선발은 안 했다.
2: 선발 아니다.
1: 계획만 짰다.
2: 계획이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개인의 아이디어지 이게 보고되지도 않았다. 직속 상관에게만 보고되었지
1: 아.
2: 그 위로도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1: 오.
2: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의 설명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두 명을 선발했다라는 거잖아요.
1: 그럼 위에 보고까지 됐다고도 봐야
2: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국정원 측에 설명을 요구했더니 국정원은 되게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관련된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발을 했으면 인사명령지라든지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 자체가 없고 그걸 전달했다라는 사람조차도 없다. 유일하게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김남우 기조실장 그리고 인사 담당자 극소수만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1: 네.
2: 설명을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1: 그런데 기조실장이 나서는 게 개통상 맞는 거였나요?
2: 맞죠. 왜냐하면 인사 라인을 기조실장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1: 아 그래요? 예. 그럼 누구를 어디로 보낼 건지는 인사 문제고 예. 인사를 총괄하는 게 기조실장이니까 개통상으로는 그게 맞다.
2: 네네.
1: 그러면 기조실장이 누구의 명을 받아서 했는지는 아직은 안 밝혀진 겁니다.
2: 아직 안 나온 거죠.
1: 그게 이제 조태용 당시 원장의 명이냐.
2: 네.
1: 그러면 또 만약에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은 어디서 또 청와대에서 혹시 아, 저 그때 용산이죠. 예. 청와대가 아니라 거기서 지시받고 했던 거냐.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1: 겁니다. 또 한 가지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를 했다.
2: 네.
1: 작성을 했다고 치면 이 안보 위해 세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2: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2: 국정원에서 자주 쓰는 말이 안보 위해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을 가하는 그런 세력.
1: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2: 그 잘 이야기 안 하죠.
1: 그래요?
2: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명단을 볼 수 있냐라고 했었는데 명단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1: 아 국정원에서.
2: 예예. 예. 다만 언론에 보도된 인물
1: 예.
2: 세 분 있는데 제가 이름을 특정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1: JTBC에서 보던 거 말씀하시죠.
2: 예예예. 예, 예. 예, 예. 최재형, 김민웅, 양경수 이렇게 예. 세 분이 거론되셨는데 그분들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그럼 잠깐만 JTBC 그 보도는 뭐예요? 그럼?
2: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의 설명은 그분들은 없고 이 또한 국정원 측의 설명은. 당시 실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다. 이게 직속 상관에게만 보고했다.
1: 아니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라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2: 그렇죠. 제가 좀 설명드려볼게요. 그래서 안보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담당 부서에서 계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걸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했을 뿐이다.
1: 아,
2: 직속 상관에게.
1: 지시도 없었다.
2: 예, 직속 상관은 그 위로도 보고하지 않았다. 라는 게 지금 비공식적인 설명이에요. 국정원 측의 설명은.
1: 네. 납득이 되세요? 근데 그 설명이?
2: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일을 찾아서 하지는 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1: 네, 예, 간부회의 말씀하시죠.
2: 간부회의, 부서장회의가 있고 예. 제가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국정원 한 30% 되는 인원들이 출근을 했어요. 재출근을 저녁에. 특히 안보조사국은 130여 명이나 출근을 했어요.
1: 그럼 나오라고 했을까 나왔겠죠. 네.
2: 그래서 제가 왜 출근했냐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 130명이?
2: 네. 안 믿기죠. 근데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대통령실에 쓸 보고서를 준비했고 연락관 두 명을 선발했고 안보위해 세력 명단을 찾아내고 이게 자발적 출근으로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묻고 싶은 거.
1: 그게 다 안보조사국에서 이루어졌던
2: 맞습니다.
1: 거예요. 안보조사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대공 파트.
2: 맞습니다.
1: 그렇게
2: 예,
1: 되는 거죠.
2: 예. 이게 세 가지 일을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가능한 일이냐라는 예. 거고요. 실제로 파견을 갔냐 안 갔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연락관이 파견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게 왜냐하면 경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찰 당시 경찰도 방첩사의 요구에 따라 100명의 경찰 요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1: 맞아요. 예,
2: 그렇죠.
1: 예, 예.
2: 그래서 그 문제로 지금 처벌을 받고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조사도 받고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2: 국정원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1: 그렇죠.
2: 파견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 내란에 복무했냐의 여부는 명단을 제출했냐 안 했냐의 여부입니다.
1: 그렇죠.
2: 그렇죠. 근데 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왜 이건 좀 나중에 몰아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그때 그럼 내란 특검은 왜 이거를 사법 처리를 안 했을 거예요?
2: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 지금 두 번의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2: 이건 제 추론입니다.
1: 예.
2: 제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내란 특검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2: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내란 특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1: 아, 그 기자회견
2: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1: 예.

0: 국정원 측에서 제보받은 내용이 뭐냐, 협조해 줄 수 있겠냐.
1: 그럼 그때까지는 내란 특검 파악을 못하고
0: 못했던 거죠. 그 시기가 1차 내란 특검의 시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1: 활동 시한이.
0: 예, 활동 시한이.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마 제출원에 따르면 종합 특검으로 넘어갔고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 조금 전에 모두에 밝혔던 세 가지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저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안보 위해세력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다. 네. 충무계획이라는 게 이제 전쟁 발발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담아놓은 내용인데 충무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을 한다. 안보 위해세력 명단이라는 게 그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은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의아했던 게 그 JTBC 보도를 보면 네. 최재형 목사라든지 김민웅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냐.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0: 우선 충무개혁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1: 안 맞죠.
0: 예, 충무개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전시 상황일 때 가동되는 계획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불법 내란하고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보고서 쓴 거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충무개혁에 의해서 땡땡 계획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국정원이 제가 저의 추론입니다. 불법 내란에 복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와중에 충무계획을 끌어당기셨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쉽게 명분으로 삼았다.
0: 맞습니다. 그 명분으로 충무계획을 갖다 붙인 거라고 봐져요.
1: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 맞는다.
0: 안 맞죠. 왜냐하면 충무계획은 전시 상황이나 국가의 심각한 비상위기 상황에서 사용하는 계획인데 그걸 명분으로 쓰는 건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죠.
1: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안보 위해 세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단 그 리스트가 있는 건 팩트고.
0: 예.
1: 그렇게 봐야죠.
0: 자료가 있는 건.
1: 그죠.
0: 자료라고 하시죠. 예, 리스트라고 하면.
1: 아, 자료.
0: 어폐가 있을
1: 자료가 있는 건 예. 팩트인데 그 자료에 누구누구가 담겨 있는지를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0: 예.
1: 아니, 그러면 이게 쉽게 보면 민간인 사찰 자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0: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국정원 좀 쉴드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안보수사국이라는 곳 자체는
1: 네.
0: 소위 말해서 예전에 간첩단 제가 인터뷰도 말씀드린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예.
1: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에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 걸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는
1: 예.
0: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 을 가지고
1: 예.
0: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쉽게 얘기하면 안보 위해 세력이라는 명칭을
0: 예.
1: 대공 용의자
0: 예.
1: 명단
0: 예.
1: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 현재는 가장 타당한
0: 그렇죠.
1: 접근법이다.
0: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봐서 만약에 그 명단 안에 예를 들어서 김종배 진행자 같은 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사찰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그렇지. 들어가겠지만
1: 그렇죠.
0: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거든요.
1: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교통전하면 JTBC에서 3명의 명단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국정원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0: 그렇죠.
1: 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그 JTBC 보도를 염두에 두고 이 안보 위해 세력이라는 것을 접근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대공 용의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
0: 예.
1: 일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타당하다.
0: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지고요. 제가 문제를 삼는 건 혹시 진행자께서 영화 더 킹이라는 영화 보셨죠?
1: 네.
0: 조인성 배우가
1: 그
0: 나오고.
1: 저기 창고에 뭐 네. 자료 쫙 쌓이는
0: 예.
1: 거.
0: 예. 검찰 중수부가 위기에 처하자마자 캐비넷에 가서 꺼내잖아요. 묵은 사건. 저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이 불법 내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뭔가 해야 돼. 뭔가 기여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이 전 딱 떠오르더라고요.
1: 캐비넷을 열었다.
0: 그 자료를 꺼내온 거예요.
1: 여기서 안보조사국은 1, 2, 3차장 중에 어디 소관입니까?
0: 2차장 소관입니다.
1: 아, 2차장 소관입니까? 예. 아, 그러면 지금
0: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알겠는데요. 홍정원 전 1차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 제가 궁금했던 게 그날 밤에 여인영 당시 그 방첩사령관 전화를 해서 명단 불러줬다라는 거잖아요.
0: 네네.
1: 홍정원 1차장한테. 그런데
0: 예.
1: 국정원에서 또 이런 안보위해 명단을 만약에 작성을 해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가 궁금했는데 이건 별개로 보면 되는
0: 별개죠.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저희가 여인영 사령관이 홍정훈 전 1차장에게 왜 전화했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왜냐하면 홍 차장은 해외 파트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내 파트 안보 조사 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만약에 방첩 사령관이 전화를 하려면 2차장한테 했어야 됩니다.
1: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보통 국정원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예. 차장관의 알력이 되게 심하던데 원래 벽이 좀 있습니까?
0: 엄청나게 지금? 높습니다. 1차장, 2차장, 3차장까지 칸막이가 엄청 높아서 제 추론으로는 홍정훈 전 1차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을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그 의원님이 작년에 공개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 합수부 분야나 이런 데로 파견이 된다 하더라도 대공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0: 들어가 있죠.
1: 근데 다만 뭐를 대통령령을 바꾸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번 특검발에서도 나온 내용 아닙니까?
0: 이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 문건의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행정조직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공표되면 국정원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제정이 가능하다라고 친절하게 해놨어요.
1: 근데 여기서 제가 기억이 나는 네. 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홍정원 차장인가에 전화해서 예. 뭐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대공 수사권 줄게.
0: 맞아요.
1: 라고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딱 연결되는 예. 지점은요.
0: 사람 잡아와라. 예. 니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수사권도 주고 뭐 다 할 수 예. 있다라고 하는 나오잖아요. 부분인데 예. 제가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 제정이 가능하다. 이게 전시행정조직. 예. 그러니까 충무계획을 끄집어와서 예. 전시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예. 예. 전시행정조직에 따라서 임시특례법이 공포되면 계엄사회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1: 그렇죠.
0: 문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건은 11시 19분에 그 문건을 썼던 팀장이 출근을 합니다. 국정원에.
1: 12월 3일.
0: 네. 12월 3일 밤에. 국정원 모든 시스템이 이제 다 기록이 되니까 11시 19분에 출근을 하는데 문건 작성 시간은 23분인가 22분인가 그래요.
1: 뭐 빛의 속도에 그렇게 해요?
0: 이해가 안 되죠.
1: 이거 말이 안 되죠.
0: 자발적 출근해서 3분 만에 문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1: 에이.
0: 불가능하죠.
1: 컴퓨터 키는 데만 한 1분 그렇죠. 걸리거든요.
0: 이게 또 중요한 게 두 번째 문건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 문건에서 발전된 게 두 번째 문건이고 아마 특검은 이 두 번째 문건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문건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문건은 작성 시간이 국회가 계엄을 의결한 이후인 1시 12분에 작성을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왜 네. 작성한 겁니까?
0: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인데 특검은 이 문건이 대통령실로 보고되어서 그때 우리가 의심을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추가 계엄 부분.
1: 예,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추가 계엄, 예, 예, 예. 2차 계엄.
0: 2차 계엄. 그 부분에 대해 맞닿아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 해제됐는데 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오히려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0: 맞습니다.
1: 수사가 집중돼야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내란 특검에서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것 같고
1: 네.
0: 근데 2차 종합 특검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다. 제가 문제 제기하고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 이제서야
1: 그렇네요.
0: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1: 거의 10개월 만에 이제 수사 선상이 올라갔다고 봐도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런데 문제는 2차 종합특검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수사 대상 조직의 특성상 어디까지 캐낼 수 있느냐는 또 사실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0: 당연히 제한적일 겁니다. 특히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몸을 굉장히 사리고 말을 잘 안 하고 진술을 잘 안 할 거거든요. 기록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1: 그래서 그러면 내부 자체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장이 바뀌고 국정원 간부들이 바뀐 다음에 얼마나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했느냐가 먼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0: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정원의 온정주의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내에 우리 조직은 좀 살리자라는 그런 온정주의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 하기 싫지만 윤석열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강박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1: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0: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서해 사건, 동해 사건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결국 기소까지 가고 최근에 무죄를 받으셨죠.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시 그런 전체를 밟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는 경우

0: 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1: 말이 안 되죠.
0: 그건. 그럼요. 이건 내란이야.
1: 내란 사건인데.
0: 내란 사건에 복무했다라는 부분들은 철저히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추론으로는 온정주의와 그런 강박이 있어서 조금은 이 부분을 좀 등한시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1: 결국은 자체 조사를 하면은 실무자부터 위에 저기 뭐 국장, 차장, 원장까지 쭉 계통 올라가서 속칭 다칠 사람이 우리 내부에 너무 많아진다.
0: 맞습니다.
1: 이런 논리가 횡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는.
0: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조사국만 당일 재출근한 인원이 130명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지금 드러난 건 세 가지 사안입니다.
1: 파편적인 것뿐이죠.
0: 예. 그리고 안보조사국만 그 세 가지인데 나머지 국도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나머지 국이 그냥 재출근해가지고 TV만 보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온정주의와 그런 강박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정원은요. 감찰 기능이 아주 특별합니다. 사실상 준수사에 관할 정도로 감찰할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감찰을 외부에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권한까지 다 줘 있습니다. 감찰이.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국정원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1: 해야죠. 이거는 당연히.
0: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좀 하셔라. 이건 윤석열 때하고 다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1: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이제 수사를 전하는 보도를 보면 2차 종합특검이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서 뭔가 추가로 더 나왔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모든 문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작성되었다면. 그러니까 서버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기록들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좀 답답했던 게 작년 9월에 제가 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국정원은 뭐라 그랬냐면 철저하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로 보고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특검의 발표에 의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접근이었고 대통령실까지 보고하려고 했고 인원을 선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작년 9월에 국정원의 1차 조사, 내부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재조사를 들어가야 된다.
1: 서버에 모든 게 다 남아있다면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든 감찰이든 오히려 더 쉽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0: 맞습니다.
1: 되는 거잖아요.
0: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외부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가 해서 스스로의 그런 잘못들을 공개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처벌할 거 처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금 그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그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건과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어떤 혐의점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0: 별개의 건이죠.
1: 그렇습니다.
0: 완전히 별개의 건. 홍장원 차장은 해외 쪽 파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했던 건 안보조사국 2차장 그렇죠. 파트이기 때문에 완전 별개의 건입니다.
1: 그럼 이제 정당화 메시지 작성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0: 네.
1: 여기로만 딱 한정해서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수사는 그냥 그것만 보면 된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진위가 좀 갈리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지금 종합특검에서 조사한 대다수가 소위 말해서 조태용 라인입니다.
1: 아, 그럼 홍장원 전 차장한테 불리한 진술을
0: 대단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맞춰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상부선을 이야기하거나 지시를 이야기할 때 이구동성으로 홍장원으로 맞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특검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보내드리기 전에 어제 그 김성원 전 경호처 차장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0: 네.
1: 한 말씀 평가를 해 주신다면.
0: 제가 경호처를 거의 스토킹하다시피 해서 여기 나와서도
1: 그랬죠.
0: 이야기했는데 늦었지만 정의가 조금이라도 실현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더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사병화시켰던 주역이잖아요.
1: 그렇죠.
0: 물론 윤석열에게 그릇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김정은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경호처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1: 지금도?
0: 예. 왜냐하면 김정은을 비롯해서 1급 이상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퇴직을 시킬 수가 없어요.
1: 아, 지금 승진도 못하는 거예요?
0: 예, 승진도 못하고 모든 게 정체돼 있어요.
1: 아, 예. 빨리 좀 사법 절차도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1: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생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8: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원 리포터.
9: 네, 현재 강원 북부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우특보는 이제 모두 해제됐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곳들도 오늘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전국 곳곳으로 많이 있겠고요.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폭염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면서 영남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 경북 지역으로는 열대야주의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서울의 기온이 33도, 포항은 38도까지나 오르겠고요. 폭염특보는 전국 많은 곳으로 계속 더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영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4: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5: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6: 잠깐만!
4: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5: 답답해.
6: 안 돼!
4: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

0: 자기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시장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배경에 대한 진단이 최근에 한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원화를 사고팔기 어려운 폐쇄적인 외환시장 구조, 이게 핵심 걸림돌로 꼽혔는데요. 무슨 규제가 그렇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건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낡은 빌라촌을 재개발하는 모아타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층수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정책인지 좀 들여다보겠고요.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물가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데 왜 먹거리 물가만 한국은 이렇게 높은 걸까요? 잠시 후에 좀 짚어보죠. 7월 10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민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매일경제신문의 이희수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오른다 내린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매번 물을 먹고 있잖아요.
3: 네.
1: 그 이유를 한 외신이 90년대 말 외환위기 유령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증시 편입이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3: 네, 1997년 외환위기의 유령이 세계 최고의 증시를 아직도 따라다닌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올해 코스피가 뭐 반도체 랠리 덕에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 경제 세계 10위권이고 너무 좋은데
1: 예.
3: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MSCI가 또 우리나라를 떨어뜨렸었죠. FT는 그 이유를 이제 기업 경쟁력, 경제 경쟁력이 아니라 외환위기에서 찾은 건데요. 외환위기랑 MSCI가 무슨 관계냐라고 얘기할 법하지만 이제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없어서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었잖아요.
1: 금도 모으고 막 그랬죠. 그래서.
3: 네,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는 다시는 이런 거 반복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외환시장을 강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원화를 좀 자유롭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여러 규제를 뒀었고 해외에서든 원화를 거래하니까 이른바 역외원 원화 시장도 허용하지 않았었거든요.
1: 예.
3: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유지되다 보니까 MSCI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미 경제 규모 면에서는 뭐 선진국 수준이지만 자본 시장은 여전히 신흥국 규제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얘기되는 게 역외 원화 시장의 부재, 외환 시장의 접근성 문제고요. 물론 뭐 정부가 요즘에 개선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MSCI 입장에서는 뭐 의미 있는 개선이긴 한데 아직은 충분한 하지 않아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FT 기사도 우리나라 규제에 대해서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라고 평가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1: 우리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우리가 사고 파는 거 아무 불편함 없고
3: 네.
1: 해외 여행 가고 해외 출장 가고 할 때 돈이 없지 환전이 안 돼서 뭐라고 한 적은 아무도 없으니까.
3: 맞습니다.
1: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 세상에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딨냐 선진국 중에 진짜 불편해.
3: 맞아요.
1: 라고 하는 거잖아요.
3: 네.
1: 뭐가 그렇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불편하다는 거.
3: 그러니까 환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외 원화 시장이라는 게 외국에서도 예. 원화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 있는 연기금이 한 밤 11시쯤에 갑자기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일본 주식은 뭐 달러나 엔화를 바로 구해서 살 수가 있는데
1: 뉴욕 시간 밤 11시 아니면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에 그들은
3: 네.
1: 낮인데
3: 네 그들은 낮인데
1: 그때 갑자기 한국 주식 사고 싶다
3: 그러면 일단은 원화를 구해야 됩니다.
1: 예,
3: 근데
1: 예.
3: 문제는 이 원화를 서울 외에는 거의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서울 외환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주식은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을 바꾸기가 불편해 이게 되는 거죠.
1: 환전이 24시간 안 된다.
3: 네. 그래서 해외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MSCI

0: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엔화는 런던이든 뉴욕이든 홍콩이든 어디서든지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미국 달러와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기축통화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럼 이제 중국 위안화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를 자유롭게 바꾸는 것 자체를 좀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자본 유출도 통제를 하고 외환 관리도 훨씬 더 강도 높게 보고 있죠.
1: 우리보다 더.
0: 네. 그래서 중국도 MSCI 신흥국에 속하고 있는
1: 거고요. 그래서 중국도 여기가 평생 기축통화되기는 글렀다.
0: 글렀다.
1: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럼 한국과 중국이 같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자본을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고요.
1: 예.
0: 그러니까 국가가 환율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명백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본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 완전히 개방하지 못한 상태인 거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FT 기사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캐나다, 영국, 스위스 이런 곳들 모두 다 비기축 통화지만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역외 시장이 있다 보니까 MSCI 선진국인 거고 요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왜 저희가 얼마 전에 NDF 시장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1: 그러니까 역외 무슨 역외에서
0: 네, 외국인들이 역외 차익 결제 선물한 시장.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그 차익만큼 달러로 정산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 외국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원화 가치를 놓고 내기 하는 시장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0: 맞아요. 그랬는데 예, 어쨌든 예. 가운데서 원화가 오가지 않고 차익만 배팅을 했던 차익만큼 달러로 정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원화를 해외에서 실제로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우회 시장인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NDF가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인 거고 역외 시장이 없는 뭐 중국이나 인도, 대만 같은 나라들도 대표적으로 NDF가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MSCI 입장에서는 뭐 굳이 NDF라는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게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는 거죠.
1: 왜 이렇게 불편하냐.
0: 네.
1: 다른 나라는 그 나라 외환시장이 24시간 늘 열려서 그냥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나
0: 맞습니다.
1: 아니면 역외라고 해서 여기저기 뉴욕, 런던 이런 곳에도 또 똑같은 시장이 있어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데.
0: 네. 거래하는 게 쉬운데.
1: 한국 주식은 살려면 원화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당신네 나라 외환시장 열리는 아침 9시 가야 된다는 거가 이게
0: 불편하다.
1: 뭐 이러냐 이런
0: 네,
1: 얘기고.
0: 우리 편의성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
1: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외환시장 열리기 기다렸을 거고.
0: 네.
1: 아니 나는 원화가 필요한 건 아닌데 원화와 관련한 환율을 해지하고 싶어.
0: 그러면 NDF 시장을.
1: NDF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는데 그것도 원화가 없으니.
0: 달러로 교환 차익만큼 결제를 해왔던 거죠.
1: 옆에다가 수첩 하나 놓고
0: 네.
1: 내가 먹었다고 치고 네가 나 줬다고 치고.
0: 네 맞아요.
1: 우리 있죠. 그 밤에 카드 놀이 할 때 동전 다 떨어지면 그 종이 쪽지 찍어가지고 이거 하나 10개라고 쳐?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해서 그런 거 하는 거 하고 있군요. 지금 외국인들이.
0: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도 계속 이렇고는 우리 아니야라는 거고 우리 그렇게 불편하게 할 생각 없는데라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0: 네, 원화 역외 거래를 허용한다는 게 이제 한마디로 서울 밖에서도 원화를 사고 팔고 보유하고 이제 결제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지금 정부가 가는 길은 크게 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선 외국 금융기관을 국내 외환 시장으로 직접 들여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금융기관을 RFI로 등록을 해서 국내 외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이미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간을 늘리는 거. 최근에 또 달러원 현물한 24시간 거래 체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건 뉴욕이나 런던 투자자가 자기들의 시간대에도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고요.
1: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했다는데
0: 네, 시작을 했습니다.
1: 하도 항의가 심하니까 이제 슬슬 열어주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이 두 단계는 지금 이미 시행이 된 조치고요.
1: 예.
0: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제 원화 결제망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들끼리도 야간에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 인프라를 새로 만드는 방식인데요.
1: 예.
0: 정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외국인 간의 원화 거래나 보유나 조달을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런던의 HSBC, 뉴욕의 JP모건, 뭐 싱가포르의 DBS 이런 세 은행이 밤 11시에도 원화를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건 지금 현재 구축 중입니다.
1: 아, 이거 그동안 우리가 안 만들어줘서 자기들끼리 만든 시장이 NDF인데
0: 네.
1: 이제 여기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 와서 놀아라라고 하는 거군요.
0: 현물로 네, 만들 수 있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이제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은 또 여기가 추가로 더 있어요. 지금 완전한 역외 원화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원화가 뭐 엔화나 호주 달러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는 수준까지 가려면 예. 이걸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나 보고 규제 아니면 원화 예금이나 대출 증권 발행 규제 또는 뭐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 조달을 제한하는 그런 각종 규제들을 조금 더 풀어야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서 좀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원화가 정말 완전히 밖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1: 근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0: 하지만 그 1992년에 조지 소로스라는 펀드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사례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원화가 뭔가 해외 시장에서 24시간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좀 거래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정부는 NDF 중심의 구조를 현물환 시장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NDF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라는 외환 시장에서의 방침은 명확하거든요. 지금 이제 NDF가 마치 이게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국도로 우회해서 가라 이런 거랑 비슷하기
1: NDF가
0: 때문에
1: NDF가 지금 원화 거래를 외국인들 못하게 막아놨더니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수첩에다 장부 적어가면서 거래한다는 그거죠.
0: 네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끼리도 거래는 하는데 좀 불편은 하다고 말은 많고 하니
0: 네.
1: 늦었지만 열어주겠다.
0: 네, MSCI가 원하는 걸 결국에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우리도 역외 원화 거래 시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 길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1: 그러면 외신의 지적이 맞기는 맞아. 알았어, 열어줄게. 뭐 좀 되게들 그런 자식들
0: 하고 있어.
1: 그런 네. 얘기를 한다는 거군요.
0: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가 되겠죠.
1: 알겠어요. 말씀하셨듯이 90년대 초반에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저거 분명히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팔아서 네. 돈 벌었는데 팔 때
0: 맞아요. 환전 공매도를 했던 거였는데
1: 소로스가 영국에서 파운드화를 대출받아서 그걸 외환시장에 갖다 놓고 팔았다면서요.
0: 네, 맞아요. 한 10억 달러 정도를 팔았었는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영국이 당시에 영국 경제가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1: 영국 정부가 졌죠.
0: 네, 그때. 환율 방어를 포기했었습니다.
1: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로스가 와서 원화 좀 대출해줘, 나 원화 좀 팔게라고 하면
0: 네.
1: 손님 누구세요? 안 되세요? 뭐 그런다는 거니까.
0: 네, 그러니까 방어를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걸
1: 그런
0: 어떻게
1: 거 막으려고
0: 할
1: 했던 건데 외국인들이 불편해한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수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서울시가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지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예.
2: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도는요. 낡은 저층 주거지를 모아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만드는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빌라촌 중에서도 신축 주택이 군데군데 껴있는 곳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곳은 노후도 요건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아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1: 예.
2: 하지만 특히 낡은 빌라를 가진 소유주들은 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1: 낡은 집들끼리만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서 아파트 한 두 채쯤 지으면 어떠냐 하는 거.
2: 맞습니다.
1: 예.
2: 또 주택 부족 골머리를 앓는 서울시 입장에선 새 집을 하나라도 더 많이 짓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만든 게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빌라촌 주민들이 모여서 좀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짓도록 했어요.
1: 예.
2: 뭐 중랑구 면목동 아니면 강북구 번동 같이 모아주택 개발이 곳곳에서 좀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동네는 아예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서울시가 큰 틀의 관리 계획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1: 예.
2: 문제는 이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보다 더 소규모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모아타운은 면적 요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1: 예.
2: 이제 재건축 대표주자인 음마 아파트 정비사업 면적이 한 24만 제곱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더 작은 블록인 모아주택은 물론 유형마다 다르기는 한데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있습니다.
1: 좁은 땅에서 하겠다고 추진하는?
2: 네, 맞습니다.
1: 예.
2: 근데 이런 소규모 사업지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개별
1: 예.
2: 소유주가 공사비도 많이 부담해야 되고요.
1: 그래서?
2: 네.
1: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뭐가 좀 공사비를 보태주기는 좀 그렇고 하니
2: 네.
1: 다른 인센티브로 도와주겠다는 뜻인가요?
2: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서 건물을 더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모아타운 땅이 이제 만약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요.
1: 보통 빌라촌.
2: 네, 예. 이 경우 최대 용적률이 이제 300%까지가 가능해요.
1: 예.
2: 근데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땅의 용도가 오르면 일단 1차적으로 용적률 400%를 받을 수 있어요. 300%에서 400%로 용적률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공간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만큼 예.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팔 수 있는 새 집이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1: 용적률을 좀 높여주겠다? 그걸 지어봐라?
2: 네. 예. 게다가 만약 일부 주택을 지어서 LH나 SH에 매입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한다면요. 법이 정한 준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인 500%를 적용해준다고 밝혔어요.
1: 예.
2: 단순 계산을 하면요. 용적률이 300%일 때보다 집을 약 1.7배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업성이 좀 오르는 효과가 생기겠죠.
1: 층수 규제도 풀어줍니까? 그렇다던데요.
2: 네. 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균 13층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층수 제한이 달리는 곳들이 있었어요.
1: 예.
2: 하지만 주변에 용도가 좀 높은 지역과 맞닿아 있거나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좀 크게 추진하네? 이러면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층이라고 하면 보통 15층 정도 되거든요. 15층 이상이거든요.
1: 예.
2: 아무래도 층수를 높이면 지을 수 있는 집이 늘어나고 좀 번듯한 아파트 모양 을 갖추게 되겠죠. 게다가 지하층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도 줬어요. 보통 지하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1: 그러나 이제 지하에 지으면 이게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요즘 들어가면 지하 4층까지 주차장 파고 뭐 지하
2: 맞습니다.
1: 1층에는 골프장 넣고
2: 네 맞습니다.
1: 완전히 지하 도시 만들어 놓죠.
2: 네네 주민 공동 시설을 그래서 막 지하에다 넣는 거예요. 용적률 네. 산정이 안 되니까 안 포함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앞으로 지상층에 설치해도 이거 뭐 주민 공동 시설 같은 건 용적률을 이제 까먹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1: 예,
2: 거죠.
1: 기왕 지으실 건데 숨어서 짓지 마세요.
2: 네 그렇습니다. 또 경관, 뭐 교통, 교육 영향평가 등 여러 심의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의 기간 자체를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발 아파트 좀 빨리 지읍시다.
2: 맞습니다.
1: 주저하지 마시고
2: 네네네.
1: 그런 의미 같은데
2: 네네.
1: 이게 모아타운 조금씩 두세 채 아파트 또 짓고 저기 또 헐어서 두 채 짓고 하는 게 얼른 아파트 빨리 짓는 방법이기는 한데
2: 맞습니다.
1: 사실 거대한 빌라촌 뭐 다가구 다세대 있는 촌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밀고 다 아파트를
2: 재개발이죠.
1: 짓는 거잖아요.
2: 네네.
1: 가운데쯤에 그냥 우뚝 솟은 새 아파트 두 채가 생겨버리면
2: 그쵸.
1: 나머지 주변은 이건 뭐 이제 밀 수도 없고 가운데 아파트 때문에
2: 네네.
1: 안 지을 수도 없고 지어봐야 네. 모양도 안 나오고 하니까
2: 그렇습니다.
1: 그거 한두 채 지었고 나면 나머지는 개발이 더 안 되죠.
2: 네, 그렇습니다.
1: 옵션이 하나 사라졌으니까.
2: 네, 네. 게다가 뭐 기존의 역세권이나 도로변에 좀 상대적으로 알짜 땅을 가진 소유주들 중에선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입지가 좋아서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데 굳이 또 게다가 사업성이 좋지도 않은데 우리 아파트를 지어야 돼?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서울시 이제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소규모라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치솟은 공사비도 상당히 부담이고요.
1: 예.
2: 또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공사비나 이주비 등 각종 조달 비용이 더 뛸 테니까요. 좀 고민이 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는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시키고 싶어해서 인센티브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서울시는 그간 꾸준히 모아타운 관련 규제를 좀 풀어왔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니까 어떻게든 공급을 늘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1: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2: 네네.
1: 이제 추진한 분들 입장에서는 더 기다리면 더 나오겠네 인센티브가.
2: 뭐 그렇게
1: 이런 생각 계속 할 수밖에
2: 네네.
1: 없고 그런 구조로 끌려가는 것 같기는 한데.
2: 네.
1: 그럼 뭐 공급이 문제라 하니 답은 이거밖에는 없고.
2: 네.
1: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요즘 계속 오른다면서요?
2: 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3%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어요. 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이 성북구와 구로구입니다.
1: 집값 싼 동네인데.
2: 네, 네. 두 자치구는 0.5%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1: 0.5, 일주일에 0.5.
2: 네, 이 추세가 예. 1년 내내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해 보면 1년 정도 지나면 아파트값이 26%가 오르는 겁니다. 좀 상당하죠.
1: 8억짜리 10억 됐다는 뜻이네요.
2: 에, 다음으로는 중랑구, 뭐 노원구 이런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몰린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 예.
2: 서울 전세 가격도 전주보다 0.31%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요.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1: 예?
2: 이에 KB국민은행은 최근 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 원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주담대 문턱을 올리고 있어서 이거 한동안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3: 네.
1: OECD 국가들 물가 비교를 했더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은 아니지만 유독 농산물, 식료품 이런 거는 뭐 와, 어떻게 한국은 저렇게 비싼 걸 먹고 살아요? 할 만큼 비싸더라.
3: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네요.
3: 네, OECD가 각 나라의 구매력을 반영해서 물가 수준을 비교한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3: OECD 평균을 100으로 놓고 어느 나라 물가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지수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14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이 OECD 평균보다 46% 높았다는 뜻인데요.
1: 예.
3: 순위로 따지면 38개 그 OECD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가 147로 1위였고 우리나라가 예. 2위였습니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큰데요. 일본은 121, 미국은 107이었고요. 프랑스는 100, 독일은 95.2였습니다.
1: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오른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오른 거는 아니죠?
3: 아닙니다. 이게 이제 2024년 기준인데 비단 2년 전 일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수준은 2022년에도 OECD 최상위권이었고 2023년에는 스위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나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추정이 됩니다.
1: 저도 이 뉴스를 좀 보니까 다른 거는 많이 싸던데 예를 들면 월세 이거는 많이 올랐다고 해도 전체 선진국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54. 교통비는 75, 100 기준으로,
3: 네.
1: 뭐 숙박은 98, 뭐 다 낮은데
3: 네.
1: 왜 이렇게 농업의 결과물인 식료품 가격만 이렇게 비쌀까? 이유가 뭐라고 분석됩니까?
3: OECD가 한국 식료품 가격이 왜 비싼지 이유를 따로 설명한 건 아니지만 예. 2024년에 한국 농업정책평가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우리나라가 식료품을 싸게 대량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랍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농업 그 규모가 작고요. 여기에 이제 농촌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생산성을 빠르게 끌어올리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비용도 크고 최근에는 기후 영향도 커졌는데요.
1: 예.
3: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작황이 나빠지면 채소와 과일 가격이 크게 뛰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공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1: 농사 짓기 어려운 나라라서
3: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수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수입하기도 좀 불편하다는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1: 농민들도 보호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
3: 결국 이제 OECD 통계를 보면 주거비나 교통비 같은 항목이 낮게 잡히면서 우리나라 전체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우리가 매일 느끼는 장바구니 부담은 실제 국제 비교에서도 상당히 크다. 이게 이제 확인된 겁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5: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바다 거북은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죠. 그리고 다시 모래로 그 위를 덮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그 모래 웅덩이를 빠져나올까요? 관찰 결과 맨 위에 있는 녀석이 먼저 천장을 파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부지런히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서로 먼저 바다로 가려고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을 모아서 헤쳐나왔다.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7: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9: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

0: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가 공모가로 주당 $149를 책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49달러로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조달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과거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 기업 공개를 넘어서는 것이며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민주 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기준 민주 콩고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1,759명을 기록해 하루 전보다 51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이 증가한 600명으로 집계돼 치명률은 34.1%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미국은 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꺾고 3회 연속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는 보스턴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8강전에서 후반 15분 터진 음바페의 선제 결승골과 6분 뒤 이어진 덴벨레의 추가골로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월드컵 통산 20호 골을 넣은 음바페는 대회 8번째 골로 아르헨티나 메시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을 타격하고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양국이 사흘째 무력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이란 유일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근을 타격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도 요르단 등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공습 준비를 마쳤다고 밝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푸젠성 진장시의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28명이 숨졌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북부 지역 많은 곳 2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와 충남 북부, 강원 산지 최대 150mm 등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엔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포항 35도 등 28도에서 3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